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지난 시간에는 바람꽃 17번째 주인공 정영길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그리고 신앙을 만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삶의 경험과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된 정영길 목사님은 마침내 1969년 금나녀중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목회와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정영길 목사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1969년에 금난여 중고 교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학생 담당이었지만 고등학교 예배 때는 같이 도왔습니다. 각 학년에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한 주에 한 번씩 이화여자대학교 채플에서 전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도 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학원 목회 경험이었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3학년에서 두 반씩 선정하여 입석 캠프장에서 야영시키며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화려한 불꽃놀이에 황홀하여 소리 지르고 노래하며 춤췄습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헤고 시를 읊으며 장래를 꿈꾸게 하는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잊지 못할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 특히 음악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무척 수고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감수성이 강한 사춘기 여학생들이라서 정규적인 학교 생활보다 야영 생활 같은 특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를 경험한 교장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상위권 아이들을 선정하여 주말에 교정에서 같이 야영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융합하여 순화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10년간의 저의 교목 생활은 상처받아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또 다른 곳으로 보낼 기획을 하시며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식구들은 가족 모두가 가정교사를 두고 일본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1979년 제가 속한 중부연회에서 일본에 있는 교포를 위한 선교사로 저를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신은 가족 모두가 한 번에 출국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 혼자만 먼저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전지훈련으로 나고야 교회에서 3개월간 숙식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신방, 기관 방문, 교회 행정 등을 배우도록 돼 있었습니다. 나고야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일본말도 배우고 일본에 대하여 배우기도 하면서 가족들이 일본으로 올 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1979년 7월 부임한 교회는 나고야에서 50km 떨어진 시골 오카자키 교회였습니다. 한인들이 아이들 합쳐 30여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당장은 한국말이 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소규모로 헌옷을 모아 솜털 공장을 하기도 하며 고철을 수집하는 일도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 차별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인과 교포 사이에 있는 문화적 충격과 차별 속에 살아가는 교포들의 어려움을 보며 아내는 매일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외로 나가려면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에 가니 조총련 사람들이 옆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까만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조총련의 학교 여학생들이 길에 보였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치 정보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이웃인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벽을 쌓고 서로 왕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관혼상제에는 서로 교류하고 특히 초상이 난 집에는 꼭 부의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부의금을 받은 그 집은 마음을 열고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혼례식에 초대받으면 그 장소는 당연하게 술잔치를 하는데 교인들은 삼패인만 봐도 마치 마귀 본 것 같이 겁을 냈습니다. 샴페인을 받아서 마시지는 않아도 축하객과 함께 축하해주는 아량을 베푸는 일을 하도록 하여 교인들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주일 설교, 저녁 설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속회 예배, 분주하고 바쁜 목회는 쉴새 없이 돌아오고 또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어 공부가 필요하여 가톨릭 계통의 남산대학교 철학과의 청강생으로 등록하여 한 주에 사나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웃산 루터교의 젊은 목사와 함께 한국말과 일본말을 서로 교환하여 공부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하면 먼저 좋지 않은 생각부터 합니다. 우리 식구가 일본에 가서 아이들이 처음 소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아이들을 단위에 세우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의 아이들인데 일본에서는 새로 태어난 것이니 모두가 친절하게 대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한두 시간씩 매일 교장실에서 본인이 일본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매해 성탄절이 되면 시민 크리스마스로 교회들이 연합하여 시민홀에서 성탄 축하를 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말로 특별 순서를 할 때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차츰 교인이 늘고 교회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교인 중에는 빠찐꼴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입의 11조를 헌금하여 교회 재정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건축을 위한 기금을 작정하여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기금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신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는 50km 떨어진 도요하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40km 떨어진 하마마스 전도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은 고속도로였습니다. 비가 올 때 고속도로를 달리면 마치 물에 잠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더하여 한국에서는 선교비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장남이 13살, 둘째가 11살, 막내딸이 8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살아냈는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교사는 한 번의 임기가 3년인데 두 번 하였습니다. 1984년 7월에 LA에서 교육 목사로 초청하여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다음 주에는 정영길 목사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미국으로 오시게 된 과정과 낯선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목회와 삶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손의 힘, 즉 악력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손 힘이 약해졌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악력을 비롯한 전신 근력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여러분은 평소 자신의 손 힘이 얼마나 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병 뚜껑을 열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수건을 짜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손에 힘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쉽게 열던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단순히 손의 힘만 약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꽉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합니다. 악력은 손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몸 전체의 근력과 신체 기능을 살펴보는 간단한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악력이 약한 사람들이 신체 기능 저하와 노쇠, 장애 등의 위험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낮은 악력은 건강 상태와 수명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힘이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력 하나만으로 건강이나 수명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보다 손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면 몸 전체의 근력이 함께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력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악력계라는 기구를 손으로 힘껏 쥐어 측정합니다. 나이와 성별, 체격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과 숫자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변화의 신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병뚜껑을 열기 힘들어졌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손과 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손의 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부드러운 공을 쥐었다 펴는 운동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력을 키우기 위해 손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몸 전체의 근육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걷기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한 근력 운동 등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손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힘이 세고 약한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전반적인 근력과 신체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오늘 한번 자신의 손 힘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없는지, 몸의 근력이 함께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큰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손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리떡인가 생명의 떡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찾기를 원하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과연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보화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나온 일종의 고전 같은 책입니다만은 러셀 코네리슨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Acres of Diamonds라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책이라기보다는 코넬이 미전역을 다니며 강연했던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코넬은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6,000번 이상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익으로 템플 대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책의 서두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한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 해피드라는 농부인데요. 큰 농장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때 인도에서 온 한 수도승이 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것만 가지면 왕도 될 수가 있고 국가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 해피드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집과 농장을 모두 팔고 그것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온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니며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돈도 다 떨어지고 지실대로 지신 알 해피드가 스페인의 한 해변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토록 찾던 다이아몬드는 그가 팔고 떠났던 자신의 농장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해피드의 농장을 산 사람이 낙타의 물을 먹이다가 정원 물 밑바닥에 수많은 검은색의 돌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였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지 않고 당신의 집 뒷마당에 묻혀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보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난 보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가정이 인생의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보화입니다. 건강한 삶 자체가 보화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보화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의 열쇠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다이아몬드, 세상의 헛된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 따라다니고 권세 영광 따라다니보지만 막상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질적인 보나 세상적인 성취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보화라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하고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마약과 중독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진정 만족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잔을 마셔야지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살다 보면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건넨 안부 한마디,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순간, 평범하게 보낸 하루가 시간이 지나면 가장 그리운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거창한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마다 여러분만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네,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베어마켓, 불스마켓, 이 곰이 아빠를 내려치는 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황소가 뿔을 위로 올리는 게 확 솟아오르는 느낌이고 단순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황소의 뿔 위에 올라가고 싶지만 현실은 곰의 앞발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4: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바쁘신 분들 많으니까. 곰입니까? 황소입니까?
5: 그걸 논하가 이제 단순하게 놓고 보면 고점 대비 30% 빠지면 곰이 맞습니다.
6: 네.
5: 근데 이익을 놓고 보면 이걸 곰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6: 네.
5: 곰과 그 황소의 중간인데
6: 예.
5: 여의도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6: 뭐예요?
5: 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어마켓에 들어갔느냐.
6: 네.
5: 베어마켓에 들어간 시점이 있습니다.
6: 네.
5: 젠슨왕이 두산베어스에서 시관 이후부터거든요.
6: 아하. 중요해요. 경제 이런 거. 네. 무슨 색깔 옷 입지 마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5: 네. 그러니까요. 왜 하필이면 우린 물론 불스팀이 없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하필이면 왜 베어스에서 공을 던져가지고.
6: 아니 시카고 불스에 가서 저기 자이투 시구 한번 던지시면 다시 농담입니다.
5: 여의도 농담입니다. 예.
6: 예. 자, 그 정도로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5: 네.
6: 좀 과도한 우려들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세요?
5: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악재를 너무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6: 네.
5: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수급 요소들도 있습니다.
6: 네.
5: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6: 네.
5: 미국도 지금 현재 레버리지 ETF 때문에 좀 흔들린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국내외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반도체 고점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6: 예.
5: 고점론을 얘기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반도체를 쓰는 업체들이 고점론을 얘기합니다.
6: 네.
5: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은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6: 최태원 회장도요. 이거 지금 공급을 못해서 난리야
5: 그렇죠.
6: 이런 말 하잖아요.
5: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이 70% 80% 좀 상악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6: 네.
5: 쓰는 입장에서 보면 괴롭죠. 그러니까
6: 네.
5: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야.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의 거품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6: 예.
5: 누구 말이 맞을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다른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점을 보고 판단하느냐 선을 보고 판단하느냐라고 보면
6: 네.
5: 점은 잠깐 흔들릴 수 있죠.
6: 그렇죠.
5: 뭐 이번에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65조 영업이익을 예상했습니다만 60조가 나올지 이제 24일 날 잠정실적 네. 발표가 나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선을 보면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6: 예.
5: 최소한 올해 300조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뭐 한 500조 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우려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익이 커져가는 거고
6: 네.
5: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2018년에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시총만큼 생긴다라는 건데
6: 우와.
5: 그런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베어마켓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놓고 보면
6: 네.
5: 고점 대비 30% 빠지면 베어마켓이다라고 보지만 이게 과거의 어떤 도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익을 본다라면 지금은 조정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2024년 겨울이었나요? 소장님과 방송을 하다가
5: 네.
6: 그때 이제 비상계엄 여파로 주식이 거의 폭락 사태가
5: 네,
6: 됐거든요.
5: 예. 예.
6: 조용히 옆에서 그때 방송 마치시고 이럴 때 사시는 겁니다라고 이제 제가 안 샀어요 그때 후회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5: 예.
6: 자 여러분 이렇게 개인 투자는 정말 개인의 책임이고
5: 그렇죠.
6: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점의 관점에서는 수급에 따라 외국인 기관 파냐 사냐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선으로 보면 기업의 원래 가치 이익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키미스 K3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키미스 K3 켜놓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 주식이 지금 영향을 받잖아 라고 물었더니 또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까? 더 신뢰감이 없어지는데. 아무튼 이 중국이 이렇게 신기술 내놓을 때마다 반도체가 영향을 받아요.
5: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영향을 좀 미치긴 하겠죠.
6: 예.
5: 그렇지만 이게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6: 네.
5: 시장에서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고 우리가 그 카카오톡을 쓰다가 네이버 라인이 나왔을 때 라인도 써봤죠.
6: 네.
5: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 효과를 봤죠.
6: 네.
5: 지금 현재 제미나이 쓰시고 챗GPT 쓰시면서 우리가 이제 키미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다음
6: 네.
5: 키미만 쓰십니까? 아니죠.
6: 네.
5: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6: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넣어야 양질의 결과를 얻기 때문에
5: 예.
6: 또 그런 어떤 좀 불신이
5: 미국 쪽에서
6: 있잖아요.
5: 늦겠습니까? 중국 그 거기에다 넣겠습니까?
6: 그렇죠.
5: 중국 사람들은 쓰겠죠. 그렇지만
6: 네.
5: 우리가 북미나 뭐 이런 쪽들도 쓰던 것들을 쓰는 플랫폼 효과를 쓰기 때문에
6: 맞아요.
5: 이것이 쉽게 바뀐다. 이것이 물론 전환 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6: 네.
5: 지금 이제 무료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저는 그런 얘기를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도 이제 PD님하고 얘기했는데 리눅스 생각해 보세요. 리눅스 같은 경우 오픈 버전 그러니까 이제 오픈 소스로 나타나면서
6: 네.
5: 우리가 모든 어떤 뭐 유료 버전들을 먹을 거로 생각했죠.
6: 네.
5: 하지만 여전히 오히려 리눅스가 수가 사라졌죠. 그런 네.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긴장해야 될 뉴스인 건 명백합니다.
6: 딥시크 때도 그랬으니까요.
5: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게 게임 체인저라고 보기에는 물론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좀 예. 불안정하니까 너 때문이야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진화되고 앞으로는 이런 급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중국뿐만이 예. 아니라 미국에서 나올 거고요.
6: 우리가 출시할 수도
5: 우리도
6: 있죠.
5: 우리도 나와줘야죠.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출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내 분들도 잘 안 쓰죠. 예.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그 지금 이제 기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학습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6: 네.
5: 우리가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허접했습니까?
6: 맞아요.
5: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정교해지고 있는 거죠.
6: 맞아요.
5: 그런 거기 데이터입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연 시장에 그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누가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것이 네. 청바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6: 예.
5: 그러니까 얘네들은 황금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몇몇 안 될 것 같습니다.
6: 골드러시를 찾아간 이 금광꾼들, 금을 찾는 사람들에게 청바지 팔았던 때가 더 돈을 버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2시간 뒤에 장이 열리는데 요즘 이제 아침에 눈 떠서 저희 방송 듣고 주식창 열어보시는 분들은 한숨 쉬세요. 아유, 미국이 또 뉴욕이 또 팔았네. 네. 폭락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한 가지 요소만 보지 마라. 여러 설명을 오늘 잘 해주셨지만 당장 개미들은 오늘에 내리는 비가 무섭잖아요.
5: 더군다나 SK하이닉스 ADR이 1.8% 빠졌습니다.
6: 네.
5: 마이크론은 한 1% 올랐는데 저는 어제 삼성전자가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6: 네.
5: 25만 원대, 180만 원대 가격대라면 우리가 막대한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6: 네.
5: 오늘 아침에는 지난 목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쉬었으니까 목요일날 이제 하락했고 어제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매가 좀 나갈 수 있습니다.
6: 네,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5: 그런데
6: 그렇죠.
5: 예, 저는 이제 개장 때가 좀 저점일 가능성이 있고요.
6: 예.
5: 지금 시장은 바닥을 좀 확인하는. 제가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갖고 네가 아침부터 얘기하느냐, 너무 기대감을 주느냐라고 하는데 네. 22일부터 우리가 이제 테슬라랑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부터 우리 하이닉스를 비롯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6: 맞아요.
5: 주가는 실적에 수렴합니다.
6: 네.
5: 그렇지 않다라면 주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결국 중동 이슈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6: 네.
5: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을 믿는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급 요소도 안정을 찾는다라면 정말 지금은 이제 장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만
6: 예.
5: 우리 이제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처럼 해뜰 주식 시장에도 해뜰 날이 저는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예. 아니 차영주 소장님과 저는 이렇게 왜 모르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서 보시면 두 분은 굉장히 흑곰과 백곰 곰같이 생겼는데 저희의 기운과 설명은 황소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황소처럼 오르리라고 믿겠고요. 이 이른 아침에 오늘도 냉철한 분석과 또 희망을 주시는 얘기까지 정말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반도체 주가의 급반등 일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뭐 JP모건의 그런 분석도 일부 좀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뭐 신기술이 나왔다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너무 뭐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는 곳이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너무 성급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말씀하셨으니까요. 5.2% 올랐습니다. 뉴욕 분위기 좋았나 봐요.
0: 네, 죄송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 하이닉스 ADR도 4%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론도 두 자릿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데이터 센터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신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지가 않고 더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흔들려서 이거 AI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직은 펀더멘탈리 저희가 흐름되거나 이런 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있었어, 좋았어, ADR 많이 올랐어라고 했는데 또 국내 주식장은 출렁거릴 때가 있어서 오늘 불안해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경계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뭐 저희가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기도 어렵고요. 다만 미국에서도 좀그 불안 요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반도체 쪽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유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지금 90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1: 맞아요.
0: 올라가야 되는 이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건데요.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들, 즉 지정학도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우리도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랐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까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이 될까요?
0: 지금 유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90달러까지 왔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좀 하락 쪽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리스크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예를 들면 100달러를 넘어서 120불, 일부에서 지금 해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0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고요. 만약에 금리도 지금 4.6%까지 왔는데 이게 만약에 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이제 사업을 하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회사들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제 저는 데이터 센터 금융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의 장기 렌터카 사업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운영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 AI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120달러 5%잘 보시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를 주춤하게 할수 있는지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빅테크들 실적 나와 있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 실적도 궁금해하고 있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번 주 23일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알파벳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는 뭐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TSMC, 뭐 ASML 실적이 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모두 한 목소리로 AI 디멘드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파벳의 EPS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의 이제 투자 계획이죠. 설비 투자가 과연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것인지, 그게 요건 데이터 센터 투자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EPS보다는 이 회사의 투자 계획, 요거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면 늦습니다. 좋아질 거야 할때 사람들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투자 계획 같은 것들 잘 봐셔야 될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요. 뭐 계속 말씀드려요. 원칙적인 얘기, 펀더멘털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드려도 버팁니까? 그래서 저 버텨야 됩니까? 9천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답해드려야 될까요?
0: 뭐 일단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1차 저지선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매크로의 이 조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지금 말씀 주신 다시 9천 이상으로 올라갈 거냐 그러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그

0: 개별 연습이 미리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사실은 그때처럼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결국은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해 가면서 좀 시도하지 않을까, 상승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확 오르냐 확 내리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은 좋으나 그렇게 가느냐, 뭐 6,500선 지켰어, 6,800선 지켰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주가 이렇게 주인공처럼 매번 주목을 받는데 뭐 원전 방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연관주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이 가장 머리가 맑고 깨끗하게 잘 돌아가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합니다. 와, 벌써요? 뭐 여러분이 문자 주셨죠. 저 천사인가요?

0: 맞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 다우가 0.01% 하락, S&P 500이 0.14% 하락, 나스닥은 0.57% 하락했고요.
1: 예.
0: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4% 근데 상승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면적으로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은 하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 나스닥 지수는 약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 알파벳 실적 잘 봐야 돼. 이게 AI 투자랑 반도체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실적은 일단 충족한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알파벳 자체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마다 와, 진짜 세밀하게 뜯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일단은 표면적인 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광고 잘했냐, 유튜브 잘했냐, 그리고 클라우드 잘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참고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2% 증가했습니다.
1: 야, 네.
0: 무려 247억 6,800만 달러 기록했고요.
1: 네.
0: 영업이익도 228억 2,600만 달러에서 88억 1,400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 와.
0: 그런데다가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1: 예.
0: EPS는 무려

0: 442억 달러 예상하고
1: 예.
0: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442억 달러보다 조금 큰 449억 2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자금을 쓴거 아니야? 그리고 자본적 지출도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1: 네.
0: 현금 흐름이 만만치 않겠네? 그리고 어떻게 현금 흐름을 장만할 거야? 이런
1: 네.
0: 거에 대한 의심이 겹치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4% 정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여러 가지 우려와 전망이 증시에는 반영된다는 점 여러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늘 국내 반도체 주에도 그럼 영향을 미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AI의 성장론, 알파벳으로 말미암아 AI의 고점론, 피크아웃 우려 이런 것들이 가셨냐? 저는 어느 정도는 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알파벳의 실적이 AI 수요와 수익화 모두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신에 너무 투자가 크면 이만큼 투자했는데 얼마나 돈을 빠르게 벌어들일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리스크도 불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주에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벳의 클라우드 성장, 그리고 예상 이상의 자본 지출, 이런 것들은 AI 서버 늘려야 되죠. HBM 확보해야 되죠. 네트워크 수요 유지돼야 되죠. 이런 신호기 때문에
1: 예.
0: 단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의 호재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자, 장단기를 잘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보면, 이거 사이드카 이제 별로 기능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론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전광판 앞에 앉아있는 정말 물리적으로 증시에 가 있던 분들 때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1: 네.
0: 실망을 했었거든요.
1: 예.
0: 7,000피 찍었습니다. 7,000피 회복하고요. 매수 사이드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1: 네.
0: 확실히 최근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다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0: 다쳤다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1: 네.
0: 손실의 폭이 컸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1: 네.
0: 분들 입장에서는 7,000선에 도달하니까 드디어 나의 손실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1: 예.
0: 좀 손절매를 과감하게 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1: 그쵸.
0: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외국인들 쪽에서도 뭐 선물 쇼커버링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 변수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1: 네.
0: 국제유가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예,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1: 네.
0: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한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변수도 부담으로 작용했었습니다.
1: 예. 아니,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요. 이제 삼전 익스 비중 축소해라고 해놓고는 막 사들여서 어제 기대했던 분들, 근데 내가 잃어보니까 너무 겁나 이래서 되파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을 묶어놓고 다시 주저앉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코스닥은 좀 수급적인 모멘텀도 약할 뿐더러 펀더멘탈, 즉 돈을 벌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은 그렇게 싸 보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나 코스닥이 더 약했던 이유는 코스닥은 쉽게 설명하면 바이오, 2차 전지,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 예.
0: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미래 성장 기대가 주가에 더
1: 아.
0: 크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1: 예.
0: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대로 미국 금리가
1: 네.
0: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성장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다. 즉 매크로 환경이 코스닥 시장 쪽에는 더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어제 현물상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1: 예.
0: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0: 이런 수급적인 차이도 코스닥의 소외 현상. 그런데다가 최근에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신용거래, 미술거래,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에 대한 반대 매매가 많은데 코스닥이 또 이런 신용거래가 많습니다. 이런
1: 예.
0: 부분들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네, 빚내서 투자한 부분의 에너지가 조금 소진되어야 다시 또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잘 봐야 될것 같고, 본부장님 전문 분야인 ETF도 여쭤볼게요. 그말 많은 단일 종목 그거 말고요. ETF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삼전 믹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ETF.

0: 국내 반도체 이태가
1: 네.
0: 너무나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했었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상대적인 매력도가 미국 대표지수 ETF보다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1: 네.
0: 최근에 제가 가려다 보니까 미국 대표지수 ETF로 많이 무브하고 있습니다.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저녁에 반갑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재현이고요. 밤엔 괜히 AI 음악 만지작거리고 낮엔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옆에는 한인타운 최신 흐름은 척척 짚어주는 박지수 씨 함께합니다. 오늘은 AI와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로 한인타운 학교 앞에서 학부모님들 오가시던 그 풍경부터 집에서 숙제 옆에 놓인 화면 이야기까지 같이 풀어보려 합니다. 차 안에서 듣고 계셔도 좋고 집에서 저녁 챙기며 듣고 계셔도 좋습니다. 아, 나도 그 얘기 있다 하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선배가 괜히 AI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오늘은 그 반짝임이 우리 아이들 교육 이야기랑 만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한인타운만 봐도 초등학생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 프리스쿨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집에서 학교에서 또 AI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녁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본편으로 가볼게요.
0: 저녁 시간에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양념 코너부터 풀고 갈게요.
1: 선배 오늘 자작곡도 준비하셨죠? 요즘 진짜 AI DJ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한인타운에서도 애들 숙제는 AI로 하고 선배는 노래를 AI로 만들고
0: 지수씨 LAUSD가 애들한테 AI 학생 도우미 챗봇 만들어준다더니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 애들하는 챗봇 있잖아요. 한인타운 아이들도 쓴다고 난리였는데 몇 달 만에 푹 꺼졌대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지. 챗봇은 무너져도 음악은 남는다.
1: 오, 선배 멘트 멋있다. 그래서 오늘 곡 제목이 뭔데요? 설마 또 우주랑 제다이 나오는 거 아니죠?
0: 제다이는 안 나와요. 오늘 곡 제목은 우리 집 작은 AI 선생님입니다. 한인타운 아파트 거실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올림픽이랑 버몬트 근처 오래된 아파트 있죠? 저녁에 엄마는 부엌에서 김치볶음밥하고 애들은 식탁에 앉아서 크롬북 켜놓고 숙제하는데 옆에 조용히 떠있는 AI 튜터 하나 그런 풍경 떠올리면서요.
1: 아, 그 그림 딱 그려지네요. 요즘 진짜 한인 부모님들 사이에서 AI 공부 열풍 장난 아니잖아요. 애들 영어 리딩도 AI로 봐주고 수학 문제도 풀이 설명까지 받아보고 그래도 마지막에 왜 그런지 한 번 더 생각해봐 하고 물어보는 건 아직 엄마 아빠 몫이라는 거.
0: 맞아요. 제가 이 곡 만들 때도요. AI가 코드랑 드럼 패턴은 똑똑하게 깔아주는데 우리 애들 숨소리 같은 따뜻함은 사람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숙제하는 아이들, 연필 긁는 소리 엄마가 눈 너무 오래 쓰지 마 하는 말까지 상상하면서 멜로디를 얹어봤습니다.
1: 오늘 회차가 AI와 아이들의 교육이잖아요. 본편에서 한인타운 학교 얘기, LAUSD 얘기, 우리 집 공부 풍경까지 다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선배가 만든 우리 집 작은 AI 선생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지금 차 안에서 또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 하시면서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집에는 어떤 AI 선생님이 살고 있는지 살짝 상상해 보시고요.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우리 애들 공부 얘기, 또 한인타운 학원 추천 같은 거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IDRS1650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AI와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로 본편에서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Yeah.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라디오 서울 AM 1650 LA사는 이야기 진행자 김재현입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어머, 오늘 진짜 덥죠? 저 퇴근하고 오는데 차 문 여는 순간 훅 하고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LA 여름이구나 싶었어요.
0: 맞아요. 요즘 진짜 숨막히게 덥더라고요. 저도 오늘 낮에 잠깐 밖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이 나이에 이 더위는 좀 무리예요, 솔직히.
1: 선배, 그래도 저녁 되면 좀 나아지지 않나요? 저는 요즘 한인타운 저녁 산책이 그나마 버틸만 하더라고요. 낮엔 진짜 못 나가겠어요.
0: 그쵸, 저녁 바람은 좀 났죠. 근데 지수씨, 저 요즘 진짜 머리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애가 방학인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뭔가 제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1: 아, 혹시 AI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챗GPT 없으면 숙제 못한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0: 그게 딱 그거예요. 화면 보니까 교과서는 안 펴놓고 AI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문제집 몇 권씩 풀고 모르면 학원 가고 그랬는데 그게 공부인 건지 아닌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제가 UCLA에서 배운 것들, 마케팅 이론이나 분석 방법 같은 거 요즘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공들여 배운 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0: 아, 그 얘기 진짜 공감돼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될 때도 있어요. AI가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빌려 쓰는 거지.
1: 그건 맞는데요, 선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도구를 잘 쓰는 것도 능력 아닌가요? 계산기 나왔다고 수학 실력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0: 그 비유는 좀 다르게 봐요, 저는. 계산기는 계산만 하잖아요. 근데 AI는 생각까지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1: 오늘 딱 그 얘기 해봐야 할 것 같네요. AI가 공부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대신 해버리는 건지 저도 솔직히 답이 없어요.
0: 그러게, 오늘 주제가 딱 그거예요. AI 시대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학부모로서도 또 지수씨처럼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얘기죠. 같이 한번 풀어봐요. 박지수씨,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솔직하게 하나 털어놓을게요. 저 요즘 애공부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파요.
1: 어머, 선배 자녀분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0: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얘가 숙제를 챗 GPT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네가 한 거야? 물어보면 AI가 도와줬어요 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1: 아, 요즘 애들한테는 그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저도 대학 때 과제 마감 전날 밤에 얼마나 구글 검색을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애들한테 AI는 그냥 더 빠른 구글인 거죠.
0: 그런데 그게 같은 건가요, 지수씨? 구글은 제가 직접 읽고 판단해야 했잖아요. AI는 그냥 이렇게 써 하고 완성된 문장을 내줘버리잖아요.
1: 그 차이가 핵심이에요, 선배. 근데 저도 솔직히 불안한 게 있어요. 제가 UCLA에서 배운 마케팅 이론들 지금 AI가 5초 만에 요약해버리거든요. 그럼 제 4년이 뭔가 싶기도 하고요.
0: 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80년대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닐 때 공부라는 게 진짜 단순했어요. 교과서 외우고 문제집 풀고 그게 다였거든요.
1: 부모님들이 영어도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공부를 봐주셨어요?
0: 못 봐주셨죠. 저희 부모님은 올림픽 거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으니까요. 대신 학원 정보는 귀신같이 아셨어요. 한인타운 엄마들끼리 어디 학원이 SAT 잘 올려준다더라 이런 정보가 엄청 빠르게 돌았거든요.
1: 그 네트워크가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톡 단톡방이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0: 맞아요. 그런데 그 시절 공부법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진짜 격세지감이에요. 그때는 많이 외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거든요. 지금은 AI가 다 외워주니까 그 게임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1: 근데 선배, 저는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AI가 다 외워준다고 해서 공부가 쉬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0: 어떤 면에서요?
1: 예전엔 정보를 찾는 게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진 거죠. AI가 틀린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걸러내는 눈이 없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0: 아, 그건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AI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더라고요. 그때 좀 섬뜩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요즘 교육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AI를 정답 기계로 쓰지 말고 출발점으로 써라는 거거든요. 먼저 내가 생각해보고 AI로 확인하고 또 그걸 검증하는 순서요.
0: 그런데 지수씨, 솔직히 우리 애들이 그 순서를 지킬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마감이 내일인데 AI가 바로 답을 주면 누가 먼저 생각하고 싶겠어요?
1: 그건 저도 부정 못해요. 근데 선배, 그게 AI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산기 나왔을 때도 이제 애들이 암산 못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결국 적응했잖아요.
0: 계산기 비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계산기는 계산만 하잖아요. AI는 에세이도 쓰고 코드도 짜고 심지어 생각까지 대신해주잖아요. 범위가 달라요.
1: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요. 근데 선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AI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1: 좋은 학군에 사는 애들은 학교에서 AI 활용법을 제대로 가르쳐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냥 AI에 의존하는 법만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도구인데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 아, 그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학원 정보 격차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AI 활용 격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군요.
1: 정확해요. 그리고 이게 대학 입시에도 직결되거든요. 에세이를 AI로 다듬는 애들이랑 그냥 혼자 쓰는 애들이랑 퀄리티 차이가 나는데 대학 측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할지 아직 기준이 없어요.
0: 그게 제가 제일 불안한 부분이에요. 우리 애대학원 썼을 때 AI 써도 되는 건지 쓰면 안 되는 건지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데는 AI 썼냐고 물어보기도 한다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 일부 대학들은 아예 AI 사용 여부를 에세이에 명시하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선배,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숨기는 것보다 투명하게 쓰는 게 낫잖아요.
0: 그 말은 맞는데 그럼 AI를 잘 쓰는 능력 자체가 이제 스펙이 되는 건가요? 예전엔 SAT 점수가 스펙이었는데 이제는 AI 프롬프트 잘 짜는 게 스펙이 되는 건지.
1: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선배, 그게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AI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그 주제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 좋은 질문 자체를 못해요.
0: 아, 그건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각도네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AI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1: 네,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초 개념 공부가 더 중요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AI가 다 해준다고 기초를 건너뛰면 결국 AI가 틀린 말을 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0: 그러면 결국 공부의 방식은 바뀌었는데 공부 자체의 필요성은 안 바뀐 거네요. 어떻게 보면 더 빡세진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엔 많이 외우면 됐는데 이제는 외운 걸 가지고 AI랑 대화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유리한 거고요.
0: 그런데 지수 씨, 저 같은 50대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히 AI 쓰는 법을 애한테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애한테 배워야 하는 상황이고.
1: 선배, 그게 사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보면 AI 활용법을 어른들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먼저 써보시면 자녀랑 AI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0: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모른다고 AI 쓰지마 하면 애는 몰래 쓰고 저는 뭔지도 모르는 채로 걱정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같이 써보면서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AI 자체보다 그 대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 말이 오늘 제일 와닿네요. 도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같이 배우면서 기준을 같이 세우는 거. 그게 지금 시대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1: 선배가 딱 정리해 주셨어요. 저도 부모님 세대는 아니지만 저 자신한테도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요즘 느끼거든요. AI가 편리한 건 맞는데 그게 제 생각을 대신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깐 쉬어가요.

0: 이제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1: 지수씨 오늘 주제가 공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공부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0: 어머 선배 공부 얘기요? 궁금한데요. 80년대 LA에서 공부하셨던 거잖아요.
1: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영어는 거의 못하는데 학교는 가야 하잖아요. 페어팩스 하이스쿨이었는데 첫날 수업 들어가서 칠판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0: 아이고 그 막막함이 어땠을지 선생님 말이 하나도 안 들렸겠네요.
1: 들리긴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수업 끝나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손으로 베껴 쓴 거예요.
0: 베껴 쓴다고요? 이해도 못하면서요?
1: 이해는 나중이고 일단 손이 기억하면 눈에 익는다고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한국에서 하시던 방식이었죠. 그게 제 첫 번째 공부법이었어요.
0: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1: 단어는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에세이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처음에 에세이 과제 받았을 때 저 진짜 국어 사전이랑 영어 사전 두 개 펼쳐놓고 한 문장 쓰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0: 한 문장에 한 시간이요? 선배 그거 지금 AI한테 맡기면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한 시간 동안 그 단어를 절대 안 잊어버렸어요. 그게 차이라면 차이인데 지금 애들한테 그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0: 맞아요. 저도 선배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 고생이 꼭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도구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헷갈리거든요.
1: 저도 그게 헷갈려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때 저는 모르면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영어를 모르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매번 찾아가기도 눈치 보이고.
0: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1: 도서관에 갔죠.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분이 제 첫 번째 튜터였던 셈이에요.
0: 어머 그 선생님 선배한테는 AI 같은 존재였던 거네요. 질문하면 답해주는.
1: 하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근데 그분은 제가 엉터리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라고 고쳐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AI가 해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0: 그건 저도 좀 다르게 생각해요 선배. 요즘 AI도 질문이 이상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해요 라고 되물어주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보다 비슷해요.
1: 오 그래요? 그건 저 몰랐네요. 근데 그 사서 선생님은 제 눈을 보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은데.
0: 그건 저도 인정해요. 화면이 눈을 봐주진 않으니까요.
1: 제 아이한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으면 싶은데 요즘은 그게 AI인지 선생님인지 학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박지수 씨 아까 제 아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AI가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보다 애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게 더 걱정이에요.
0: 선배 그 걱정 저도 완전히 공감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AI를 잘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실력 아닐까 하고요. 잠깐만요. 제 말 들어보세요.
1: 아, 지수 씨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USC 다닐 때는 도서관 가서 카드 목록 뒤지고 책 찾고 그 과정 자체가 공부였거든요. 지금 애들은 그 과정이 통째로 없어진 거잖아요.
0: 근데 선배 요즘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AI를 정답 기계로 쓰면 망하고 출발점으로 쓰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고요. 먼저 스스로 풀고 그 다음에 AI로 검증하는 방식이요.
1: 그게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순서를 지킬 것 같아요? 마감 전날 밤 11시예요. 그냥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솔직히.
0: 아, 그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저도 대학원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에세이 구조 짜달라고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온 다음에 제가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결국 처음 것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1: 그게 바로 핵심 아닐까요? 지수 씨는 뜯어고쳤잖아요. 그 뜯어고치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 UCLA에서 싼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I 답을 받으면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0: 선배 그 말이 저한테 좀 찔리네요. 솔직히 저도 요즘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점점 쓸모없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마케팅 트렌드도 AI가 다 분석해주고 카피도 AI가 써주고.
1: 아 지수 씨도 그런 불안이 있었군요. 저는 그게 세대 차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30대도 50대도 다 같이 흔들리고 있는 거네요.
0: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게 영향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배처럼 경험이 쌓인 분들은 AI가 틀린 걸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은 AI가 틀려도 모르는 거잖아요.
1: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제 아이가 한 번은 AI가 준 역사 자료를 그대로 냈다가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날짜가 틀렸대요. 근데 애는 그게 틀린 줄도 몰랐던 거예요. 검증할 기초가 없으니까요.
0: 그게 진짜 문제예요. AI는 자신 있게 틀리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걸 걸러내려면 결국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해요.
1: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AI가 마법도구냐 문제아냐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기초가 있는 사람한테는 날개가 되고 기초가 없는 사람한테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0: 선배의 그 말이 대학 입시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즘 대학들이 AI 에세이를 걸러내는 기술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아예 입시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어요.
1: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0: 구술 면접이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에요. 결국 네가 직접 설명할 수 있냐, 네가 만든 결과물이 있냐를 보는 거죠. AI가 대신 써준 에세이는 면접장에서 바로 들통나니까요.
1: 그러면 오히려 한인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밀어붙인 수학이나 과학 기초, 그게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거잖아요. 검증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0: 맞아요. 근데 선배, 저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AI 쓰지 말라고 막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 같이 앉아서 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래요. 규칙을 같이 세우는 거죠.
1: 그게 말은 쉬운데 저 솔직히 챗 GPT 쓰는 법을 애한테 배웠어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어머, 선배 그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자녀한테 배우면서 같이 대화가 생기잖아요. 그 대화 자체가 AI가 못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쓸지, 어디까지 믿을지 그걸 같이 고민하는 게 진짜 교육 아닐까요?
1: 지수 씨 말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제가 너무 겁먹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걱정은 돼요. 이 아이가 사회 나갔을 때 AI 없이도 혼자 설 수 있을지.
0: 저도 그 질문 저한테 해봐요, 솔직히. 저 AI 없이 지금 일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제가 AI랑 같이 일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1: 그게 참 묘한 시대예요. 도구가 사람을 가르치는 시대. 근데 결국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 몫이잖아요. 그 판단력은 AI가 줄 수 없는 거고요.
0: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에 AI한테 좀 색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1: 어떤 걸 물어봤어요?
0: AI 교육 격차 얘기요. 그러니까 AI가 모두한테 똑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1: 아, 그건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0: 예를 들면 이미 공부 잘하는 학생은 AI를 검증 도구로 써서 더 깊이 파고드는데 기초가 약한 학생은 그냥 다 복붙하고 끝내버린대요. 결과적으로 상위권이랑 하위권 격차가 AI 이전보다 더 빠르게 벌어진다는 거죠.
1: 그게 참 씁쓸하네요. 저희 애학교 보면 딱 그래요. 잘하는 애들은 AI로 논문 수준 리포트 써오고 못하는 애들은 그냥 붙여넣기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리고.
0: 근데 선배, 이게 한인 학생들한테 특히 묘한 지점이 있어요. AI한테 물어봤더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한테는 AI가 언어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요. 한국어로 개념 물어보고 영어로 답받는 식으로요.
1: 그건 진짜 의외네요. 저 때는 영어 모르면 그냥 막혔거든요. 도서관 가도 사서한테 물어볼 엄두를 못 냈으니까요. 그 부분은 확실히 좋아진 거네요.
0: 그렇죠. 근데 또 반대 데이터도 있어요. 중국계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한인 학생들은 AI를 주로 과제 완성에 쓰는 비율이 높고 중국계는 코딩이나 수학 문제 풀이 검증에 더 많이 쓴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1: 그게 부모 세대 교육 방식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한인 부모들은 결과물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숙제 다 했어? 점수 몇 점이야? 이런 식으로요.
0: 맞아요. 그리고 선배, 이건 진짜 놀라웠는데요. 뉴욕 한인 학생들이랑 LA 한인 학생들 비교 자료도 있더라고요. 뉴욕은 공립학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AI를 입시 전략 도구로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쓰는 편이고 LA는 학원 의존도가 아직 높아서 AI 활용이 상대적으로 늦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1: 그건 좀 반박하고 싶은데요, 지수씨. LA 한인타운 학원들도 요즘 AI 커리큘럼 넣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아이 다니는 학원도 올해부터 뭔가 바꿨다고 하던데.
0: 아,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문제래요. 학원이 AI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AI 결과물 예쁘게 정리하는 법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진짜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훈련은 빠져 있고요.
1: 아이고, 그건 좀 무섭네요. 껍데기만 AI인 거잖아요.
0: 그리고 선배, 이게 대학 입시에도 직격탄이에요. AI한테 물어봤더니 미국 주요 대학들이 지금 에세이 평가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대요. AI가 쓴 글인지 아닌지 잡아내는 것보다 아예 면접이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요.
1: 그러면 결국 글 잘 쓰는 것보다 말 잘하고 자기 생각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건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선배 저한테도 솔직히 불안한 게 있거든요. 저 UCLA에서 배운 마케팅 이론들 지금 AI가 5초 만에 다 뽑아내거든요. 그럼 제가 4년 동안 배운 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1: 지수 씨, 저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AI가 뽑아내는 건 정보예요. 근데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람한테 써야 하는지는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그건 아직 AI가 못해요.
0: 그 말이 좀 위로가 되긴 하는데요. 근데 5년, 10년 뒤에도 그 말이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1: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계속 배우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더라고요. 제가 80년대에 영어 하나도 모르고 여기 왔을 때도 결국 버틴 건 계속 부딪히면서 배웠기 때문이었으니까요.
0: 선배 말 들으니까 AI 시대 공부법이 결국 계속 배우는 자세 자체가 핵심인 것 같네요. 나이도 학력도 세대도 상관없이요.
1: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결국 AI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더라고요. 그게 공부든 일이든 육아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오늘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정리됐어요. 불안하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직접 써봐야겠다 싶었어요.
1: 지수 씨 청취자분들한테 오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AI 쓰는 거 막지만 마시고 옆에 앉아서 같이 한번 써보세요. 뭘 물어보는지 보시면 아이가 뭘 모르는지가 보이거든요.
0: 그거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쓰면서 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어쩌면 요즘 시대의 공부 대화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1: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더운 주말 저녁에 라디오 켜놓고 들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0: 다음 주에도 LA 사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1: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에 오래 남으시면 좋겠어요. 좋은 저녁 되세요.

0: 지금까지 본방송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AI가 아이들 공부에 들어오면서 기대도 커지고 걱정도 많아지는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봤네요. 한편으론 학교도 집도 우리 마음도 같이 배워가야 할 것 같지요.
1: 맞아요. 선배 한인타운에서도 학교 얘기만 나오면 다들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윌셔랑 웨스턴 근처에서 학원 픽업하던 그 분주한 저녁처럼요. 잠시 후에는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만날게요. 사연이나 맛집 추천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 이후로 보내주세요.

0: 끝났다. 휴.
1: 선배 표정 봐요. 완전 방전됐다.
0: 아니,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웠잖아요. 나 중간에 말 막힌 거 느꼈어요?
1: 느꼈죠. 아, 저도 사실 그 진학 얘기 나올 때 좀 버벅였어요.
0: 그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AI 얘기인지 입시 얘기인지 중간에 나도 헷갈렸어.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했거든요.
0: 하하, 근데 지수씨 아까 챗GPT로 숙제 얘기할 때 그거 본인 얘기 아니에요?
1: 아, 선배 그거 왜 눈치채요? 아니 뭐 대학원 때 살짝
0: 살짝? 에이, 얼굴 빨개졌잖아요 지금.
1: 안 빨개졌거든요. 라디오라 다행이다 진짜.
0: 아, 근데 나는 오늘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애들 생각났잖아.
1: 아 맞다, 선배 애들 지금 다 컸죠?
0: 다 컸지. 근데 그래서 더와 우리 때랑 진짜 다르다 싶은 거야.
1: 어떻게요?
0: 우리 때는 그냥 뭐 SAT 점수 잘 받으면 됐잖아. 근데 지금 애들은 AI 쓰는 것도 전략이고 안 쓰는 것도 전략이고.
1: 맞아요. 그러면서 학교는 또 AI 쓰지 말라고 하고.
0: 그게 웃긴 거잖아. 선생님은 AI로 채점하면서 학생은 AI 쓰지 말라고.
1: 헐, 그거 방송에서 하셨어야 했는데. 그게 제일 핵심이었는데.
0: 아 맞다, 깜빡했네. 아이고.
1: 선배 방송 중에 그 얘기 하려다 넘어간 거 저 눈치챘어요.
0: 눈치챘어요? 역시 지수 씨는 못 속여.
1: 저 귀 밝거든요. 근데 선배 오늘밖에 날씨 봤어요?
0: 아, 나오면서 잠깐 봤는데 완전 찜통이더라. 주말인데 이게 뭐야?
1: 맞아요. 주말에 이 더위면 애들 데리고 어딜 나가요, 진짜.
0: 그러게. 부모들 고생이지 이런 날.
1: 갑자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마시고 싶다.
0: 나도. 아, 오늘 인터뷰 끝나고 같이 한잔해요.
1: 어디요? 저 오늘 일찍 가야 하는데.
0: A커피 한 잔이잖아요, 주말인데.
1: 그건 맞네요. 좋아요, 선배 쏘는 거죠?
0: 또 이렇게 나와. 왜 항상 내가 쏴요?
1: 선배가 더 많이 버니까요.
0: 하하, 에이, 진짜. 그래, 내가 쏠게요.
1: 역시 선배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진짜.
0: 지수 씨도요, 오늘 주제 쉽지 않았는데 잘 받아줬어.
1: 에이, 저야 뭐 선배가 다 끌어준 거죠.
0: 우리 둘 다 잘했어요. 셀프 칭찬.
1: 좋아요, 셀프 칭찬. 고생하셨습니다. 아트리스트 IO

0: 근데 담주엔 뭐예요? 지수 씨 생각 있어요?
1: 저요? 저 사실 오늘 하면서 계속 생각난 게 있긴 한데.
0: 뭔데 뭔데 말해봐요.
1: 아니 오늘 AI 얘기 하다 보니까 결국 학교 얘기로 자꾸 가더라고요 저는.
0: 학교?
1: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하나 이거요. 공립이냐 사립이냐 이런 거.
0: 아이고. 맞아 맞아. 오늘 청취자 문자도 그 얘기 많았잖아요.
1: 그쵸. 근데 저희가 오늘은 AI 쪽으로만 달려가서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0: 아이고 그랬지. 내가 또 딴 데로 새나.
1: 선배가 새죠 중간에. 근데 진짜 그 주제 궁금하긴 해요.
0: 나도. 근데 공립사립이면 할 말이 엄청 많은데.
1: 맞아요. 여기 LA는 또 특수학교도 있고 차터스쿨도 있고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0: 그게 또 문제야. 많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1: 진짜요. 선배는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동네 공립?
0: 아, 나 때는 그냥 집 앞 학교 보냈지. 선택 같은 게 어딨어.
1: 그게 오히려 편했겠다.
0: 지금 부모들은 진짜 머리 아프겠다 싶더라고. 정보는 많고 선택은 많고.
1: AI가 또 여기도 엮이잖아요. 어떤 학교가 AI 교육 잘하냐 이런 것도 따지는 시대니까.
0: 오, 그거 좋은데? 그 연결고리로 가면 오늘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는데.
1: 그쵸 그쵸. 오늘 편이랑 연결해서 담주의 학교 선택 얘기하면 딱이겠다.
0: 좋아, 그거로 하자. 나 이거 생각만 해도 할 말 많아.
1: 선배 또 신나셨네.
0: 아, 근데 오늘 덥지 않았어요? 스튜디오 와서도 더운 느낌.
1: 진짜요? 밖에 나갈 때 깜짝 놀랐어요. 주말인데 이렇게 찌는 날씨라니.
0: 아고, 담주엔 시원해지려나. 에이 뭐 LA가 그렇지.
1: 그나저나 오늘 수고하셨어요 선배.
0: 지수씨도 수고했어요. 담주에 또 봐요.
1: 네,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담주에 봐요 여러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기술 혁신의 중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5: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미국과 남미 3개국 그리고 독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작은 상자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정우 선수의 사인볼을 한국 정상을 위한 깜짝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해 AI 모델 미토스를 개발한 엔트로픽의 CEO와 1대1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7: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엔트로픽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 또 기여를 기대합니다.
8: We're very excited to work with Korea in a whole bunch of ways, and you know we're very excited that you have prioritized AI as a field.
6: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ChatGPT로 유명한 OpenAI의 샘 올트먼,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브로드컴의 혹탄 사장도 따로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영, 최태원, 정의선, 이혜진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까지 모인 AI 서밋 행사에선 우리 정부의 AI 산업 미래 육성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해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9: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6: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세계 반도체 공급을 함께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제2의 반도체 기지를 조성하기로 한 걸 거론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AI 혜택이 특정 계층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현대차와 삼성 등 우리 기업과 OpenAI, 엔비디아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이 번갈아 자리했습니다. 합계 시장 가치만 2경원이 넘는 기업의 수장들은 이 대통령의 샘플한 AI 선언에 지지와 공감을 보냈습니다.
1: We are confident Korea will remain a vital hub, will sustain as a vital hub for the global AI landscape.
0: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5년간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SK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했고,
2: We're going to be buying, of course, a great deal of memory and developing a great deal of memory together.
0: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 동안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AI 칩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3: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0: 반도체 분야에서만 투자 공급 규모가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을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대학의 로봇 개발 지원 등 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 추진됩니다. 청와대는 이로써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마다 글로벌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공급망 강화와 시장 창출을 위한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 행사 이후 샌프란시스코만 해변에선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5: 우리는 지구다!
0: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에 이어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PCN칩스를 곁들인 만찬으로 AI 공급망 협력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6: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한지 홍보 행사에 참석해 우리 문화를 알렸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간 오늘 주 LA 한국문화원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시와 한지 패션쇼를 관람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백 년 동안 우리 역사를 품은 한지가 디자인과 패션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사퇴 의지를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7: 다만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사표를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자신을 둘러싼 사퇴설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면서도 오래전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사퇴의 뜻을 전한 건 사실이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 장관은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주위에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권 내 강경파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보안수사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한 뒤에도 보안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습니다.
9: 보안수사 요구 정도가 한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8: 여당이 최근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추인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며 거취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가운데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 귀국 뒤 공식 사표 제출 의향이 있는지와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법무부 수장이 교체 수순을 밟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6: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맞물려 사의를 밝힌 걸로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사퇴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7: 도망간다고 책임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날선 반응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한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하다며

0: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진짜 나라가 걱정된다면 사표를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도 건의하란 겁니다.
1: 만약 역사의 대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0: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이자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다. 이재명 정부 레임 덕에 신호탄이 될 거란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장관 사인은 보안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 청와대와의 가교구실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오래전부터 밝혀왔다는 설명과 함께 거듭된 사의 표명에도 대통령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법무부 수장의 일종의 사퇴 방화세로 작용했을 거란 엇갈린 해석 역시 존재합니다.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2: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야권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속도전만이 능사가 아니란 신중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장윤기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수뇌부인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쟁점입니다.
4: 특별수사단은 주말에도 전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나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미 장윤기 집에서 성인용품이 차량에선 케이블 타이를 확인했지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로는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가 지목됐습니다.
6: 강간 사건 관련 자료도 공유받아 기록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5: 일선 수사 실무진들은 분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세 차례 병합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세 차례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5: 국가수사본부 강력기장도 공석이던 강력과장을 대신해 당시 박성주 본부장에게 병합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본부장이 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8: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5: 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보호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축소나 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수뇌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도 맨 윗선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당시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지휘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3: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주말에도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4: 최고위원 후보들도 논의에 가세하면서 개파 대리전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9: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신천지 문제를 제기한 건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10: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9: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 이제 신천지 문제는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등의 공세를 의식한 듯 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성을 의심하냐, 당원들이 원할 때 합당하겠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경남을 찾은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또다시 강조하며 연일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적은 없다. 1인 1표제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경쟁 후보 저격을 잊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거듭 충심을 강조했습니다.
11: 민심과 당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지금 출렁이고 있고 이것이 파도치고 있고 이것이 태풍으로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 전북에서 당원들과 만난 송영길 의원은 당권 주자 3명 다 나름 대표가 될 만하다면서도 자신만 광역단체장을 해봤다며 장점을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자체장을 해보니 대통령을 더 잘한다며 자신과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2: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과 싸우고 막 이러니까 속이 상해 죽겠죠. 그래서 송영길이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합이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9: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강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는 계파별 대리전도 벌어졌습니다. 친청계가 먼저 김 전 총리가 언급한 3자 비밀연합 주체가 누구냐고 직격하자 친명계는 곧바로 이 대통령 돌려까기가 반명이자 분열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20여일 남은 전당대회, 갈수록 당권 주자별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는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96.7% 압도적 찬성률로 조국 전 대표에 이어 신임 당대표가 됐습니다.
10: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습니다.
13: 새 대표 선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른바 법력권 통합 문제는 또다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짙어지자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국조특위 연장을 쌍끌이로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4: 반면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속내도 감지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선관위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을 도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는 경남, 김해와 대구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선관위 직원 한두 명이 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했겠느냐며 특검을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우리의 이 애국심이 식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반드시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4: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전산과 통계 조작 정황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사 성역 없는 특검은 물론 현재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간도 연장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겁니다. 조작 의혹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 만큼 선관위 때리기를 시작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노리는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원래 민주당 당론이었다. 국조특위 기한 연장 역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길어지는 올공 시위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앞서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빨리 출범해 수사를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16: 연장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아직은 없고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특검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4: 여야가 가뜩이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가운데 야당이 국조특위 연장과 선관위 종합특검 여론전까지 불을 지핀 상황. 당장 약속대로 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지 확신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열흘 남짓 남은 임시국회 기간 내내 치열한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갈 걸로 보이지만 난항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 사건의 축소 은폐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고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방안보 책임자들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0: 중복인 오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또 경남 양산 등지에 폭염 중대 경보가 잇따라 발령됐는데요. 극한 더위는 밤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9.1도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양산 온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북 경주, 경남 밀양 등 영남권 더위가 극심해 38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 나타나는 열도 면상에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온도도 종일 높았습니다. 지난 12일 처음 발령된 이후로 가장 많은 곳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경남 의령, 대구 달성군과 경북 경주, 포항, 전남 광양 등에도 발령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발령되면 야외 활동 금지 등의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밤이 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해 열대야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열대야 일수는 관측 초기보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밤낮 없는 더위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전해드린 것처럼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삼복더위의 절정 중복이었는데요.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시민들은 보양식으로 지친 몸을 돌봤고 동물들은 얼음과 물 샤워를 하며 더위를 견뎠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3: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 폭염 중대경보가 내린 거리는 지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합니다. 도심은 온통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4: 와, 이 숙소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진짜 와, 이거 쉽지 않겠다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크림이고 뭐 땀으로 지금 몸이 다 젖어가지고.
3: 무더위가 힘겨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을 나온 아기 사자는 야외 방사장이 신기한 듯 장난을 치다가도 난생 처음 겪는 한여름 열기를 식히려 금세 바닥에 누웠습니다. 사육사들이 준비한 얼음으로 열을 식히고 생닭을 먹으며 첫 여름을 이겨냅니다.
5: 일단 야외에 살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 사람이랑 똑같이 더위를 먹거나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물을 뿌려준다든지 아이스팩 같은 걸 사육장에 넣어줘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3: 복날하면 역시 삼계탕입니다. 중복을 맞아 보양식으로 더위를 이기려는 시민들로 식당은 일찌감치 만석입니다.
6: 삼계탕 먹고 힘내러 왔어요. 네, 많이 더워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왔어요. 네.
3: 삼복더위에 이름값이라도 하듯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전국이 푹푹 쪘던 하루. 사람도 동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견디기 힘든 가마솥더위를 이겨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7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피서지는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과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7: 알록달록 튜브에 올라탄 아이를 엄마와 아빠가 무리해서 천천히 끌어줍니다. 얕은 계곡에선 아이들이 물총을 쏘며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함께 물장난을 칩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8: 원래 비 소식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왔는데 해가 쨍쨍이고 너무 좋아요. 물놀이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7: 맑은 물에 몸을 담근 피서객들은 울창한 숲이 만들어낸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계곡 옆 그늘막에서 직접 구운 고기와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9: 자연이랑 함께 물놀이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벌레도 보고 돌멩이도 줍고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7: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수욕장의 수온은 20도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몸을 담그면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젊은이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물장구를 칩니다.
10: 예전에는 해수욕장 놀러 오면은 물이 좀 따뜻하다 느낌이었는데 오늘 엄청 차가운데요. 그래서 팔만 담궈도 시원하고 괜찮았어요.
7: 백사장에 마련된 대형 캐릭터 조형물 앞에서는 사진을 남기려는 줄도 이어졌습니다.
11: 여기 해운대가 정말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파도도 너무 좋고 넓은 백사장에 애들이 모래놀이 하는 것도 정말 잘 돼 있고.
7: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으로 전국 고속도로는 정체가 이어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YTN 이서우입니다.
0: 본격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서 인천공항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4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공항 혼잡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2: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끄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지만 오랜만에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13: 오랜만에 트레킹 좀 할 예정이에요. 히말라야에 전기를 받아서 아기 생기려고.
12: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추억을 기대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4: 저희 해외로는 이제 네 명이서 가족 여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15: 하나, 둘, 셋, 파이팅!
12: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승객은 매일 약 20만 명. 이틀간 4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열어 혼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공항 J터미널 셔틀버스를 늘리고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시 주차장을 포함해 9천여 면의 추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 인력 120명을 추가 배치해 공항 혼잡을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포털을 통해 출국장별 실시간 대기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출국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혼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휴가철은 한꺼번에 여행객이 몰리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6: 5년 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오른 우리나라의 갯벌이 지역을 넓혀 확대 등재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결정이라 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I therefore declare decision 48.8B.8 adopted.
18: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확대 등재됐습니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된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광주 신안과 보성 순천 갯벌에 더해 충남 서산과 전남 광주 여수, 고흥과 무안 갯벌이 추가되고 경계가 확대되면서 권역이 넓어진 겁니다. 위원회는 우리 갯벌에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철새들이 다녀가는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호를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연 서식지라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처음 갯벌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갈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가치를 더 완전히 보여주도록 확대 등재를 추진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는데 5년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19: We shall remain ever mindful that Gaepol is not Korea's alone, but a sharing heritage of all humankind. We will contribute to safeguard its universal, our universal value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n transmit to future generations.
18: 확대 등재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실을 거뒀다는 점도 의미를 더합니다. 가수 지드래곤이 홍보대사를 맡아 전 세계의 유산 보전의 의미를 알리고 있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해 무역법 301조를 통해 EU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에서 EU가 또 미국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구글에 또다시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불법적이고 극도로 차별적인 행태라며 미국은 유럽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과 미국 납세자를 갈취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 즉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상당한 규모의 관세를 이후에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막판에 대선 4선 도전 농담까지 던지면서 행사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자신을 비판한 기자들의 수상에 뼈있는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21: This place is the really the largest group of Trump derangement syndrome people ever put together at one time, I suspect.
20: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가짜 뉴스로 싸잡아 규정하고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신 공격성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정적들과 유명 인사들도 조롱 섞인 어조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연설 막바지에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폭탄 발언을 던지며 장내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21: And this is a somewhat of a scoop. My intention to run for a fourth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be doing that. I will be having an official. In fact, I think I have. I won three times. Now I'm going to do it again.
20: 삼엄한 경비 속에 치러진 이번 만찬은 표현의 자유를 기념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간의 팽팽한 긴장감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 북남미 순방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AI 어벤져스들이 미국판 깐부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이 준비되면 먼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치맥 삼겹살 회동 대신에 현지 음식인 미니버거와 피쉬앤칩스를 곁들인 만찬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식구다 이런 건배사를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23: 네, 생맥주 대신 보니까 병맥주 들고 부딪히면서 네. 건배를 했더라고요. 지금 마침 지금 세계 산업이 AI가 주도하는 산업구조의 전환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하드웨어 쪽에 지금 반도체라든가
0: 예.
23: 칩의 아주 주 공급처 정부에 쓰고 있는 대체불가라는 용어 거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23: 정부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반도체 관련 AI 관련 여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체불가한 공급망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AI 서밋 회의 참석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력의 덕을 본받아 있다.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만 뺀 나머지 지금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 전부 총수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너무 낯익은 인물들이
23: 예,
0: 많죠.
23: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세계의 정상들이 모이는 G7 이상의 사실은 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얼마나 될지 또 이재명 대통령은 마침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번 정부에 구호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했다는 점은 한국에 대한 이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적으로 뭔가 확인을 한번 보증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또 대통령이 귀국하면은 국내 문제와 같이 결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0: 예.
23: 나라에 따라서는 뭐 이원 집정부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는 외교 문제 중심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총리를 중심으로 국내 문제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내에 들어오면은 정치 문제도 관련이 돼 있지 최근 나왔던 부동산 문제도 있지 주식시장도 있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오면은 이 문제에 꼬일 수밖에 없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우리 기업의 총수들이 동반하는 방식이
0: 네.
23: 때에 따라서는 기업 뭐 비즈니스 외교도 같이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적정한 것인지 한 번의 검토 대상이긴 합니다.
0: 예, 이번 AI 서밋에 모인 기업들 시가총액을 모으면 1경 7조 1,00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돈이 커서 좀 감이 안 오는 이런 규모인데 여기서 1,300조 원 규모의 이제 협력을 체결하기로 해서 이 자리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글쎄 뭐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화 내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려하게 지금 AI 강국으로서 피지컬 AI라든가 대체 불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시아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이 대체 불가한 그런 우리의 어떤 우수한 강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물론 뭐 외국의 기업이라든가 CEO들 연쇄회동을 하고 AI 관련 기업들도 만나고 지금 엄청 화려하게 건배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반도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버블 거품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서 관세 협정을 해서 강제 노동 관세 12.5%를 폭탄 투하를 이 와중에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머리에 망치를 한번 맞은 듯한 그런 띵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은 뭐 물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뭐 저렇게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저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결국은 과거에 대통령들의 뭐 일본 외교라든가 유럽 순방이라든가 보면은 비즈니스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저렇게 정말 기업 총수들 저렇게 대동하고 네.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국익은 결국은 수치와 계약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민들은 깐부 수식어보다도 확실한 성과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3: 예.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기업의 총수들 대동하는 방식이 적절하는 것인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빅테크의 모든 총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예. 한번 이 장치에서 정말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라고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도 우리나라에 대한 확신을 준 의미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었다고 예. 봅니다.
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젠슨은 계속 배가 고프다. 계속해서 more chips, 반도체 더 달라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기업들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청와대를 비운 사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래전부터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 얘기가 알려졌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짜고 칠 수도 있겠지만 짜고 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명 붕괴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의 치명적인 적신호 다른 말로 하면 레임덕이 또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안수사권 이것과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현주 의원이 완벽한 친명인데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8.17 전당대회의 극성 그리고 강력한 그런 당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선명성 있는 보안수사권 취소 폐지 이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다음에는 공소 취소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로 뭐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0: 네, 그동안 사퇴 의사를 밝혀는 왔는데 아직 사표를 낸 것은 아니다. 오늘 이렇게 밝혀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은 보안수사권 일부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왔고 하지만 민주당원들의 당론은 결국 완전 폐지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보십니까?
23: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라든가 청와대 입장하고 당하고 입장이 참 기묘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리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뭔가 보완책이 있었던 입장을 수없이 표명했단 말이죠. 근데 당에서는 강력하게 절대 조금만 더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또 정성호 장관도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필요하면은 여당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뭔가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반영해달라고 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참 기묘한 장면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불거지고 있느냐. 한쪽은 대통령의 입장이 다른 쪽은 결국은 지금 충돌해서 여권 내 분열로 나오고 있고 오늘 사퇴가 됐단 말이죠. 네. 사퇴 표시를 했는데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유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다만 이 사퇴가 이후에 구체적인 사태 과정에서 지금 보안수사권 관련 입장을 표명할지 아니면 그 입장에 대한 정면 반박의 의미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대체로 뭔가 본인이 내각으로 참여, 국무위원 참여했을 경우에 입장이 관철이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과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되고 거기서 결정하면 될 건데 왜 대통령은 아직 어떤 입장인가 이게 애매한 겁니다.
0: 예.
23: 만약에 대통령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면은 더불어서 대통령을 도와주면서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이게 나왔던 점에서 과연 어떤 취지인가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에 당과 법무부 장관과의 뭔가 괴리가 결국은 사태로 나왔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계속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조작기술 문제도 감찰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압박했었고 당신이 검사들을 둘러싸여가지고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0: 그럼, 장관 말을 막 끊기도 했잖아요.
23: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금 법무장관이 있었던 것은 본인이 비교적인 뭔가 좀 합리적이고 온건한 품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품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불가피하게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이 전당대회 재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이런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한다면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정말 사퇴를 해야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은 지금 경찰 수사 사건의 10% 정도가 보안수사가 필수 불가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0.7%가 유무죄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된다면 그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여기서 손을 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누구한테 결국은 이것이 향하냐 이 국민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우리 일반인들의 그런 피해를 범죄로부터 보호가 안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직격탄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국면과 더불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할 레임덕이 올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나는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런 표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23: 정성호 장관이 본인 입장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갈지 만약에 대통령과 뭔가 의사합치가 돼가지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정부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꿔서 예컨대 거부권 행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새로운 대책을 말하지 않는 한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로 특별한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미 사실상은 공개됐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사퇴설이 왜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를 비우셨을 때 순방 갔을 때 나왔을까요?
1: 원래 민주당 이재명 정권 들어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할 때마다 무슨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그립감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통치 스타일에 있어서 어떤 포용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내부적인 기강이라든가 조직을 장악하는 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현재 근무를 할 때는 그런 말을 못하다가 일단 외국에 나가는 순간 뭐 한 가지씩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적인 성과를 먹칠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금 30일 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2-3일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봅니다.
23: 저도 그런 쪽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사표명을 했던 걸로 보고요. 대통령의 순방 중에 발표했던 것은 그동안에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도 대통령이 밖에 나갔을 때마다 뭔가 주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받았는데 아마 정성호 장관도 대통령이 비었을 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마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정으로 급해서 아마 당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0: 예, 정성호 장관은 뭐 항의 표명이 아니라 당과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입장으로 사의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파전으로 압축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친정청 내계에서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내가 예전에 계엄도 예상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증거 내놓으라고 하더니 지금도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후보직 사퇴하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1: 글쎄요, 증거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 문제로 홍역을 글쎄 국민의힘은 당원 그 명부까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정교 분리를 위반했다 해서 정당 해산까지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이 전당대회 물론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의 그때 한나라당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대 때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치열하고 지금 민주당이 그 형국에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있을 때 비명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이것은 미래 권력을 향한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준 대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렇지만 대통령이 귀국하고 이제 8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뭐 일각에서는 혹시 다른 종교도 있는 것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것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당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체적인 진실이 있는 것은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김민석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책임 있는 당대표 자리에 도전하는 후보자 입장에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도 그동안 많이 아파했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로 위반한 그런 해산 사유가 되는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그런 걸 내놓지 못하면 해당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색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중순쯤에 경기도 한 지역의 신도 수십 명이 민주당에 입당한 사실은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뭐 특정 후보와 연관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23: 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라도 신도들이 그 지역에서 당원으로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지역에 조직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김민석 지금 후보가 7월 1일까지 총리직에 있었거든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된 게 6월 24일이에요.
0: 예.
23: 그럼 혹시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진행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짐작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민석 후보가 5명 당대표 후보들 나온 예비 경선 컷오프가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었죠.
0: 예.
23: 끝났죠. 끝나고 났는데 이 문제가 작전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논란이 나왔던 보안수사권 논란 폐지 논란 문제보다 훨씬 더 당 자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클 수 있습니다.
0: 예.
23: 그래서 뭔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23: 만약에 조금 전에 우리 그 장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커지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뭐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거의 지금 블루라벨 무슨 레드라벨 해가지고 신천지 전략
0: 파란 리본 빨간 리본
23: 예,
0: 말씀하시는 거죠.
23: 그러니까 한쪽만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 보험 들듯이 양쪽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것이 신천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중당정 문제도 같이 거론했던
0: 예.
23: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알고서 같이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과연 당에서 계속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키울지 아니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수위를 조절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0: 예, 김민석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민주당 당원 수십 명이 지금 신천지 당원인 것 같다라고 예. 밝히니까 이거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미리 수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친정청 내계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정말 밀리면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공천권을 신임 대표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의 권력적인 속성상 다 새로운 대표한테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밀릴 수 없는 그런 공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친천계 입장에서는 그러면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있어도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수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자발적 지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개인의 행동일 수도 있고, 정치적 해석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8.17 전당대회가 뭐 앞으로 20몇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이것을 유권자, 당원, 권리당원, 일반 국민한테 이것을 내서 확실하게 이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그 전에 안 나온다면 정말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부분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급해서 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면은 이것을 또 깔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후유증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0: 듭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23: 개입이고 박선원 의원 등이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초반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 느낌상으로는 본인의 전대 대표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역풍이 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합수본에서도 정말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커져서 역풍만 아닌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데 이걸 본격화시키면은 당 차원에서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가 커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런 점에서 1차 컷오프 이후에 정리에 발표하겠다는 것을 유보하고 뭔가 판단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유보한다면 그러면 거짓말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문제를 제기한 김민수 후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어떤 결과든 둘 중에 하나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23: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민주당 전반적인 이미지에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3: 아마 뭐 당 대표 전략 차원에서는 당장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만약에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근거 없는 것을 몰린다면 공개하는 쪽으로 가겠죠.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0: 이 신천지 개입 의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그저께는 뉴 이재명이 정치적 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필패론, 재건축론에 이어 뭐 썩은 내 굉장히 심한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유시민 작가의 이 연이은 쓴소리가 과연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 돕기 위해서, 정청래 전 대표 돕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세요?
1: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플레이 하지 않나 그런 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애초에 정청래 대표가 정권을 짧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축출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쪽 간에 상당히 이제 앙금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고, 그 외에 김어준 씨가 코어그룹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면 그것은 버린다 이런 강력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거 뭐 마지막에 어물전,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아주 우리 정치학의 고전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파 수장처럼 친명계만 챙기고, 그리고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정말 카리스마가 아니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그 집단 친명계를 끌고 강력한 독재를 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이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후보는 노코멘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암묵적인 지지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밀리다가 지금에는 어느 정도 서로 비슷한 그런 지지율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제3의 어떤 우군이 필요합니다. 제3의 정청래 대표한테 제3의 우군은 누굴까? 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보면은 유시민 작가하고 정청래 전 대표 후보는 상당히 저는 가까운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예.
23: 결과적으로는 세 사람이 같이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코어 지지층 얘기가 나와서 김어준, 뭐 유시민이 같은 팀플레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저는 성격이 아주 다르게 봅니다. 김어준 씨의 경우에는 뭔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유튜브를 하는 것 같고요. 유시민 본인은 뭐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의 경우는 뭔가 본인이 담론을 주도하지 않으면,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담론 권력에 좀 뭐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 자체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요, 계속 독설을 내뱉어 왔었는데 본인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독설이 아니라 누구를 꺾어내리기 위해서 했던 독설이고요. 또 그게 또 사실이었느냐? 몸 사실도 아니었고요. 또 하나 재건축론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 본인이 그동안에 각 정당들에 대해서 오히려 나가서 흔들면서 새로 지으라고 부추겼거나 아니 옆에서 딴짓 차렸던 사람이지 스스로 무슨 중추각을 잃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물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독설 어물전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시민 씨예요. 그래서 당을 보고 어물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유시민 본인의 독설에서 자칫하면은 생선 냄새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예, 이제 이 싸움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적통론, 뿌리론.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중에 당원들이 적통이 누구냐, DJ 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적통은 누구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0: 예,
1: 됩니다.
0: 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서 멱살잡이, 몸싸움까지 벌어진 초유의 사태인데요. 이 상임위원회 배분이라는 게 일반 회사로 말하면 어느 부서에 배치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도대체 상임위원회가 뭐길래 이런 멱살잡이까지 있었던 것이냐, 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좀 국민의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1: 글쎄요, 저는 뭐 국회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임위원은 각 정부의 어떤 기관은 장관을 컨트롤하면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서로 조율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에서 원내대표를 뽑아서 중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폭력이 있다는 것은 당의 품격과 권위를 추락시키는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주정당인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국회가 신성한 의회, 국민의 민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왜 전당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저는 폭력을 민의 전당, 그리고 본인이 투표해서 뽑아놓은 원내대표한테 멱살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이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상임위 배분에 좀 불만을 품은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좀 고성을 지르고 또 멱살을 잡았다, 이런 논란인 건데, 결국 뭐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잘못했다,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사과했다는 것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권영진 의원이 평소에 좀 합리적인 소신파로서 당대표에게 좀 쓴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23: 네, 그 소신파 그룹들 간에 타격을 받을 소재가 있겠죠. 이번 이런 경우엔 100%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그동안에 뭔가 좀 합리적인 사람이고 네. 점잖은 사람 쪽이었는데 왜 이런 맞아요. 행동이 나왔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점잖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돌발적인 이상한 행동을 할 수는 있죠.
0: 네.
23: 그러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국회, 특히 좁혀서 국민의힘의 경우는 뭔가 조직에 대한 구심점 신뢰가 무너진 상황 아닌가. 당 자체에 대한 지금 아다시피 당 대표란 분은 밖에서 지금 집회 다니고 있고, 당의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뭔가 불안정한 구도 속에서 지금 뭔가 이상한 일탈이 발생해서 네. 권영진 의원 폭력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고요. 지금 당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시피 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0: 예,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1심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게 징계 정치로 가면 또 당이 또 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모두와 화합하는 모드로 좀 극적인 이런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 아니고 정당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당이 어수선하더라도 전쟁을 하더라도 육사생도들은 공부를 한다고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당이 어수선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에 대한 무리를 이런 폭력을 쓰면 그거는 당에는 당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헌 단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기관이 할 일이기 때문에 어수선한 것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징계라든가 당헌 단계에 따른 처벌 이런 것이랑은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 장동윤 대표가 장외에 나가서 당이 뭐 기강이 없다. 당은 결국은 당헌 단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최고위는 월, 목 열리고 그리고 뭐 잘못했으면 윤리위라든가 당무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절차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양당 간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토요일과 일요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영화음악 프로그램 이영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뱉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 어떤 말은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첫 곡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죠.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제 음악이었죠. 조르바의 댄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작곡이죠. 미하일 카코야니스 감독과 안소니 퀸 주연의 불멸의 걸작 영화입니다. 그리스의 영혼 그 자체이자 인간 자유의 끝판왕 조르바에 관한 이야기이죠. 느릿하고 묵직한 부족히의 전통 현악기 선율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심장을 터뜨릴 듯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리듬 때문에 온갖 삶의 시련과 실패 앞에서도 광기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며 대지에 발을 구르고 춤을 추던 조르바의 그 숭고한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정말 그리스인 알렉시스 조르바를 완벽하게 육하해냈던 안소니 퀸의 연기가 정말 떠오르는데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활자로 창조해냈던 그 소설의 원작을 그대로 흑백 화면 속에 담아내죠. 조르바, 뭐 자연과 본능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영국인 작가 바질 뭐 극중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폐허 위에서 오히려 호탕하게 춤을 추던 조르바의 모습은 할리우드가 흉내낼 수 없었던 가장 뜨거운 인간 승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영화 노담의 칸타벨리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베토벤의 비창 2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곡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사막장 구상과 함께 비창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죠. 노담의 칸타빌레의 명장면 속에서 보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순수의 시대에도 나오지만 역시 노담의 칸타빌레죠. 늘 본능과 직관대로 피아노를 제멋대로 치던 천재 노다메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꿈꾸면서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던 절망 속에서 피워낸 고결하고 아름다운 서정성, 비창 2악장의 멜로디에 머리를 맞대는 그 성장의 순간이 빛나기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영화 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비극의 멜로디였죠. 글루미 선데이의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1930년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한 여인을 동시에 사랑한 세 남자의 엇갈린 운명을 다뤘던 천재 피아니스트 안드라스가 연주하는 이 글루미 선데이는 그들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파멸을 예고하는 잔인한 서사의 중심축이 되어갑니다. 음악이 가진 치명적인 역사죠. 1933년 헝가리의 작곡가 레조 세루스가 연인과의 이별 후 작곡한 이곡 때문에 실제로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괴담이 돌면서 자살의 창가로 불리며 한때 방송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죠. 일요일은 우울해요. 어둠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요. 뭐 이런 가사가 나치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대의 절망과 인간의 존엄성과 맞물려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랑에 대한 처절하고도 당당한 갈망을 폭발시키는 블루아이드 소울의 여왕 도스티 스프링필드의 불멸의 명곡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에 대한 엘비스 프레슬리 버전과 그리고 그 원곡 피노 도나치오의 Io c'è non vivo più di un'ora senza t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영화 엘비스, 즉 바즈 루먼 감독의 영화 엘비스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라스베이거스 무대에서 웅장한 브라스 세션과 함께 폭발적으로 부르던 순간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사 자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내 곁에만 있어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기 때문이죠. 다음은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가 빚어낸 1971년의 불멸의 넘버 페넬로페 들으시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전쟁터로 떠난 남편 오디세우스를 향해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혹을 이겨내며 지독한 수뇌부를 지켰던 여인 페넬로페의 이름에 썼다운 곡이죠. 영롱하게 시작되는 하프시코드의 건반 소리와 뒤이어 파도처럼 밀려오는 유려한 현악기의 음반 소리는 수많은 고전 영화 속에서 멀리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는 여주인공의 아슬아한 눈빛을 그대로 스크린에서 떼어온 듯 가슴을 울리게 되어 있죠. 다음은 한국 드라마 서울의 달의 삽입곡이었죠. 기타의 신 에릭 클랩튼의 Give Me Strength 들으시겠습니다.

기타의 신 에릭 클립튼이 1974년 발표했던 불멸의 명반이 있었죠. 461 오션 블루바드에 수록됐던 숨은 보석 같은 명곡 Give Me Strength, 내게 힘을 주소서입니다. 이 선곡은 에릭 클립튼이라는 거장의 가장 아프고 처절했던 영혼의 서사가 담겨 있죠. 1970년대 초 에릭 클립튼은 지독한 약물 중독과 슬럼프 그리고 사랑의 상처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폐인과 다름없었는데 그가 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 발표한 부활의 신호탄이 바로 이 앨범이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극중에서 몰락을 재촉하고 있던 한석규 씨가 주여 내가 홀로 서서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라는 처절한 참회이자 절대자를 향한 이 기도의 음악을 틀고 나직하게 읊조리던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억에 남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처받은 영혼을 다독이듯 포근하게 내려앉는 레이몽 르페브르의 곡이죠. 룰라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무드 음악의 거장 레이몽 르페브르가 선사하는 이 서정의 극치, 마치 한 편의 영화가 거친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에 도달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레이몽 르페브르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폴 모리아, 프랑크 프루셔르과 함께 프랑스 이지 리스닝 3대 거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음악은 자장가라는 뜻의 룰라비,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아늑한 위로를 담고 있죠. 다정한 어머니가 이제는 다 괜찮다며 가만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완벽한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라 선율의 정점인 베리트 보존과 베리 보트킨 주니어의 나디아 스테마,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원래 이 곡은 1971년 영화 Bless the Beach and Children의 수록곡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역시 레이몽 르페브르의 곡이었죠. 이 곡이 나디아 스테마라는 불멸의 이름을 얻게 된 진짜 드라마 같은 실화가 있었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10점 만점을 기록했던 루마니아의 전설적인 체조 요정 나디아 코마네치가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시그널 음악과 슬로우 모션 영상 배경음악으로 이 곡이 사용되는 바람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장 아름다운 몸짓을 보여준 한 소녀의 눈부신 서사로 인해 제목 자체가 나디아의 테마로 영원히 바뀌게 되었는데 카펜터스의 노래도 아름답습니다. 두 곡을 같이 들으셨고요. 역시 오늘 프랑스의 무드 음악 거장 레이몽 르페브르 악단의 Mourir de mer, 들으시겠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오늘은 프랑스 무드 음악의 거장 레이몽 르페브르의 곡을 세 곡이나 들려드리게 되는데, 이 곡은 번역하자면 사랑을 위해 죽다, 영화사와 실화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고 치명적인 서사를 품고 있죠. 프랑스의 거장 안드레 카트 감독과 아니 지라르도 주연의 동명 영화였죠. 한국에서는 죽도록 사랑해서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1968년 프랑스 5월혁명 당시에 30대 정치문학교사 가브리엘 루시에와 10대 제자 크리스티앙의 비극적인 실제 사랑이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죠. 다음은 호세 펠리치아노의 비를 우리 가수 이용복 씨가 리메이크한 번안가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어쩌면 호세 펠리치아노와 이용복 씨는 너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분다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이죠. 1969년 호세 펠리치아노가 발표해서 전 세계를 울렸던 촉촉하고 애수어린 라틴 소울, 레인, 비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1970년대에 대한민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용복이 번안에 부르며 국내에서도 불멸의 명곡이 됐죠.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천재가 오직 영혼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 그려낸 비 내리는 풍경은 어떤 시각적 미장센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청취자들의 마음의 스크린을 만들어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는 특별히 호세 펠리치아노의 곡을 마지막 곡으로 1부에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부 첫 곡이 그리스인 조르바였죠. 그때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보면 안소니킨이 그리스 춤을 추게 되는데 호세 펠리치아노가 이걸 그대로 재현해 냅니다. 호세 펠리치아노는 사실 그리스 음악에 대한 많은 조예들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발표하곤 했는데 호세 펠리치아노가 무대에 등장해서 그리스인 조르바 춤을 아주 멋들어지게 추는 장면이 유튜브에 지금도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호세 펠리치아노 하면은 또 저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떤 운동 경기에서 결승전이 되면 가수들이 올라가 자기 국가를 부르죠. 호세 펠리치아노가 성적의 영원 하나를 불렀을 때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의 많은 그 관행들을 깨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곡을 불렀다는 평가도 받죠. 또 이용복 씨 하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워낙 좋은 곡들이 있고 그분은 번안가요를 많이 했지만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기도 하죠. 저는 이용구였고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은 2부에 계속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불멸의 걸작 영화였죠. 1984년작 Once Upon a Time in America였습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서사가 있는 곡이죠. 누더스의 영원한 뮤즈였던 데보라의 춤이라는 부제가 붙을 만큼 영화 속에서 소년 누더스가 허름한 창고에 화장실 벽 틈새로 훔쳐보던 하얀 옷을 입고 밀가루 포대 사이에서 우아하게 발레를 추던 소녀 데보라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배경으로 흐르던 음악이 바로 이 아마폴라죠.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오프닝이자 짝사랑의 명장면, 엔요 모리꼬네의 마법이 이루어낸 음악이고요. 특유의 아슬아한 플루트와 팬플룻 그리고 유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시대를 초월한 고전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고 나나무스쿠리의 노래는 덤이자 선물이 되어주었네요. 다음은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바리톤이자 고전 시네마의 황금기를 목소리로 증명했다. 거장 맷 몰로이의 You're Close to Me 들으시겠습니다.

맷 멀로우 하면 007 영화 시리즈의 주제가로 누군가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지만 그대여 당신은 그 누구보다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 속에 당신이 살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투명하리만치 다정하고 따뜻한 그의 음색과 가사에 곡을 듣고 있으면 빛바랜 고전 로맨스 영화 속 달빛이 가득 쏟아지는 창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나직하게 고백하는 주인공의 눈빛이 소년에게 그리워지는 그런 위대한 고백의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말 밤 우리들의 지친 마음을 가장 우아하게 안아주었던 곡이었고요. 다음은 좀 밝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리프 리처드가 1962년 발표했던 불멸의 명곡이자 영화 주제곡 타이틀 The Young Ones 들으시겠습니다.

여름 이맘때만 되면 꼭 제가 꺼내서 보는 영화 영원수. 클리프 리처드가 등장합니다. 멋진 2층 버스를 타고 런던에서 파리까지 청춘 남녀들이 여름 휴가 삼아 떠나는 경쾌한 이야기였죠. 한국 개봉명이 매우 재밌습니다. 28 청춘 이렇게 개봉을 했고요. 1969년 클리프 리처드가 이화여대 강당에서 내한 공연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학생들의 오빠 부대와 집단 실신 소동을 일으킨 주연이 바로 누구냐 하면 클리프 리처드였다고 하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린 젊기에 언제까지나 젊을 순 없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나눠요. 영화 속에서 빛나던 그 싱그러운 미소와 청량한 목소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단숨에 빛바랜 청춘 영화 현장면으로 되돌려 놓을 수밖에 없죠. 다음은 아일랜드 출신의 천상의 보이스 케이트 퍼셀이 부릅니다. 영혼의 창가.

슬란 아바이, 뭐 아일랜드 게일어라고 합니다. 무사히 집으로, 뭐 세이프 홈이라고 할수 있겠죠. 혹은 헤어질 때 건네는 안녕, 부디 평안하게 돌아가기를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켈틱 음악 특유의 아스라하고 처연한 어쿠스틱 기타와 아일랜드의 전통악기 피들의 선율, 그리고 케이트 퍼셀의 때묻지 않은 투명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듣는 이의 영혼을 정화하는 곡이었고, 존 포드 감독의 영화 조용한 사나이처럼 푸른 아일랜드의 초원과 안개가 가득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그 영화에서 긴 방황과 여정을 마친 주인공이 마침내 멀리서 보이는 고향집의 따스한 등불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마지막 씬이 그대로 떠오르는 곡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하이톤 보이스의 전설이죠. 포 시즌스의 불멸의 빌보드 1위 곡이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청춘 로맨스 영화 더티 댄싱의 주제가 Big Girls Don't Cry

영화 더디 댄싱의 명장면을 완성했던 그런 곡이죠. Big Girls Don't Cry. 뭐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가시나들은 울지 않는데 뭐 이런 거죠. Life is a dirty dance and you've got to face the music. 인생은 한편의 더디 댄싱과 같으니 그 음악을 마주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보수적이고 엄격한 상류층의 규칙이 지배하던 시대의 마지막 곡이기도 했죠. 다음은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시리즈 지옥에 떨어집니다의 주제가입니다. 마리 와타나베의 도쿄 돈돈파 모스메 들으시겠습니다.

속이는 놈보다 속는 놈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대사의 드라마.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가장 주목한 것이 바로 도쿄 도돈파 아가씨, 도쿄 도돈파 모스메였습니다. 쿵짝짝 쿵짝 심장을 흔드는 이 신나는 도돈파 리듬에 맞춰서 음악다방을 주름잡던 청춘들이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짜릿한 흥겨움 이면에 감춰진 묘한 퇴폐미 그리고 파멸의 서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지옥에 떨어집니다라는 제목 같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광기어린 정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바쳐서라도 자신을 지키는 뭐그 여자의 이야기인데 역설적인 음악이 있죠. 주인공이 욕망에 덫에 걸려서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바로 이 도쿄 도돈파 모스메가 나옵니다. 신나게 춤추며 즐겨라. 그 끝은 지옥일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곡이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짝퉁곡들이 많이 등장했고 번안되기도 해서 그 시절 명동과 종로의 밤을 지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1963년 단 15세의 나이로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페기 마치의 불멸의 원곡 영화 식스터 액트의 위대한 피날레를 장식했던 I Will Follow Him 들으시겠습니다.

36바의 반무대 가수였던 들로리스, 즉 우피 골드버그가 수녀원에 숨어들어 엉망진창이던 성가대를 전 세계를 울리는 기적의 하모니로 탈바꿈시켰던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나왔던 그 곡이죠. 엄숙하고 딱딱했던 성당이라는 공간이 이 노래의 리듬이 바뀌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행복한 축제회장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아마도 이 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음은 영국의 전설적인 팝 피아니스트 로니 올드리치가 그의 상징과도 같은 두 대의 피아노를 가지고 스트링으로 조율했던 I Wish You Love, 그대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이 곡의 원곡이었던 프랑스의 샹송 명곡 꽤 헤스테틸 르노 아무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ces beaux jours, une photo, vieille photo de ma jeunesse. Que reste-t-il des billets doux, des mois d'avril, des rendez-vous, un souvenir qui me poursuit sans cesse. Bonheur fané, cheveux au vent, baisers volés, rêves mouvants. Que reste-t-il de tout cela? Dites-le-moi. Un petit village, un vieux clocher, un paysage si bien caché, et dans un nuage, le cher visage de mon passé. Les mots tendres qu'on murmure, les caresses les plus pures, les serments au fond des bois, les fleurs qu'on retrouve dans un livre, dont le parfum vous enivre, se sont envolées. Pourquoi? Que reste-t-il de nos amours? Que reste-t-il de ces beaux jours? Une photo, vieille photo de ma jeunesse. Que reste-t-il des billets doux, des mois d'avril, des rendez-vous? Un souvenir qui me poursuit sans cesse. Bonheur fané, cheveux au vent, baisers volés, rêves mouvants. Que reste-t-il de tout cela? Dites-le-moi. Un petit village, un vieux clocher, un paysage si bien caché, et dans un nuage, le cher visage de mon passé. De mon passé.
1: 이 멜로디는 흥겨웠던 축제의 열기를 차분하고 클래식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곡입니다. 로니 올드리치는 한 대의 피아노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정의 깊이를 두 대의 피아노를 교차 연주하면서 녹음하는 특유의 스테레오 기법으로 표현해낸 거장이죠. 왼쪽 피아노가 쓸쓸한 이별을 연주하면 오른쪽 피아노가 다정한 위로를 건네듯 두 건반이 주고받는 하모니는 그 자체로 대화하는 남녀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비록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그대의 앞날에 바람이 불 때는 트렌치코트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의 깃들기를 바란다는 가사의 피아노 선율만으로 아슬하게 표현되는데요. 격정적인 구원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이 성숙하고 나직한 평온함이 매력이었던 곡입니다. 다음은 1969년 에로티시즘 시네마의 이정표였죠. 스타일리시 미장센 극치의 영화 까미오 이천의 메인 테마였죠. 피에로 피치오니의 이지러버스 들으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라드가 테이퍼가 연출했던 이 영화는 알렉산드로 듀마피스의 고전소설 동백권 여인, 한국인들에게는 춘희로 알려져 있죠. 이거를 1960년대 말 로마의 미래지향적이고 감각적인 팝 아트 스타일로 재구성한 걸작이 됩니다. 영화 속 상징적인 미장센, 유리 침대와 화려한 거울, 미래적인 인테리어는 당시 디자인계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탈리아 영화 음악의 거장 피에로 피치오니는 특유의 감각적인 보사노바 리듬과 멜랑콜리한 오르간 선율 그리고 매혹적인 스케일을 혼합해서 영혼을 뒤흔드는 음악을 완성했죠. 영화 속에서 이지 러버스가 흐르는 순간 관객들은 밤의 정적 속에서 낭만과 관능의 가장 아찔한 경계를 마주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팝 듀오 마우스의 맥닐의 1973년 내가 히트곡 Do You Wanna Love Me와 이를 기가 막힌 해악으로 번안했던 대한민국 1호 통기타 듀오 허수나 마창일의 한번 만나줘요를 매칭해 듣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강간하려 납치하려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처음엔 단순 살인사건이라 알려졌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이 놓친 증거와 지워진 정황, 수상한 수사지휘까지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일까요?
5: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했습니다.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의 병합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법원에 출석한 당시 형사과장도 국수본에 분리수사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 정말 황당하지만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를 규명하겠다던 국가수사본부가 오히려 사건을 축소한 윗선으로 지목되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일선 수사팀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경찰 수사지휘 체계 전반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6: 우발적 범행이라는 말도 피해자를 몰랐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해당 공기계를 포렌식한 끝에 마침내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장윤기가 동창과 주고받았던 SNS 대화,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4: 장윤기

0: 피해 범행을 둘러싼 증거는 과거로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구차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한 SNS 대화를 복원해낸 겁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0: 일단 장윤기는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강간 살인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을 했어요. 근데 글쎄요, 갑자기 참회의 감정이 든 건 아닐 테고 뭐가 달라져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 예,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심의 이유로 보입니다. 장윤기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과거 휴대전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가지 증보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범행 목적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무죄를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이라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자, 이런 가운데 고등학생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SNS 대화가 포렌식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가족들 것까지 불태웠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른 게 또 남아있었나 보죠?
1: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장윤기가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입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포렌식 범위를 넓혀 과거 기록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장윤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9년 겨울방학 무렵 친구와 나눈 SNS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장윤기가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단순히 휴대전화 기록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화를 나눴던 고교 동창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가 평소에도 여고생을 납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교 동창 2명과 공익근무요원 시절 동료 2명도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검찰은 이게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궁금한 건 이게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범행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1: 물론 과거 2019년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에 발생한 이 범행을 7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다른 증거들과 결합했을 때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의 경고 문자를 받은 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하천에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로 바꿨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에서 목치면 기절, 둔기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확보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과거부터 여고생 납치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친구들의 진술까지 더해진 겁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간접 사실이 서로 맞물리고 또 보강되면서 하나의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역시 과거 SNS 대화 하나만 가지고 계획범죄라고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고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기관이 범행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는데 대체 이게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까?
1: 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의혹은 당초 일선 수사팀의 판단과 달리 경찰 윗선에서 수사의 방향을 제한하거나 또는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관들 사이에서 내부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를 했고 국수본의 의견이나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0: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지 말고 따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 얼핏 봐서는 피해자도 다르고 뭐 발생 뭐 시기나 장소도 다르니까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했을 때 그리고 함께 수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예, 사건 자체로만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 사건 불과 이틀 전에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며칠 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번 사건에도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면 범행 대상의 공통점, 범행 전후의 행동, 휴대전화 교체나 폐기, 경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분리하면 각각의 담당자는 자기 사건만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두 사건을 연결해야만 드러나는 범행 동기나 정황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윗선이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물론 전 형사과장 측은 그런 지시 없었다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시가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히 혐의하나 낮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반 살인으로 처리하라 미리 선을 그었다면 뭐가 문제일 수 있는 겁니까?
1: 수사를 다 해본 뒤에 증거가 부족해서 일반 살인으로 판단하는 것과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강간살인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정해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강간살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범행 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과거 유사한 행동은 없었는지, 휴대전화에는 어떤 기록이 있는지 등을 폭넓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반 살인으로 방향을 정해버린다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범행의 실체 자체가 축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경찰 단계에서 장윤기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성범죄 목적과 관련된 여러 추가 증거가 확보됐고 결국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충분한 수사를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했다면 단순한 법률 판단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수사 자체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상급기관이 일선경찰서에 수사 방향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배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수사 지휘나 뭐 부당한 수사 개입 어떻게 갈린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단순 오판이나 부실 수사를 넘어서 의도적인 축소나 은폐였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어떤 증거가 확인돼야 될까요?
1: 물론 상급기관이 중요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수사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 사건일수록 지휘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시의 내용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니 추가로 확인을 해봐라 라고 상급기관이 지시를 했다면 정상적인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확보된 중요한 정황을 보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사 보고서에서 특정 내용을 빼도록 하거나 특정 혐의는 검토하지 말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특히 그 이유가 객관적인 수사상 판단이 아니라 조직의 책임을 피하거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한 수사 개입 문제가 훨씬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당시 보고서와 결재 자료,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및 광산경찰저 사이의 연락 내용, 메신저, 통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수사관들이 어떤 의견서를 냈고 그 의견이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0: 만약 국수본이 단순히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라 앞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이고 어떤 혐의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1: 현재 실제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경찰 간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일선 수사관에게 정당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해야 할 중요한 범죄 혐의나 증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유기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수사 자료를 실제 삭제하는지 훼손하였는지 수사 정보를 외부 유출했는지 등에 따라서는 별도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도 이번 국수본 압수수색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등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대목은 없겠습니까?
1: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분리해서 조사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0: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대체 왜 이런 무리한 수사 지휘를 했겠냐 이겁니다.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 이 정도까지 한다?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부분이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 때문에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조직적인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설명하기에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기되는 것이 경찰의 조직 책임 회피 가능성입니다. 장윤기 사건 직전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경찰의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관들이 대규모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역시 살인사건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찰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과 여고생 살인사건이 연결되면 경찰이 위험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또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문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의 연결고리를 끊고 단순 살인사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것인지 또는 조직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는 차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올포원의 아이스웨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지난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는데 지하철 4호선 상습 폭행범을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죠.
3: 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작은 체구의 여성만 골라 폭행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5번이에요. 사진은 문제될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해 올립니다. 조심하세요.
4: 저도 봤어요. 노약자 속에 있는 할머니한테까지 그러던데요.
5: 노원역이랑 상계역 근처에서도 비슷한 사람 봤어요.
4: 저도 봤어요. 내리기 전에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섬뜩했어요.
0: 글이 올라오자 비슷한 목격담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당할까 무섭다. 출퇴근길 지하철 타기 겁난다. 결국 곧장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6: 예, 111입니다.
4: 저 뉴스 보고 연락드렸는데 아무래도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 소란, 시비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4: 이 영상 봤어? 지하철 빌런 모험이라던데?
5: 야, 조회수 장난 아니네. 완전 밈됐어.
0: 누군가의 난동 장면을 모아서 지하철 빌런이란 이름으로 재가공한 영상들. 오히려 유사 행동을 자극하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을 만한 이슈죠. 이른바 지하철 빌런 문제 법의 눈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0: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되는 열차 내 폭행, 고성, 시비 민원이요. 하루 평균 154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이런 크고 작은 시비가 거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 4호선 상습 폭행 사건 역시 그런 불안 속에서 더 크게 확산이 됐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우연히 일어난 단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대상을 노린 고의적인 밀침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퇴근 시간대인 4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어깨를 강하게 밀치거나 때리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데요. 한 피해자는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출퇴근길은 지옥철이라고 하죠. 워낙 붐비다 보니 사람들끼리 어깨가 부딪히거나 발을 밟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접촉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불법적인 유혹력, 쉽게 말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이건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0: 근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요,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는데요.
7: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 가해자나 그 주변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는 게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제 가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일이 더 커지거나 네티즌들의 신상털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경찰에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폭행죄는 가벼운 범죄다, 야 이거 피해자랑 합의만 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것도 고의성이 짙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설령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고 엄격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0: 작은 체구의 여성만 노렸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들,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나 처벌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7: 네, 형량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나 수법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사건처럼 체구가 작은 여성, 즉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약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는 건 범행의 표적성이 명확하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목격됐다라는 건 고의성과 반복성이 강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수로 부딪혔다라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만약 단순히 밀쳐진 것에 그치지 않고 제보 내용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멍이 들거나 찰가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이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상해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해죄는 벌금형뿐만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야 그냥 툭 쳤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쳐서 치료로 한다 라고 넘어가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0: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안이지만 지하철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몸이 부딪히는 일 자체는 흔하잖아요. 그래서 폭행한 게 아니라 그냥 밀친 건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폭행으로 보려면 기준 같은 거 있겠습니까?
7: 법적으로 폭행을 인정하는 기준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의성과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만 떠올리시는데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폭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지하철에서 흔들리다가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히는 건 고의가 없으니 폭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비가 붙어서 홧김에 상대방의 가방을 확 잡아채거나 옷깃을 쥐고 흔들거나 심지어 상대방의 얼굴을 가까이에 대고 손을 세게 휘두르면서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동,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건 모두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의 옷을 억지로 잡아 끌어내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나도 맞았다, 내가 피해자다 라든지 쌍방이다 라든지 실제 그렇습니까?
7: 네, 제가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이 바로 야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 이거 쌍방이다 이거입니다.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허위로 고소장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법원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은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방어냐 아니면 맞서 싸운 거냐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맞거나 밀쳐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가해자를 밀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공격할 의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0: 그러면 이럴 경우 쌍방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게 쌍방 혹은 뭐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7: 가장 중요한 행동수칙은 절대 맞대응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같이 때리지 마라입니다. 화가 난다고 똑같이 맞받아치는 순간 방어의 범위를 넘어 쌍방폭행으로 엮일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피해자분들께 실무적으로 추천드리는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조건 거리를 벌리셔야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신 뒤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둘째, 그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내가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만약 가해자가 도망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등 과도한 힘을 쓰면 안 됩니다. 현행범 이탈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옷깃을 최소한의 힘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당 행위로 인정받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0: 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를 때린 사람이 그대로 도망간다. 그 사람 붙잡아도 됩니까?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요. 혹시 붙잡는 순간 나도 폭행이라든지 다른 법적 이슈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 방금 나를 때린 사람, 즉 현행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도 붙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약한 힘으로 짧게만 잡아야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 있거나 옷소매나 가방끈을 쥐어잡고 이 자식이고 경찰을 불렀는데 어딜 가 임마! 라고 제지하는 정도는 정당 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패딩 옷깃을 짧게 잡은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조른다거나 막 드롭킥이나 당수를 날린다거나 또는 도망가지 못하게 오랜 시간 감금하다시피 붙잡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상대방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체포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붙잡은 시민이 폭행이나 상해죄, 감금죄 등으로 아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의감에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제지하는 선에서 빨리 멈추고 경찰에 재빨리 인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0: 자, 지하철 안 소란이나 폭행이 반복되다 보니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더 강하게 제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법적인 한계가 좀 있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7: 네, 많은 시민분들이 영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난동꾼들을 제압해주기를 바라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큰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경찰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범인을 강제로 체포하거나 테이저건, 수갑 같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난동이나 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빨리 112에 신고해서 진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만약 사명감에 불타서 무리하게 범인을 제압하려다가 범인이 다치기라도 하면 오롯이 그 영무원이나 보안관 개인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상 승객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0: 네. 그런데 황당한 건 지하철 난동 장면들을 모아서 이른바 지하철 빌런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 조회수도 잘 나오고요. 뭐 댓글도 수백 수천 개 달리다 보니까 수익화까지 되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촬영과 게시, 뭐 수익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7: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영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느냐가 법적인 문제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난동 피우는 걸 보고 나중에 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가해자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조롱하는 자막을 달거나 우스꽝스러운 배경음악을 깔아서 희화화한다면요, 아무리 그 영상 속 인물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올린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한순간의 재미를 쫓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롤 서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 객실 세면대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아기를 낳은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6: 피고인은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죠.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8: 피고는 어린 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홀로 출산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을 뿐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9: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6: 피고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합니다.
0: 검찰도 피고인도 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봤고 피고인 측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죠. 그런데 이 재판과는 별개로 뜻밖의 고소장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고소인은 바로 재판을 받던 20대 친모였죠.
8: 피고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0: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모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10: 나 임신했어.
6: 뭐야? 아니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10: 수술 받을 거야.
6: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아는 의사 있어.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0: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소개했다는 의사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례비 명목으로 돈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10: 돈 보냈습니다. 저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6: 준비 중입니다. 병원이 명동인데 주소는 알려줄 수 없고 직접 데리러 갈게요.
10: 아, 뭔가 이상한데?
0: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신생아 사망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있었다는 수상한 텔레그램 의사. 과연 친모는 당초 왜 모텔로 향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번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0: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의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 네, 요약하자면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20대 친모가 신생아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친모는 당초 전 남자친구와 임신 중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수술비나 보호자 동행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합법적인 수술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불법으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했고 사례비까지 받아 챙겼다는 건데요. 막상 출산이 임박해서 진통이 오자 데리러 오겠다는 의사나 전 남자친구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직후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흐름입니다.
0: 검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일반 살인죄와는 어떻게 다른 거고 검찰이 이 사건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 뭔가요?
7: 네, 일반 살인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일 의도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아동학대 살인죄는 먼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요, 보도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 넘게 방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단순히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물이 있는 곳에 두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뚜렷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0: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고의성일 텐데요. 피고인 측은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본 거잖아요. 법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7: 네, 1심 법원은 친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본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친모가 출산 직후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기저귀 같은 출산용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 경황이 없었고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 홀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은 정상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는데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 수위를 가르게 되겠습니까? 공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지을 핵심적인 변수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요?
7: 항소심의 가장 큰 핵심은 친모의 당시 판단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이 있었는지가 될 것입니다. 보도 내용들을 짚어보면요. 세면대에 물이 왜 차 있었는지, 친모가 방치 당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시 꼼꼼히 따져볼 텐데요. 만약 친모 측 주장대로 정말 극도의 공포와 패닉 상태여서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이었다는 점이 더 강하게 증명된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 후 119에 신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유기하려 했다는 점이 더 부각된다면 형이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결국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증거들이 형량을 가를 열쇠가 될 겁니다.
0: 그런데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요. 친모가 전 남자친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신생아 사망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7: 아, 이건 친모가 모텔에서 홀로 위험한 출산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이 사기 사건 때문이라는 게 친모 측 주장입니다. 보도를 보면요, 전 남자친구가 합법적인 임신 중절 시기를 고의로 놓치게 만든 뒤 텔레그램으로 가짜 의사를 연결해줬고 돈만 뜯어냈다는 건데요. 출산이 임박해 다급하게 연락하자 이 텔레그램 속 인물이 데리러 가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나타나지 않았죠. 친모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전 남자친구가 의사 행세를 하며 1인 2역을 한 건지 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결국 속았다는 걸 깨닫고 고소에 나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0: 그러면 텔레그램 의사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건가요?
7: 텔레그램 속 의사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0: 전 남자친구에게 만약에 고소된 내용대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점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기죄 적용 자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지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전 남자친구 측에서 실제 의사를 소개하려고 했다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7: 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전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의사를 소개해줄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로챘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남자친구는 정말 실제 의사를 알선을 했다라고 발뺌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미 친모를 속여 의사 알선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송금 내역이나 텔레그램 대화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기망 행위를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입증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0: 만약 전 남자친구가 단순 의사를 소개해주겠다 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의사 행세까지 한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어쨌든 의혹 수준인 상황이니까요. 이거 뭐 단순히 돈을 뜯어낸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훨씬 악질적인 기망 아닌가 싶은데 의사를 사칭하거나 불법 의료를 알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지요.
7: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보도를 통한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요. 만약 전 남자친구가 혼자 의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면 단순 사기를 넘어 훨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로 봅니다. 설령 진짜 불법 의사가 존재했고 그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연결해 준 게 맞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경찰이 전 남자친구와 내세운 의사의 정확한 실체나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혹시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과도 법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남자친구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쳤고 그래서 패닉 상태에서 홀로 출산하게 됐다. 이런 사정이 친모의 책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7: 이 사기 사건이 친모의 죄 자체를 완전히 없어지진 못하겠지만 형량을 깎아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나온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도 이미 친모가 전 남자친구에게 속아서 경황이 없어 사리 분별을 못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이 사기 피해 사실이 더 명백하게 재판부에 입증될 텐데요. 친목 측이 전 남자친구의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 때문에 합법적인 수술 시기도 놓치고 아무 도움도 못 받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문제가 낙태죄, 정확히는 임신 중지와 관련한 입법 공백 문제거든요.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합니까?
7: 아, 이게 쉽게 말해 법의 룰이 완전히 멈춰버린 안타까운 입법 공백의 상태입니다.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낙태 처벌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어떤 경우에 언제까지 임신 중지를 허용할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5년 넘게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이 사건처럼 불법 브로커나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검증이 안 된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는 등 여성들이 몹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비극을 탓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척 시급한 시점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그날 문자 한 통에 A씨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4: 이게 뭐야? 리뷰를 남겨달라고? 건강검진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0: 해당 문자는 한 병원에서 자동 발송된 홍보성 문자였습니다. 병원 이용 후기를 요청하고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였죠.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광고 문자였겠지만 A씨는 이 상황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가족이 응급 상황에 빠진 뒤 결국 사망했기 때문이었죠.
4: 검사 전부터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병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추가 진정제를 투여할 게 아니라 검사를 중단하거나 비수면 내시경을 권했어야죠.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요.
1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최소한의 진정제를 추가로 투여하는 건 일반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기관사건도 적절한 시점에 시행했고요.
0: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 위내시경 도중 응급상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남성은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죠. 수면 내시경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사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후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았죠.
4: 아니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내시경하다 사망했을 때 의료진 과실 나왔던데 왜 우리 사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3: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것 같은데 대체 왜요?
0: 과연 법원은 어떤 경우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엔 불가피했다 판단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0: 수면 위인의 시경을 받던 40대 남성이 응급상황에 빠진 뒤 숨진 사건입니다. 유족이 의료진을 고소했는데요. 양측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이죠.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들어볼까요?
7: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환자분이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른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46세 안모 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다른 기저질환은 전혀 없는 분이셨지만 중증도 비만이셨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위내시경을 받으시려고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80mg을 투여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에 환자분이 마취해서 깨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검사를 계속하려고 진정제인 미다졸람 2mg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직후부터 발생했습니다. 미다졸람이 들어가자마자 환자분의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까지 나타났고요. 의료진이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기관삽관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지 10분이나 지난 뒤였죠. 상급병원으로 급히 옮겨져서 심장박동은 겨우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으셨고요. 결국 해를 넘겨 1월 중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족분들은 당연히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0: 자, 유족과 병원 측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갈리는지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7: 가장 크게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제를 추가로 넣은 게 맞느냐, 둘째, 응급조치가 늦지 않았느냐입니다. 우선 유족 측 주장을 보면요, 검사 전 기록을 보면 환자분이 말란파티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가 좁아서 산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위험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족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환자인 걸 알았으면 왜 굳이 약을 더 넣어서 검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냐, 당장 멈추거나 비수면으로 돌렸어야 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곧바로 기관삽관을 했어야 했는데 응급장비도 늦게 들어오고 너무 지체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수면 내시경 중에 환자가 움직인다고 검사를 무조건 중단하는 거 아니다.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최소한의 약을 추가하는 건 의료계에서 흔한 아주 일반적인 진료 과정이다 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마자 즉시 검사를 중단했고 심폐소생술 지침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기관삽관과 응급조치를 다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유족분들 억장이 무너진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환자분이 중환자실에 계시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해당 병원에서 환자분 휴대폰으로 리뷰를 남겨달라, 건강검진 이벤트를 한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 거라고 해명했고 항의 후 중단하긴 했지만요, 유족분들 입장에선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 문자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기록으로만 다투게 될 겁니다.
0: 내시경을 받다가 숨지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꽤 많이 일어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을 때 법원의 판단은 매번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형사고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수면 내시경 사고에서 의료진의 이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법원이 구체적으로 따지는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7: 아, 법적으로 이 부분이 참 까다롭습니다.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 하나만 놓고 아, 의사가 잘못했네 라고 법원이 무조건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형사처벌을 하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전평가입니다. 의사가 사전에 이 환자가 위험한지 제대로 평가했느냐. 둘째, 검사 진행 판단입니다. 중간에 환자가 깼을 때 약을 더 넣은 게 합리적이었냐 아니면 멈췄어야 했냐. 셋째, 사후 대응입니다.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기관 삽관 같은 대처가 매뉴얼대로 제때 빠르게 들어가느냐, 넷째 인과관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무에서도 인과관계 싸움이 가장 치열합니다. 만약 의사가 조치를 1, 2분 더 빨리 했다면 이 환자가 무조건 살았을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증명돼야만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형사 재판은 이 기준이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죠?
7: 응급상황인데 대처가 명백하게 늦었거나 방치했을 때 주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만이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위 대장 내시경을 연달아 받았어요. 의사가 검사 도중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프로포폴을 계속 추가로 넣었죠. 여기까지는 법원도 검사상 흔히 있는 일이다, 투여량 자체는 문제없다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회복실로 옮겨진 환자가 계속 안 깨어나는데 의료진이 활력징후나 호흡을 제대로 체크 안 한 겁니다. 청색증이 올 때까지 관찰을 소홀히 한 거죠. 법원은 바로 이 경과 관찰 소홀을 심각한 과실로 인정해서 병원이 2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결례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천공이 난, 그러니까 장에 구멍이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내시경이 끝나고 무려 5시간을 배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70대 내과 의사가 큰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냥 퇴원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복막염이 와서 수술까지 받았죠.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최선의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도 안 했다라면서 1, 2심 모두 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확실히 늦장 대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0: 반대로 우리가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환자 측이 패소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사례와 함께 뭐가 달랐던 건지,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짚어주시죠.
7: 결과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데 반대로 병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합병증 원인 자체가 의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손 쓸 틈도 없었을 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울산에서 일어난 수면 내시경 뇌 손상 사건입니다. 유족들이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은 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분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심정지가 왔고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니까 원인이 약물 부작용이 아니라 공기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공기색전증이 뭐냐면 내시경을 할 때 시야 확보하려고 공기를 주입하는데 그 공기가 아주 드물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콱 막아버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의사가 사전에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고 발생하면 대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치명적 부작용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자마자 산소를 늘리고 바로 응급조치를 다 하고 심폐소생술까지 했거든요. 즉 의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빨리빨리 했으니 과실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0: 결국 환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는 결과보다는 사고 발생 전후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가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면 현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사건 현재까지 나온 정황을 놓고 봤을 때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그리고 유족 측이나 병원 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뭔가를 입증해야 된다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7: 다시 이번 광명 사건으로 돌아볼까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타이밍과 판단입니다. 첫째, 진정제가 들어가고 환자가 깼을 때 약을 더 넣은 그 판단이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나 입니다. 둘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얼굴이 파랗게 변했는데 무려 10분이 지난 12시 3분에야 기관 삽관이 된 게 과연 매뉴얼에 맞는 빠른 대처였나 입니다. 유족분들은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걸 꼬집고 계신 거고요. 당장 검사 멈추고 삽관을 5분만 빨리 했어도 안 돌아가셨다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병원 측은 아니다, 우리는 지침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그때 삽관을 일찍 했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못 바꿨을 거다 라며 방어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내시경실 CCTV 영상이랑 당시 투약 시간 모니터에 기록된 산소 포화도 곡선, 이 객관적인 자료들이 누구 말이 맞는지 증명해 줄 겁니다.
0: 유족이 의료진의 책임을 묻고 싶을 때 경찰에 고소하는 형사 절차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 절차가 있잖아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르고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소송도 안 되는 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7: 형사와 민사 목표 설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쉽게 말해 의사를 처벌하고 전과자로 만들 거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과실이 명백해야만 유죄가 나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돈, 즉 금전적으로 손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냐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의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로 넘어가서는 그래도 병원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된다라면서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실무상 꽤 흔하게 존재합니다.
0: 의료과실이 의심된다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을까요? 대응 요령이랄 게 있겠습니까?
7: 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이런 의료사고를 겪으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장 세 가지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첫째, 의무기록 1처입니다. 약이 몇 시 몇 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환자 혈압이나 산소포화도는 몇 분 단위로 어떻게 배했는지 적힌 차트를 모조리 뽑으셔야 합니다. 이때 컴퓨터 로그 기록도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병원이 자기들 유리하게 차트를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로그 기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둘째, 내시경실 CCTV 영상입니다. 응급카트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의사가 언제 뛰어왔는지 말로 하는 건 안 믿습니다. 영상으로 지연 시간을 초단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119 구급대 기록이랑 이송간 대학병원 기록입니다. 119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가 상태가 어땠는지 구급대원이 적어둔 게 있습니다. 이게 동네 병원 기록이랑 일치하는지 꼭 대조해봐야 합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Summer Win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어우, 현장이 아주 엉망이구만.
12: 선배님 오셨어요? 빌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안에서 여성이 한 명 발견됐습니다.
11: 상태는?
12: 병원으로 옮기긴 했는데 결국... 아, 그런데 이걸 단순 화재로 보기엔...
11: 응? 왜? 그 살인사건 같아? 유력한 용의자라도 있나?
12: 목 부위에 자상이 발견됐는데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있었거든요. 직장 동료기도 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썩 좋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0: 불이 난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보름여 만에 숨졌죠. 검찰은 A씨와 함께 살던 직장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살인미수와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13: 검찰 측, 피고인이 범인이라 보는 핵심 근거가 뭡니까?
14: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건 전날 두 사람은 크게 다퉜습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검찰은 이것이 강력한 범행 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13: 재판장님, 하지만 그 금전 문제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고 갚을 방법이 없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걸 가져가라,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피고인 측 입장입니다.
14: 그런데 빚이 실제 있었는지 그것부터 짚어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차용증도 없고 통장 거래 내역도 없고 있는 거라곤 피고인의 진술뿐이지 않습니까?
0: 실제 재판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빚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죠.
14: 불 이야기도 그래요. 목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직접 전화해서 신호를 주문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13: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14: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역시 피고가 피해자인 척 가장해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 검찰의 의심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건 의심이 아니죠. 증거죠, 증거.
0: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으로 불린 이른바 룸메이트 살인 사건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0: 오늘 이야기 나눠볼 사건은 한때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으로 불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5: 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1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시작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A씨가 목 부위에 흉기에 찔린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보름여 뒤에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A씨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 B씨가 사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씨가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화재를 일으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 미수와 현존 공조물 방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A씨가 스스로 자해하고 불을 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결국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

0: 했습니다. 또 신어와 라이터 기름통을 피해자 명의로 주문을 했지만 실제 이를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 B씨였고 사건 당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보증을 요구한 점도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눈이 풀리고 침을 흘리면서 숨을 쉬지 못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난 몰라 이불 속에서 잘 놀던데 라고만 답해 강아지를 안락사시켜야 했던 사건, 그리고 피고인이 건넨 정체불명의 음료를 마신 뒤 피해자가 실신했던 일 등도 두 사람 사이 갈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함께 제시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 하지만 피고인 측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자기가 자기를 찔렀다, 이런 입장이었죠?
0: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 B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 4,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자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며 스스로 흉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피고인 B씨는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목에 상처를 입었고 자신이 지혈까지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가자고 했지만 피해자가 강도 사건처럼 꾸미자며 거부했고 자신이 집을 떠난 뒤에 피해자가 스스로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 피고인 측의 핵심 논리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 특이한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큰 빚이 있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보험금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의아한 거는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차용증이라든지 통장 내역이라든지 뭐 피해자가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일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0: 예, 맞습니다.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그 점이 검찰이 가장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6: 미술 문화재 톡톡. 네,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십니다. 데이빌 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6: 너무 덥죠. 예.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7: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갤러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바디샵, 오리온 오토바디샵을 하니까
6: 오리온 오토바디샵.
7: 예, 예.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네. 덥네요. 그쵸? 힘드네요.
6: 고생하셨어요.
7: 그래도 뭐 예. 손님 차 열심히 잘 고쳐야 되니까.
6: 그렇죠. 진짜 그 바디샵에서 뭐 대표님 유명하더군요. 오리온
7: 저요?
6: 바디샵. 예. 너무 깔끔하게 해주신다고. 진짜 그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런 뭔가 그 특성을 예, 예, 예. 살리셔서 워낙에 꼼꼼한 성격이라 그러신
7: 아까도
6: 건지.
7: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그 주로 이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거 아니면 미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6: 네, 네.
7: 간간이 제가 거기에다가 차고 치는 모습도 이렇게 올려요.
6: 아, 그러시군요.
7: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손님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네. 페이스북을 봤대.
6: 아.
7: 저그 친구인가요? 근데 친구는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차고 치는 모습도 보이더래.
6: 네.
7: 그니 그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네. 차를 고친다고 그러니까 신뢰감이 많이 생기더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네. 고맙죠.
6: 그렇죠.
7: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책임감 있게.
6: 네, 돈 버는 네. 잡은.

0: 오리온 바디샵이네요.
1: 아, 그거 쉽진 않아요. 열심히 하죠.
0: 예, 예. 예. 글쎄요, 미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예. 그 색감이라던가, 이런 거 컬러 조합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1: 컬러는 저도 몰랐는데, 예. 우리 일하는 페인터가 네. 그 친구도 이제 컬러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제가 컬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컬러 매치 할 때 보니까, 네. 정말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 제가 같이 일하는 페인터 하는 친구도 어 데이빗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너 여기에 컬러가 약간 옐로가 들어간다던가 네. 이 컬러가 들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그린 컬러를 죽여야 된다. 아하.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느 컬러를 원 드랍, 투 드랍을 떨어뜨려라.
0: 네.
1: 그러니까 미치겠나 봐.
0: 아니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건 타고난 것 같아요. 네, 예, 컬러에 대해서는.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림 볼 때도 아마 네. 컬러나 이제 구성에 대한 게 그래서 아마 제가 취미로 이제 사진도 많이 찍지만 사진 찍을 때 아마 구성 같은 거 구도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1: 예, 그렇죠. 예. 그림의 구도가 중요하듯이 사진 찍을 때도 구도가 엄청 중요하니까.
0: 구도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컬러도 중요하고
1: 도움이 많이 돼요. 좋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그림도 하지만 네네네.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야외 나가서 이제 사진 찍을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0: 아,
1: 약간의 그러시군요.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 네네. 좋아요. 구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네. 없어요.
0: 자, 미술 문화재 톡톡 꽤 이제 지금 꽤 됐죠? 많이 하셨죠? 예, 예. 10회인가요? 9회인가요? 그 정도 하셨는데 예. 반응이 어때요? 팬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가끔씩 오세요. 예. 오셔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림을 한 열몇 점 갖고 오셨는데 그 두 점이 좋은 작품이라서 소개 그 제가 알려드렸고
0: 그림을 갖고 오셨죠. 가져오셨어요?
1: 그렇죠.
0: 어머나.
1: 그래서 거기서 심전 안중식 작품이라고 예. 두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 다른 분은 도자기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어떤 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재 가치 있는 거니까 잘 킵하시라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잘 모르니까 이게 그렇죠. 정말 조선시대 때 백자인지 네. 모르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백자는 맞습니다. 잘 어머님이 그 잘 구입하셨네요 예전에.
0: 네.
1: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그걸 물려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킵해라. 그래서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 밖으로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 문화재가 생각 밖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네. 일본에는 워낙에 많지만 이 미국에도 제가 추산하기로는 공식적으로 5만 점이라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한 두 배 정도 한 10만 점은 있지 않을까.
0: 아.
1: 저도 한 몇십 점을 갖고 있는데
0: 네네네.
1: 저도 공식적으로는 포함이 돼 있지 않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제가 개인이 소장한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제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오시는 분들 고미술이나 도자기나 이런 걸 갖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것도 공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0: 네네네네.
1: 요즘 이제 이 시기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소장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꽤 되셔가지고
0: 네.
1: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러면은 여기서 자란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잘못하면은 그게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0: 네네네.
1: 저는 우리 문화재 환수하는 거나 가치 알아주는 건 저는 완전히 무보수예요. 저는 보수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0: 그쵸.
1: 만약에 그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원하시는 대로 중앙박물관이든 뭐 문화재청이든 어디 연결해달라면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
0: 아하.
1: 서울 옥션이나 K옥션이나
0: 네.
1: 뭐 이런 데다 마이아트 옥션 같은 마이아트 옥션은 이제 고미술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거든요.
0: 네.
1: 거기 경매사한테 제가 김정민 경매사한테 저 부탁해도 되고 친하니까
0: 연결을 다 해주신다.
1: 연결을
0: 거죠?
1: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0: 그것도 뭐 이렇게 무보수로 해준다는
1: 무보수로
0: 게 저는
1: 해요.
0: 이해가
1: 왜냐면,
0: 안 가요.
1: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문화유산을 예. 지키는 건데 아. 거기에 제 개인적인 영리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재를 수집한 분의 대표적인 분들이 위창 오세창과 간성 전영필과 수정 일제시대 때 그런 그 문화유산을 수집을 하면서 한 점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0: 어, 그렇군요.
1: 그렇죠.
0: 네.
1: 그 간성 전영필은 본인이 모았던 걸 전부 다 그 박물관을 만드셔서 지금의 관성 보화각을 1938년에 보화각을 만들어서 네. 지금의 간성 미술관을 만들었고 박병래 선생은 그분은 저 초대 성모병원 원장이셨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기업가가 아니라 의사였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니까 주로 연적이나 조그만 그 백자 같은 작품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뭐 작품들 300여 점을 돌아가실 때 국립중앙박물관에다 기증을 하셨죠.
0: 참 훌륭한 분들.
1: 훌륭하신 분이죠.
0: 많으세요.
1: 뭐
0: 네.
1: 박영철 같은 분들은 일제 시대 때 완전한 친일파였죠. 일본 육사를 나왔고 뭐 엄청난 네. 친일파였고 네. 내선 일체를 주창하고 네. 뭐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열하일기를 다 찾으신 분이고 네. 박지원의 열하일기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미술과 문화재를 경성제국대학교에 다 기증을 하신 분이에요. 또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0: 네.
1: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친일파인데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문화유산 이런 걸 팔지 않고 경성제국대 지금의 서울대학교에다 고스란히 기증을 했는가. 그래서 아 친일파였지만
0: 그래도
1: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나. 우리 문화재를 결국 그분은 지킨 분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그분도 네. 판매를 하신 분은 아니세요.
0: 아하.
1: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뭐 함석태 같은 뭐 치과 의사 이 사람은 모든 걸 모아서
0: 네.
1: 팔고 어디서 잠적해서 이제 유의 귀향을 해서 즐기신 네. 분도 있고
0: 그렇군요.
1: 뭐 많죠. 근데 이 간성 전형편은 왜 대표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인가 아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일제 시대 때 정말 좋은 작품들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유출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와집이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이었는데
0: 예.
1: 기와집 열채를 살 만한 돈으로
0: 우리 문화
1: 살 만한 분 예. 기업인들이 별로 없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이분은 비근한 예로 22살에 22살 때 조선 시대 때 30대 거부 중에 한 분이 되세요.
0: 네.
1: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죠. 22살에 모든 거 한 분 어머니 빼시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0: 그 엄청난
1: 아버지, 큰아버지 다 돌아가셔가지고
0: 네네네.
1: 그 많은 돈을 유산을 30대 거부로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때가 22살 때예요.
0: 굉장히 젊었네요.
1: 생각해보세요.
0: 예.
1: 그분이 1년에 버는 돈이 그때 돈으로 15만 원이었대요.
0: 15만 원이면은
1: 15만 원이면 천 원이 기와집 한 채였잖아요.
0: 한 채였으니까.
1: 그게 150채예요. 그죠?
0: 어마어마하네요.
1: 지금의 아파트가 한 채 얼마일까요? 한 3억 4억 칠까요? 싸게?
0: 싸게 친다 그렇다고 치면
1: 3억 친다 해도 네. 450억이에요. 1년에 450억을 그냥 버시는 분이에요. 22살에.
0: 22살에. 그 젊은 나이.
1: 22살에 네. 450억을 그냥 버는데 그 돈을
0: 네.
1: 일반인 22살 청년이라면 어떻게 썼을까요?
0: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 나이에 뭘 알까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나이에 그 막대한 재산을 본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1: 우리 민족 유산을 위해서
0: 유산을 사들였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간성 전영필은 네.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죠.
0: 대단한 분이시네요. 진짜.
1: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예. 우리 정말 커다란 애국자고 독립투사 못지않은 분이죠.
0: 독립투사죠.
1: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러한 그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세 분이 계세요. 뒤에서 세 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의식을 갖게 됐는데 네. 이분이 그 휘문고보 다닐 때 그 충고 고이동한테 그 사사를 받게 돼요.
0: 네.
1: 근데 충고 고이동이 누굴 소개해 주냐면 위창 오세창을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월탄 박종화는 저 역사적인 그 소설을 많이 썼던 분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월탄 박종화에 의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깨우치게 되죠.
0: 그렇군요.
1: 그러면서 제일 큰 거는 위창 오세창을 만나면서 위창 오세창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분명히 또 그 조선상고사를 쓴 분의 그 어떤 뭐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이분은 문화가 앞선 민족이 나라가 네. 문화가 덜 돼 있는 나라에 영원히 합병된 역사는 없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합병이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될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문화가 높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을 모든 것 수탈을 하려고 할 것이다.
0: 네.
1: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도 말살시키려고 그랬고.
0: 아하.
1: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 의식을 배우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젊은 나이에 자기 자신은 그 문화재를 잘 모르지만 그 위창 오세창의 도움으로 고미술, 그림에 대한 공부를 많이 받게 돼요.
0: 그 영향이 컸겠습니다.
1: 엄청 컸죠.
0: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찾고자 정열을 쏟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간송 전형필 선생.
1: 그렇죠.
0: 아하.
1: 이분은 뭐
0: 일제강점 그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1: 강점기 시대죠. 이분이 1906년생이세요.
0: 네. 오, 1906년이요? 네.
1: 그렇죠. 그때 출생을 하셨고
0: 예.
1: 뭐 1928년도에 22살 때 전형필이 오세창을 만나요. 오세창을 만나면서 오세창은 또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에 그 한국 고소화의 최고의 권위자였죠.
0: 네네.
1: 그래서 근역서 화징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신 분인데 근역서 화징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때 무슨 신라의 솔고나 이런 우리는 말로만 솔고라는 화가를 알지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1: 근데 그 근역서 화징에 그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화가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수록한 책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영감을 받냐면 위창 오세창이 그 겸재정선에 대한 얘기를 해요.
0: 네.
1: 겸재정선이 유일하게 시작을 한 게 영종조 시대 때 진경산수를 했거든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진경산수를 우리의 산수를 그린 거예요.
0: 어허.
1: 조선 사람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지
0: 그럼요.
1: 왜 중국의 산수를 그리느냐.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북종화니 남종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풍경화를 그릴 때에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실경을 그리면서 그 대생한 다음에 와서 그리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풍경화들이 많았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당연히 북종화 영향을 받아서 중국풍의 그 풍경이죠. 그림들이죠. 산수죠. 근데 그 겸재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0: 네.
1: 산수를 직접 그리면서 조선 사람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지 왜 중국의 산수를 그리냐 하면서 진경산수를 만드신 분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오세창이 그 겸재정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글에 써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전형필도 그 글귀의 감명을 받아서 처음 그 전형필 씨가 그 그림을 모은 게
0: 네.
1: 겸재정선의 작품이었어요. 인곡 유거라고 인왕산 계곡을 그린 그림인데
0: 아하.
1: 그 그림을 제일 먼저 수집을 하게 됐죠.
0: 아, 참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1: 그렇죠.
0: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애국심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애국심. 문화를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
1: 근데 이 사람이 그 예. 계기가 또 그 일본 와세다에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0: 예.
1: 거기서 일본인한테 많은 치욕적인 그 일을 많이 당했나.
0: 오세창 선생이요?
1: 그렇죠.
0: 아.
1: 그래서 급거 와서 그때 오세창 선생을 만나면서
0: 네.
1: 완전히 그 사람은 자기 라이프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바뀌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뭐 간송 전형필은
0: 네.
1: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분은 예를 들어서 겸재의 해학 전신첩이라는 책이 있는 그 화집이 있는데
0: 네.
1: 이거는 겸재가 72세인가 말년에 금강산을 그린 그 화첩이에요.
0: 네.
1: 근데 이 화첩이 친일파인 그 송병준의 그 손자가 살고 네. 있는 그 용인의 집에 어떤 그 중개인이 갔다가
0: 본 거예요?
1: 본 거예요. 근데 이 그 거기는 그 거기 있는 노비가 그걸 모르고 아궁이
0: 어머나.
1: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던 거를 그 초보 중개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0: 아하.
1: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산 거예요. 산
0: 네.
1: 다음에 이거를 겸재 정선한테 네.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은 20원에서 샀으니까 이거를 한 200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전영필한테는 위창 오세창도 있지만
0: 네.
1: 그 이순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순왕이라는 분도 그때 고미술에 아주 대단한 안목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일종의
0: 네, 네, 네.
1: 그 전영필 선생의 대리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0: 아하.
1: 그래서 그분이 이건 꼭 사십시오.
0: 아, 그래서 산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그 전영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초보 중개인이 200원, 20원에 샀지만 200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영필은 이거는 가치가 그런 가치가 아니다.
0: 오.
1: 이건 대단한 가치다 해서 1,500원을 줘요.
0: 아니, 2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1,500원을 예. 주고
1: 그래서 저도 그분에
0: 샀다고요?
1: 대한 그 일대기를 제가 책으로 읽으면서
0: 멋있는 사람이네요.
1: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굳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그림이나 도자기를 구입을 하지만
0: 네.
1: 제가 했을 때 결코 싸게 구입하지는 않아요.
0: 그러시군요.
1: 정말 이렇게 가격이 정말 로우하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는 제 형편에 맞게끔 제가 돈을 더 드려요.
0: 아, 그러시군요.
1: 더 드려서 저에서 제가 뭐 네. 저 갤러리에 있는 거 작품들 보면 뭐 십장생도 같은 것도 그분이 원했던 것보다 제가 한 만불 더 드렸고.
0: 네. 그러니까 리수 갤러리에 가면은 그런 고미술이 곳곳에
1: 있죠.
0: 다 걸려 있죠. 있습니다.
1: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 예. 할 때도 저는 남들이 보면 야 미친 짓 아니냐 싸게 준다는데
0: 그렇죠.
1: 그분이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0: 네.
1: 얼마나 속상해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작품의 가치를 따지니까
1: 그렇죠. 그 가치에 대해서
0: 그렇죠.
1: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문화재를 제가 문화유산을 제가 가졌다는 그게 너무
0: 네.
1: 깊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제가 그런 돈을 주고 제가 하기를 했는데
0: 네.
1: 이게 전영필 선생은 뭐 이순왕 씨를 만나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작품을 구입하는 일을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죠.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림서림이라는 것을 1930 인사동의 한림서림을
0: 인사동의
1: 한림서림을 이제 매입을 해서
0: 네.
1: 거기서 고미술 전문적으로 근데 이순왕 씨가 이제 대리인으로 사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0: 뭐가 나왔어요?
1: 훈민정음 헤레본이 나오죠.
0: 아, 훈민정음 헤레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군요.
1: 그 안동에서 나왔는데
0: 네.
1: 이분도 1,000원을 원하셨는데
0: 예. 훈민정음 헤레본
1: 10,000원을 주셨죠.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다.
0: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작품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먼저
1: 가치를
0: 눈에 들어오는
1: 아시는
0: 거죠.
1: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0: 네.
1: 절대로 자기가 구입했던 문화 유산들을
0: 네.
1: 되판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고스란히 모아놓고
0: 네.
1: 그 모아놓은 작품들을 1938년인가 성북동에 이거 보화각을 만들고 거기서 네.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뭐 박물관이죠. 그렇죠. 네.
2: 지금으로 말하자면 박물관.
1: 박물관이죠. 아. 해서 그분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2: 전시해놨군요. 예.
1: 저는 이분을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뭐 일제 시대 때 3대 그 소장가가 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족 유산을 지킨다는 자세로 그 우리 문화재 수집을 한 사람으로서는 위창 오세창과 간성 전영필과 그 수정 박병래 선생을 얘기를 하거든요.
2: 그렇군요.
1: 아까 저기 듯이 뭐 박영철이나 함석태 같은 이런 사람들은
2: 네.
1: 그냥 뭐 사서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죠.
2: 네.
1: 뭐 한상옥이나 장택상 같은 분, 장택상은 정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 네.
1: 자기가 모았던 모든 문화유산을 다 팔고 그 돈으로 정치를 하고 뭐 이병직도 그렇고.
2: 아, 한 가지 질문이요. 네. 그러면 그 간송 전영필 이런 일대기 이런 스토리가 지금 현재 문헌에 그렇게 다 나와 있는
1: 나와
2: 거예요?
1: 있죠.
2: 아, 그때부터의 역사가 다 남아 있어요?
1: 그렇죠. 그 간송 전영필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네. 게 뭐냐면 일본이 한일 합방을 하면 이제 강제 병합을 하면서 1910년에 네.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고려 청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려 청자는 엄청 도굴을 하죠. 개성에 가서 개성에 있는
2: 네.
1: 그
2: 많이
1: 뭐
2: 무덤에 도둑질을 해갔죠.
1: 도둑질을 엄청 많이
2: 그럼요.
1: 해갔죠. 근데 그 당시에 고려청자나 조선백제가 좋은 거를 아는 일본인들이
2: 네.
1: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2: 네.
1: 경성구락부라는 옥션 회사를 만들어요.
2: 아.
1: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합병이 됐으니까
2: 네.
1: 강제로 합병이 됐으니까 조선에서 산 걸 일본 사람들이 사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2: 네.
1: 거기에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면은 뭐 고려청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선 우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려청자가 뭐냐 그러면 고려청자 그 상강 운항 문매병이라는 게 있거든 국보인데
2: 네. 그걸 가져갔어요?
1: 그거는 이분이 어떻게 구입을 하셨냐면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 유효되면 개성에 있는 최후
2: 네.
1: 무신이죠 무신 최후의 무덤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2: 아하.
1: 근데 그 작품이 나왔을 때 그 마에다는 사람이 그 이 청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2: 네.
1: 이 사람이 판다는 소문을 듣고 전영필이가 스물 몇 세에 전영필이 간 거예요.
2: 아하.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만 원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2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20채 기와집 20 지금의
2: 와.
1: 아파트 20개 가격을
2: 그
1: 달라고 그런 거인데
2: 네.
1: 전영필이 아무 말 없이 그냥 2만 불을 딱 줘요. 2만 원을 딱 줘요.
2: 야.
1: 그 작품을 고려청자를 갖고 오니까 마에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2: 네.
1: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되팔아라. 근데 전영필은 노.
2: 이건 우리 건데.
1: 나는 네. 절대로 남한테 팔 수가 없다.
2: 아하. 그럼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1: 그
2: 어디에
1: 간송
2: 뭐가...
1: 그 전영필
2: 아~
1: 그 간송 미술관 가면 볼 수가 있죠. 또 이게
2: 보화각? 보화각
1: 또 하나가 뭐가
2: 미술관.
1: 있냐면
2: 네.
1: 그 경성구락부에서 가장 유명한 그 도자기가 뭐냐면 이게 길어요. 제목이 무작위인데 청하백자 철제 동체 초청문병 백자인데
2: 네.
1: 청색도 들어가고 문양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난초도 나오고
2: 백자인데
1: 그렇죠. 근데 백자의 모든 기교가 다 들어간 작품이에요. 색도 다 들어가고.
2: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1: 진사도 들어가고
2: 예.
1: 뭐 엄청난 건데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일본의 그 야마나카상에 있는 그 주인이
2: 네.
1: 이걸 살려고 붙죠. 결국은 이게 14,000 얼마에
2: 팔렸어요.
1: 거래가 돼서
2: 아.
1: 결국은 간성 전영필이 그거를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를 막게 하는
2: 네.
1: 커다란 일을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37년에 영국에 존 게스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2: 존 게스비요?
1: 존 게스비는 그 일본에서 변호사를 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고려청자나 이 백자에 대해서 안목이 대단해서 많은 것을 수집을 했어요.
2: 네.
1: 거기서 국보가 뭐 세 점, 보물이 뭐 세, 뭐 국보 보물이 한 10점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 작품이 이제 일본이 패망한다고 그러니까 존 게스비가 이거를 영국에다 팔려다 영국은 조선을 잘 모르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일본 애들한테 팔려는 거를 전형 비리가 이제 그 사람 이분이 이제
2: 정보를 알고
1: 찾아가죠.
2: 예.
1: 얼마에 사셨냐면요.
2: 예.
1: 그 당시로는 엄청난 40만 원에 사게 돼요.
2: 아~
1: 기와집 아파트 400동.
2: 야.
1: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2: 네.
1: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의 8분의 1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2: 그래도 8분의 1을 쓴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1: 근데 이분은 자기 온 재산을 다 올인을 아, 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진짜. 보면.
2: 야,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1: 그때 그 어머님이
2: 예.
1: 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도 괜찮겠니? 예. 근데 전 간성 전형비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 문,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다.
2: 우리나라를
1: 그렇죠.
2: 지키는 거다.
1: 어느 누가
2: 야,
1: 지금 시대에 어느 누가 자기 돈을 이렇게 쓰면서 우리 문화재를 네. 구입을 그리고 또 우린 그때는 우리나라를 뺏긴 상태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렇죠.
1: 자기 안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2: 우리 문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1: 그렇죠.
2: 있었던 거죠.
1: 저는 예. 간성 전향필 같은 분을 정말 좀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만 돈 모아서 저도 이제 그 문화재 이런 거를 사지만
2: 네.
1: 간성 전향필 선생은 저한테 항상 모티베이션을 주셨던 분이고
2: 네.
1: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 크리스트 옥션이나 버넨스 옥션에 우리 문화재들이 나오거든요.
2: 어허.
1: 그 크리스 옥션에서는
2: 네.
1: 한국에선 문화재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좋은 작품들이 크리스는 뉴욕으로 와요.
2: 네.
1: 좋은 작품 많으니까 여기서 정말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2: 네.
1: 동참을 하신다 그러면
2: 동참하면 너무 좋죠.
1: 저는 무보수로.
2: 무보수로.
1: 저는 기꺼이. 왜?
2: 예, 연결을 해주시고.
1: 왜? 우리 문화재를 한국인이 소장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2: 그쵸.
1: 들어서 그래요.
2: 맞습니다. 자, 예. 혹시라도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예. 미국에도 이런 우리 고미술이
1: 예, 예.
2: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혹시 집에 이런 오래된 도자기라던가 뭐 작품들
1: 저는 오늘
2: 이런 거 있으면
1: 두 개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거는 예. 문화재 이런
2: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거는 1749년도에
2: 네.
1: 프랑스 사람이 쓴 그 아시아 견문록이에요. 아시아 견문록인데 불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데 여기
2: 네.
1: 보면은
2: 카메라가 그쪽에
1: 카메라 있고,
2: 위에 있거든요. 자 들어주세요.
1: 머드 꼬레라고 써져 있죠.
2: 아 밑에 우리나라 지도가 있나요?
1: 그렇죠.
2: 아.
1: 이게 요
2: 프랑스
1: 요 페이지를 보면은.
2: 예.
1: 앞뒤로 보면은 아마 우리 그 당시에 1749년도에
2: 네.
1: 조선의 그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았을까.
2: 네.
1: 1749년도. 근데 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개화가 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개화된 게 인상파 제가 얘기할 때 1850년도에 그 파리 박물 망
2: 네, 파리 네, 네.
1: 박람회를 할 때 일본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1850.
2: 네, 네, 네.
1: 그 당시 때부터 이제 일본은 유럽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도에 나오는 것들이 시어브 재팬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전에는
2: 네.
1: 거의 다가 지도에 나오면 다 시어브 코리아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시 1800년 중반 때 우리는 쇄국정책을 했고 일본은 네. 개방을 하는 바람에 일본은 우리보다 앞선 문화를 얻게 되고
2: 네.
1: 전 세계에 많이 유럽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어브 코레가 아니라 시어브 재팬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아이고야. 거죠. 그래서 아하. 그게 너무 아쉽고
2: 네네네.
1: 오늘은 또 제가
2: 뭔가 사진첩을 가져오셨는데요.
1: 이거 사진첩은 좀
2: 흑백입니다.
1: 아, 이거는
2: 아, 보여주세요.
1: 어떤 네. 거냐면요. 이 앞에 페이지를 보면요.
2: 어머나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 네. 제가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엄청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
2: 어디서 구입하셨을까요?
1: 일본인한테 수집가한테 제가 구입했는데 이게 이게 뭐냐면요.
2: 네네네.
1: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진이 원본 사진이에요.
2: 아니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당시에 참상이 담긴 그런 시기 예. 사진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예, 사진첩이에요. 이게 원본 사진첩이에요.
2: 아우, 세상에,
1: 이거 보면
2: 끔찍해라.
1: 나가사키 공원에서 조선인 학살 당한 거. 근데 이거를 일본 제가 항상 다니면서 그 제 명함을 주거든요.
2: 네.
1: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갖고 싶었던 게 이거하고
2: 네.
1: 관동 대지진에 대한 그 사진하고 또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싸워온 그 그런 사진들
2: 네, 네.
1: 개인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는 게 저는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2: 아, 그러시군요.
1: 한 20년을 제가 그 엔틱스와밋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2: 네. 네.
1: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이거를 딱 만난 거예요.
2: 아이고야.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거 원본 사진이에요.
2: 네, 그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원본 사진이에요. 원본 사진인데
2: 원본인 것 같아요.
1: 이걸 보면서 제가 네. 야 이거 내가 가질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 헤리티지 헌팅턴 라이브러리하고 오클라마 주립대학교에서 이거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2: 우리 건데
1: 이거 나한테 줄 수 없겠니?
2: 네,
1: 그러니까.
2: 네.
1: 구두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어떡할지 모르겠어. 사인한 건 없지만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얼마에 그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지 뭐 내가 두 배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난 이거를 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네. 그건 내가 개런티 한 마개고 이거는 내가 개인에 팔지는 않는다. 이건 내가 분명히 한국의 어떤 기관에 아니면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으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박물관에 기증을 네. 하던가 난 기증을 할 거다. 이거는 와. 한국 사람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한 두 달을 쫓아다니면서 그쪽하고 그 헌팅턴 라이브러리하고 그 주립대학교 네네. 관계를 디스커넥 시켜놓고 제가 돈을 흔들었죠. 눈에 딱 보이는데 야 내가 돈 줄게 하고.
2: 야 진짜 어렵게 구하.
1: 그래서 이걸 바로 구했고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한 3주 있다 이 친구가 다시 전화 왔었어요.
2: 네네네네.
1: 다시 팔라고. 이건 no. 이거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2: 네.
1: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적인 우리 근대 현대 사회의 그 역사적인 자료도가 우리가 네. 필요하거든요.
2: 아 예. 그렇군요. 야 오늘 데이빌리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가슴이
1: 좋죠.
2: 뭉클하네요.
1: 네,
2: 정말.
1: 왜냐하면 예. 슬픈 역사든 기쁜 역사든. 우리의 역사에 대한 모든 자료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2: 네네네네.
1: 미국에 분명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집에도 네.
1: 집에도 제 갤러리에도 또 이것 말고 또 있죠.
2: 자 이번에 이렇게 관장님께서 지금 그 관동 대지진
1: 예.
2: 예, 요 역사가 담긴 사진첩을 지금 들고 오셨는데 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엄청난 그 사진첩을 구하셔서 지금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할
1: 그렇죠.
2: 그런 역사다.
1: 개인적으로는
2: 사진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대학교에다 네. 기증할까?
2: 네.
1: 여기 사진 중에서 딱 한 점만 오픈돼 있고
2: 네.
1: 나머지 다섯 사진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진들이죠. 비공개된
2: 네.
1: 것들이죠.
2: 리수 갤러리에는 그런 작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1: 예,
2: 분들은 좀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좋죠.
2: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1: 제 핸드폰 넘버를 드릴게요.
2: 네.
1: 323-228-2724입니다.
2: 네.
1: 혹시라도
2: 네.
1: 집에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핸드폰에다가 이미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 아유, 오늘 예. 많이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가세요. 미술문화재 톡톡 지금까지 리수 갤러리 관장이시죠. 데이빌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그땐 그랬지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라빈 화면 보시는 분들은 아주 아리따운 분의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너무 더웠어요.
0: 네, 덥고.
1: 진짜 너무 덥고. 네. 제가 지난주에 주책맞게 진짜 그냥 이제 덥겠다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후 1시쯤 네. 제가 이제 벨리를 갔어요.
0: 따끈따끈한 데 갔네.
1: 근데 진짜 제가 이제 탈 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탱탑을 입고 갔어요. 그냥 팔 다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1도 화상 입었잖아요.
0: 그 정도로 쎘구나.
1: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선블락도 뿌리고 바르고 뭐 얼굴 다 가리고 갔는데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진짜 화상처럼.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저? 그래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이렇게 막 담에 막 따갑고 알로에 바르고 지금 겨우 진정시켜놨는데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앉아갖고 저기 뉴스 채널 나오는 거 보니까 금요일은 댄저러스 힛이네요 완전.
0: 그러니까.
1: 네. 진짜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우리 라니호우님이 앗 위크엔 수다 라미님 반갑다고.
1: 네. 접니다. 반갑습니다.
0: 들어오셨네.
1: 아이고.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나가서 모니터 하는데 얼굴이 완전 큰 바위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오고 왜 이렇게 자꾸 고개는 쳐들고 방송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고개를 숙일까 봐요.
0: 아니요. 네. 우리 비비아님도 라빈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주셨네.
1: 진짜 너무 더워서.
0: 그러니까.
1: 이렇게 더우니까 진짜 시원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0: 그러니까,
1: 미숫가루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통 때는 그냥 별로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0: 그치.
1: 그게 아마 어려서부터 더우면 엄마가 이렇게 막 얼음 동동 끼워가지고 해줘서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런 추억과 그 기억들이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0: 그래서 사실 이 그땐 그랬지가 물론 TV에서도 그땐 그랬지라는 프로가 많아요.
1: 네, 맞아요.
0: 옛날 뭐 CF서부터 드라마서부터 많은데 사실 이곳 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가슴 속에 그땐 그랬지의 과거를 묻고 살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 정도로.
1: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너무 덥고 지칠 때.
0: 하루하루가 지치잖아요.
1: 네.
0: 사실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게 뭐 잘 나가거나 잘 되는 건 괜찮은데 아침에 나왔더니 가게 뭐가 망가져 있고 앉아 있고 풀리진 않고 손님은 안 오지 더워 죽겠지.
1: 맞아요.
0: 집에서 뭐 투정부리지.
1: 맞아요. 뭐 새지.
0: 그러니까 뭐 돌아버리는
1: 고장나지.
0: 거예요, 막 사람이.
1: 맞아요. 이게 또 그런 게 한 번에 또 다 닥치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0: 그렇지.
1: 뭐 고장 났어. 또 저희 집에 갑자기 뭐 파이어 알람 막 갑자기 울리고 뭐 고지서 날라왔는데 평생 안 나오던 것도 갑자기 오고. 그러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짜증 낸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0: 안 돼요.
1: 근데도 벌써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게 그 폭탄이 엉뚱한 사람한테
1: 맞아요.
0: 가는 거야. 때로는 뭐 온 손님한테도 가고.
1: 그리고 또 본인한테도 가지 않아요?
0: 그럼요.
1: 네. 어떻게 막 할 대상은 없으니까
0: 그렇죠.
1: 이거는 폭파는 해야 되겠고 본인한테 막 건강에 나쁩니다.
0: 자, 근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1: 어쩌겠어요. 더운데 더운데 추워도 이상한 거예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이 시간이 남아 뭐 일주일에 한 번 코너지만 우리와 함께 아마 단어 하나만 내도 그때 추억들이 아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1: 네.
0: 예. 자, 그래서 우리 저 세인트님, 한국에 있는 세인트님,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서울에는 비 오고 그렇게 덥대요.
1: 장마.
0: 숨을 못 쉰대요.
1: 거기도 습기도 있고.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서울에 계신 분도 힘내십시오.
0: 예. 자, 오늘은 어떤
1: 그래서 오늘 그땐 그랬지는 우리 여름.
0: 여름.
1: 추억의 여름.
0: 그렇지.
1: 네. 그 이제 방학 때문에 지금 여름 방학이니까 수영장도 갔고 수영장 가도 수영할 수도 없잖아요.
0: 우리 라빈 씨 어렸을 때는 어느 수영장을 갔습니까?
1: 그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무슨 장충체육관 그런 그 거기는 수영장은 없나요?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1: 네, 하여튼 그 수영장도 갔고 이제 아빠가 이제 휴가시니까 뭐 이제 해운대도 가고 그럼 이제
0: 그렇지.
1: 물도 뜨겁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이거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수영 모자가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꽃무늬 있는 거 뭔지 아세요?
0: 그렇죠. 네. 꽃무늬 달린 거. 네.
1: 꽃무늬 달린 거. 그래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데 뭐 해변가에 오늘 뭐 인원이 얼마가 있고 뭐 수영하지도 못하고 다들 서 있습니다. 쫙 비치면 수영 모자 다 똑같아요.
0: 네. 다 똑같아요.
1: 다 똑같고 애들은 다 여기 튜브 끼고
0: 주로
1: 있고.
0: 주로 분홍, 분홍색에 노란 꽃이 달려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꽃무늬 달린 수영모 있고 여기 이제 튜브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더 물놀이 하고 나오면 이제 앉아갖고 뭐 수박 같은 거 먹고 또 들어가서 놀고 하루 종일 그렇게 놀고 들어오고 놀고 들어오고 막 갔다 오면은 막 타가지고 살 다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0: 예예.
1: 그런 추억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아파트 살았으니까 한 5시, 6시 이제 한참 해가 막 뜨겁다가 좀 식으려고 할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 담아준단 말이에요. 앞에 좀 이렇게 뿌려. 그래서 열 좀 식히라고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흙냄새 같은 게 있는데 그렇지. 그 냄새가 갑자기 아까 탁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0: 남자인 저는 이제 그 집에서는 이제 등목이라고 그러죠.
1: 네, 그러니까
0: 엎드려서. 위에를 벗고 엎드려 있으면 바가지로 그 찬물 시원한 거. 아유, 무지하게 시원하죠.
1: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맞아요.
0: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타워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1: 네.
0: 거기 수영장이 아주 그,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1: 타워
0: 데라서 수영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폼 잡으러 가는 거야, 거기는. 그 당시에 그 미끄럼틀이 하이슬라이드라고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거.
1: 그게 유행이었었고. 거기 가면?
0: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그게 한 번씩 그게 유행이었었고.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그 주기로는 사직동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고. 유명한 데가. 그리고 그 스카이웨이라고 북악산 그 거기에 북악 스카이웨이 또 수영장이 있었고. 뭐 그랬던 저의 그 시절에는 그런 추억들이
1: 뭐
0: 있는 것 같아요.
1: 엄마랑 우리 사촌들이랑 이제 날 잡아서 이제 가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게 북옥 하와이.
0: 아, 온천.
1: 근데 거기 이제 수영장 있어요.
0: 수영장 있죠.
1: 거기서 이제 물 미끄럼틀 타고 막 너무 그렇게 좋았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0: 그런가 하면 북옥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는 데가 온양 온천을 가면 수영장이 있었고.
1: 네네. 그러니까 북옥 하와이 가서 수영장에서는 우리가 놀고
0: 그렇지.
1: 뭐 온천이나 이제 이런 데 넘어가면은 이제 엄마나 저희 할머니 아빠 휴가철을 되면 온 가족이 다 출동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할머니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까지 다 같이 가서 실컷 놀고 오고 막 갔다 와서 살 다 벗겨지고 까지고
0: 그럼요.
1: 막 그런 게 있었죠.
0: 맞아요. 비비언님 맞아요. 북옥 온천. 여름에 이제 피서를 가면 아까 그 우리 라빈 씨가 벨리에 가서 타고 왔다시피 나름대로 이 오일을 바른데도 너무 태워가지고 밤에는 익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그러고 나면 뭐 며칠 지나면 다 껍데기 벗겨지고
1: 막 후끈후끈 막 달아오르면서 진짜 너무 더웠는데 또 더운 만큼 또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0: 그러니까요.
1: 계곡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0: 계곡. 아, 그럼요. 시원하니까.
1: 그리고 계곡에서 찍은 사진 보면, 못나니, 못나니, 그런 못나니가 없어요. 근데도 좋다고. 뭐, 젖어가지고, 머리 쭉 달라붙어 있는데, 거기서 또 신나게 놀고, 거기 이제, 계곡물에 이제 막 과일 담가 놓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먹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저희 그, 저녁만 되면 저녁 먹고 치우고 나면 엄마가 불 다 끄라고 그래요 집에. 불 하나면 더 덥다고. 이제 불 다 끄고 앉아가지고 남양 특집 이런 거 보잖아요.
0: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1: 그리고 막 얘기 우리 할머니 막 옛날 얘기 듣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옥수수 뭐 이제 이런 거 가져오시고
0: 그렇죠.
1: 그렇게 안 분명히 앉아서 TV 봤는데 어느새 다 식구들 다 누워 있고 그쵸 마루 바닥에 다 같이 누워 있고 그러다가 자고 한쪽에 모기향 에프필라 그죠?
0: 꼭 기본적으로 모기향이 있어요. 향 냄새 나는 거.
1: 그 모기향이 다 좋은 냄새가 좋더라고요.
0: 구수하죠.
1: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맨날 저보고 회충했어서 그렇다고 회충약 먹으라고 그 초록색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되는 거 타면서 이렇게 밑으로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0: 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나 동네 그 가면 그 무서운 얘기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옛날에는 다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었어요. 수세식이 아니라서
1: 수세식.
0: 그래서 밑에서 빨간 손이 올라오고 파란 손이 올라온다.
1: 네.
0: 그리고 뭐 가면 그 이 무덤에서 나와서 내 다리 내놔 그리고 따라온다.
1: 그게 전설의 고향이었잖아요.
0: 그런 얘기가 우리는 아주
1: 전설의 고향 그거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웠죠. 네. 구미호보다 더 무서웠잖아요. 파격적으로
0: 그렇죠.
1: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뭐 그러고 하여튼 근데 그런 거는 불을 끄고 보아야 그럼. 또 재밌고 그렇게 간식 먹다가 또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여름에 그런 여름은 또 여름 나름대로 그런 추억과 낭만이 또 있어요.
0: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주 좋습니다.
0: 저는 그 그러니까 우리 저희 외가 쪽이지.
1: 네.
0: 외가 쪽이 이북 평양에서 이제 6.25 때 내려와서 자리 잡은 데가 강원도 화천이란 데예요.
1: 네.
0: 그래서 제 사촌인 그 노사연 씨는 화천에서 자랐어요.
1: 아, 네.
0: 그러다가 춘천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 네.
0: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1: 네.
0: 그게 화천이 고향이라서 저희는 여름에는 이제 화천으로 가는 피서를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이제 뭐 댐도 있고 강줄기가 있어서
1: 네. 거긴 별로 안 더울 것 같아요.
0: 그래도 더워요.
1: 네.
0: 그래도 강물이 시원하니까.
1: 그쵸.
0: 그럼 이제 할머니네 집 가서 한 일주일 여름에
1: 맞아요.
0: 피서 갔다 오면
1: 네.
0: 아까 라빈
1: 네.
0: 씨 얘기한 대로
1: 네.
0: 무서운 얘기 해줘서.
1: 맞아요. 그래도 시골은 화장실 바깥에 있잖아요.
0: 똥이 매러운데 똥 싸러 못 가는
1: 다
0: 거야.
1: 다 깨우는 거지 옆에.
0: 참는 거야. 무서우니까. 아니면
1: 네.
0: 누구 보고 같이 가서.
1: 아니 요강을 주시는데 사용할 줄을 모르고.
0: 아,
1: 그때 그 이렇게 또 여름은 또
0: 네.
1: 그런 시골의 추억도 또 있기도 있어요.
0: 아,
1: 저는
0: 네.
1: 시골이 아니라 저희 친구 외갓집에 이제 쫓아갔는데 그 시골 냄새가 또 있잖아요.
0: 네,
1: 그
0: 아, 그럼
1: 아주
0: 있죠.
1: 좋은 냄새.
0: 네.
1: 그 뭐 또 석양지고 막 이제 이러고. 근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참 좋은데
0: 네.
1: 화장실 한번 이제 다 같이 우르르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 절대 뭐 수박 같은 거 안 먹고
0: 네.
1: 그리고 아, 정 안 되겠으면 진짜 막 깨우고 같이 그리고 문 밖에서 노래 부르라 그러잖아요.
0: 그럼. 야, 있지? 어디 안 갔지? 그러면, 아, 걱정 마. 그러면 소리 안 나면,
1: 네.
0: 아이, 시사하게 기다리래.
1: 빨리 노래 부르라고.
0: 그럼, 그러는 거야.
1: 맞아요.
0: 그랬던 기억이고.
1: 네.
0: 자,
1: 아, 재밌네요.
0: 우리 비비안 님이 모기장 안에서 전설의 고향 튀기 무서웠죠. 밤
1: 오,
0: 12시에
1: 맞아요.
0: 나온다고.
1: 맞아요. 왜 꼭 12시에 나온다고 그러죠?
0: 모르죠.
1: 1시에 나오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1: 좀 11시 좀 일찍 나오면 안 되나?
0: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SK 사장님,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재미였었고
1: 네.
0: 그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1: 맞아요.
0: 사실 지금 우리 비비안 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1: 네.
0: 다 그런 추억이 없이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시골촌 아 그러니까 서울촌 놈이에요.
1: 네, 네, 네.
0: 서울 위에는 간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간 데가 강원도 화천이라서
1: 네.
0: 할머님 집에 간 건데
1: 얼마나 다행이에요.
0: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1: 네.
0: 중에서 이 지방 쪽이 고향이셨던 분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추억거리가 많을
1: 맞아요.
0: 거예요.
1: 더 얘기거리도 많고.
0: 여름이 되면 이제 평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1: 맞아요.
0: 이렇게 마루같이 이렇게
1: 네.
0: 해놓고 거기
1: 네.
0: 동네 분들이 다 모여서
1: 모여가지고.
0: 어른들은 막걸리 한잔 하시고 아이들은 그 옆에서 안주 집어먹느라 그러고
1: 네.
0: 담배 심부름 갔다 오고
1: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이 화토 이제 펼치면
0: 네.
1: 그 옆에서 또 조금 이제 구전도 좀 받고
0: 아 그럼
1: 뭐
0: 이제 예.
1: 화토 치다가 뭐 담배 심부름도 좀 하고 뭐 막걸리도 사러 갔다 오고
0: 네네네.
1: 막걸리 사러 갔다 오면서 조금 훌쩍훌쩍 마시고
0: 그럼
1: 그랬죠.
0: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저 때는 주로 방앗간에서 막걸리를 이렇게 제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밀주지 일종의
1: 네.
0: 그래서 그걸 주면 그거 한 모금 먹어보느라고
1: 너무 센데 아기가 먹기에
0: 그러니까 그때 기억에
1: 네.
0: 시금털털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맛이.
1: 그래서 약간 어른들도 좀 이상해. 네. 애를 왜 설탕을 먹여 설탕 타가지고 먹여보라고. 그래서 애가 좀 취하면 또 와 재밌다
0: 그럼.
1: 그러고 또 용돈도 주시고 또 노래도 부르고 재롱도 부리고 맞아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1: 네.
0: 이건 뭐 방송에서 좀 고백을 하는 거지만
1: 네. 술 못 드시잖아요.
0: 그 술은 못 먹는데 담배를 폈어요 그 당시에.
1: 네.
0: 근데 이제 그 할머니 그 화천을 갔다가
1: 네.
0: 거기 동네 친구들하고
1: 네.
0: 그 강가 뚝에서
1: 네.
0: 폼 잡고 담배 피다가
1: 불났어요?
0: 단속반한테 걸려가지고
1: 네.
0: 방학 끝나고 학교 가니까
1: 네.
0: 누구누구 나와 그런데 제 이름 부르더라고.
1: 네.
0: 그러니까 춘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담배
1: 어머.
0: 피다 풍기문란으로.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화장실 청소하고 정학 전에 그 뭐 경고 같은 거 받고 네. 매일 반성문 쓰고 그랬던 추억도 아유, 있었어요.
1: 또 어떻게 그러다
0: 솔직히
1: 걸리셨어요?
0: 솔직히 인제 고백하는데.
1: 경찰 아저씨 무섭다.
0: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뭐 추억이 뭐 저거 할 수 없었죠. 그때는 저희가 머리 굉장히 짧게
1: 자른 머리. 네, 그리고 교복 입으셨을 거야.
0: 아, 그러니까. 아, 그때는 사복을 입어도 네, 아, 경찰들이 나죠. 보면 딱 알죠. 완전 나요. 애들이 꼬마들인데 뭐.
1: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뭐 팥빙수.
0: 네.
1: 팥빙수 저 때 그 제과점 팥빙수 말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얼음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0: 그 아마 이렇게 색소 같은 거
1: 맞아요
0: 칼라 있는 거 노란 거 파란
1: 초록색,
0: 거 초록색
1: 빨간색 그리고 그게 연유
0: 달면서 좀 써
1: 색소가 색소 너무 많이 넣어서
0: 너무 많이 싸구려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거 먹겠다고
1: 맞아요 애들 막 줄 서가지고
0: 그럼요.
1: 그럼 이제 위에서 엄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기서 봐 그러면은
0: 이렇게 파란 기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거기 얼음 큰 거 딱 걸고
1: 이렇게 줄줄줄줄
0: 돌리는 거야 맞아요. 그럼
1: 그러다가 하도 거기서 이제 불량식품 사 먹는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엄마들이 다 빙수 기계를 집에다 사죠 이렇게 곰돌이 같이 생긴 파란색 빙수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이제 갈아가지고 그래도 예.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0: 아, 그게 맛있죠.
1: 훨씬 맛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색소인지도 모르죠, 사실.
0: 아, 그러니까,
1: 그리고 뭐 예. 젤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미숫가루 잔뜩 파신 별로 없고 미숫가루 잔뜩 물려주면은
0: 아마 라빈 씨 때는 없었지만 저희 때는 아이스 깨끼 장사가 있었어요.
1: 네.
0: 이렇게 네모난 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1: 아이스 깨끼
0: 그 안에 깨끼 그러니까 저
1: 깨끼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죠.
0: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좀 딱딱한 하드 그걸 보고 아이스 깨끼라고 그러는데 네. 팥 하드.
1: 어.
0: 저 또래 친구들이 이제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하러 다니고
1: 알바
0: 그걸 사 먹고 예, 그런 기억이 나다가
1: 얼마였어요?
0: 5원인가 50원? 뭐 5원?
1: 5원?
0: 네, 10원. 그 아. 저 때는요. 네. 10원이면 과자 사 먹을 때예요.
1: 네.
0: 용돈이 될 때예요.
1: 네.
0: 10원짜리 5원짜리가 있을 때니까.
1: 네.
0: 좀 전세되니까.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차라는 게 처음 나와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먹고. 세상에
1: 맛있어서.
0: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그래서 그거 아껴 먹느라고.
1: 맞아요.
0: 예.
1: 근데 그러다 다 녹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손을 갖고 있으면 좀 녹아요.
1: 그렇죠. 이 손의 열기 때문에.
0: 그럼 물 되면 얼음하고 조금 먹고 없어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1: 맞아요.
0: 그랬던 추억이 있던 것 같아요.
1: 지금 그 아이차 얘기하다 보니까 아만나도 있잖아요.
0: 아만나 있죠. 예.
1: 그 약간 그린색 같은 거에다가 예, 안에 팥 예. 들어있고.
0: 아, 그럼요.
1: 그 이름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신 거죠.
0: 예,
1: 아만나.
0: 예.
1: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국민 물병이라고 그러죠. 델몬트
0: 예.
1: 그 유리병.
0: 아 그럼요.
1: 거기 이제 오렌지 주스 다 먹고
0: 예.
1: 그 안에 보리차 물이나 옥수수차 물 넣어놓기.
0: 그렇죠.
1: 그것도, 예. 그것도 다 집집마다 그 물병은 진짜 다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여름 얘기가 진짜 끝이 없네요.
0: 우리 서준님 대학 2학년 여름방학 때 6명 친구들과 기타 들고 장항선 기타 타고 대천으로 캠핑 갔던
1: 멋지다.
0: 아, 그 당시는요.
1: 네.
0: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그 청량리에 가면
1: 네.
0: 열차를 타고 가야 돼요. 기차를.
1: 청량리에서 어디까지요?
0: 뭐 춘천 가는 기차인데 가다가 네. 중간에 강촌이란 데서 내리면 강촌이 이렇게 자갈밭으로 돼 있고
1: 네.
0: 거기가 이제 젊은이들이 캠프 치고 야영하는 장소예요.
1: 멋있다. 네.
0: 학교에 단체로 가고.
1: 네.
0: 그럼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중간에 이렇게 그 연결칸 있죠?
1: 네네네.
0: 거기가 바람이 막 불면서
1: 네.
0: 그 영화에도 나오는
1: 맞아요.
0: 그런데
1: 네.
0: 그런 데서 멋지게 담배 피면 뭐 풍나는 건데.
1: 그래서 불나요.
0: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준님 같이 그런
1: 네.
0: 데 가면
1: 네.
0: 이제 뭐 야외 전축이라고 그래요. 야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이 전축이죠.
1: 네네.
0: 그때는 이제 LP판 시대 되니까
1: 네.
0: 그걸 음악 틀어놓고 막 고고라고 그랬죠. 우리 춤추고. 뭐 그 이렇게 그 그릇 같은 거 갖고 와서 주로 이제 끓여 먹는 게 라면이에요. 밥도 잘 못 해 먹어요.
1: 기차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0: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소주 몰래 갖고 와서
1: 맞아요.
0: 소주들 먹고
1: 네.
0: 이제 거기 온 것도 여자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혼나게 고고 치고. 근데 저는
1: 네.
0: 괜찮았던 게 그때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았어요.
1: 아 멋있었겠다.
0: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1: 네.
0: 듀엣으로 그 당시 어니언스가 그 편지 같은
1: 편지.
0: 걸 듀엣으로 기타 치면서 부르잖아요.
1: 말 없이
0: 그러면
1: 그건가요?
0: 남자들한테는 적의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너무 관심을 끄니까.
1: 네.
0: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앞에 앉아서 앵콜하면서 괜히 우리는 딴 데 쳐다보고 품 잡고 있고
1: 부심한 척.
0: 네. 저도 그 덕을 많이 봤어요.
1: 근데 키도 크고 뭐 기타도 잘 치고 그러셔갖고 인기 진짜 많으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뭐 부모님, 확 피시고.
0: 예, 부모님이 주신 목소리 덕분에 아주 굉장히 저는 살면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1: 재밌었겠네요.
0: 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그 노래 듣던 여학생들이나 또 남학생들 다 이렇게 같은 곳에 또 내리나요?
0: 아니 내린 게 아니고
1: 목적지는 달라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촌에 가면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데 바위에 걸터 앉아서
1: 네,
0: 노래를 부르고
1: 앉아.
0: 있으면 네. 쉽게 얘기해서 여기 게릴라 콘서트식으로 사람들이 네네네. 모이는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팀별로 모이는데 잘하는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그래서 그런 덕도 많이 봤었고.
1: 여름의 낭만이네요. 네.
0: 자, 얘기 나온 김에
1: 네.
0: 우리 라빈 씨 학창 시절로 잠깐 돌아가 보자고요.
1: 저 학창, 여름의 학창 시절이요?
0: 아, 뭐 여름이고 가을이고.

0: 그래요.
1: 근데 뭐 거기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일부러 이름표 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좀 원래 이거 학교 나오면 이름표 떼야 되는데 네, 네, 네. 그거 안 떼고 약간 그렇게 깜찍하게 그렇게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리고 뭐 학교 앞에 예. 남학생들이 찾아오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희 워낙 불교 학교여가지고.
0: 아, 불교 학교예요?
1: 저 외친손이야 중에 불교 학교여서 좀 엄했죠.
0: 그랬구나.
1: 네. 재밌었습니다.
0: 그랬구나. 저희 때는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편지 세대예요.
1: 고등학교 때 미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안 되지만.
1: 그러니까 정확을 봤죠.
0: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가발 쓰고 다녔다는 거.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편지 세대라서
1: 네, 네.
0: 미팅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1: 네,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여고 누구다 그러면. 건너 통해서 편지를 건네주는 거야.
1: 그게 펜팔하고는 다른 거죠.
0: 펜팔하고 다른 거죠. 이 쪽지를 건네주는 거야.
1: 네.
0: 예를 들어서 니네 학교 앞에 어디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1: 네.
0: 나와라. 그러면 이제 친구 두 명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세 명이 가서
1: 네.
0: 뭐 장소에 기다리면
1: 네.
0: 제 아는 친구가 두 명을 와서 이제 머릿수를 맞춰야 되니까.
1: 네네네. 네, 네.
0: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미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1: 빵집 가서
0: 그 뭐 빵
1: 먹고
0: 빵집
1: 우유
0: 내지는
1: 먹고.
0: 주로 분식집.
1: 네.
0: 아니면 이제 저희는 중국집이 아니고 저희는 그 당시 이제 청요리집이라고 그랬어요.
1: 청요리. 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요새 이제 주말이 다가왔는데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물론 뭐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전부터 굉장히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부 쪽, 특히 LA 쪽 계시는 분들은 한동안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가 이번 주는 유난히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워진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 때 뭐니뭐니 해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살림하시는 분들, 주말에 남성분들이 살림을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같이 착한 남편들이 많을 텐데, 가장 하기 싫은 거 1위가 설거지고요. 2위가 집안 청소, 뭐 이 백균 돌리고 청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한번 방송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기가 찬 제품을 소개시키려고 저희가 또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김원정 호스님은 워낙에 네. 또 미모로도 유명하시지만
1: 감사합니다.
0: 그, 워낙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항상 여신이라고 하실 정도.
1: 이게 라디오라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TV도 나오실 때 네. 모든 분들이 여신이라고 칭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김원정 호스님이 대단하신 게 이런 여신분들은 사실 집안일을 절대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가끔 이제 농담하거나 이렇게 여담을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집안일을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들리기에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1: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네요.
0: 아니 뭐 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일을 도울 때 가장 하기 싫은 건 1위가 설거지가 그러니까 1, 2위가 서로 다투는데 설거지하고 네. 그 백규미나 물청소하기
1: 맞아요.
0: 이거거든요.
1: 그 전체 청소.
0: 빨래가 대청소. 오히려 쉽다고 나와요.
1: 대청소. 그렇죠.
0: 왜냐하면 빨래는 그냥 돌려주고 끝날 때 넘겨주고 끝나면 접어 개어주면 되는데 네. 설거지는 일단 하는 게 귀찮고 저는 설거지

0: 다 백큐미 더 귀찮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카펫 깔린 거는 백큐미 한번 쓱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저희도 지금 다 이제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백큐미는 하긴 하는데 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가끔 그쵸. 며칠만 안 해도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1: 이렇게 청소기는 지나갔는데 뒤로 미세먼지가 이제 폴폴폴폴 날리는 아, 찝찝해요.
0: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좀
1: 다 깨끗하게 이렇게
0: 물 묻은 흔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좀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예전 모델이지만 물청소 그 로봇가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0: 무려 두 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스쿨에 소개하실 정말 대단한 에브리봇 이게 뚜리인가요? 에브리봇 뚜리?
1: 에브리봇이 이제 투스핀 있고 뚜리스핀이 있는데
0: 뚜리스핀, 네.
1: 이 뚜리스핀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0: 슬림으로.
1: 그래서 슬림.
0: 슬림.
1: 슬림.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할 제품이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
1: 이게 최신.
0: 최신형.
1: 최신형.
0: 요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1: 나온 지 얼마 안
0: 된. 근데 많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네. 제가 이거를 아까 살짝
1: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가격이
0: 성능과 가격이잖아요. 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힘들고 가격이 너무 좋아도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사는데 제가 가격을 슬쩍 미국을 찾아보고 아마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미국에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대충 지금 여기 적힌 게 맞다면
1: 네.
0: 이거보다 훨씬 100불 150불 비싸요.
1: 맞아요.
0: 이게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가격이 얼마예요?
1: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120불 할인된 가격에
0: 아, 평균 120불
1: 지금 저희 들여와가지고
0: 네. 네.
1: 좀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좀 잠깐 이제 좀 소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0불 할인된 가격이
0: 네.
1: 329불.
0: 그러니까 와.
1: 지금 아마존 얘기하셨는데 거기 검색해 보시면 100불 이상 비싸.
0: 예, 아마존이랑 다른 데 보니까 400 한 최소 430불에서
1: 거기다
0: 490불 이렇게 나가요.
1: 지금 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0: 네.
1: 걸레가 이제 뚜리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0: 네.
1: 이제 에브리봇은 많이들 아세요. 물걸레 청소기의 강자고
0: 네네네.
1: 요거 뭐 누적 판매율이 뭐 130만 대가 넘어섰을 정도로
0: 네.
1: 진짜 로봇 청소기 누적 판매량이 최고입니다.
0: 압도적인 시장 1위고
1: 그렇죠.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왜 얘가 1위인지. 그러니까 물걸레가 기존에도 뭐 다른 제품들이 이제 청소기 나와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거는
0: 예.
1: 바퀴가 달려가지고
0: 걸레가 맞아요.
1: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서 같이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0: 그렇죠.
1: 그럼 이게 아무래도 걸레가 살짝 떠 있어요.
0: 그렇죠.
1: 아무리 눌러주는 힘이 약해요.
0: 그렇죠. 바퀴로 움직이니까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이 에브리봇의 최대 장점이 이제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0: 바퀴 없으면
1: 어떻게 바퀴가
0: 가요?
1: 없으면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니나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그냥 물걸레가 딱 붙어 있으면서 회전력으로
0: 회전력으로
1: 움직이는 거예요.
0: 물걸레 회전력으로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회전력으로 돌아다니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청소기에
0: 기계, 네.
1: 그 무게가 이제 에브리봇 뚜리스팬. 거기다가
0: 기술이.
1: 지금 이제 최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업그레이드된
0: 네네네.
1: 버전인데
0: 네.
1: 뭐가 또 다르냐면 기존에 뚜리스핀이 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강력하다, 뭐
0: 기계.
1: 잘한다라고 했는데
0: 네.
1: 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네. 이제 높이가 가장 낮은 높이에요. 요것도
0: 아,
1: 기술력입니다.
0: 본체 기계 본체의
1: 그렇죠.
0: 높이가
1: 그래서 요거를 높이가 낮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0: 네.
1: 그 바닥 먼지 닦다 보면 안
0: 공간,
1: 공간
0: 밑에 공간
1: 침대 일단
0: 아, 침대
1: 낮은 서랍장이나 쇼파 밑 요런데
0: 주방에 이렇게 그릇 놓는 책자
1: 맞아 맞아 그런
0: 거 밑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1: 아. 그럼 우리가 막 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0: 맞아요.
1: 막대기에
0: 이렇게.
1: 해가지고
0: 네네네,
1: 하는데
0: 네네.
1: 그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0: 와.
1: 가사 노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에브리봇을 사용하면
0: 10년 연구 결과가 다르구나
1: 네.
0: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생각을 해주신 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그러면 그 2.1kg의 기계가 그냥 돈다 그럼 이게 뭐 충전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겠네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1: 한번 충전을 하면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0: 예.
1: 200분 엄청난 시간. 이 시간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늘어난 거죠.
0: 3시간을 더 한다는 거예요.
1: 네.
0: 우와.
1: 그러니까 위 아래층 뭐 우리 집이 좀 넓다 해도 다 커버가 되고
0: 하다 꺼질 일이
1: 그리고 회전력이 굉장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0: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속도가 빠르면
1: 네.
0: 기본적으로 저같이 과학도들은 속도 이꼴 소리 그러니까 웽 소리가 나겠구나
1: 그쵸.
0: 나는 우려가 될 수 있고 빠르니까
1: 저희가 또 네. 이게 43dB 저소음 모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0: 네, 어느 정도입니까?
1: 도서관
0: 아, 와.
1: 도서관

0: 수준의 데시벨이에요. 그 모터가 43데시벨 모터가 들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잘 때 얘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애가 그냥 새싹새거리면서 잔다고.
1: 제 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하나는 네. 두 놈이 있다고 두 녀석이 있다고 했죠. 한 녀석은 네. 네모난 녀인데 이 친구가 되게 시끄러워. 엥 하고 다녀요.
0: 요란하게.
1: 안방에 있으면 얘가 어딘지 들려. 네. 아 저기쯤 있구나. 아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네.
0: 그래서 그 일은 왜냐면 우리가 또 식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돌리면 아무래도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걸리적거릴 수도 있잖아요. 얘가 또 앞에 장애물 같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냥 쫙 펼쳐진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러니까 외출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냥 또 놓쳤을 때 이른 새벽이나 진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사용을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여기도 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그렇죠.
0: 층간 소음 뭐 콘도 같은
1: 또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분들. 또 그렇죠. 나무로 짓다 보니까 소리가 다 들리죠.
0: 그래서 층간 소음으로 제가 막 부딪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봤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소음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 아까 말씀 센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센서가 굉장히 그 뭐 낙상 뭐 프로텍션인가요? 보호?
0: 그렇죠. 낙하 감지. 그게 그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요.
1: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계단 같은 데나 이럴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0: 2층에서 뭐 아무리 돌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네.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막 다니니까 이렇게 네. 물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속이 터지는데
1: 그게 무슨 말 정확하게 이해해요.
0: 떨어졌대요.
1: 정확하게 졸기해요.
0: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가서 봤더니 얘가 그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물건까지 막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브리봇으로 바꾸고는 자기는 정말 이 차이를 황연하게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저도 그랬지만 느끼는 뭐냐면 그 예전 것들은 센서가 부딪혀야 느끼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거 계단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봇 얘는 다르겠죠.
0: 뭘로 센서가. 막아놓고 막 그랬었대요.
1: 맞아요. 이렇게 막아놔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물이라는 게 회전력이 없이 바퀴로만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 것도
0: 묻힐만 한다.
1: 묻힐만 해요. 얘가 지나간 길이 보여요. 물이 번뜩번뜩 오히려 미끄러울 정도로.
0: 네.
1: 근데 얘는 에브리봇은 지가 무게를 갖고 쫙 회전 돌리니까
0: 꾹꾹 눌러주면서
1: 그걸 그냥 정말 닦아주는 느낌이 들겠네요.
0: 이게 완벽한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고 다들 얘기를 네. 해주시고 뭐 네. 단 하나의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선택해야 된다면 에브리봇 엣지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3스핀은 거기서 최고급 사양인 거예요. 슬림까지.
1: 그렇죠. 3스핀에다가 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으신 분들 진짜 미국보다 미국 이런 아마존이나 다른 데보다 저렴한가? 라고 찍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3스핀 슬림이라고 찍으셔야 되게 예전 모델이 있고
0: 맞아요,
1: 최신
0: 맞아요.
1: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에브리봇만 찍으시면 예전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에브리봇에서 뚜리, 스핀, 슬림까지 최신형을 찍어보시면 제가 가격 보고 놀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보면서 또 놀라운 게 가격 제가 지금 보는 가격은 그냥 기기랑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 물걸레 패딩이에요.
0: 네네.
1: 근데
0: 걸레를 또 헬스쿨에서는 말하시는
1: 걸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패드라고 하시죠. 좀 우린 우아한 고품격 방송이니까
0: 물걸레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할 게 기존에 네. 에브리봇 그 엣지랑 뭐 3스핀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걸레가 그 패드죠. 근데 네. 이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1: 탈부착되는 걸로
0: 극세사 분섬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마룻바닥인 경우도 있고 네네. 또 다 다르잖아요. 공간
1: 그렇죠,
0: 바닥이
1: 그렇죠, 그렇죠. 타일일 수도 있고 네, 뭐.
0: 그래서 그 고기에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1: 예.
0: 이것도 이제 또 따로 사용하시는 거를 또 네.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1: 네네.
0: 이번에 패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루프 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1: 파워루프 패드는 뭐예요?
0: 요거는 이제 예. 이것도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로 개발을 했는데
1: 네.
0: 7대 3 황금 비율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섬사와 극세사 섬유
1: 7대 3면 소맥 황금률 네. 분섬사와 극세사를 7대 3으로
0: 가시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요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1: 아 이거
0: 바닥이.
1: 하나로 그냥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빈틈 없이 그러니까 흡착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말 요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뽀송뽀송 광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우리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물걸레 청소 안 하면 네. 그리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
1: 맞아요. 기름 튀고
0: 주방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닦아도 또 한 번 더 닦아도 더 닦아도 진짜 무릎 나가고 관절 나가고 손목 나가면서 닦아도 돌아서면 또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얘 그냥 돌리시면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돌리시거나 저녁에 한 번 딱 돌리시면 항상 깨끗한 주방 이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럼 얼마나 기분까지 좋고 요리할 맛 나는데요.
1: 그렇죠. 아니, 그리고
0: 이건 제 이거는... 경험입니다.
1: 그리고 청소는 이제 하시려고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을 크게 먹고 막 하셔야 될 고단 노동인데 가사 노동이라고
0: 하다
1: 하는데.
0: 보면 저도 이제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아, 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서 막 닦아요. 닦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쑤셔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막 잘못 안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나다가 삐끗해요. 아이고야. 그리고 막 저리고 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닦는 동안은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속은 후련하지만 내 몸은 망가지는데 그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들어요.
1: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0: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의 질을 정말 삶의 질까지 수직 상승시켜줄 그러니까. 에브리보 대치입니다.
1: 이거 지금 329불에 구매하시면 그냥 매일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그냥 바로 그럼요. 매일 청소 매일 새집이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아 근데 아, 제가 너무 지금 저는 사업 파워루프 패드는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구매하는 미국 거를 보니까 가격 네.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가격 자체도 한 100에서 150불, 200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기본이 이제 3개 들어가고 패드가 네네. 그다음에 엑스트라가 3개가
0: 하나
1: 들어가거든요.
0: 더 줘요. 그러니까 두 세트,
1: 그러니까 두 세트 여섯 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세트인데 아니 헤스쿨에는 그게 아니죠. 더 주신다면서요.
0: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 네. 얘기하시면 요것도 세 장 한 세트가 가격이 꽤 해요.
1: 꽤 비싸요. 50불인가요?
0: 네. 30불 네. 뭐 50불 이럴 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두 세트 기본 가잖아요. 네. 여기에 12장을 더 드려요.
1: 12장? 네 세트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0: 그럼 총 18장.
1: 총 18장?
0: 그러니까 이게 기본보다도 우와. 9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잠깐.
1: 아, 출시하신 지금 잠깐 반짝.
0: 잠깐. 지금 한 달이나 할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에브리본 네,
1: 시작됐으니까.
0: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네네네네. 라디오 서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잠깐 야, 근데 7월 이거는 한 달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1: 이 물걸레 로봇 물걸레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쓰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빠르셔야 되는데 그러라고 한 세트가 더 엑스트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한 걸 매번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총 18장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진짜 매일 돌리셔도 돼요. 매일 색을
0: 맞아요,
1: 돌리시고
0: 맞아요.
1: 한 번에 빨고 매일 돌리시고 한 번. 야 이거는 이것도 가격 만만치 않은데.
0: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1: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0: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충전할 때도 거치대가 네. 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1: 맞아요. 바닥에서 공간 차지 안 하고 딱 세워서 놓는 충전식이라서 네. 굉장히 좋고요.
0: 이게 또 그냥 디자인이 뭐 예쁘다가 아니라 네. 정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독일 세계적인 디자인 뭐 IF 뭐 이런 데서도 상을 받았고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상을
1: 석권을
0: 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받고
1: 그게 산업용 최고로 추천주는
0: 네,
1: 거잖아요.
0: 근데 그런 데서도 다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역시.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그냥 거치대 올려놓고 충전 이게 충전까지 해주는 거치대거든요. 네네네. 한쪽에 딱 놓으면 뭐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같이 보여요.
1: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되는 게 여러분 빗자루질하고 그 물걸레질하고 그 옛날에는 정말 짜서 했거든요.
0: 맞아, 맞아.
1: 근데 물론 요새는 이제 발전해서 그 일회용으로 이제 물걸레 나오는 것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 물때가 써서 물기가 또 막 맨들맨들하고 또 냄새 좀 심하고 매번 하는 것도 어차피 노동이고
0: 맞아, 맞아.
1: 그게 아무리 내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해도 엎드려서 안 하더라도 서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0: 굉장히
1: 저는 남자니까 주말에 제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다 공감하시죠? 진짜 남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싫어요. 근데 이거 사면
0: 매일 할 수 있어요.
1: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요.
0: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뭐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다면 리모컨으로.
1: 아 맞다. 리모컨도 나오는구나.
0: 리모컨으로 물 양까지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맞아, 자동 맞아.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오토 모드 해놓고 외출하시고 들어오면 뭐 구석구석 다 얘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공간 분석을 다 해서 네. 다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좀 고급 가구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네. 툭툭 칠까봐 상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걸레가 더 돌출돼 있어요 기계보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걸레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본체는 그렇다. 뒤로 물러나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 감지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1: 네.
0: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딱 이렇게 턴을 하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하지만 엣지까지 구석구석 다 청소라는 게 에브리보.
1: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디자인상 받을 만하네요.
0: 네네.
1: 기계 본체보다 바깥으로 더 이 패드가 나와 돌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디 센서가 갈 때 이미 이 뭐라죠? 청소는 된 거죠. 마무리 패딩은 싹 청소가 됐지만 실적으로 이 기계가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미지가 나진 않을 거고. 네네. 오, 근데 여기 보니까 밝음 감지 센서라는 게 있어요.
0: 이거는 이제 조도 감지 이거 센서인데, 그렇죠. 그 얘가 정말 또 똑똑한 게 네. 그 배러리가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잖아요. 네. 아, 내가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하면 잠들 때가 있다면 뭐 다른 무대 같은 게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열심히 맞아요. 일하다 그냥, 그냥 뭐 침대 밑에서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른 거 사용을 할 때 네. 얘가 없어진 거야.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1: 저도 그랬어요.
0: 근데 그 클라진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나오질 않아서
1: 저도 침대 밑에 들어 있었고. 네.
0: 근데 얘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멈춰요.
1: 아, 이게 얼마나 똑똑한 거야.
0: 나 여기 있어요. 충전해 주세요. 이건
1: 와,
0: 거죠.
1: 와, 진짜 이거 똑똑한 거구나.
0: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1: 우리도 졸리면 그냥 기절하는데 네. 얘는 일단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0: 그러니까 청소만 나보다 나은 게 아니라 네. 모든 면에서 와. 스마트합니다.
1: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뭐 130 누적하면 130만 대가 넘은 정말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물청소 그 로봇 청소기의 뭐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0: 그쵸.
1: 그죠? 에브리봇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그 이유는 패드가 3개가 들려있어 스핀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스핀 그리고 슬림형입니다. 요게 헬스코리아 출시 기념으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인된 가격 플러스 어마어마한 상품까지 나오는 기회니까요. 가격이랑 상품 한 번만 더 소개해주세요.
0: 저희 진짜 요 가격도 네. 잠깐입니다.
1: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0: 네.
1: 출시값입니다.
0: 정말
1: 출시값.
0: 다른 사이트 찾아보세요. 아마존도 그렇고
1: 찾아보세요.
0: 100불에서 $120 이상 가격 차이 난다는 거
1: 네네.
0: 지금 329불
1: 329불
0: 여기에 그 걸레가 기본으로 이제 두 세트가 가요. 그러니까 여섯 장이 가는데
1: 네.
0: 이거보다 더 많은 두 배예요. 12장 드립니다.
1: 그러니까요. 원래 6장 나오는 건데 네,
0: 그 총 18장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총 18장을 가져갈 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요거는 짧을 거라는 거
1: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고요. 전화번호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요거 매장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장 청소도 매장
0: 청소를 선물이 드립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외출도 하지만 아. 여러분들이 자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1: 네, 이거는 그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편해지시고.
0: 그럼요.
1: 거고.
0: 그리고 바닥은 바닥대로 너무 깨끗하고
1: 깨끗해지고.
0: 저희 미디어 팀 헬스코리아 미디어 팀 네네네. 사무실도 얘가 다 담당하고
1: 아, 그래요?
0: 있어요. 와, 네, 역시. 정말 속 시원한 물걸레 청소를 원하신다면 네.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1: 네.
0: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버튼 하나나
1: 리모컨
0: 한 번만 누르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1: 여러분 더 이상 가사 노동으로 허리나 무릎 아파하지 마세요.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여러분께 120불 150불 할인에 329불에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리고
0: 네, 저희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1: 네.
0: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1: 네.
0: 한남체인을 등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1: 그
0: 코코호도 맞아요. 거기랑 강남스테이션 그 사이에 있고
1: 예.
0: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그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플라자.
1: 인방앗
0: 네,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 네. 그러니까 가세요. 가시면 뭐 얘는 그냥 이제 뭐 열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마사지 체어 또 체험하시고
1: 그렇죠.
0: 그러면서요. 진짜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이 일을 잘하고 있나 수시로 이렇게 시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1: 네. 네. 요새처럼 진짜 AI며 첨단 기기가 생활에 정 밀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현대 문화 기술 요거를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봇 3스핀 슬림 지금 320분에 만나시는 헬스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쿤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우리 기술의 최고봉이었죠. 에브리버3 스핀슬림을 만나봤고요. 지금은 또 다른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내가 들고 뛰어가는 것 중에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 불나면 내가 이것만은 꼭 챙겨가리라.
1: 사장님이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왜요? 저 너무 좋던데.
1: 아니 왜 더 좋은, 아니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야지 누리아이 막 이러시면.
0: 아니 근데 누리아이는 정말로 되게 가져가기도 편하지만. 네. 일단
1: 있어야 돼요.
0: 있어야도 불나면
1: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0: 네, 눈 아프잖아요. 불의 연기에 눈 아프잖아요. 그거 눈 시리고 할 때 해야지 우리.
1: 아니. 네. 눈이 건강할 때는 진짜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왜 공기 마시는 그쵸, 걸 그쵸,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그쵸. 그냥 숨 쉬는 거에 편이시다. 대해서 네. 그냥 우리가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0: 당연하게
1: 느끼는 것 네. 중에 하나가 눈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모든 건강이 잃고 난고 좀 뭔가 이상 신호가 올 때 소중함을 그렇죠. 안다 그러지만 저는 네. 그 중에서도 눈이 정말 여러분들 진짜 뭐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끔찍해요.
1: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0: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저는 약간 상상을 잘하는 친구라
1: 네네.
0: 온갖 저는 밤에 막 좀비가 오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눈을 잃었을 때 해봤어요 진짜로. 네. 와 근데 이거는
1: 그렇죠.
0: 많은 걸 청각도 생각해봤고 후각도 생각해봤고 미각도 다 해봤거든요. 시각은 답이 없더라고요.
1: 답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그리고 한번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힘든 곳이 왜냐면 우리 유일하게 또 노출된 장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지금 시력 이게 안 보이고 뭐 시력을 잃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생각해보세요. 작은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0: 맞아,
1: 난리 나잖아요.
0: 맞아,
1: 막.
0: 풀어줘, 풀어줘.
1: 막. 네, 그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네. 뭘 모든 게 스탑이에요.
0: 눈물 흘리고 막.
1: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도
0: 네.
1: 이상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에요.
0: 안구 건조증.
1: 그러니까 모든 게 뭐 피부도 건조해지면 문제가 네. 생긴다고 유수분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근데 요게 수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0: 그렇겠죠.
1: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0: 네.
1: 그러니까 노안이 오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0: 네네네.
1: 현대인의 삶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멀리 바라보고 초원을 뭐 이게 그 자연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랬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왜 몽골에 사는 사람이 눈이 제일 좋다 그런
0: 저
1: 것처럼
0: 저 그 끝에 있는 것도 보고 네,
1: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고
0: 그쵸.
1: 노출이 돼 있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촉촉할 틈이 없는 거야.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무리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0: 네.
1: 20대, 30대 안과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0: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노화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 눈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안구 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따끔따끔하고 시리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또 눈꽃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여기 막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리고 뭐 뭐가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막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또 한참 안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하다가 이 시기가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0: 네네네.
1: 근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잡으시는 게 가장 손쉽게 뭐든지 병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엄살을 떨어서라도 좀 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누리아이만 잘 사용해 주시면
0: 네.
1: 눈의 노화도 늦출 수 있고 이제 막 그냥 방치해 두면 각막염, 결막염 여기다 뭐 백내장까지로
0: 네.
1: 빨리 발전하겠죠. 근데 그거를 늦출 수도 있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0: 네네.
1: 그 유일한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요게 누리아이예요.
0: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누리아이에서 저희는 초창기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있는 그 눈 마사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온열기도 있고 그냥 눈에 대면 따뜻해지거나 눈에 눌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식약처에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기계더라고요.
1: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0: 식약처 한번 봐도 쉽지 않고
1: 얼마나 어려운지 눈 주변에 사용하는 것들은
0: 네.
1: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화장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눈 주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주위는 피해서 뭘 하라고 꼭.
0: 그렇죠. 눈에
1: 말,
0: 뜨지
1: 뭐
0: 말라.
1: 바를 때도 그렇고 눈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밖으로
0: 눈,
1: 노출이 돼
0: 절대 몸
1: 있잖아요.
0: 이상한 손에 묻은 눈 비비지 말라고 그렇게
1: 그렇죠,
0: 뜨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만큼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0: 그쵸.
1: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정말 까다롭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임상시험 결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진동 모드,
0: 네.
1: 그리고 공기압 모드, 그리고 온열 모드. 그러니까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눈 마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0: 맞아요.
1: 그건 얘기하신 것처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꾹꾹 눌러주는 그것만으로도 좀 시원하다라고
0: 근데
1: 느끼세요.
0: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눈을 그냥
1: 네.
0: 직접 누르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프기도 하고
1: 그래도
0: 그런데.
1: 뭐 이제 그것도 뭐그 주변을 좀 눌러주는 거니까
0: 네.
1: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순간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그거보다 안구건조증을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0: 네.
1: 진동요법, 요거는 15가지 모드입니다.
0: 어이구.
1: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0: 네.
1: 모드가 15가지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공기압,
0: 공기압.
1: 공기압도 5가지 모드. 그냥
0: 네.
1: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0: 네.
1: 체계적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도가 요세 가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 주변을 풀어주고, 또 눈물샘이나 요런 지방샘이라고 하는 마이봉샘 있어요. 여기서
0: 네.
1: 이제 잘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이 잘 되게끔 진동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관 같은 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지방샘, 마이봉샘에서 나오는 그 관은 이제 지방이 나오다가 굳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피지같이 딱딱해지거나 이럴 때 따뜻한 온열로
0: 분해해
1: 녹여줍니다.
0: 주는구나.
1: 녹여서 공기압으로 또 쫙쫙 눌러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진동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이 우리가 그 마사지 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0: 그렇죠.
1: 원활해지고 뭔가
0: 네네.
1: 이렇게 잘 돌아가게, 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치료요법의 하나라고 마사지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치료요법이다라고 하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주변을 풀어주면서 이런 마사지 요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갖춘 누리아이를 사용해야만
0: 그렇죠.
1: 제대로 된다라는 거.
0: 근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와, 그러면 이게 치료기기면 뭐 1시간, 2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15분인가요?
1: 자동 프로그램 15분.
0: 15분.
1: 그러니까 15분 동안 그냥 맡기시면 돼요.
0: 그냥 잠깐 아침에
1: 사용도
0: 일어나셔서
1: 너무 간단해요. 버튼 하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0: 그냥 착용하시고
1: 네.
0: 버튼을 딱 누르시면 15분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알아서 샥샥샥 녹였다가 눌렀다가 진동했다가 따뜻하게 이게 쫙 15분간 눈을 정말 편안하고 시원하게 저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1: 네네.
0: 만약에 내가 아침에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은 제 애는 아이들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제 아이는
1: 숨겨놓은
0: 내가
1: 아이.
0: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애들이 애들 방송 듣는 분이 야너 숨겨놓은 애들이 몇 명이냐는데 아이 한 명입니다. 그 아이가
1: 네.
0: 저는 와이프도 아이들 같아서 그래요.
1: 네.
0: 네. 아유 참.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이가 지금 10살짜리인데 또 하루 종일 뭐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태블릿 보고 컴퓨터 보니까 아이가 눈이 벌써부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어려워.
1: 그쵸.
0: 근데 그거 한번 해주면 자기도 알아 편안하다는 걸요. 아침에는 솔직히 좀 일어나서 힘드니까 저녁 때 주무시는 분은 좋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저는 할때 눈이 좀
1: 심하신 분은
0: 밝아지니까.
1: 아침 저녁으로
0: 아, 시간
1: 하세요.
0: 되시고 심하신 분은
1: 네네.
0: 그러면 좋겠지만
1: 맞아요.
0: 아침에 할때그 눈이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뭐 밤에 환해지는 건뭐잘 거니까 근데 사람이 눈을 잘안 감고 깜빡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안구건조증도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잘 때는 어차피 전 눈을 감을 거니까 좀 그런데 아침에 떴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 리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딱 와닿던 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경책 읽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네.
0: 아니 이분
1: 어르신들.
0: 어머니를 위해서 따님이 사주셨는데
1: 너무 좋아하시죠.
0: 손수건을 더 이상 안 쓰시고 누리아이 한번 쓰신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인공 눈물 그렇게 넣으시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1: 근데
0: 그러던데.
1: 인공눈물이 뭐 급할 때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0: 네네네.
1: 자꾸 사용을 하면 이게 양도 더 늘어나고 얘기하신
0: 맞아요.
1: 것처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0: 그렇죠. 그렇죠.
1: 뭐든지.
0: 맞아요.
1: 그러면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눈물샘 같은 것도 막 자극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건조증 증상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울 일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눈물이 나와서 슬퍼요.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계속 줄줄. 그래서 손수건은 꼭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이 들수록
0: 네.
1: 왜냐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 게 이제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0: 네.
1: 물 성분이 나온 다음에 기름샘에서 그 마이봉샘에서 적정량의 기름이 나와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0: 오.
1: 눈에 얘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막으로. 근데
0: 네.
1: 이 코팅이 안 되고 기름샘에서 안 나오면 코팅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그럼 물이 여기에 눈물, 있지 눈만. 못하고 그냥 밖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0: 오.
1: 눈 표면은 더 드라이한 거죠.
0: 그렇죠.
1: 거기에 물이
0: 나가야,
1: 없으니까
0: 나가버리니까.
1: 없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눈물샘에서 아무리 밖으로 배출을
0: 오.
1: 해도 밖으로 흘러버리니까 눈 자체에는
0: 촉촉한 게 아예 없어지는
1: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미세먼지 같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0: 네네네.
1: 눈은 상처가 나는
0: 그러네요,
1: 거죠.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줄 흐를 때도 요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도 그 따뜻한 온열 기능 같은 거 한 번 더 하세요. 여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15분이지만
0: 네.
1: 수동으로 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원하시는 분은
1: 네, 거기 이제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한글로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진동 마사지, 뭐 온열 마사지,
0: 네.
1: 공기압 마사지도 있으면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게 15분 동안 그냥 갑니다. 근데 온열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요.
0: 네.
1: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 한 번 사용하시고 온열 기능만 한 번 더 하셔도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더 빨리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 눈이 뻑뻑하고 내가 좀 아 이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눈에
0: 네.
1: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누리아이는 가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사용을 하셔도 눈이 개운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0: 맞아요,
1: 정말로
0: 맞아요. 네.
1: 순환이 이렇게 되고
0: 네.
1: 흐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0: 요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여러 가지 직무 일에 시달리는 우리 아버지들 또는 뭐 직장 상사나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또 젊은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1: 저희 100불 할인 행사 계속해서 요건 유지하고
0: 요거
1: 있어요.
0: 요거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직
1: 네,
0: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요거,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0: 이거 가정의 달 끝나고 안 해준다 했는데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류비 때문에 막 망설이시는데 누리아이는 이제 워낙 꾸준히 사랑을 받는 제품이고
0: 네네.
1: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이니까 또 불경기 때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0: 요건
1: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399불
0: 네.
1: 여기에 눈 건강
0: 먹는.
1: 이거는 먹는 영양제 네네. 중에선 최고예요.
0: 네.
1: 그 먹는 영양제도 다 챙겨 드시잖아요.
0: 드시죠,
1: 그
0: 예.
1: 중에서도 천호엔 케어 이름도 눈 건강이잖아요.
0: 네.
1: 요거 이제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그거 주시나요?
1: 네, 30일치 70불 한 박스 정품 그냥 드립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헬스코리아 무료 배송해 주실 거고요.
1: 네.
0: 1년 워런티까지
1: 1년 워런티 챙겨 드리고.
0: 누리아이 와를 나의 소중한 눈,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한 눈, 우리 거래처, 우리 상사분의 소중한 우리 부모님 소중한 눈을 지켜주시는 누리아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를 저는 아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라도 하면 좋다고 했는데
1: 네.
0: 사실 뭐 저는 아시다 뭐 웬만한 대국민이 아실 만큼 저는 디바를 사랑하잖아요.
1: 근데 후니님을 아시는 분은
0: 네.
1: 이제 디바를 떠올리시죠.
0: 제 와이프도 인정한 여자친구 디바. 근데 그 디바 말고 이제 그라비티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아주 그냥 갓성비라고 하는 우리 암 마사지 처가 있는데 저희가 소개 드릴 거예요. 마사지 처에 앉아서 누리아이를 할 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지 아무리 줘도 눈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얼굴을 눌러줄 수는 없어요.
1: 그쵸.
0: 아직까지는 뭐 언젠가 헬스코리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몸을 촥 그라비티에 몸을 촥 맡겼을 때 내 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15분 모드 해서 눈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걸 촥 한번 하시면 야 그거 받으면 몸도 개운 눈도 개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라비티 지금 뭐 이제 그라비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사실 헬스코리아에 정말
1: 헬스코리아를
0: 최고,
1: 아시는 분은
0: 네, 모르시는
1: 분이 아시죠. 그리고 마사지 체어 좀 아시는 분들은
0: 네.
1: 그라비티는 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후니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만한 힐링이 없어요.
0: 없죠.
1: 나를 치유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저는 이제 매일
0: 저도 매일 이게
1: 매일.
0: 점점 필요성
1: 저보다 좀
0: 느껴요.
1: 업그레이드된 디바에서
0: 아이,
1: 알고 계시고
0: 업그레이드,
1: 저는 이제
0: 제 체형에 맞는 게 저는 디바라서 한 거고
1: 저는 하지만 그라비티도 웬만한 체형은 다 커버를 해요.
0: 근데 저는 네. 왜 처음부터 그 디바를 해줬냐고
1: 제가 볼 때 후니님은 네. 그 기존에 마사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이제
0: 나름 고가 좀 잘못돼 사가지고 그냥 네. 되지도 않던
1: 이제
0: 거.
1: 좀 이거 더 최고로 원하시는
0: 업그레이드를 원했었죠.
1: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맛도 아시고 네네네. 워낙 마사지를 잘 받으시던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는 디바가 맞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가 처음 선택하시는
0: 입문하시고.
1: 분들 입문하시고 좀 부담 없이 하지만 성능은
0: 최고로
1: 그러니까 가성비가 을 넘어서 가성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가성비 갑이라는 그 수식어가 그 그라비티를 항상 따라올 정도로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후회 없다. 그리고 그 후회라시죠. 이제 디바도 그렇지만 빨리 선택을 안 했을까? 왜 이제까지 내가 마사지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진짜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항상 늘 하실 말씀이 마사지 치료를 만나는 그러니까 그라비티나 디바를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마사지 치어 그라비티나 디바를 써보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써보신 분은 분명히 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1: 맞아요.
0: 아 진짜 편하구나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한번 놀라시고 또 가격 보시면 또 한번 놀라시고 이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하지만 제가 집에 마사지 치어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재벌인 줄 압니다. 무슨 요새 뭐래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금수저지 흙도 못 퍼먹는 수저도 없는데 나는 손으로 흙을 퍼먹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 놀래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효능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데 가격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또 오늘 선물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래비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그래비티 아까 말씀하셨죠. 7가지 정도의 그 마사지 체어가 헬스코리아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저 7가지 모델 네,
0: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거, 또 우리 집에 맞는 거, 인테리어도 맞는 거, 요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디바가 딱 처음 했을 때 그냥 딱이었기 때문에 디바를 선택한 거고 우리 언정 씨라든가 다른 분들은 딱 했을 때 그래비티 하면 또 그래비티 가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라비티가 그라비티 좋다.
1: 그라비티 터보도 있고.
0: 네. 그라비티 좋다. 터보가 좋다. 뭐 카이로스가 좋다. 디바 좋다. 말씀을 하면 못 드리겠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1: 그쵸.
0: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라비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문용으로 가장 최고의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라비티를 사시면 또 선물을 또 지금 주시는 거죠?
1: 저희
0: 아직까지는
1: 이지바이크
0: 아직까지 주시는 거죠. 네.
1: 이지바이크 드리고 48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48개월
0: 무이자도 계속 합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1: 그래서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0: 그러니까 월 94불 플러스 택스 여러분.
1: 여러분 요즘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4인 가족이면
0: 3인 가족도요.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 리스 가격이 아니라는 거. 월 94불 플러스 택스 48개월 할부 하셨을
1: 언제
0: 때
1: 언제 끝나는지 몰랐다 막 이렇게.
0: 맞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거예요. 네. 이게. 그라비티가
1: 여기다 이지바이크는 운동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네. 이지바이크 한 대 들여놓으시면 사실 이제 게을러서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0: 근데
1: 이제 핑계 될 것도 없고 있으면 보면 하게 되는 게 또
0: 발만 탁
1: 발만 얹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하체 근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여러분들 장수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무조건 보고 하체. 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그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스크에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앉아 있다 보면 또 이게 몇 시간 그냥 가요.
0: 맞아요.
1: 그 작업하시면서 그냥 이거 밑에서 돌려놓고 그냥 발만 얹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0: 네.
1: 이거 한 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저희 베스트셀러죠.
0: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자체로서. 네,
1: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해요. 근데 249불인데 250불이죠. 근데 요거 그냥 네, 무료로
0: 선물로.
1: 드리면서 저희 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요.
0: 네.
1: 타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0: 네, 네.
1: 여기에 이제 또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사야 되는 이유에 요게 또 굉장히
0: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19년간 함께했던 헬스코리아가 주는
1: 그래서 AS.
0: AS.
1: 근데 풀 워런티 자신 있으니까 네. 저희 자체 브랜드잖아요. 3년 드리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파트값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0: 네네네.
1: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사지 체어 AS 일단 연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0: 맞아요.
1: 되고 나서도 그 비용이 너무
0: 그쵸.
1: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니까
0: 네.
1: 차라리 갈아타야겠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정도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면 10년 이상 사용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마사지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얘가 골칫덩어리고 부피도 웬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0: 그렇죠.
1: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0: 쉽지도 않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마사지 체어는
0: 네.
1: 어디다?
0: 헬스 코리아.
1: 코리아.
0: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 코리아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예전 것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헬스 코리아 헬스코리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들의 정말 장점 중에 많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다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유사 제품들을 보면 다리는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눌러주고 허리나 이제 상체 쪽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헬스코리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은 다리가 일단 기가 막혀요. 네. 종아리고 이걸 꽉꽉 잡아주고 발바닥까지 해주니까 와,
1: 발바닥,
0: 뭐
1: 발끝,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 와이프도 안 해주는 발바닥 발끝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1: 열자리도 꼭꼭꼭 눌러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0: 발이 시원하면 진짜 몸이 시원해요.
1: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어서 이게 매일 받으면 혈색이 좋아요.
0: 맞아요,
1: 일단.
0: 진짜로 안 좋아질 수가 좋아요. 없어요.
1: 그러니까 후니님 보고 아유 저는 금수저다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이렇게 사람이 발색이 좋고 밝으면 이건 또 뭐 돈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들어오고.
0: 그것만 아직 아닌데 네, 들어오겠죠 뭐 그거는. 근데 진짜로 마사지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면 정말 사람이 건강해요.
1: 네. 느끼셔야죠.
0: 맞습니다. 이 종아리랑 허벅지 이런 것들을 허벅지나 종아리랑 이 발바닥 이거를 정말 꾹꾹 눌러주고 롤링을 해주는 이 기분이요. 이건 정말 체험을 해보셔야만 아세요.
1: 근데 저희가 사실 마사지 체어 이제 출시하기 전에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0: 초청기
1: 했잖아요.
0: 초청기 때 그거 알아요. 그것도 샀었어요. 저.
1: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그 발지압사 이름도 막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발지압사 너무 이제 지압하듯이 잘한다고 해서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 챔피언
0: 많아.
1: 그리고
0: 챔피언.
1: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건 최신 이지 FM.
0: 이지 FM. 네.
1: 이지 FM.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요거는 운동까지 시켜주잖아요. 까치발 운동. 그래서 발목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그런 버전이 이제 최신 이지 FM인데 이거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캐스코리아는 진짜 이렇게 하반 하체 다리 쪽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으신 거예요.
1: 발에 진심이시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사장님 참 발에 진심이다. 근데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0: 맞습니다.
1: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발을 여러분들이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마사지 체어에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에 그런 마사지 체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는 가격 우리 정말 최고 그래비티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내 취향에 체험을 해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가격 무이자 48개월 가능하시고요. 월 94불 플러스 텍스 정말 커피값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그래비티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하실 때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요. 언제든 가셔도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헬스코리아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한 번만 더 매장 안내해 주시면
1: 네, 저희
0: 좋을 것 같아요.
1: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셔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뭐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0: 그렇죠.
1: 이런 거 다 확인해보세요.
0: 누리아이도 해보시고 에브리버 스피드리 스핀 슬림이 돌아다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1: 그렇죠. 얼마나 청소를 잘하나.
0: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훈이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이훈님께 이거는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은 누굽니까? 이훈은 왜 제 이름을 이훈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1: 한우님.
0: 우리 헬스 아메리카노 할 거고 다녀.
1: 한우님. 네.
0: 네. 이훈님이라고 적혀있는 쪽지를 참 재밌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헬스코리아 우리 박원정 네, 김원정 쇼호스트님이랑
1: 뒤끝이 있으시구나.
0: 뒤끝 있죠. 뒤끝이 있죠. 네, 함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항상 좋은 프로모션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건강만을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0: 그럼요.
1: 중요하고. 생각하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세요. 자주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잠시 후는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주말에 여러분들과 조금 뭔가 좋은 글귀를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진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유진아 시인 계신데 제목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목은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말고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줍니다. 잘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어지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세요.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훈한 카페입니다. 훈훈한 카페의 훈이 씨가 아니라 갑자기 저 로빈 목소리가 툭 튀어나와서 놀라셨죠? 오늘 즐거운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이분들과 인터뷰하겠다고 훈이 씨께 양보해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요즘 너무 덥잖아요. 여름이라 더운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더운 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진짜 모든 거 확 다 던져버리고 어디 떠나고 싶잖아요. 항상 우리가 마음은 그런데 또 그렇게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어디든 떠나리라. 저처럼 늘 마음속에 비행기표를 품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이 방랑벽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의 전문가, 아주관광의 박평식 교수님, 그리고 스티브 조 전문님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이렇게 귀한 안녕하세요. 걸음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5: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4: 사실 지금 덥죠. 이제 더운데
3: 네.
4: 더울 때는 다 그 아이슬란드를 그리워하게 되죠.
3: 네.
4: 근데 우리가 가는 그 실제로 가는 9월 달에는 조금 더 추울 수 있다. 예, 아무래도 그 여름보다는 네. 가을이 되니까 조금 추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해도 조금 더 짧아질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겨울 되면은 물론 네. 뭐 해가 거의 없는 날이 많죠. 예, 그렇지만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불과 얼음의 땅입니다. 여기는
3: 너무 멋있어요.
4: 그 제가 처음 그 아이슬란드를 가기 전에는요,
3: 네.
4: 거기 길이 있을까 걱정했어요.
3: 네.
4: 왜냐하면 불과 얼음 하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그때는 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니까요, 거기에 도로도 잘 돼 있고요. 꽃도 활짝 피어 있고요.
3: 오, 꽃도 있어요.
4: 놀랐어요. 놀랐어요.
3: 무슨 동화 같더라고요.
4: 네. 아, 어떻게 여기 꽃이 있지 하고 놀랄 정도로 네. 꽃들이 만발한 데서 제가 사진을 너무 감동해갖고
3: 네.
4: 그 꽃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3: 아.
4: 그게 루핀이라는 꽃이에요. 특히.
3: 루핀.
4: 네. 그 알래스카가 원산지인데
3: 네네.
4: 그 어디도 있나 하면은 뉴질랜드 남섬에도 가면은 그게 좀
3: 오.
4: 많아요.
3: 네. 네.
4: 그래서 너무너무 막 꽃단지가 와.
3: 와.
4: 그런
3: 그 생명력이 굉장한 꽃들인가
4: 그러니까
3: 봐요.
4: 전 막 그냥 펴져 있는데.
3: 네네.
4: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지금 꽃을 강조하나 하면은
3: 네.
4: 아이슬란드라는 것은요.
3: 네.
4: 처음에 그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슬란드를 발견한 사람들이
3: 네.
4: 노르웨이 바이킹들이에요.
3: 오.
4: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좋게 바라면은 바이킹들인데
3: 네네.
4: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해적들이에요.
3: 오.
4: 예.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다 그렇지만 나쁜 사람도 있는 거예요.
3: 네네.
4: 그래서 좀 음흉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3: 음흉한 사람
4: 있는데 그중에서 네. 조금 머리가 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3: 네.
4: 아이슬란드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 네네.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 없는 섬.
3: 아, 그 아이슬란드라는 네, 섬이 네, 그런 네. 이름이 없었어요.
4: 이게 이 이름 모를 섬이니까 이모 섬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3: 네.
4: 살만하거든요.
3: 네네.
4: 여기 아 좋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0: 아무도 못 오게 하자.
1: 못 오게 하자.
0: 우리끼리만 살자. 네. 그래서 이름을 아이슬란드라고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슬란드다. 그런데 실제로 좀 올라가 보면은요, 그 조금만 언덕만 올라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글래시어, 그러니까 빙하 시대가 있어요. 그게 빙하 시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섬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몇 년 전에, 그 정확한 연도가 이제 기억 안 나는데요. 네. 아이슬란드 화산이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어요. 네. 한 사흘을 그냥 유럽 항공 노선이 꽉 막혔어요. 한 사흘. 그러면 하늘에 네. 그 뭡니까, 연기와 재,
1: 네. 네.
0: 그 하늘에 퍼져 있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 어마어마한 화산이 퍼져. 그러니까 거기는 땅 속에는 불을 품고, 물론 이 지구는 안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마그마가 있어요. 있는데 네. 네. 거기는 또 유별나게 화산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불과 불, 그래서 화산이니까 불, 그리고 얼음, 빙하가 착 덮여서니까 이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가 네. 그 아이슬란드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은 그 근처에 네. 가면, 건너편에 가면은요 네. 그린랜드가 있어요.
1: 그린랜드?
0: 그린랜드 이름은 아주 근사합니다. 그린랜드 네. 아주 파란 섬, 뭐 푸른 섬 이렇게 네. 착각할 수가 있는데
1: 네네네.
0: 실제로
1: 아니에요?
0: 그곳은 네. 말 그대로 네. 아이슬란드다. 그 거꾸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1: 좋네요.
0: 또 그린랜드는 아이슬란드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네. 찾아낸 섬이 그린랜드였어요.
1: 왜 쫓겨났어요?
0: 예, 그럼 죄를 지었죠.
1: 아~
0: 죄를 지었, 그 그린랜드 아니 아이슬란드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네. 그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을 준 곳이고
1: 네네.
0: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한 서너 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그거 대단합니다. 우리가 참 모르던 게. 그러니까 네네. 그 GDP가 10만 불이 넘는다.
1: 네네.
0: 그러면 노르웨이하고 몇 개밖에 없어요. 스위스 네. 몇 군데 이런데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체적인 건 인구가 작으니까 전체적인 그 소득은 적어도 어쨌든 개인 소득은 아주 높은 나라다.
1: 네,
0: 그래서 그린랜드를 다 갔는데
1: 네.
0: 땅은 넓어요.
1: 네.
0: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
1: 네.
0: 근데 우리끼리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좀 이민을
1: 들어오자.
0: 받아야 되겠다.
1: 네.
0: 그래서 여기는 그린랜드다.
1: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하게.
0: 이 방송 용어는 좀 이상하지만 뻥을 쳤다.
1: 네.
0: 근데 광고 믿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광고만 믿으면 안 돼요. 그린랜드 네. 광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때도 이미 이 사람들은 그 허위 광고를 할 줄 알았다. 이 관광에서도 허위 광고 믿으면 안 됩니다.
1: 네, 네.
0: 조심해야 됩니다.
1: 그럼 그 거기 교수님, 거기는 항상 추워요?
0: 항상 춥냐?
1: 네.
0: 아까 꽃이 핀다고 했죠?
1: 네, 맞아요.
0: 예, 꽃이 핍니다. 낮엔 따뜻합니다. 밤에는 좀 춥죠. 근데 겨울에는 네. 상당히 춥다.
1: 많이 추워요?
0: 예, 아주 상당히 춥다. 아주 춥다.
1: 겨울에는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요?
0: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1: 아,
0: 그런데 재밌는 네네. 것은요, 그 네. 그린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1: 네.
0: 그 이누이트족이라고 살아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내가 놀랐어요.
1: 아, 외모가요?
0: 예, 똑같다 생각을 했는데
1: 네.
0: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르고
1: 네.
0: 한국에서 온 혹시 그 방학 때 온 학생들인 줄 알았어요.
1: 여행객들이나.
0: 그리고 한국말을 네. 내가 시켜봤어요.
1: 네. 못 알아들어요.
0: 그러면 그래 어떻게 된 거냐고.
1: 신기하네.
0: 이제 물었더니 네. 자기네들은 이누이트라고 해요.
1: 이누이트.
0: 예, 그 네. 에스키모라고 안 합니다. 어디 그런 데 가더라도 혹시요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 에스키모라고 하면 실례입니다.
1: 실례구나.
0: 예,
1: 큰
0: 절대로
1: 실례네요.
0: 예, 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누이트족이다.
1: 아,
0: 예, 그래요. 그러면 네. 언제 왔냐?
1: 네.
0: 내가 이제 역사를 뒤집어봤죠. 그랬더니 네. 약 4천 년 전에 알래스카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1: 너무 왔어요.
0: 그때는 섬이 떨어진 게 아니고 섬이
1: 네.
0: 아니고
1: 네. 네.
0: 빙하가 빙하 시대에 붙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1: 네.
0: 그 북쪽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왔냐고 내가 또 알아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요.
1: 배 타고 갔나?
0: 개 썰매를 타고 왔어요.
1: 아, 네.
0: 개 썰매를 타고.
1: 아, 개 썰매.
0: 예, 예, 예. 개 한 10마리가 끄는 썰매를 타고
1: 장관이었겠다.
0: 사람들이 왔어요.
1: 네.
0: 근데 개 썰매가 얼마나 유용한가 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개 썰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린랜드 이야기하면 내가 신나는데.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다 그 같은
1: 허스키 같은 그런 게
0: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게죠.
1: 네.
0: 그런 게인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낚시도 갈 때도 쓰고 어디 이동할 때도 쓰고
1: 교통수단이네요.
0: 사용하는데 예, 네. 교통수단으로 쓰는데
1: 네.
0: 만약에 낚시를 갑니다.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할 거 아니에요. 얼음 낚시를 갔을 거 아니에요.
1: 그 낚시가 가능한가요?
0: 어, 그러니까 얼음을 깨면 어느 지역에 좀 좀 얇은 지역 네. 깨면은 네.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를 갔다가 만약에 주인이 네네.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은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나 이거 보진 않았어요. 네. 다큐멘터리 말은 들었는데 네. 개들이 네. 그 주인을 밀어서 썰매 태운답니다.
1: 어머머머머.
0: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은 네. 이 주인이 못 가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1: 네.
0: 아 영리하죠.
1: 충직한 개들이네요. 네,
0: 충직할 뿐만 아니라 영리하죠.
1: 왜 그러니까요?
0: 살아남기 위해서.
1: 자기네도 살아야 하니까. 네, 네.
0: 근데 그게 가면은 네. 아이스버기라고 그 주변에 일루리사시 가면은 도시인데 네. 네. 일루리사시 아이스버기고 아이스버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빙산이에요.
1: 네, 네.
0: 떠다니는데요. 또 수제비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게 수제비 같은 느낌이.
1: 빙산이 떠 있는 게.
0: 네, 막 둥둥둥둥둥.
1: 너무 멋있겠어요.
0: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그리 그 지금 너무 아이슬란드 설명하다가
1: 그린랜드에서 넘어가서
0: 그 이웃이니까 같이 연결되는 건데.
1: 네.
0: 근데 사실상 그런 그 축소판이 또 아이슬란드에도 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에는 이제 거기 이제 역사가 있고 좀 네. 그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있는 곳인데
1: 네.
0: 그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가서 그 레이캬비크가 또 수도인데 그 거기 가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골든 서클이 주변에 있어요.
1: 골든 서클.
0: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완전히 이제 거기를 우리가 그 아이슬란드의 관광에 있어서 하나의 그 중심지인데 역사적인 중심지인데
1: 네.
0: 그 또 거기에 보면은 싱벨리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거기 가면은
1: 네.
0: 북유럽판과 그 유라시아판이 갈라지고 있어요.
1: 네.
0: 지금도.
1: 네.
0: 그 언젠가는 그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올 거다. 라고 하는
1: 어머머.
0: 그런 게 그게 100년이 걸릴지 그 1000년이 걸릴지 만년이 걸릴지 몰라요.
1: 네.
0: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기한 곳을 가보게 되는 겁니다.
1: 근데 대표 교수님
0: 네.
1: 어떻게 거기를 여행을 이제 아주관광에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신 거예요?
0: 아니 이제 저희 아주관광은 항상 앞서서 계측을 안 하면
1: 그러니까요.
0: 안 돼요. 계측을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저 여행 다니는 고객분들이
1: 네.
0: 항상 많이 여행을 하신 분들이라서 아주관광이 앞서야지 누가 하냐. 그래서 모든
1: 진짜로.
0: 지금 이 서부관광만 해도 아주관광이 전부 다 시작한 거 아니에요.
1: 네.
0: 제일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1: 맞아요.
0: 그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거 보고 카피해서 네. 짝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진품하고 짝퉁하고는 차이가 아무래도 안 나겠습니다.
1: 개척자시구나. 네,
0: 개척자. 그렇죠. 바로 그렇죠. 바로 개척.
1: 네.
0: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가게 됐냐면 이제는 여행이 마땅하게 갈 데가 없다. 어디가 또 좋을까 하다가 아이슬란드를 이제 찾게 된 거죠.
1: 네.
0: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슬란드는 정말로 가보면은
1: 네.
0: 아이슬란드만 아니다. 아이슬란드도 있고
1: 네. 그린랜드.
0: 그리고 그린랜드도 거기 섞여 있고 그리고 플라워랜드도 있고
1: 플라워랜드요?
0: 네. 그거 뭐 굉장해요.
1: 이름들이 다 예쁘네요.
0: 그, 특이합니다.
1: 네.
0: 그런데 많은 네. 사람들이 또 네. 이런 착각을 해요.
1: 네.
0: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를 착각하는 경우가
1: 맞아요.
0: 예.
1: 네.
0: 아이슬란드는 그 뭐냐? ICE 말 그대로 ICE
1: 네. 네.
0: 얼음랜드입니다.
1: 네, 네, 네.
0: 근데 그 아일랜드는 ISLAND 그 섬.
1: 네, 그냥
0: 섬이라는 뜻 네. 아일랜드
1: 네.
0: 영국 옆에 있는 그 나라는 그냥 아일랜드고 이곳은 아이슬란드는 말 그대로
1: 얼음의 나라
0: 얼음 나라인데 달고 보면은 가 보면은 네. 얼음 나라인데 얼음랜드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뿐만 아니라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라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그린랜드도 있고
1: 네네.
0: 다실상 섞여 있다
1: 네.
0: 그래서 거기 가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뭐가 뭐냐면은
1: 네.
0: 그 라군이 있어요. 얼음 그
1: 라군.
0: 라군이 뭐냐 하면은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1: 네.
0: 호수가 된 걸 라군이라 그래요.
1: 네네.
0: 일반 호수는 레이크라고 하죠.
1: 그래요.
0: 근데 라군은 바닷물 호수를 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거기 가 보면은 그 수천 년 수만 년 된 얼음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곳에
1: 네.
0: 아, 이거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1: 네.
0: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바다로 들어가 버려요.
1: 어머머.
0: 그 나는 버스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수륙 양용차라.
1: 아.
0: 네. 그 수륙 양용차가 요즘에 가면은 스웨덴 스톡홀름에도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1: 네.
0: 그게 그 관광용이죠. 그게
1: 네.
0: 이것도 관광용이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1: 그러니까요. 요번에도 바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0: 예, 요번에도 가면은 그걸 이제 가볼 수가 있고 또 가면 거기 네. 가면요. 네. 아이슬란드가 폭포가 많아요. 사실상 이과수 폭포나 이런 것처럼 아주 크지는 않은데 네. 폭포들이 많아갖고 그 장관을 잃어 그런 게. 네. 근데 사실상 네. 그 뭐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보는 그 빅토리아 폭포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네네.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폭포가 또 여러 개 있고 길이가 있고 이쁘게 네. 돼 있으니까 네네. 어떤 폭포는 폭포 뒤로 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1: 폭포 뒤로요?
0: 네, 폭포 뒤로.
1: 어머머머.
0: 그게 거기는 뭐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뭐가 있나 하면은 그 폭포 뒤에는 옛날에 바이킹들이 네. 보물을 숨겨놨다. 아. 그 보물 찾으러 가자 이러면서 또 들어가 보는데 네. 뻥이죠. 뭐 재밌어요. 그런 재밌어요. 스토리가 있는 네네네. 곳이니까 네. 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1: 정말 그리고 매력이 너무 넘치. 는 나라네요.
0: 예, 그리고 그렇죠. 또 그 나라는요. 네. 그 우리가 그 이 새가 이쁜 새가 있어요.
1: 새요.
0: 새. 퍼핀이라는 새가 거기에 새가 너무 많아요. 또 거기 가면요. 바닷가에 가면 새까만 바다가 있는데 바닷가에 네. 조약돌들이 새까맣게 돼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네. 그 건너편에 쪽에 보면은요. 새가 아주 예쁜 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새 이름이 퍼핀이라고 해요. 퍼핀. 네. 퍼핀. 네. 발음이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퍼핀이라고 해요.
1: 네.
0: 근데 그 새를 네. 요리를 또 해 먹어요. 맛있어요. 아~ 네, 먹어봤어요.
1: 먹지 말지.
0: 워낙 많으니까 아마 사냥을 해갖고 네. 먹나봐요. 거기는. 네. 네. 네, 그런
1: 어떻게 것들. 구워요? 양념을 하는 건가?
0: 닭고기와 비슷하죠. 뭐,
1: 아 거기가. 그래요? 네.
0: 닭고기나 새고기나
1: 닭고기나 새고기나 아이고
0: 닭고기나 새 소고기 말고 새고기
1: 그래 새고기
0: 예. 예, 새 버드밋
1: 새고기 예.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예. 또 무슨 얘기 주실까요?
0: 아이슬란드에서 네. 가장 인상 깊은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1: 네네.
0: 그 온천이 온천
1: 온천이요?
0: 내가 말했잖아요 이 땅에 불이 가득하다고 불 그러니까 네. 불이 있으니까 네. 불이 있는 곳에 물이 있으면 끓잖아요.
1: 네.
0: 그 끓어 나오는 게 온천이거든.
1: 어머머.
0: 멀리 그 간단하죠.
1: 네.
0: 근데 그 온천이 그냥 온천이 아니라 해수물이야 또 이게. 바닷물이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1: 네.
0: 그게 이제 블루라운 온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해수 온천 중에 하나예요. 온천장도 아주 멋있고 크게 지어놨어요.
1: 그 소고기가 너무 많진 않아요?
0: 에이, 그게 괜찮아요. 네, 해봤는데 네. 실제로 해봤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네. 머드팩도 할 수 있고 나도 거기 가서 머드팩을 해서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1: 네, 그 새끼 피부가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0: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니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1: 네.
0: 남자 피부가 왜 그래 이런데 아마 거기 가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네.
0: 그게 블루라군에서 하고 네. 우리가 또 그 블루라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온천을 해요. 그 주변에 호텔들이 네. 대부분 사우나가 있어요. 온천이야, 대 온천물이야. 거기는
1: 네.
0: 거기는 그 나라는 그 온천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끓일 필요가 없어요.
1: 그대로 먹어요? 그,
0: 온천물을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1: 오, 진짜요?
0: 게스도 공짜고 뜨거운 물도 공짜고 거기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한때 그 한 20년 전에는요 또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네. 리먼 브라더 사건이 딱 터지면서
1: 네.
0: 주식이 전부 휴지고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또 배랑으로 떨어졌어요.
1: 네.
0: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그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1: 네.
0: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그
0: 갚으려면 너희가
1: 네.
0: 그 관광 사업을 해라. 그때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네. 그 오래 안 됐어요.
1: 네.
0: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관광 사업을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돈 벌고 못 먹고 사는데
1: 네네.
0: 그러다가 요즘은 관광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하는
1: 네.
0: 이런 겁니다. 그래서
1: 네.
0: 그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다른 데서 관광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나 뭐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날씨가 좀 그러니까 그 수영복 분명히 지참해야 되고
1: 그리고 아, 온천 가야 되니까
0: 예,
1: 수영복
0: 그리고 네네. 우리가 그 9월 달에 가는데 9월 달에 왜 가냐 특별히 가면은
1: 네.
0: 그 오로라를 한번 보려고.
1: 오로라.
0: 방에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오로라가 나올 확률이 많다.
1: 어.
0: 그래서 오로라 헌팅이라고 이래요.
1: 오로라 헌팅.
0: 예, 오로라 헌팅이다. 그래서 네. 우리 표현을 네. 그 오로라 투어 이래 말 안 하고 거기 가서 오로라 헌팅이다.
1: 오로라
0: 헌팅. 그 밖에 나가서 보나.
1: 네.
0: 방에 앉아서 보나.
1: 그치, 그치. 편하게 그냥
0: 그 하늘이 그 하늘이.
1: 네. 그러네요.
0: 이게 너무 춥게 그냥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1: 그렇죠.
0: 방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오로라 헌팅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이 도시는 그 옛날에는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A에서 직항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요즘도 직항이 없어졌네. 그래서 아. 뉴욕 가서 이제 갈아타고 가는 네.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1: 아이,
0: 그래도
1: 뭐 그 정도야.
0: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1: 그 얼마나 어쨌든. 걸려요?
0: 아, 여기서 뉴욕까지 6시간 정도 걸리죠.
1: 네.
0: 그 뉴욕에서 그것까지 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네. 그런 거리입니다. 그냥 가면은 한 10시간 남짓하면 갈 거리를 네. 섰다가 하니까.
1: 그런 것도 네. 여행의 재미죠, 뭐.
0: 예, 재밌습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예.
1: 그럼 몇 박 며칠이에요?
0: 우리가 가는 게 8박 9일인데요.
1: 네.
0: 지금 거의 마감됐고요. 여기는
1: 네.
0: 거의 마감됐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안내하는 이유는
1: 네.
0: 내년을 위해서.
1: 그러니까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제 버킷리스트예요, 진짜.
0: 네, 올해는 네. 거의 마감되기 때문에
1: 네.
0: 지금도 네. 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많은 숫자는 안 되고 적은 숫자.
1: 네.
0: 몇 명은 가능해요.
1: 그럼 교수님이 직접 가이드 네. 해주시는 거죠?
0: 제가 와, 가이드를 해야 돼요.
1: 직접.
0: 그거는
1: 네.
0: 거기는 가면은 특별히 네. 가이드할 사람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가이드하고 내가 방송하고 내가 또 인문학 강의하고 막 다 해야 돼요.
1: 그럼 식사도 다 3끼 다
0: 예,
1: 하시고.
0: 그럼요. 다 포함된.
1: 호텔도
0: 예.
1: 그렇고 그렇죠.
0: 예. 호텔이요.
1: 네.
0: 크지는 않는데
1: 네.
0: 깔끔해요 아주.
1: 네.
0: 크기가 좀. 왜냐하면은 관광은 내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업이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1: 네네네.
0: 대도시 말고는 호텔들이요. 조그만
1: 깨끗하고.
0: 조그만데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식사를 또 해요.
1: 네.
0: 오이 셰프들이 아주 굉장해 또 호텔 이 네. 셰프가
1: 네.
0: 아주 프라이드가 강해요.
1: 네.
0: 그래서 아주 셰프들 실력도 좋다. 음식도 맛있다. 그래서
1: 네.
0: 주로 아침 저녁이나 점심도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먹어요.
1: 네.
0: 지나가던 호텔에서 점심 먹고 아침 호텔에서 먹고
1: 네.
0: 저녁 호텔에 도착해서 먹고 이렇게 그 힘들지 않게 합니다.
1: 호텔식 식사로 네. 그 시차가 얼마나 돼요? 여기 LA랑
0: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봅시다.
1: 네.
0: 뉴욕까지 3시간 차이죠.
1: 그렇죠. 3시간이죠.
0: 그러니까 5시간 가죠.
1: 네.
0: 뉴욕에서 또 한 5시간 가니까 4시간 가니까
1: 네.
0: 한 3시간 차이 날 것이다. 그러면은
1: 네. 네.
0: 우리하고 우리보다도 한 6시간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참 복귀 정확하게 한번 이제 내가 정확하게.
1: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한 6시간 정도 될까요? 차이 나고.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슬란드는 네. 내년에 갈 거니까 그만하고 9월 30일 날 우리가 또 거기를 갑니다. 루트 66.
1: 루트 66.
0: 예, 마드 로드 따라서 가는 코스가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그곳은 아주
1: 네네.
0: 그 1929년에 대공황이 나잖아요.
1: 네.
0: 그 무릎에 살 곳을 찾아서 목숨 걸고 온 곳이
1: 네.
0: 캘리포니아다고요. 서부로.
1: 네.
0: 왔던 그 길이 마드 로드라고 하는 루트 66이라고 우리가
1: 네.
0: 아주 역사적인 뜻깊은 그 길을 따라서
1: 네.
0: 가는 그 대륙 횡단 코스를 그 대륙 횡단이 돼요. 결국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1: 네.
0: 그래서 그 도시의 전문가이신 우리 또
1: 스티브 조
0: 전무님 모시고
1: 네.
0: 또 설명 한번 들어보죠.
1: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무님 언제 떠난다고요?
2: 이 교수님 언제 저한테 마이크 주나 그랬습니다.
1: 네, 네.
2: 저기 우리 이틀 전에
1: 네.
2: 이 루트 66에 대해서 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 아, 네. 네
2: 용궁에서 가졌는데 많은
1: 네.
2: 분들이 관심 갖고
1: 네네.
2: 좀 회장님이랑 이걸 기획을 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많은 사람이 올까? 그런 의구심에
1: 네.
2: 제가 이거 무조건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네.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 앞서가는 아주관광이 이걸 기획해서
1: 네네.
2: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1: 네.
2: 이제 실행을 했고요.
1: 네.
2: 자, 올해가
1: 네네.
2: 지금 방금 전에 회장님 말씀드듯이
1: 네.
2: 이 1926년도에 만들어서
1: 네.
2: 올해가 2026년에 100주년입니다.
1: 와.
2: 이 도로를 만든 지.
1: 네.
2: 그래서 100주년 기념과 더불어
1: 네네.
2: 또 올해가 이 미국이 독립선언한 지
1: 100주년.
2: 250년.
1: 네.
2: 100주년 250년에
1: 네.
2: 뜻깊은 2026년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때 우리가 100주년 기념해서 루트 66 도로를 따라서 대륙 횡단을 한번 해보자.
1: 네.
2: 어떤 회사도 어떤 그 미국의 회사도 없어요. 네.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1: 네.
2: 그러면 루트 66이란 도로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1: 네, 네.
2: 미국을 갔다가 이 네. 도로를 가게 되면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 네, 네.
2: 이 미국의 짧은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이 많은 유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1: 네.
2: 발전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네. 그 모습을 갖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
1: 네.
2: 인디안의 모습, 서부의 카우보이 모습, 또 현대 발전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트 66을
1: 네.
2: 우리가 9월 30일 날 떠나서
1: 9월 30날 네. 네.
2: 그래서 10월 15일까지 15박 16일입니다.
1: 네. 9월 30일부터 10월 15일이요.
2: 네.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15박 16일인데
1: 네네.
2: 이 루트 66은
1: 네.
2: 저 시카고에서부터 이 산타모니카까지 요 길입니다.
1: 네.
2: 근데 우리는 다 캘리포니아 살기 때문에
1: 네.
2: 우리는 거꾸로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로 가는 거예요.
1: 오, 네네.
2: 근데 루트 66만 가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1: 네.
2: 그쪽 갔는데 동부도 구경하고 와야죠.
1: 네.
2: 그래서
1: 네.
2: 거기서 바로 저 나이가라 폭포도 보고
1: 네.
2: 시카고에서 2박을 하고 나이가라 폭포도 보고 그다음에 그 뉴욕도 가서 2박을 하고 워싱턴 DC까지 다 훑고 오는 그런 좋은 관광이에요.
1: 네. 그때쯤이면은 왜 그 영화도 있잖아요. 얼음의 뉴욕.
2: 아,
1: 그렇죠.
2: 너무 좋죠.
1: 네.
2: 그때 이제 또 단풍 시즌입니다.
1: 네.
2: 거기 맞춘 겁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그래서 우리 날짜도 거의 날짜 맞춰가지고 네. 우리 기온에 맞춰서 딱딱딱 움직이게끔 만들었고요.
1: 네.
2: 이제 코스를 이제 설명하면은 산타모니카에서 시작을 합니다.
1: 네.
2: 루트 66은요.
1: 네.
2: 이 원래는 루트 60이었어요.
1: 네.
2: 60번 도로였었는데 외우기가 네. 좀 그래요.
1: 아.
2: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외우기 좋게 짝짝 나오게 66으로 하자.
1: 네.
2: 도로를 66으로 갔다가 60번 해서 또 네. 기존에 60번 도로가 있어요.
1: 네네.
2: 그러니까 겹치니까
1: 네.
2: 또 62번으로 하자. 그러니까 아니야 66번이 좋아. 외우기 좋게. 그래서 66번으로 정했고
1: 네.
2: 사실 끝나는 도로가 끝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 LA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끝납니다.
1: 아 끝이 나네요.
2: 네. 거기서
1: 네.
2: 끝나는데
1: 네.
2: 그 저쪽 시카고에서 온 사람들이 야 이 영화인데 바다를까지는 가야지.
1: 네.
2: 바다 가지 마야지. 그래서 우리 산타모니카 가자.
1: 네.
2: 그 산타모니카에 있는 상인들이
1: 네.
2: 환영을 한 거예요.
1: 어, 그렇죠.
2: 매출에 좋은
1: 그렇지,
2: 영향이
1: 그럼요.
2: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면은 66 엔드라는 게 사인판이 보이죠.
1: 네.
2: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네.
2: 이게 산타모니카 시작을 해서 이제 쭉 해서 40번 도로를 가는데 이 66번 도로가 지금은 지구상에 없어요.
1: 아 진짜요?
2: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
1: 네.
2: 1985년도에 지구 이 지도를 편집하면서 66이 올드타운이 됐거든요. 이게 40번 도로가 생겼어요.
1: 네.
2: 그래서 바로 이게 가서 우리가 바스토까지 가면 거기서 15번 40번 도로 이렇게
1: 네.
2: 나눠집니다.
1: 네.
2: 우리 프리웨이 남바가 홀스면 남북으로 돼 있고 짝스면 동서로 돼 있잖아요.
1: 네.
2: 사막의 가운데 바스토라는 데를 가요.
1: 네, 네.
2: 예, 바스토에 우리 라스베가스 갈 때 꼭 들리는 데
1: 네.
2: 아니에요?
1: 네.
2: 이 바스토에 가서 뭘 보냐면 철도 박물관을 봅니다.
1: 네.
2: 철도 박물관에 이 66 거기 박물관이 있어요 안에.
1: 네.
2: 근데 이 철도의 철도 도시다 보니까 많은 철도 기차들이 모였다 나눠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1: 네네.
2: 거기 가면요. 우리가 옛날에 저 대전이나 천안 같은데 기차 타고 가잖아요.
1: 네.
2: 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내려서 막 우동
1: 먹죠.
2: 이거 기억나세요?
1: 네.
2: 그러니까 같은 세대네요, 저랑.
1: 급하게 막.
2: 급하게 먹고 딱 기차
1: 네.
2: 타고 가죠. 거기
1: 네.
2: 가면요.
1: 네.
2: 30분 여유가 있습니다.
1: 오, 많이 주세요.
2: 그러면은
1: 네.
2: 그 합이란 거리 있습니다.
1: 네.
2: 합이란 거리. 웨스트헨스가 제대로 복장을 하고
1: 네네.
2: 30분 동안 코스 요리를 주는
1: 와,
2: 거예요. 아, 너무 멋있잖아요.
1: 30분 동안 코스 요리를요?
2: 그게 레스토랑의 시초가 된 거예요.
1: 어...
2: 그래서 바로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도 하고
1: 네.
2: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서 40번 도로를 가서
1: 네.
2: 첫날은 라플이라는 데서가 주무십니다.
1: 라플.
2: 콜로라도 강변에 있는 휴양도시 라플에
1: 네.
2: 이제 카지노가 있죠.
1: 네.
2: 그냥 가는데 이제 카지노 가서 한번 또 땡겨야 되겠죠.
1: 네.
2: 혹시 압니까?
1: 네. 맞아요.
2: 자, 그래서 이 라플인 콜로라도 강에서 한번 자고
1: 네.
2: 그다음에 그다음 날 오트맨이라는 데 갑니다.
1: 네.
2: 이 오트맨이 섭외 그 금강입니다. 금강촌.
1: 네.
2: 옛날에 금강촌이었어요. 지금 다 폐강이 됐어요.
1: 네.
2: 근데 거기 가면 유난히 누가 반기냐 우리를. 바로 이 당나귀들이요.
1: 당나귀요?
2: 당나귀들이 많은데 당나귀
1: 네.
2: 마을이라 그래요.
1: 네.
2: 당나귀들이 왜 있지? 왜 이 당나귀들이 거기가 금강이었다가 많은 광부들이 금강이 폐강되면서 다들 빠져나가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때 이 당나귀들이 짐을 갖다가 많이 이 광부들이 짐을 갖다 실어놨어요. 네, 네, 기운이 네. 좋아요.
1: 네.
2: 그래서 옛날에 아랍에서도 네. 당나귀 뒤쪽에 등짝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1: 어, 네.
2: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담요를 덮고 잤어요. 담요를 네. 이렇게 덮고 다 갔던 모습이에요.
1: 네.
2: 당나귀들이 많은 짐을 갖다가 실어놨는데
1: 네.
2: 바로 이 광부들이 다 떠나면서 그냥 그대로 놓고 떠났어요.
1: 얘네들만 놔두고 갔어요. 네.
2: 그러니까 거기 사는 주민이 네. 당나귀를 모아서 먹이를 주면서 네. 당나귀를 키우면서 네. 거기 목장이 생긴 거예요.
1: 네.
2: 그게 당나귀 마을이라래요.
1: 네.
2: 그래서 이 바로 이 오트맨 구경하고 네. 킹맨이라는 데를 갑니다.
1: 네.
2: 킹맨이 철도 도시예요.
1: 네.
2: 그 동네 철도를 설계한 사람이 킹맨인데
1: 킹맨 네. 네
2: 거기서 이제 도로를 유심히 그랜드 캐년 갈 때 보시는 분은 네. 거기 가면은 66번 도로 40번 도로 이렇게 눈에 띌 거예요.
1: 네.
2: 거기서 66번 도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2: 그게 들어가면 실링맨이라는 데가 있어요.
1: 실링맨 네. 네.
2: 그래서 실링맨 거기가 66에
1: 네.
2: 옛날 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카라는 자동차
1: 네, 네.
2: 거기 그 바로 무대가 거기예요.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냐면
1: 네.
2: 그 동네에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1: 네.
2: 이발사가
1: 네.
2: 바로 여기 역사적인 동네 여기 40번 도로가 만나니까 그 40번 도로의 도로가 하루에 수천 대씩 지나가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다 뺏겨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역사적인 도시를 만들자 하고 투쟁을 네. 해요 정부랑. 역사적인 도시를 만들자.
1: 네, 네,
2: 그래서
1: 네.
2: 역사적인 도시에 루트 66의 역사적인 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가면 옛날 주유소자리도 있고 상점도
1: 네.
2: 있고
1: 네.
2: 그 안에 들어가면 다 66밖에 다 안 써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윌리엄스로 갑니다.
1: 윌리엄스.
2: 네. 네. 그 윌리엄스에 가서 주무시는데
1: 네.
2: 그 윌리엄스도 마찬가지 거기도 66에 선술집들이 많아요.
1: 네.
2: 옛날 카우보이
1: 아, 너무 좋아.
2: 네. 맥주 한 잔.
1: 네. 아, 네.
2: 66인데 거기에 또 뭐 일화가 있다면요.
1: 네.
2: 거기에 윌리엄스는요.
1: 네.
2: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냐면 사냥꾼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한 4차원이다 보니까
1: 네.
2: 그 인디안하고 거기 원주민하고 어울려서 그냥 살았어요.
1: 네.
2: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1: 네.
2: 실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무슨 일화가 있냐면
1: 네.
2: 거기서 자면은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윌리엄을 만난다는
1: 네.
2: 그래서 이제 윌리엄스에서 주무시고 윌리엄스에서 40만 들어가면 그랜드 캐년이에요.
1: 아.
2: 그랜드 캐년인데 거기 간 김에 그랜드 캐년은 봐야죠.
1: 봐야죠.
2: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 가서 20억 년 속에 만든 그 지형의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겁니다.
1: 네.
2: 어떤 책자는 446km, 어떤 책자는 445km, 책자마다 조금 길이가 틀리지만
1: 네. 네. 네.
2: 이 서울에서 더 부산까지 길이보다 더 긴
1: 네.
2: 바로 콜로라도 강변에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의 모습에 보면서
1: 네.
2: 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1: 맞아요.
2: 그 모습에
1: 맞아요.
2: 이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1: 맞아요.
2: 지구의 일기장이라 불려지는 그랜드 캐논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1: 네.
2: 재밌나요?
1: 네.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여행 중이에요.
2: 그래,
1: 제가.
2: 저랑 같이 여행하는 거예요.
1: 그렇게 그런 그 그랜드 캐년이나 뭐 아이슬란드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겸손해질 것 같아요.
2: 그럼요.
1: 네.
2: 예, 본인이 살아온 인생과 더불어
1: 네.
2: 미국에 와서 여러 그 우여곡절 겪으면서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면서 자기 역사도 생각해 볼 수
1: 네.
2: 있고 미국의 역사도 같이 더불어서 가는 여행이 바로
1: 네.
2: 이 여행입니다.
1: 아우 정말
2: 자,
1: 너무 좋네요.
2: 자 그러면서 그랜드
1: 네.
2: 캐논을 보고
1: 네.
2: 이제 홀브룩이라는 데를 갑니다.
1: 홀브룩.
2: 홀브룩 거기 가면은
1: 네.
2: 거기 노래가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1: 네.
2: 바로 이글스의 Take It Easy라는 노래 기억납니까?
1: 네.
2: 기회 되면 하나 나중에 틀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Take It Easy 하면은 뭐 나 네.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뭐 이런 뜻인데
1: 네네.
2: 그게 왜냐하면 어떤 젊은 청년이 트럭을 가지고 그 홀브룩을 지나다가
1: 네.
2: 차가 고장이 났어요.
1: 네.
2: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1: 네.
2: 그 여자들이 탄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서 막 손을 들면서
1: 아~
2: 막 그러니까
1: 네.
2: 이 바로 이 남자가 네. 나 괜찮아 금방 고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1: 네.
2: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빨간색의 트럭이 아직도 거기 전시돼 있어요.
1: 그 고장 났던
2: 네,
1: 트럭.
2: 그 노래가 이글스의 Take It Easy라는 노래예요.
1: 네.
2: 자, 그래서 이 허얼부르기라는 동네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1: 네.
2: 자, 그다음에 이제 목화석 국립공원을 갑니다.
1: 목화석,
2: 목화석, 나무목의 돌석,
1: 네.
2: 이 2억 2,205년 말에서 500년에 만든 바로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의 풍화 속에 바로 네. 돌이 된.
1: 나무가 돌이 됐어요.
2: 네, 그래서 이 돌들이 아주 반질반질하고
1: 어머머, 네.
2: 이 곳곳에 이거 파는 데도 있어요. 이 네. 목화석 국립공원에 갔는데 색깔이 다양합니다.
1: 네.
2: 근데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
1: 네.
2: 목화석 그 돌들을 많이 훔쳐갔어요. 막 그냥 가져 너무 좋다 보니까
1: 네.
2: 훔쳐갔는데 그 돌을 가져가는 사람은 꼭 애군이 다쳐요.
1: 그거 가져가니까 그러지. 그 왜 가져가.
2: 애군이 다치는데
1: 네.
2: 가지는 사업에 망한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애군이 오다 보니까
1: 네네.
2: 그 몰래 훔쳐간 분이
1: 겁이 나서
2: 돈을
1: 네.
2: 보내줘요.
1: 네.
2: 잘못했다고.
1: 네.
2: 그래서 이 목화석 국립공원
1: 네. 네.
2: 한번 구경하고요.
1: 네네.
2: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얼마 가면 이제 우리가 에드리엔이라는 갑니다. 에드리엔이라는 동네가
1: 에드리엔,
2: 있는데
1: 네.
2: 거기 에드리엔 가면은
1: 네네.
2: 텍사스 딱 여기가
1: 네.
2: 이 66번 도로에 딱 중간 내린 지점이에요.
1: 네.
2: 이게 1139 마일 양쪽으로 딱 사인판이 있어요. 여기가 딱 중간 되는 지점입니다.
1: 네.
2: 사인판이 있어요.
1: 네네.
2: 거기 가면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1: 네.
2: 할머니가 하는데
1: 할머니.
2: 지금 돌아가셨어요.
1: 아,
2: 근데
1: 네.
2: 이 할머니가 거기 또 레스토랑을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1: 네.
2: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 지나가다 보니까 먹거리 좀 있잖아. 그 시장하잖아요.
1: 네, 그렇죠.
2: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 피자 파이라든지 이렇게 구워주면서
1: 네.
2: 거기 레스토랑이
1: 네.
2: 상당히 그 잘 됩니다.
1: 네.
2: 그래서 거기 꼭 쉬어갔다는 얘기예요.
1: 네.
2: 우리가 루트 66 이렇게 지나가면요.
1: 네.
2: 그 많은 그 뭐 여러분들 조형물들이 많아요.
1: 네네네. 네, 네,
2: 그 조형물들이 많은 이유는요.
1: 네.
2: 우리 레스토랑 앞에 세워요. 그래서 거기서
1: 사진 찍으라고. 네.
2: 밥도 먹고 가라 이거예요.
1: 아, 그럼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또 다른
2: 또
1: 분이
2: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예요.
1: 네.
2: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경을 하고요.
1: 네.
2: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 바로 이제 텍사스 끝날 지점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유명한 레스토랑 빅 텍산이라는 영화 레스토랑 있어요. 빅텍산.
1: 빅텍산.
2: 네, 그 프리웨이 옆에 딱 있는데
1: 네.
2: 거기가 유명한 게 바로 스테이크점이에요.
1: 네.
2: 우리 텍사스 하면 스테이크 아닙니까?
1: 스테이크. 네.
2: 근데 스테이크에 거기 써 있습니다. 스테이크 72온스를
1: 72온스.
2: 1시간 동안 먹으면 프리.
1: 공짜.
2: 공짜.
1: 어. 72온스 어떻게 먹지?
2: 72온스는요.
1: 네.
2: 1온스가 28g이거든요.
1: 네, 네.
2: 키로로 2kg짜리예요.
1: 와.
2: 우리가 소고기 옛날에 한국에서 한 그램은 600g인가요?
1: 네.
2: 한번 2kg짜리 먹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느 카우보이가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1: 네.
2: 야, 난 72온스짜리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주인이 무슨 72온스짜리 어떻게 먹어?
1: 네.
2: 그래 한번 먹어봐. 딱 줘.
1: 네.
2: 근데
1: 다 먹어.
2: 이걸 다 먹어요.
1: 어.
2: 그때 이 레스토랑이 주인이 야 이거 괜찮겠다 사오.
1: 마케팅으로.
2: 마케팅으로.
1: 네.
2: 야 그래서 72온스짜리 1시간에
1: 네.
2: 그 대신 옆에 샐러드하고 감자 줄 테니까 다 먹어야 돼.
1: 네.
2: 그래가지고 72온스의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체험도 합니다.
1: 와.
2: 우리 손님들이 이번에 가서 할 거예요.
1: 먹다 물릴 텐데.
2: 다 할 거예요. 그래서.
1: 아 실제로 체험도 해요.
2: 72온스
1: 네.
2: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 그러니까요.
2: 근데 벌금은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 얼마네요?
2: 얼마 같아요?
1: 모르겠어요.
2: 금 제가 금방 숫자 했는데 72불 냅니다. 자, 이거 재미나는 그 체험도
1: 네.
2: 합니다.
1: 네. 네.
2: 우리 교수님 재밌나요?
3: 재밌어요.
1: 아유, 네,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3: 재밌어요.
1: 지금 저는 막 머릿속으로 스테이크
2: 그랬어요.
1: 먹었고
2: 자,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로
1: 네.
2: 넘어가요.
1: 네.
2: 오클라호마에 넘어가면은
1: 네.
2: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1: 네.
2: 우리 그 소설가 존 스타인벡이라고 들어봤죠.
1: 네.
2: 분노의 포도, 우리들만의 불만의 겨울, 소설 아메리카 아메리카, 노벨 문학상 프리처에
1: 네.
2: 나오는. 바로 이 존 스타인벡 이 양반은요.
1: 네.
2: 저 캘리포니아 북쪽의
1: 네.
2: 살리나스 출신이에요.
1: 네.
2: 그 소설 속에 분노의 포도요라는
1: 네.
2: 그 소설 속에 마더 오브 로드라는 바로 66번 도로에서
1: 네.
2: 쓴 거예요.
1: 네.
2: 근데 이 양반 잠깐 설명하면
1: 네.
2: 이 양반이요. 저쪽에 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 오고
1: 네.
2: 엄마가 선생님이셨어요.
1: 네.
2: 그게 왔는데 아버지가 재무관이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았어요.
1: 네.
2: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살리나스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1: 네.
2: 스탠퍼드 대학에 영문학과 들어가요.
1: 네.
2: 그 대학교 3학년 때 공부 때려치고 네. 뉴욕에 넘어가요.
1: 스탠퍼드에서 네. 때려치고
2: 때려치고 뉴욕에 가서 장사를. 그러다가 이제 뉴욕 네. 타임스의 이 영문학과 출신과 글을 잘 쓰잖아요.
1: 네.
2: 그래서 뉴욕 타임스의 기자로 들어갑니다.
1: 네.
2: 그게 기자 들어가는데 청렴 결벽하다 보니까 자기 네. 사장이 잘 못하면 그대로 써버려요 글을. 그래가지고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딱 고향에 살리나스 오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1: 네.
2: 우리 좀 전에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 얘기한 바로 이 공항을 얘기했어요.
1: 네, 네.
2: 1929년 10월 24일 27일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1: 네.
2: 뉴욕의 증권이 대 폭락하면서 네. 미국 네. 공항이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돈 앞에서 많이 비굴해지는 인간들의 모습들 친구들의 모습, 친척들의 모습을 그대로 소설로 집필한 게 분노. 제목을 보면 분노의 포도. 우리들만의 불만의 겨울. 그렇게 이제 소설 썼는데 바로 이 분노의 포도가 오클라호마에서
1: 네.
2: 많은 농업인들이 있었거든요.
1: 네,
2: 거의
1: 네.
2: 농사 짓는 곳이에요.
1: 네.
2: 근데 거기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농사지를 네. 다 잃어버려요.
1: 네.
2: 농사 질 데가 없어요.
1: 네, 네, 네.
2: 근데 이 서쪽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1: 네.
2: 여기는 와인밭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포도밭이나 와인밭이나 자, 여기서 많은 야채밭도 있고 그래서 네. 보니까 이쪽에서 서쪽에서 야, 너희 일로 와서 돈 많이 벌어.
1: 와, 네.
2: 그래가지고 그 유역에 넘어가서 네. 이 농업 이민을 합니다.
1: 네.
2: 그족을 오키족이라 그래요.
1: 오키족.
2: 네. 그 오키족에 같이 합류하면서
1: 네.
2: 처참했던 바로 이 도를 들으면서
1: 네.
2: 나는 이 분노의 포대 마더 오블로드 왜 그럴까 엄마처럼 포근한 길, 포근한 길을 찾아서 가는
1: 네.
2: 그 마음 속에는 분노의 포도 바로 포도가 와인이 될 때 그 그냥 그 뭐 뭐랄까 부글부글 끊는
1: 네네네,
2: 모습.
1: 네네,
2: 그래서 네네. 이 존 스타인벡이 네.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지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책이 꼭 읽어야 되는 필독이에요. 자, 그 소설에는 오클라호마라는데
1: 네.
2: 가서 네. 구경을 하고
1: 네.
2: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에서 이제 올라가서 뭐 갈 데가 많습니다. 털사라는 데도 가고 스프링필드도 가고 이렇게 네. 하면서 쭉 해서 그 흑인들의 네. 애완이 걷힌 걸 갖다가 지금은 네. 또 관광지로 만들고
1: 그런데도 예.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운치 있고 스토리가 있고
2: 그러니까 이런 네. 스토리요. 그런데 네. 그쪽에는 누가 네. 많이 살았냐면
1: 네.
2: 이 뉴욕하고 이쪽에는요
1: 네.
2: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1: 네.
2: 거기에 치다 보니까 네. 그쪽에는 독일 사람들, 체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착했어요.
1: 네.
2: 그들만의 음식이 있어요.
1: 네, 네.
2: 그들만의 음식도 체험해 보는 거예요.
1: 네.
2: 전통식으로.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가서 구경을 하고
1: 네.
2: 그다음에 저 시카고 가서 우리가 2박을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2박하다 보니까 시카고에 누구 친척들 만날 수도 있고
1: 네, 그렇죠.
2: 또
1: 네.
2: 친구도 만날 수 네. 있고 그래서 2박을 하면서 시카고에 그 마천루의 빌딩들
1: 네.
2: 거기 가서 우리 배도 한번 타보면서 시카고를 관광하는 게 거기까지가 루트 66이에요.
1: 피자도 먹어야 되는데.
2: 그럼요. 그 이 피자가 있는데
1: 네.
2: 피자를 아신 거 보니까 벌써 잘하신 거예요. 거기 네. 그 뉴욕의 피자 시카고 피자가 왜 네. 유명하냐.
1: 네.
2: 이탈리안 피자는 좀 얇아요.
1: 네.
2: 그 먹어봐도 배고파요.
1: 네.
2: 근데 이 두껍게 피자 해가지고
1: 네.
2: 거의 치즈를 움뻑 넣어가지고
1: 네.
2: 아주 그 치즈 꼭 먹어야 되죠.
1: 맞아요.
2: 시카고 피자요.
1: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할 동안 우리 한식도 먹나요?
2: 그럼요. 한식도 이제 가끔 해가지고
0: 네. 가끔 한식 있는 도시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한식을 한번 또 중간에
1: 네. 한식 식당이 있어요.
0: 네, 중간에 찾아서 먹어야죠.
2: 한국 식당이
0: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식당이 거의 없는 데가
1: 아이슬란드도 있죠.
2: 네.
0: 예.
1: 네, 저 있는 것 같아요. 설렁탕집 네. 있는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요새 한류,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1: 네.
0: 요즘 한류가 뜨면서
1: 네.
0: 그 한국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현지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1: 아, 현지인들이 한식당을 한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우와.
0: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많아졌어요.
2: 그래서 이제 네. 거기 뭐 한국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가 많은데
1: 네.
2: 시카고 와서 이제 2박을 하고 시카고 구경을 하고
1: 네.
2: 거기가 사실 루트 60에 끝나지만
1: 네.
2: 우리는 여기서 연장해서
1: 네.
2: 클리블랜드라는 데를 가요.
1: 네.
2: 클리블랜드를 가는데 유명한 여수 또 가수가 나오죠. 이 밥 딜런이라는 가수.
1: 밥 딜런.
2: 들어봤죠.
1: 네, 들어봤어요.
2: 헤븐 더 스토어. 낭낭낭 헤븐 더 스토어. 네. 예, 이 양반이 가수지만요. 네. 노벨 문학상을 받잖아요.
1: 노벨 문학상.
2: 어떻게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 네. 이 양반은 이 시적인 가사를 많이 씁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 이 밥 딜런의 노래도 들으면서 네. 우리가 클리블랜드와 자동차 도시 이렇게 도면서 네. 어디 나이가로 폭포로 갑니다.
1: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2: 그야말로 나리를 나이를 네. 떨어뜨리면서 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타워에 가서 또 우리가 음식 좋은 음식도 들고 네. 자 그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와 더불어 저 뉴욕에 갔죠.
1: 네.
2: 뉴욕에서 이틀 있으면서 네. 또 저기 저 자식도 저기 뉴욕에 있기 때문에 간 김에 네. 또 뉴욕에 가서 만날 네. 수 있으니까
1: 네.
2: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쪽에 바로 이 많은 그 맨해튼 거리도 걸어보고 거기에 코리아타운도 한번 가보고 네. 또 뮤지컬도 한번 보고 이 자유의 신상도 보고
1: 네.
2: 아, 뉴욕에서 2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마지막 날 네. 워싱턴 DC
1: 네, 네, 네.
2: 1번지라 불리는 백악관가였죠.
1: 네.
2: 소미니언 박물관도 구경하고
1: 네.
2: 또 워싱턴 DC도 구경하고
1: 네.
2: 이렇게 해가지고 올 때는 자유롭게 오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15박 15일 16일에 네, 대장정인데 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1: 그렇죠.
2: 요금이
1: 네.
2: 8,799불이에요.
1: 8,799불.
2: 예, 네, 네, 네, 네. 16일을 나눠보세요. 한 네. 한 불에 한 500불밖에 안 돼요. 그 원래는 이게 만 불에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그랬어요.
1: 네, 네.
2: 근데 여기 옆에 계시는 회장님과 우리 대표님께서
1: 네.
2: 자, 요즘 어려운데 우리가 좀 마진이 없더라도 좀 우리가
1: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2: 뜻깊해서 네. 호텔도 제일 좋은 곳
1: 알죠.
2: 식사도 제일 좋은 걸 해가지고
1: 네.
2: 또 버스 32인승의
1: 네.
2: 편안한 VIP, VVIP 버스로
1: VIP.
2: 네, 그렇게
1: 맞아요.
2: 우리 모시자 그래서 요금도 낮춰서
1: 네.
2: 8,799불인데
1: 네.
2: 인생 버스키에 네.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1: 네.
2: 꼭 미국에 살면서
1: 그러니까요.
2: 이 루트 66을 갔다가
1: 네.
2: 안 다녀본 사람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1: 네.
2: 누가 쓰는지 아세요?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1: 스티브 조 전문님.
2: 제가 했습니다. 네, 정확히 맞히셨네요.
1: 네.
2: 오, 머리가 좋으시네. 자, 그래가지고 바로 네. 이 워싱턴 DC에서 자유롭게 네. 마시고 우리 오시는
1: 네.
2: 우리 인생의 버스키 바로 아, 여행기
1: 너무 멋있네요.
2: 내륙횡단 우리 한번 떠나시죠.
1: 아, 네.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맞죠?
2: 맞습니다.
1: 네. 네. 예약 우리 아주 관광 전화번호 한번 할까요? 213-388-4000번.
0: 맞습니다.
1: 213-388-4000번. 우리 아주 관광 루트 66 역사와 정통 맞따라 미 대륙횡단 15박 16일 일정. 네, 네.
0: 자, 이거 좀 추가로 말하면은요. 대공황 당시에 대공황 당시 그게 193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 위에서 절망 대신 서쪽으로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1: 네.
0: 그들이 겪은 굶주림과 노숙의 역사,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회적 아픔과 상당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1: 네.
0: 이민자들의 그 회복이 달려가는 데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민자들이 그 동부 쪽에 그러니까 중근 서부가 아니고 동부 쪽에 많이 살았어요. 그분들이 그 이민자들은 그 길 위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착지를 일부 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아주 그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황사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이민자를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변화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인들의 모습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다.
1: 네.
0: 이런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네.
0: 어쨌든 우리가 1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 네.
0: 지금도 우리는 항상 그 계속해서
1: 네.
0: 그 개척하고 있다.
1: 네.는
0: 것이고 또 한 우리가 동부 쪽으로 66 루트 66을 따라가면서 옛날에 이민자들의 그 애환을 또
1: 네.
0: 보는데
1: 네.
0: 음식을 맛본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독일에 안 가도
1: 네.
0: 독일 음식을 가면서 맛보고
1: 네.
0: 그 체코에 안 가도 체코 음식을 맛보고
1: 네.
0: 하는 이런 그 음식 투어를
1: 네.
0: 그러니까 맛투어를 할 수 있다
1: 네.
0: 이런 겁니다.
1: 네. 그래서 맞따라 미 대륙 행단 이렇게 제목도
0: 그렇습니다.
1: 있나 봐요.
0: 네.
1: 네. 네. 아, 오늘 너무 여행 얘기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다 공부하고 가시나요?
0: 그렇죠.
2: 아니 근데 예전에 그냥 네.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열 개를 알아야지 하나를 가르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 네. 저는 공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어떻게 외우시고 그냥 술술술술.
2: 그런 이런 역사적인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쫙 달리면서 하면은 네, 네. 이 역사가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2: 그래서 바로 이 역. 공부하면서 네. 뭐 거리 드시면서 편안한 이 투어는 하루에 250마일 이상 안 달려요.
1: 네.
2: 그러니까 편안히 가는 그 투어입니다.
1: 무리하지 않고. 네. 교수님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노동절 특선 크레이터 레이크 레드우드 1주 4일 이게 봤거든요.
0: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1: 설명 좀 해주세요.
0: 우리가 네. 그 백두산에 가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그 백두산 가면 뭐 보냐? 백두산 천지를 꼭 그렇죠. 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 네. 인증샷을. 그런데 네. 그 길을 못 가는 경우에 네. 그보다 더 큰 곳이 있다. 그 똑같이 생긴 것은 똑같다. 네. 거의 똑같다. 그 볼 수 있어요.
1: 백두산 천지랑.
0: 예. 그런데 네. 백두산 천지보다는 훨씬 커요. 몇 배로.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레곤주에 가면 은 네. 그 크레이트 레이크라고 있는데 네. 이것도 거의 너무 오래전에 유사하게 그 백두산 생긴 부스도 묘사하게 네. 그 아이슬란드만 화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여기도 화산이 터졌다는 거예요. 어.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어요. 네네네. 한 3,500m가 넘는 산이 지금 한 1,800m 아래로 가는 정도로 어.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산이. 그게 뭐가 생겼냐? 네. 호수가 생겼다. 그런데 그 호수는 네. 그냥 빗물과 눈물과 눈물이 아니고 눈물 눈과 네. 비로 채워진 네. 호수다. 네. 그래서 아주 막다. 네. 흘러가는 것도 없고 강이 어디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그곳을 한번 가보는데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네. LA에서 세크라멘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1: 네.
0: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주관광에서 멋있는 버스 아주 편안한
1: VVIP 버스.
0: 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버스로 네. VVIP 프리미엄 버스로 네. 타고 그리고 이제 샤스타 레이크도 가보고 우리가 샤스타 레이크도 갈 일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 가면서 샤스타 레이크 샤스타 마운틴도 둘러보고
1: 네,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레이트 레이크 국립공원을 들어가서 그 보고 보면은요 거기 가면은 꼭 그 가운데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1: 네네.
0: 그 섬이 네. 꼭 그 마녀 같아요. 마녀 같은 이런 인상을 줍니다. 마녀
1: 섬이요?
0: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특별히 그 사진을 찍어야 돼요. 거기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우리가 그냥 크레이트 레이크를 둘러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 네.
0: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향해서 가는데
1: 네네.
0: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면 중간에도 네. 복을 꽤 많습니다. 또 하여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네. 색다른 천지를 본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0: 숲이 울창한 곳들이 많아요.
1: 그
0: 특히
1: 네.
0: 오레곤은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산다 할 정도로
1: 네.
0: 그 많은 목재를 수출하는 곳이에요.
1: 나무 그러니까 엄청 키도 크고
0: 비도 많이 오고 예,
1: 네.
0: 나무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캘리포니아 최북단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1: 네.
0: 이 기가 막히게 나무도 키가 크고
1: 네.
0: 많고
1: 네. 네. 네. 네.
0: 그런데 엄청 엄청나게 많아서 캘리포니아 거의 북부에는 네. 거의 그냥 네. 그 레드우드로 드접해 있다시피 했는데 남익을 했어요. 뭘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이 베어서 목재로 써버렸어요.
1: 어,
0: 그러다가 이제 그걸 네. 스탑시키고 네. 1965년인가에 국립공원으로 만드는데
1: 네.
0: 그게 바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지나고 보게 되는데 그 나무로 만든 거인상이며 나무를 그 중간에 잘라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기념으로 해놨어요.
1: 네네.
0: 나무가 얼마나 크면 그 속으로
1: 나무 통로네요.
0: 예,
1: 네.
0: 그 속으로 그냥 원래 길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1: 네네.
0: 야, 그래서
1: 네네.
0: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 차를 타고 들어가는 어떤 경우는요.
1: 네.
0: 그 아주 통과할 때 그 나무를 또 그 나무 속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1: 그 나무 향이 막 날 것 같아요.
0: 근데 그 향이 피톤치드라고 하는 건데 이 피톤치드가 네. 아주 굉장한 거예요. 이게
1: 네.
0: 피톤치드가
1: 네네.
0: 그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1: 네.
0: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1: 너무 좋대잖아요.
0: 소나무 향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도 좋은데
1: 네.
0: 이거는 레드우드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좋고 레드우드 나무는 그럼 어떻게 해서 레드우드 나무들은 이렇게 키가 잘 크고 오래
1: 네.
0: 살까?
1: 네.
0: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을까?
1: 네.
0: 그렇게 원인이 있는데요.
1: 네.
0: 아주 옛날에는 태평양으로 네. 한 띠가 있었대요.
1: 네.
0: 그게
1: 네.
0: 있었는데 이,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고 그건 네. 알 수가 없는데
1: 네.
0: 어쨌든 그 잘 보면은 밑에 뭐가 그 표시가 난대요.
1: 표시가 어느 밑에
0: 태평양 가운데 안에.
1: 네. 네. 네.
0: 근데 레드우드 나무하고 네. 우리가 말하는 세코이아 나무하고 사실은 똑같은 나무예요.
1: 네.
0: 원래는 네. 그런데 이 중간에 산이 생기고 네. 서로 이산가족이 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서 레드우드나 세코이아는 원래는 같은 나무다. 우리가 네. 남북한 사람들이 똑같은데 모양은 조금 변했다는 네, 네, 것처럼 네. 이렇게 된 거 약간. 네. 그런데 또 한 건 이 나무들은 어떻게 잘 살까? 네. 산 꼭대기도 가면 팔팔하게 푸릇푸릇하게 잘 살고
1: 네.
0: 강가에 있는 나무도 잘 살고 진짜? 신기하다. 그 맞아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땅 속에서 이 뿌리들이 네. 서로 붙으면은 서로 양분을 나눠요. 물을 나눠요.
1: 네.
0: 얼마나 이거 인간이 배워야 할 겁니까? 이거.
1: 정말요.
0: 기가 막히는 거죠.
1: 기가 막히네요.
0: 그리고
1: 진짜.
0: 이 나무들은 또 그 동물들이 와서 아무리 해도 잘 죽지가 않아요. 불이 나도 안 죽고요.
1: 네.
0: 오히려 불이 한 번씩 나야지 그 싹이 돋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화학물질이 있어서 나무 껍데기에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특이한 나무다.
1: 네.
0: 그래서 레드우드 나무를 우리가 한 집에 하나씩 있으면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1: 집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크기예요?
0: 키우면은.
1: 오.
0: 아니 그리고 조그마한 묘목 사다가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릴 정도로
1: 네.
0: 자, 그래서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네. 내려오면서 보는데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또 볼 게 많아요.
1: 네.
0: 국립공원보다도
1: 네, 네.
0: 그래서 저희가 그 한 2박 3일로 가는 또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1: 네.
0: 있는데
1: 네.
0: 그것은 산호의 그 산호세 네. 근처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레드우드 나무는 캘리포니아 그 해안가에 많다.
1: 네.
0: 이렇게 그래서 볼거리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오늘 그냥 두 분하고 같이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오고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진짜 교수님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 너무 유쾌한 시간 너무 가졌고요. 지금 제가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너무 여기서 그냥 아둥바둥 막 이러고 막 조금만 크게 나가보면 정말 배울 것도 많고 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행을 해야 되나 봐요.
0: 그릇도 그렇죠.
1: 좀 커지고 이 생각도 좀 넓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0: 네.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것이요.
1: 네.
0: 그 레드우드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1: 네.
0: 현재로서는 한 500살 정도로 된 500살 남짓됐는데
1: 네.
0: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2000살에서 2200살. 비공식으로는요 한 5,000살짜리도 있어요.
1: 5,000살이요?
0: 공식 인정을 못 받았는데 거기 쓰나한 걸 내가 한번 봤어요. 그
1: 네.
0: 실제로. 근데 그 어떤 우리가 정확하게 공인된 건 아닌데 네. 그 그렇게 돼 있어요.
1: 5,000살이면은 자기가 혼자 땅에 뿌리 내리고 혼자 컸나?
0: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오래 전에 나이가 아주 많은 거죠. 그 검사를 해봤는지
1: 네.
0: 모르지만 보통 2,000살이 넘는다.
1: 네.
0: 그럼 2,000살이 넘으면 언제입니까? 그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
1: 2000년 전이면 네.
0: 그 5000살이면은 당군 할아버지보다
1: 그러니까
0: 나이가 많다.
1: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런 그 길을 받을 수 있다.
1: 네, 그런
0: 거기 가서는 우리도
1: 네.
0: 그런 굉장한 나무들을 한번 끌어안아서
1: 네.
0: 길을 좀 받고 오는 것도
1: 네.
0: 얼마나 좋을까 해보는
1: 너무
0: 겁니까?
1: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깝게 노동절 특선 9월 4일 날 크레이터 레이크 레드우드 일주 4일. 우리 아주관광에 전화하셔서 예약 아직 받으시는 거죠?
0: 예, 그것도
1: 네.
0: 정원이 30명이니까
1: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0: 예,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 오늘 전화 많이 갈 텐데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우리 US 아주 투어입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라디오 서울 애청자분들 연락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 항상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학은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굿모닝! 토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토요일 아침을 산뜻하게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이번 주 정말 너무 더워서 힘드셨죠? 저도 잠깐, 야외 잠깐 나갔는데 선블락을 듬뿍 뿌렸는데도 정말 거의 1도 화상 입은 듯이 살이 벌겋게 익은 거 있죠. 만지면 후끈후끈하고 와 진짜 덥다라는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나가면 덥고 집에 있으면 좀 심심하고 이럴 때 코스코로 살짝 피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차에 후다닥 타서는 에어컨 잽싸게 틀고 코스코 도착하면 파킹하고 또 후다다다다닥 안으로 피신하는 거죠. 특히 냉동 코너 있잖아요. 뭐 데일리 제품이나 프레쉬 섹션 이런 쪽에 좀 오래 머물기. 너무 얌체 피서법 같은가요? 그래도 그냥 나오진 않잖아요. 뭐라도 손에 하나는 들고 나오니까 코스코 측에 그닥 많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얌체 같나요? 오늘은 중복입니다. 혹시 예전에 삼복을 다 달력 보면서 챙기셨던 분들 우리 계실까요? 초복, 중복, 말복 왠지 다 지켜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참 교육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서 아니 딱히 교육을 받았다기보다 오늘은 초복이다, 뭐 오늘은 중복이다, 말복이다 이렇게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딱히 배우지 않아도 집에서도 배우고 오늘은 초복이라 이렇고 오늘은 중복이라 이렇고 오늘은 말복이니 이제 더위 다 지났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요즘은 달력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삼복들을 꼭 지키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복날 닭요리를 먹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왜 그 많은 음식 중에 하필 닭을 떠올렸을까요? 아주 지혜로운 과학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더운 여름철일수록 우리 몸이 겉은 뜨겁지만 속은 오히려 차가워지기 쉽다고 해요. 찬물 많이 마시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찬 음식 계속 섭취하다 보면 배탈 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닭고기에 성질이 따뜻한 인삼과 마늘, 황기 같은 재료를 듬뿍 넣고 푹 끓여 먹으면 차가워진 위장과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원리인 거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열치열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해요. 덥고 습한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쑥 빠지잖아요. 닭고기는 고단백 식품인데다가 단백질 입자가 가늘어서 소화가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우리 아프고 그럴 때 닭죽 먹잖아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지친 몸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보양식인 셈입니다. 보양식 왜들 그러는지 제가 알겠어요. 몸이 막 까부러진다 그러나요? 막 축축 처질 때 있잖아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 막 눈앞도 막 흐릿하고 정신도 몽롱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추어탕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리고 추어탕을 다 먹었더니 어머머머머 눈이 떠진다는 게 제가 어떤 말인지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진짜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양식 하는 게 맞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슈어탕 여러분 강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또 더운 날씨에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앞서 잠깐 야외 나갔다가 1도 화상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맥주를요 거의 살얼음 동동 얼 정도로 그렇게 얼려서 아이스박스에 딱 넣어서 그리고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얼음 동동 맥주 1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물이 최고예요. 맥주가요 마실수록 더 덥고 더 목마르고 진짜 이거 비추예요. 비추 가방에 무겁기만 하고 차라리 이온 음료나 오이, 수박 이런 과일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오늘 로빈 진짜 수다 제대로 떨고 있는데요. 오프닝이 너무 길어졌어요. 7월 25일 토요일 중복에 시원하게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에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요, 여러분 진짜 입맛도 없지 않으세요? 배는 고픈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뭘 먹어도 딱히 맛은 없고 확실히 계절별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또 지치기 쉽고 입맛 없을 때 그래도 식사는 제대로 잘 해야 되니까요. 여름철 대표 메뉴들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디 멀리 밖에 나가지 말고요.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재밌는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피서죠. 뭐 오늘 주말이잖아요. 첫 번째, 여름하면 생각나는 대표 메뉴 선두주자. 자작한 강된장과 열무 비빔밥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겠죠. 열무김치에 사각사각하고 시원한 식감에 구수하게 조련한 강된장 한 숟가락, 거기에 참기름 살짝 떨어뜨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와 진짜 계란후라이 필수죠. 올려야죠.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얼마 전에 강된장 성공했거든요. 강된장 할 때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탈까봐 불안해서 좀 물을 넣었는데요. 강된장 두 스푼 반 정도 넣고 물은 그냥 정말 아주 조금 된장이 풀어질 만큼 아주 조금 넣고요. 코스코에 모든 야채 파는 거 버섯 있고 피망 있고 각종 야채 이렇게 불향나게 살짝 볶아놓은 거 있어요. 그 모든 야채 그거 많이 넣고요. 그리고 순두부를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야채에서 나오는 채수랑 또 순두부 때문에 아주 자작자작 맛있는 강된장이 되더라고요. 요새 열무김치도 너무 맛있습니다. 집에서 잘못 담그면 조금 풋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식당에서 사 먹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열무김치. 웨스턴하고 12가에 김치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각종 밑반찬 많이 팔고요. 열무김치, 총각김치 하루 전날 미리 전화하고 예약하고 가셔야 돼요. 그날 갔더니 김치 다 떨어지고 없어서 한번 되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생깻잎 무침, 조림 아니고 생깻잎 무침 그것도 정말 맛있고요. 각종 반찬들이 많고 도토리 묵을 서비스로 주셨는데 그 도토리 묵은 직접 쑤시는 것 같아요. 도토리 묵이랑 양념 간장 그렇게 찍어 먹으라고 주셨는데요. 웨스턴과 12가 김치 플러스. 여러분 이거 저 선전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먹어보고 맛있어서 우리 위크엔드 수다 패밀리 분들한테 팁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얼음 동동 김치말이 국수 또는 묵밥. 마켓 갔더니요. 그 조그만 한 1인용 되는 것 같아요. 1인용 냉면 육수가 4개에 3불이더라고요. 4개에 3불이니까 저는 2개만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침 또 묵이 있었어요. 도토리 묵이. 그래서 묵이랑 그리고 생미역. 그냥 건조 미역 말고요. 생미역. 그거를 사고 어떻게 묵밥을 만들었냐면요. 미역 넣고 묵을 좀 가늘게 썰고 그래도 너무 가늘게는 말고요. 오이채 썰어 넣고요. 국물 베이스는 그 냉면 육수로 했어요. 그리고 식초를 안 넣고 저는 레몬 파우더를 넣었거든요. 레몬 파우더 넣고 간장 넣고 솔직히 말해서 다시다도 조금 넣었어요. 마늘 넣고 참기름 넣고 액젓 조금 넣고 약간 간이 셀 정도로 왜냐면 나중에 얼음 넣어야 되니까요. 약간 간이 좀 간간하게 그렇게 묵밥을 해서 회사에서 점심에 도시락으로 먹었는데 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것도 넣었어요. 김치 좀 잘게 쫑쫑쫑쫑 썰어서 김치도 넣고 그 묵밥에 미역을 좀 넣으니까 그것도 별미고요.
정말 여러분 강추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좀 안에가 춥죠. 실내가 에어컨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저희 다 회사 잠바 입고, 공기는 차가우니까 회사 잠바 입고 시원하게 묵밥 먹었더니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 묵밥만 먹으면 약간 뭔가 좀 허전하니까 저희는 빈대떡을 같이, 빈대떡을 부친 거는 아니지만 빈대떡 미리 부친 거를 데펴서 묵밥이랑 먹었거든요. 점심에. 와, 정말 한상 제대로 먹고, 그렇게 먹고 났더니 조금 또 달달한 게 땡기대요. 그래서 또 믹스커피. 와, 식사 후에 믹스커피는 국룰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아시죠? 그 믹스커피 마시고 나서는 맹물로 입 안 헹구셔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치아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 끼 점심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고소함의 끝판왕, 콩국수죠. 콩국수. 진하고 고소한 콩물에 오이채 착 올려서 얼음 동동 띄워먹는 콩국수. 더운 여름날 이만한 단백질 보양식이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콤달콤 도토리묵 야채무침.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에요. 오이, 상추, 또 깻잎 팍팍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에 살살 무쳐내면은 정말 입맛 없을 때 가볍고 상큼하게 즐기기 딱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도 도토리묵만 먹으면 약간 뭔가가 허전하니까 겉바속촉, 감자전, 그리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원한 막걸리 한 잔. 여름이 제철인 포슬포슬한 핵감자를요 쓱쓱 갈아서 노릇하게 부쳐낸 감자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감자전 부쳐갖고 처음에 탁 먹으면 양념장도 필요 없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지금 불 앞에서 요리하기가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이거 감자전 해갖고 뜨거울 때 바로 먹으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쫀득하고 정말 맛있는데, 그쵸? 자작한 강된장과 열무 비빔밥, 살얼음 동동 김치말이 국수나 묵밥, 고소함의 끝판왕, 얼음 동동 콩국수, 새콤달콤 도토리묵 야채무침과 감자전. 건강하게 식사하시고요.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0: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0: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0: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0: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0: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5: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맛있는 여름철 대표 메뉴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영화 봐야죠. 새로운 영화는 아니지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 몇 편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 전에 이건 영화는 아니고 드라마인데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아주 폭풍몰이 인기 중인 사극 동궁 혹시 보셨나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컬트 미스터리 동궁. 오컬트 미스터리란 근데 뭘까요? 오컬트란 쉽게 말하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장르라고 합니다. 퇴마사, 주술 이런 소재가 등장하면 보통 오컬트라고 한대요. 동궁이란 원래 왕세자가 머무는 궁궐을 뜻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그 동궁에 아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무서운 거 잘 못 보거든요. 동궁은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봤어요. 그렇게 막 무섭지는 않은데 이 동궁에서 와, 정말 그 아역 탤런트가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죠? 귀신 들린 듯한 그 우리 옛날에 봤던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연기를 하는데요. 성인 연기자야 그런다고 치는데 아역 배우인데 어머, 눈 돌아가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어쨌든요. 궁궐 안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드라마의 설정입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귀신이 그냥 사람을 놀라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리고 조선 궁중의 분위기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공포물도 있지만 미스터리와 액션, 그리고 궁중 정치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요. 다양한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볼거리는 영상미입니다. 궁궐 세트와 의상, 촛불, 복도 하나까지도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밤의 궁궐은 아름답지만 음산하고요. 낮의 궁궐은 화려하지만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아주 잘 살렸습니다. 현재 공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한국 사극의 오컬트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작품을 찾고 계신다면요. 넷플릭스 동궁 한번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궐 안에 숨겨진 저주,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 서늘하면서도 흥미로운 한국형 오컬트 사극 동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목은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입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제목을 한글로 치셔도 나와요. 바람을 길들인 풍차 소년. 자막이 있어서 훨씬 보시기 편하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게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는 아프리카 말라위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윌리엄 캄칸바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4살 무렵 가뭄과 기근으로 학교를 그만둔 뒤에 도서관에서 혼자 과학책을 읽으며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마을에 물을 공급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그의 자서전으로도 출간이 됐고요. 그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14세의 소년 윌리엄은 쓰레기와 고철을 이용해서 풍차를 만들고 물을 퍼올리는 등 포기하지 않습니다. 낡은 책 한 권, 버려진 자전거 부품, 고철 더미 속에서도 그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환경이 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 영화는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살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아휴,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이가 어? 내가 지금 그거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아 내가 그거 하려고 했지 아 내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 나한테까지 기회가 안 왔어요 뭐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윌리엄은요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라고요.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영화는요. 아주 유명한 배우죠. 제인 폰다와 로버트 레드포드 주인공인 밤의 우리 영혼은 입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에 있고요. 검색창에서 밤의 우리 영혼은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을까요? 혼자 지금 싱글이라면 저는 해봤거든요. 아 이제 내가 앞으로 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몽글몽글한 느낌을 또 가질 수가 있을까? 아 젊었을 때 그 설레음을 또 가져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봤나요?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 밤의 우리 영혼은 이 영화는요 조용하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사람 에디와 루이스가 주인공이고요.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갑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좀 있는 거죠? 어느 날 에디가 루이스한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밤에 같이 자면 어떨까요? 같이 자자고 하는 말이 같이 잠자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롭고 그 혼자 잠드는 그 시간들이 싫어서 같이 있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니까 로맨스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남기죠. 혼자 잠드는 밤의 외로움, 누군가와 하루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그런 연결을 느끼고 싶은 거죠.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젊은 시절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온 그 두 사람이 보여주는 감정이라서 아마 더 깊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라도 했다면 적막함이 고통으로까지 느껴질 만큼 찾아오는 조용한 밤, 그 외로움들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동반자. 이 영화는요, 젊은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 아침에 잘 잤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 그런 작은 관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이 혹시 있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요, 어떤 이야기 나누고 싶으세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젊은 시절은 젊을 때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밤에 우리 영혼은 조용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는 일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3: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2: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3: 한국 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2: 지금 101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1골프.com.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정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착장도 좀 더 신경이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플립플랍이나 샌들을 즐겨 신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종류 신발은 발을 지지하는 힘이 약하죠. 보행을 아무래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면 허리 부담을 높입니다. 네, 허리에서 발생하는 통증인 요통. 일생에 단 한 번 이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만큼 요통의 원인도 참 다양한데 예, 플립플랍이나 샌들 같은 발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 보행 시에 발은 지면의 충격을 1차로 흡수하는 신체 부위죠. 발 아치는 이 충격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분산을 시켜야 무릎, 골반, 척추로 전달되는 부담도 완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밑창이 좀 얇거나 발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는 여름 신발들은 특히 이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끈을 움켜쥐는 그런 특유의 보행 패턴을 만든다고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조금 더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보폭은 줄어들면서 보행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자, 이런 보행 패턴이 반복된다면 결국 발목과 무릎, 골반 요추까지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신발을 잘 신을 것을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시원함을 위해서 우리의 허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름철이니까 한 번쯤은 상기해 주세요.
4: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로빈과 함께 나눠보는 명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재밌는 인생 명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돈 많은 게 제일 부러웠는데 지금은 돈 많은 게 제일 부럽다. 고기와 밀가루를 멀리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인생은 자기 싫은 밤과 더 자고 싶은 아침의 연속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 안 오르면 그만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만만하게 본다.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다. 고생 끝엔 죽는다. 일찍 일어난 벌레가 잡아먹힌다.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네가 더 힘든 걸 안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든 것도 아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 상대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어줘라. 이게 명언보다는 약간 명언 같은 유머? 유머 같은 명언?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코너와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별자리로 알아보는 다음 주 운세인데요. 뭐 운세라기보다 그냥 재미? 별자리는 양력 생일로 보시면 되고요. 별들이 귀띔해주는 별자리 운세.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맞으면 기분 좋게 웃으시면 되고요.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으면 에이 뭐 틀릴 수도 있지 가볍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좋은 운세는 자신감을 얻는 응원으로,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작은 힌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별자리의 행운이 우리를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별들이 전해주는 작은 이야기, 별자리 운세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1일까지 알아보는 별자리 운세. 생일이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시라면 양자리십니다. 양자리,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리는 시기입니다. 망설이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금전운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7이고요. 행운의 색은 빨간색, 레드입니다. 4월 20일부터 5월 20일생, 황소자리고요. 그동안 미루어 왔던 일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한 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는 2, 행운의 색은 그린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쌍둥이 자리고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좋은 기회를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화 운이 좋아서 계약이나 협상도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행운의 숫자는 11, 행운의 색은 노란색, 옐로우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22일생 개자리는요, 재정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행운의 숫자는 6, 행운의 색은 하얀색, 화이트입니다. 7월 23일부터 8월 22일생 사자자리고요.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감을 가지고 나선다면 주변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취미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1, 행운의 색은 골드. 8월 23일부터 9월 22일생 처녀자리. 조용히 준비했던 일들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꼼꼼한 성격이 이번 주에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이 무난하지만요,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수면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9, 행운의 색은 네이비입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천칭자리고요. 균형이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일과 휴식,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혹시 싱글이시라면 연애운이 그린라이트,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5, 행운의 색은 핑크.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생 전갈자리고요.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어려운 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8, 행운의 색은 보라색, 퍼플입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수자리고요.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에 행운이 따르는 한 주입니다. 가까운 곳으로의 나들이도 좋은 기분 전환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 행운의 색은 스카이블루.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염소자리고요. 책임감이 커지는 한 주이지만 그만큼 성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신뢰를 얻는 일이 많아집니다. 행운의 숫자는 10, 행운의 색은 브라운. 1월 20부터 2월 18일 물병자리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나는 시기입니다.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세요. 행운의 숫자는 4,
행운의 색은 민트. 마지막으로 2월 19일부터 3월 20일 물고기 자리입니다. 감성이 풍부해지는 한 주입니다. 예술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좋고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감이 좋은 시기니까요. 중요한 선택이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느낌을 믿어보세요. 행운의 숫자는 12, 행운의 색은 라벤더입니다. 이 별자리 운세는요, 본인의 생일을 양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별들이 전해주는 작은 행운 이야기 계속됩니다. 어느덧 한 시간이 또 후딱 지나갔네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아시죠? 물 자주 드시고. 한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 조금 피하시고요. 어르신들 물론 아이들 그리고 반려동물들까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의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가오는 8월도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한 웃음이 함께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루빈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샘 킨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겨울이 되어서야 나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계절은 더워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이라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로빈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방송 순서 알려드릴게요. 강병선 원장님의 건강 칼럼 이어지고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훈훈한 카페 우리 한울 씨 차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일요일날 투왕전설 혹시 재밌게 들어보셨나요?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드는 창작소설 그 두 번째 시리즈가 12시부터 방송됩니다. 웃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갔던 투왕전설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결이 다른 무협 소설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 빼앗긴 이름을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 정통 무협 복수극 사황귀환. 이 무협지가 참 매력 있어요. 들으면 자꾸 궁금하고 더 듣고 싶고 귀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빼앗긴 이름과 운명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칼을 드는 그런 정통 무협 복수극 사황귀환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는요,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토크, 뉴스포커스,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 시네마 천국 1부, 2부, 라디오 X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 주말에도 풍성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하고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0: 시작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 빨리 가죠. 그래도 오늘도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지난주 첫 방송 이후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우리 기자님께 또 뭐 지금 국회랑 청와대 출입하시잖아요.
1: 네.
0: 거기서 뭐 좀 뭐라고 좀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1: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몇몇 분들이 잘 아침에 잘 들었다고 연락을 네.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0: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건 없었어요?
1: 네,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0: 없었어요? 오늘 이후에 아마 그런 네. 제안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들고 어우, 청취자 문자 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8854님. 윤예솔 기자 또 언제 나오나요? 매주 금요일 나옵니다. 금요일 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1: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그럼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과세와 공급 방향 드러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입니다.
0: 네, 어제 큰 토론회 열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열렸습니다. 한 14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청년, 고령층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을 했었고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놓고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0: 네.
1: 이게 부동산이 이제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 이런 거에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관심이 좀 컸었는데 토론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세제는 좀 과세 강화 의지를 좀 보여줬고요.
0: 네.
1: 공급은 도심 공급 확대 의지 확인한 자리였다 볼 수 있습니다.
0: 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세금 문제인데 결국 보유세 올리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직접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보유세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되게 강한 표현을 썼어요.
0: 그래요?
1: 네, 직접 좀 워딩을 좀 인용해 보자면
0: 네?
1: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현재보다 3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0: 오.
1: 그렇게 하면 이제 폭동 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0: 무서운 말이네요. 정치적 손해.
1: 네.
0: 이거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수를 잃어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1: 네. 그래서 또 과세 방식을 또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단순히 집이 몇 채인지 실제로 사는 집인지 투자 목적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였는데요. 현장 이제 참석자들은 보유세 인상이나 뭐 이런 방향에 좀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하잖아요. 이 현상도 투기의 효율적인 수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어요. 그래서 실거주 투자 목적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세제가 시장 왜곡 만들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보유세 얼마나 올려야 되냐 초고가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되냐 이런 방안은 나온 건 아니어서
0: 네.
1: 앞으로 추가 논의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세제 말고도 공급 문제도 논의가 됐네요.
1: 네. 또 세제 말고도 많은 관심을 가진 게 공급 이슈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공급 확대를 두고 현장 참가자들이 팽팽하게 좀 의견 대립하는 모습도 좀 보여졌어요.
0: 네.
1: 이 대통령이 이제 아 이게 서울에 새롭게 집을 지을 땅이 별로 없다. 여기 좀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현장에서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같은 도심 유휴부지 공공택지 적극 활용하자 이런 제안이 왔고요.
0: 네.
1: 또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 집값도 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0: 네.
1: 근데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늘려야 된다는 원론에는 좀 동의를 하면서
0: 네.
1: 좀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기도
0: 그렇더라고요.
1: 했습니다.
0: 그렇더라고요.
1: 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은 헬기 타고 좀 수도권 돌아보면서 내가 좀 이렇게 찍어보려고 한다. 이런

0: 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1: 대통령이 직접요? 이거까지? 국토부 장관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세금을 올리거나 재건축을 전면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은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0: 네, 오늘 어제 이제 이 토론회는 뭔가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같이 숙의를 가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청와대 쪽좀 물어보니까 사실 요거 준비하기 전부터 보유세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깊었어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게 대내적인 상황 판단을 해봐도 이게 보유세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요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설득하는 방법으로 토론회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행사가 좀 기획이 됐었고, 만약에 뭐 국민적인 반발이라던가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논란이 있다면 또한번 행사 열어서 또 서심탄에게 하는 얘기 만들어 볼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1: 윤리솔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0: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좀 특징이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처럼 좀 자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시잖아요.
1: 예.
0: 그런 것들 좀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1: 요식행위는 아니에요. 그냥 뭐딱 보유세 올릴 거야라고 정해놓고 그냥 국민 여론 수렴했어. 이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0: 그런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1: 예.
0: 그래도 이게 뭐막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1: 네.
0: 27일 날 총리가 또한번더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정부가 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저는 보고
1: 네,
0: 있었습니다.
1: 좋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두 번째 뉴스는 3파전으로 압축된 민주당 예비 경선입니다.
1: 어제 경선 결과 발표됐네요.
0: 네, 어제 저녁에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끝났습니다.
1: 네.
0: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구의 의장은 예비 경선 문턱 넘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되게 많이 이번에 출사표를 좀 던졌었는데,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박선원, 서미화, 김영우, 임미애 의원 본선 진출했고요.
1: 네.
0: 친청 후보로 분류됐었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전원 생존하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또 청년 후보로 불렸었던 김영남, 정민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다 예상됐던 결과예요? 취재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민주당 출입하고
0: 네,
1: 계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분위기 어때요?
0: 당대표 후보자는 좀큰 이변은 없었다는
1: 그렇죠.
0: 평가예요. 워낙 새 후보 다 무게감 있고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었기 때문에 표가 많았다라고 보는데,
1: 네.
0: 이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임미애 의원 발탁된 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1: 오.
0: 예, 임미애 의원이 대구 출신이고,
1: 맞아요.
0: 예, 또 영남권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에서는 표가 많지 않을 거다. 이번에 또 권리당원 표심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의원들 좀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기도 했고 비공개 오찬을 한 사실도 알려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또 했습니다.
1: 네.
0: 또 이제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도 아쉽게 패배했었던
1: 맞아요.
0: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채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섞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1: 윤 기자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취재 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던데 각 후보별 득표율, 득표 숫자 알려주세요.
0: 아, 그거는 정말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1: 아,
0: 저희도 정확한
1: 몰라요?
0: 숫자를 알지는
1: 그럼
0: 못하고.
1: 비정확한 숫자라도 얘기해 주세요. 누가 1등이래요?
0: 근데 각 캠프가 1등을 주장하고 있고
1: 다 1등이래요?
0: 다 합치면 100%
1: 넘어요?
0: 넘어가지고,
1: 어.
0: 네.
1: 근데 그냥 우리 윤 기자님 보시기에는 누가 1등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분위기로?
0: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 후보가 많은
1: 어.
0: 투표를 했다고 좀 알려져
1: 그렇게 들어
0: 있습니다.
1: 있고
0: 네.
1: 우리 저 당대표 후보는 정청래, 김민석 누가? 알고
0: 아닙니다. 정확히 알지는
1: 계시네.
0: 못합니다.
1: 알겠어요.
0: 네.
1: 그러면은 그거는 좀 취재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좀 방송 끝나고 저한테 살짝 귀띔 좀 해주세요.
0: 좋습니다.
1: 세 번째 뉴스를 가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로 당 분위기가 좀 묘한 것 같아요.
0: 네,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게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이 좀 공개적으로 정치적 판결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뭔가 오세훈 후보를 방어하는 직접적인 목소리는 또 나오지 않고
1: 그래요?
0: 있어요. 네. 이게 좀 미묘한 분위기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오 시장 대권 후보로 좀 거론되던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 구도가 다시 재편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같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 약간 좀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의 입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그 다른 쪽,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 방송 패널들 뭐 이런 분들은 상대 말은 조심하던데 이게 뭐 내심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0: 네.
1: 장동혁 대표가 계속 서울시장 재선거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꿈이
0: 네.
1: 이루어진 것도 같네요. 보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오세훈 시장 쪽은 상대 좀 난감해하는 것
0: 네,
1: 같고
0: 좀
1: 그렇죠?
0: 몸을 네, 사리고 있다고 하시는
1: 네.
0: 것 같아요.
1: 오세훈 시장 것만으로도 국민의힘 상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문제 놓고 당내에서 뭐 멱살잡이까지 나왔다고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좀 전해주세요.
0: 네, 어제 그 오후에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싸움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1: 네.
0: 그래서 막 저도 급하게 좀 가봤는데 이미 좀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 귀대기라고 이제
1: 네, 이렇게, 예.
0: 엿듣고 있는 그게
1: 문에다가 이렇게.
0: 그 취재 방식 중 하나인데
1: 맞아요.
0: 그걸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 밖으로 좀 고성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한 영남 지역의 재선 의원이 그 상임위 배정에 좀 불만을 가지고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한테 수석이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이걸 좀 크게
1: 그래요?
0: 얘기를 했고 안에서는 막왜날 때리냐 왜날 잡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1: 때리기까지 했어요?
0: 예, 이게 무슨 상황일까 했는데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짧게 브리핑을 해줬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 향해서 상임위 배분에 불만을 표시하는 일부 의원들이 큰 소리를 불만 표시했고 또 진짜로 폭력사 행위도 발생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1: 뭐 때렸다라고 하는 의원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0: 네, 의원
1: 뭐래요?
0: 아 그냥 화가 너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피하는
1: 아, 뭐
0: 분위기였었습니다.
1: 멱살 잡았다, 뭐 때렸다 이거는 확인을 안 해주고
0: 네, 근데 이제
1: 그냥.
0: 거기 안에 있었던 당직자들은 이제 국회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봤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1: 멱살잡이하고 그런 거는 저도
0: 네.
1: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재떨이가 그 유리 재떨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긴 했었어요.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다가 복귀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런 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0: 네, 이제 또 어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한데 반발하면서 상임위 안 들어가다가 우리도 이제 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이제 국회 복귀하기로 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도 선출이 됐었는데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가 각 의원들한테 어디 상임위 배정됐다고 안내를 하던 와중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런 사태들이 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 의원들 몇분좀 여쭤봤는데 이게 당이 오시장 판결도 그렇고 올림픽공원 사태도 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밖에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안에서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려고 좀 결심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서 참 속상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조금 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원내대표의 가장 큰 권한이자 상징 아킬레스건이 이게 의원들 상임위 배분이에요. 엄청 부탁 많이 하거든요. 저도 국회 있을 때 원내대표 보좌관 할때 몇몇 의원분들은 와서 울어요. 울고 막왜 저는 왜이 상임위에 가면 안 되나요? 막 울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서 형님 이게 막 이제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막판 결론 수순입니다.
1: 네, 민주당 결론 내릴 분위기네요.
0: 네, 이게 되게 너무 그동안 저도 많이 전해드린 소식 같아요. 근데 이제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내 논의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수기에 마침표 찍을 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되는 수순을 보였습니다.
1: 근데 당내외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좀 높잖아요.
0: 네. 대표적으로 홍기호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이게 완전히 없으면 범죄 피해자가 피해 볼수 있다고 계속 우려를 해왔잖아요. 특히 성폭력, 뭐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이런 것들은 경찰 초기 수사가 좀 부실하면 검사가 좀 직접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견이 당에서 또 있다 보니까 원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을 하는 이제 정책 의총을 열기도 하면서 좀 수기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걸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이제는 좀 바꿔서 선회에서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결론을 내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전당대회 전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0: 네, 그렇습니다.
1: 왜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0: 아무래도 이게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이 좀 있어서 이걸 외면하기 어렵다고들 해요. 이게 민생이랑 되게 직결된 사안이고 대한민국의 이제 형사사법 체계를 좀 바꾸는 되게 중대한 사안인데 이게 자꾸 정쟁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쟁화가 되면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좀 빨리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을 만들어서 조금 만약에 문제가 있던 고치고 바꿔나가면서 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1: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어떠한 부작용이 오류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일단은 시작해보고 나중에 고치자. 이게 집권 여당다운 태도인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오늘 국민일보 윤예슬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 140명과 함께 3시간 동안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엔 한 총리 주제로 한 번 더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누가 1등 했는지, 누구는 왜 떨어졌는지, 여권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부동산 전문가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의원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1: 의원님, 어제 예비경선 결과부터 좀 여쭤볼게요.
2: 네.
1: 예상하셨던 결과 그대로 좀 나온 것 같아요?
2: 글쎄, 당대표 예선 결과는 뭐 많은 분들의 뭐 예상대로 뭐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은 워낙 많기도 했고,
1: 네.
2: 그래서 뭐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좀 청년 후보들이 다 탈락한 것이
1: 네.
2: 좀 아쉽습니다.
1: 네.
2: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후보 또 청년 최고위원이 한 사람쯤은 진출하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1: 네.
2: 이제 탈락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1: 그 저 의원님
2: 예.
1: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누가 좀 1등으로 알려졌어요?
2: 그 예비경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2: 뭐 알 수가 없고
1: 네.
2: 저도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1: 네. 느낌적으로도 좀 잘 모르세요?
2: 잘 모르겠어요. 예.
1: 그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셋 다 본선 진출했잖아요.
2: 네.
1: 의원님 예측하셨어요?
2: 글쎄 이게 막 친청계다, 뭐 예. 친척계다, 친명계다 이런 구분 참 낯뜨거운 일이고 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1: 네.
2: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다 보면
1: 네.
2: 혼자만의 힘으로 자력 당선 같은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1: 네.
2: 이른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죠.
1: 네.
2: 예, 그 이제 뭐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와 연대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이 모두 네. 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다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1: 네.
2: 예.
1: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예비경선에서 1등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전망도 분석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2: 네, 그 그냥 뭐 그냥
1: 추측이에요.
2: 머릿속에 추정이겠죠. 네. 예.
1: 근데 의원님, 저는 어제요 박성준 의원님하고 이건태 의원님 탈락한 게 좀 의외였어요.
2: 네네.
1: 이게 이재명 대통령 뭐 공소 취소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안 사건 문제일까요? 뭘까요? 인지도가 좀 낮아서 그러실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글쎄요. 그 이제 전당대회 경선이 펼쳐지면
1: 네.
2: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막 홍보들이 막 이어지는데
1: 네.
2: 뭐 문자 메시지도 들어오고 또 각종 SNS에 자신들의 정견을 알리고 또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도는데
1: 네.
2: 제가 볼 때 우리 박성준 의원님과 이건태 의원님의 홍보물이 빈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1: 네.
2: 많이 보지 못했어요.
1: 아.
2: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을까.
1: 네.
2: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민주당의 좀 중진 의원으로서 현재 전당대회 상황 좀 우려스럽게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우리 민주당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화합하고 같이 갈등 다 없애고 한 팀으로 나가는 거지 어떻게 좀 생각 드십니까?
2: 예, 뭐 마땅히 그럴 겁니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예. 모두가 다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1: 네.
2: 하지만 지금의 양상은 좀, 좀 걱정스럽고 좀 개탄스러운 면도 있어요.
1: 어떤 부분이 제일 그러세요?
2: 뭐 경선이나 선거나 다 치열하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만은 이런 치열한 경쟁이 뭔가 좀 생산적인 경쟁이었으면 좋겠는데
1: 네.
2: 당의 미래, 또 당의 노선, 또 당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국가적인 과제에 대한 어떤 처방 이런 것을 놓고 경쟁하기보다는 딴 나는 누구와 가깝다 또는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식의 친소관계나 또 과거 이력 파묘 뭐 이런 네거티브성 경쟁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서 국민 보시기에 좋지 않다.
1: 네.
2: 또 당의 미래를 놓고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럼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세요?
2: 글쎄 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은 아닙니다. 김인석 네. 전 총리가
1: 네.
2: 매우 저 신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왜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당신이 확보하고 있는 근거 뭐 이걸 좀 신속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저도 저 당의 집행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1: 네.
2: 뭐 전당대회나 또는 중대한 선거 국면을 놓고 입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1: 그렇죠.
2: 그 통상적인 그런 입당의 추이와 동향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 네.
2: 특이하게 주목해야 될 이상 동향 같은 건 없다는 것인데
1: 네.
2: 김민석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그 신천지 세력과의 대결전이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1: 네.
2: 그 신천지 세력들이 당내 전당대회에 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근거를 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 유시민 작가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화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지금 이번 주만 두 번 방송 출연한 건데 점점 발언 수위가 세지고 그 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네. 옳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너무 세고 또 네. 거칠죠.
1: 네.
2: 그런데 이제 당신이 제기하시는 바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될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런 충정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1: 네.
2: 저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그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이나 거친 표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의 반발이나 이런 걸 좀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온건한 표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2: 또 그쯤한 문제 제기를 또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테이니
1: 네.
2: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저 자주 참전하시고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2: 글쎄 뭐 저는 공격이라기보다 청원으로 네. 받아들여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으신 분이고
1: 네.
2: 또 그의 그 정치 비평 활동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많은 국민에게 뭐 호응을 얻기도 했지요. 또 민주당에 대한 애정도 당원은 아닙니다만 남다른 분이십니다.
1: 그렇죠.
2: 뭐 그의 정치 이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우려 지점을 지속적으로 그런 충정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거듭되고 또 뭐 표현도 대단히 거칠고 수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도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2: 그 점은 당신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좀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2: 다 아전 인수식 해석이죠.
1: 아, 그래요?
2: 예, 뭐 당신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1: 예. 근데 정청래 후보를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편들지는 않았지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평론가는 정청래 후보를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2: 예, 그 해석의 영역이니까 네. 그거야 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1: 네.
2: 당신이 뭐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1: 네, 알겠습니다.
2: 예, 예, 다만 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성공하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하는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유시민 작가가 등판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낸 이후에 네. 정청래 후보의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정말 확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2: 글쎄 그것을 뭐 간접적 효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간접적 효과를 노리고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냐 한 네. 거라고 또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1: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2: 글쎄 그래서 이제 해석은 자유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안수사권은 이제 전당대회 전에 완전 폐지로 당내 분위기가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도 될까요?
2: 예,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왕의 네. 당내의 대체적인 합의였습니다.
1: 네.
2: 저는 당론과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나 뭐 사건 함장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부실 수사를 예방하고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검사가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그동안에 그 수사를 담당해왔던 수사관이 충실하게 보안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수사기관을 변경하거나 수사 주체를 교체하도록 요구하기도 하고요.
1: 네.
2: 또 그 보안 수사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의무 절차를 또 두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는 예방할 수 있다 또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적어도 직접 수사하는 것만큼은 좀 완전히 차단한다 라고 하는 큰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 당의 중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1: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2: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3시간 동안 부동산 토론회 하셨잖아요.
2: 네.
1: 의원님께서 좀 눈여겨 보신 이야기나 좀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뭐 예정 시간을 막 두 배씩이나 넘겨서 진행되어서 나올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2: 근데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네. 일원화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2: 왜 저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과세 하고 있냐라고 하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왔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서 네. 단일화하자. 하는 방안도 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2: 이제 다만 그럴 경우에 이게 이제 지방세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땅값 부동산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네, 서울은 아주 뭐 지가가 높고 그렇죠. 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의 큰 차이가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제 그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 또 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를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하거든요.
1: 네.
2: 근데 그러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해서 차등과세하는 것은 어떤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의 보유수가 아니라 전체 총 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어제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보유세 강화는 이제 기정사실 같거든요. 세금을 올리는 거는 뭐 국민들이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이제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좀 부담되는 정책이라고 보진 않으세요?
2: 부담스럽죠. 네.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2: 예, 그렇지만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집값에 영향도 있을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죠.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세 형평성 또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에 거래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 안정을 기하는 이런 세제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초고가 주택 기준 얼마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2: 글쎄요, 그것이 참 고심스러운 대목입니다.
1: 그렇죠.
2: 예, 그 서울 집값도 뭐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1: 커요.
2: 네,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글쎄요, 뭐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면세 기준 같은 것이 설정돼 있거든요.
1: 네,
2: 이제 그런 점은 그간의 집값 동향 같은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과세의 기준 또는 면세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요하게 보면서 현실을 좀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1: 그럼 대략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2: 지금 현재는 글쎄요, 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면세 기준이 저 뭡니까, 저 공시지가로 9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러면 시가로는 한 15억 이쪽 저쪽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선들은 뭐 그것도 아무런 저 뭐 판단 없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기분 내키는 데 따라서 정한 게 아니니까 기존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현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번 토론회 앞두고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2: 예.
1: 어제 저는 대통령께서 좀 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급 안 하셨어요.
2: 네.
1: 이 근저당 논란 의원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2: 글쎄, 저 대통령께서 뭐 당신의 부동산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 한 채마저도 이제 파셨는데 그런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불과 한 3개월 차이입니다. 7월 달에 계약했는데 그분이 그 집을 처분하는 것은 한 10월 달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3개월 정도를 잔금 처리 기간을 유예해 주면서 통상적으로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어서 그냥 그 저 사실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선의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일부러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도 대출을 좀 막아놓은 부분 때문에 좀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진 않으세요?
2: 예, 어제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것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도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네. 그것이 거꾸로 집값을 앙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계의 부채 부담을 높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실제로 우리 경제에 위험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가계 대출이 너무 네. 크다는 거잖아요. 네. 가계 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그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1: 그런데 네.
2: 그것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이번 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에

0: 당선되셨잖아요.
1: 네.
0: 어떠한 목표, 포부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1: 예, 뭐, 제가 보니까 이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야당에서 맡고 있어가지고,
0: 네.
1: 국방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국방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에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0: 네.
1: 당장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하는 문제도 뜨거운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위원장님,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병역 의혹 있잖아요.
1: 네.
0: 요거는 그냥 관련 기록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예, 그런데 안규백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니
0: 네.
1: 그 40년 전에 잘못된 그 병적 기록이 있다. 근데
0: 잘못된
1: 그
0: 기록이다.
1: 예, 잘못된 기록을 공개해서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안심하고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1: 네.
0: 좋은 뭐 저희 국민들을 위한 국방 정책 많이 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최대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4: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8: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6: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청와대는 이처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가 지켜지도록 미국 측과 계속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과잉 생산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기존 15% 상호 관세가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4: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9: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 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 주식을 처음 매수하고 또 그 가치를 키운 것 모두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 도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 그러면서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에서의 대외 활동 역시 최 회장 재산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신기혜 기자입니다.
10: 최태원 회장은 SKCN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지난 1994년 11월 처음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노소영 관장과 결혼한 지 6년 정도 지났던 시점으로 이 주식은 인수, 합병 등을 거쳐 최 회장이 지금 보유한 SK 주식의 바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 주식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만큼 노 관장도 재산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갔지만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활동과 SK그룹에서의 대외적 활동도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재산을 형성해왔다는 판단인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로 잡았지만 이후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른 점도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여기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금은 9,440억 원.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의 주식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가사 사건 판결은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11: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에 더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는데 지급이 늦어진다면 매일 1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5: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4: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12: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 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13: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거 뒤 기자들에게 20년에 가까운 혼인 회소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돼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검토한 뒤에 상고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4: 당 안팎에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4: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 박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완전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겁니다.
15: 10월 2일 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론 추인을 하였습니다.
14: 다만 당 안팎에서 여러 우려가 쏟아졌던 만큼 피해자 보호수단과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유형 범죄는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사가 최초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 보안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총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나왔지만 당론 채택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세부 쟁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16: 다음 주 주중으로 전체회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본회의 일정은 여야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14: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냐며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17: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쫓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14: 우여곡절 끝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상임위 배정 항의 도중에 원내대표 멱살잡이까지 빚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사과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 불참했고 당내에선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8: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명단이 발표되고 두어 시간 뒤 원내대표실에선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구 지역 재선 권영진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를 못 갔다며 항의 방문했다가 정점식 원내대표 등과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19: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8: 주변 의원들이 말리며 현장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하루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에 예고 없이 불참했는데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참담하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조폭과 같은 행태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초유의 지도부 폭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0: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18: 일부 구주류, 옛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태를 징계하지 않으면 당도 조직도 아니라며 당장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반면 폭력적인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동안 구주류 중심의 인기 상임위 배분이 없었던 건 아니라며 권 의원의 항의는 이해가 간다,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권 의원은 자신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의원총회 공개 사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내정됐던 대구시당 위원장직도 맞지 않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와중에 권 의원이 그간 당내 주류와 각을 세워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라는 점을 고리로 한 당권파 비판도 잇따릅니다. 때아닌 멱살 파장에 선관위와 부동산 논란 등 대여 투쟁으로 향하던 시선이 또 다른 내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4: 본 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21: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2: AI, 바이오, 컨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함께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21: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23: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강릉부터 이쪽 지나서 목포까지.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21: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4: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신항만 2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25: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신청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26: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21: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최근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일부 지역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천지 측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공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바라던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침례 요한을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죠? 안드레, 이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됩니다만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침례 요한 하면 당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치고 침례를 줄 때 저쪽 갈릴리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천지 사방에서 나와서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신뢰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을 모두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기들이 영적으로 존경하면서도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적, 그것을 먼저 행하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예수님을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이 많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이적이 많을까요? 네. 사이렌 소리가 여러분 잠 깨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잠을 안 깨는 분들에게 다시 퀴즈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보낸 메시아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지금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특히 병 나은 사람들, 그죠? 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0: 너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성경을 봐라.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을 브링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요한도 못 믿겠지, 내가 일으키는 기적도 못 믿겠지, 그런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신약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있는 곳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밝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죠. 이분이 28살 때 이 짜르 이제 황제죠, 러시아의 황제, 이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그 클럽 활동을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가서 이제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잠깐 중간 기착지에서 어떤 여인이 전해주는 성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얼마 뒤면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막 온 신경들이 다 오픈되는 것 같아요. 마음도 정말 가난해지고 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도 굉장히 좀 착해지는 그런 때인데 그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이 점점점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둡던 감옥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살을 당하기 2분 전에 사면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남은 이 복역 기간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책의 형태로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그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명을 마시는 생명의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성경 지식하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해서 다 외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인공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 목적이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짭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 담긴 생명의 그릇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경전으로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외운 것입니다.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팠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의 핵심 내용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세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세의 사제들, 요즘 말로 한 목사들이 성경을 그들이 읽을 때 성경을 자신들의 밥벌이 대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1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엄청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예수님 시절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청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절에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모임에 참석하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또 그러다가 영 임자를 못 찾으면 또 떠나요. 그래서 어디 딴 교회 더 이쁜 자매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딴 교회를 갑니다. 이런 목적과 이 동기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논산훈련소,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데가 이제 논산인데,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제 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머리 다 빡빡 깎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들로 하여금 와서 면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죠. 그럼 이제 그때 뭐 치킨도 싸갖고 오고 뭐 바리바리 싸갖고 딱 오죠. 연병장에는 정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다 머리를 똑같이 깎고 다 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희한하게 몇째 줄에 누구? 자기 아들은 다 기억한대요. 프랑스에서 어떤 시험을 했냐면 이 베이비들을 다섯 명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우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엄마에게 그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엄마들이 자기 베이비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기적이 일어난대요. 다 알아듣는데, 내가 정말 무엇에 애정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왜 이 성경을 읽느냐,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엉뚱한 곳에 인도하기도 하고 바른 곳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오늘 무엇을 찾아서 오늘 예배당에 왔느냐?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삶의 문제를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많은 갈등과 혹은 갈증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아니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이 핵심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라고, 그분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분으로 다시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고 그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토픽의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설교의 토픽, 축복, 할렐루야, 뭐 은혜 받는 거, 축복,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 내 삶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촥 갈 수 있는, 예? 그런, 또 하나 삶이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거, 이런 그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갈 때는 그런 토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귀가 솔깃하는 그런 토픽을 두고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합니다.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소리로 창조, 그분의 소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격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없던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어요. 잠자던 내 영이 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깨는 방법, 일어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며, 내 안에 참 안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여왕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내 본질인 영혼에게 참 생명을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질인 영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설교하고 예수를 설교할 때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요, 설교자도 설교하고 나면 굉장히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나서는요 굉장히 참 정말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얼마나 환호했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인 이유는 진짜 떡인 너희들의 본질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나야.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요한복음 보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지금 떠나가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바로 그 우리의 본질을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해요. 식상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묻든지 왜 예수님을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미 영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지식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더 고상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면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가 섭렵하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그야말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알았던 모든 철학과 모든 수사학과 당대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처음에는 해로 여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가 아니고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해로 여긴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거의 자기의 유언 같은 말씀, 베드로 후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던 건 뭐냐면 더 많이 예수를 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파고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 달려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면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오늘 오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본질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주는 행복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다른 레벨의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뭐였습니까? 알사탕 하나? 그죠? 눈깔사탕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죠? 그게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됩디까? 아니겠죠. 그죠? 쾌락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쾌락 위에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 뭐 사랑도 차원이 있어서 뭐 플라토닉 러브래나? 그러면서 육체적인 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또 고퀄리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맛을 아시는지요? 그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길을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식상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이 지겨워진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벌써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나 깨우지 말라, 나 내비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요소로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께 나가야 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으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누구도 생명이 여기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보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못 믿고 계신 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사모합시다. 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세상 즐거움과 행복, 세상 것이 아닌 예수의 것,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처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케부 결과로서 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러면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우시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 하면 요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싸, 템. 요렇게 보면 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 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바이트 하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우 슈마르템, 바 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아,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이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케데메,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슈마르템,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육이 있어요. 그쵸?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 있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 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히트파일 동사 얘기했잖아요. 베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뉴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니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베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저기 거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샤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 다음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 하면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옛 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리,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어,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야,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의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다 껴줘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부, 2번 에케부, 결과로서 네, 에케부, 에케부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어, 네. 어, 에케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히브리어 보세요. 요드. 요드예요. 요드. 에케부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의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 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 뒤꿈치라고 해서 그래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제가 뒤에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자,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것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 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개그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슈아다. 자,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보살피는 땅. 여기에 자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요. 에레츠, 아쉘, 야호, 엘로헤이카, 도레시, 오타까지. 여기 밑으로 뚝 내려가 버렸어요. 오타. 에레츠 뭐죠? 땅이에요. 자, 야훼, 여호와, 엘로헤이카, 하나님 지금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 여호와 내 하나님. 지금 반복되어져 있죠.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에 또 강조예요. 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뭐 한다고요? 지금 도레시라고 나오고 있어요. 도레시. 지금 우리는 보살핀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는요 쫓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자, 원은 다라시예요. 다라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도레시가. 자, 볼게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그래서 쫓아다니신 것,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구? 그 땅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네, 하늘과 땅의 통일. 우리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고 저기 말씀 나눌게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드글드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뒷부분 읽었지만 10계명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 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워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 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0: 너희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 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꿈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그 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덮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쳐내지 않는 이상. 그죠?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한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만희 고주재단 이사장이시고 대표이신 박형만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장로님 아직도 건강해 보이시고요. 청년같이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금년 나이가 꽤 되셨죠?
1: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깝고 왔다는 얘기를 말씀 대신하고 지금 이제 금년에 한국 나이로 이제 90입니다. 아. 이제 90이 됐는데 이제 미국 나이로는 89가 되고 근데
2: 그렇죠.
1: 근데 나는 어떻게 나이가 먹을신 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오늘 방송에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0: 네. 예. 아, 정말 뭐 90답지 않으시게 정말 청년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열심히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참 예, 은혜가 되고 모범이 되시는데요. 아, 장로님 근황에 또 얼마 전에 선한 일을 하셨는데요.
1: 16일날.
0: 16일날 어떤 예. 어떤 행사였죠?
1: 예, 예, 금년에 이거 미국에서는 12년째입니다. 12번째인데 내가 왜 이런 걸 자랑하느냐면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은 네. 우선 이것을 함으로써 믿음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0: 네, 네, 네.
1: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더 이렇게 깨닫게 하는 네. 그러한 그 행사를 통해서 그걸 느끼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신은 굳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눔의 행사는 내가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 떠난 후에도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코주재단을 지금부터 영구적으로 예, 하려고 합니다. 인생 가장 보람을 느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0: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몇 년째 하고 계시며 몇 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셨습니까?
1: 어려운 사람이 50명입니다. 그중에서 네. 원주민 미국 사람이 30명이고
0: 네.
1: 우리 한인이 20명 이렇게 선정해서 50명 그리고 그 슈라인 차일 하스피탈 핸드캡 병원에 5,000불.
0: 어떤 핸디캡에게 전달하셨습니까?
1: 태어날 때 네. 그 얼칭이 또 태어날 때 이렇게 굽쇠가 된 거 조상 때부터 오는 병 그 12살 이전 나이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충청향후회에서 한 10여 년째 연속적으로 했어요. 그 행사를 그것은 슈라인 차일 하스피탈은 미국에서 6군데인가 차일 하스피탈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LA는 파사디나로 옮겼는데
0: 아, 네.
1: 거기는 벌써 내가 지금 십 몇 년째를 매년 5,000불씩 그냥 도네이션 그런 데는 구부러지고 굽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것을 진짜 그런 것을 해야
0: 그렇죠.
1: 남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그렇게 네. 활동도 하는데 그런 데를 자꾸 그늘을 쳐다보야 이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12살 이전에 치료만 받으면 회복 가능한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해오셨네요. 참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 나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 고향 충청남도 공주
0: 네.
1: 그곳에는 이제 금년이 만 30회입니다.
0: 그렇죠.
1: 30년이 됐는데 매년 가을 10월 21일
0: 네.
1: 금년에는 21일 그것이 도청에서 충남 도청에서 하게 될까 공주 백제문화재 하는 공주시에서 할까 이것만 이제 구분이 안 돼서 이제
0: 네.
1: 이번에 혹시 도청에서 할지도 몰라요. 도청이 어디 있냐면 홍성 쪽에
0: 네.
1: 도청은 홍성에 있어요. 홍성.
0: 홍성에. 아,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할지
0: 네.
1: 금년에는 이제 100명입니다. 100명에 아. 100만 원씩이면 1억인데 해서 그동안에는 5천만 원씩 갖다 이제 드렸는데
0: 네.
1: 이제 나이도 내가 무르익고 그러니까
0: 네.
1: 나도 이제 이 자손들한테 그것도 빌어주고 이번에는 내 친자가 같이
0: 네.
1: 가서 아버지 뭐를 하는 거 보고 오겠다고 해서 여기 선생하는 애들
0: 네.
1: 내 딸들 뺏기 딸이 넷이잖아
0: 네,
1: 내가
0: 딸,
1: 그러니까
0: 네.
1: 한 딸이 셋째 하는 딸이 셋째. 직접 동행하겠다고
0: 아, 그랬군요.
1: 해서 이제 동행하게 될 겁니다.
0: 아버지가 하는 선한 일을 현장에서 직접 자녀들이 본다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1: 고향은 27에 내가 공주를 떠났어요. 이것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교회 가서 나도 장로고 앞에 나가서 찬양대로 인도해보고 뭐 그 몇십 몇씩 그렇게 하고 있지만
0: 그럼요.
1: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이걸 직접 그 하면서 체험이 됩니다. 그런 거.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100만 원씩 주면은 올 겨울에 땔감이 이제 겨울에 땔감이 이게 해결된다고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큰절을 하면서 회장님 다시 귀국 저 미국 들어가면 장수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말이지. 그러고 또 뵙자고 그러고 막 우는 사람들이 다 있어. 눈물 흘리는 사람.
1: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0: 예,
1: 하겠어요.
0: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금 벌써 30명이면 50명씩 30명이면 1500명이 아니야.
1: 1500명
0: 1500명이 각지
1: 기도해.
0: 공주시에서 도로 돌아다니면서 그 박형만 박회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줬는데 잘 살기를 바라겠지. 그분들이
1: 그리고
0: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런 귀가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병이 타고 올 때, 올 때는 코스모를 하면 그 잔치하고 오면은 10시간 반 정도면 오거든. 갈 때는 13시간. 13시간째 타고 가면은 지루한데 올 때는 10시간 반그 행사하고 오면 콧노래가 오고
1: 나오고.
0: 잠깐 오는 것 같아.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비행기에서 오면서 타진받으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누가 자랑하러 뭐첫 번에 일리에는 뭐 시장도 나오고 거기에 뭐 교육감도 교육장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유지들하고 대화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오래되니까 이제는 유스트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금년에 30회는 이제 더블로 좀 행사하고 와서 우리 저 내가 네딸 중에
1: 셋째
0: 셋째가
1: 딸.
0: 아버지가 동행 이번에는 오 간다 이거야. 가자 했던 가보자 말이야. 그래서
1: 잘하셨습니다.
0: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서 혹시 언제 리타이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1: 그럼요.
0: 많이 코주 대단은 아주 영구적으로 가게끔 여기도 LA도 이제 폐업도 되면 영구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이거 집어넣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1: 이익금.
0: 영구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인들 본토인이잖아.
1: 그렇죠.
0: 우리가 6.25때 3만 몇천 명이 미국군인이 와서
1: 그렇죠.
0: 거기서 희생했잖아.
1: 그럼요.
0: 그래서 공산화가 안 되고 140여 년 전에는 여기 선교사가 우리나라 글도 모르고 상투 다 껴있는데 오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분들이 원 언더우드 아펜젤로 같은 분이 이런
1: 아펜젤로
0: 분들이
1: 선교사.
0: 역사에 남잖아.
1: 그렇죠.
0: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세계화, 미국화 시켜가지고 이 믿음의 나라
1: 믿음의 나라로
0: 미국에서
1: 만들었죠.
0: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가 여기 12년째 행사하는 게 나래도 여기서 내가 자수 성가해서 그 물질을 베풀겠다, 은혜를 갚겠다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지. 그거 하고서 무슨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거는 따라서 오르내리로 그게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성장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대신 이렇게 하고서 다니면 이제 이런 물질에 대한 것도 막 부어주는 것 같아.
1: 물 붓듯이
0: 물 붓듯이.
1: 부어주십니다.
0: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야. 왜냐면
1: 그렇죠.
0: 내
1: 맞습니다.
0: 포켓에 남을 줄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항상 채워지니까 내가 어디 가서 노력 안 해도 그 물질이 다 해서 채워지니까 이것이
1: 채워지시고.
0: 믿음으로 내가 지금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렇죠.
0: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고
1: 아멘.
0: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1: 그렇습니다.
0: 감당하시고 이런
1: 그렇죠.
0: 것이 우리가 산 증인으로 내가 그것을 이제 쉐어하는 거예요. 그늘진데 특히 남이
1: 어두운데.
0: 외면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내가 30명씩 벌써 12년 채면 벌써 360~70명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야. 예.
1: 370,
0: 그
1: 그렇죠.
0: 3만 6천 불에 그 사람만 홈리스만 준 것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도 성공하고 물질이 더 생기면 이제 거기서도 더블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2: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이 남해 그냥 하니까 나도 한다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벌써 1년 전서부터 내년에 할걸 준비를 해야 완벽하고 그리고
1: 그러시군요.
0: 어디 물질이 들어오면 요도는 이제
1: 금년에
0: 금년에 행사할 거다
1: 했을
0: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벌써 비행기 태우면서 예를 들면 에코노미 타가지고 한 3천 불씩 세이브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걸
1: 그러시군요.
0: 막 비즈니스 타고 다니면서 뭐 그냥
1: 알아요.
0: 뭐 거기 포도주나 먹고 뭐 흥청청하고 그 돈도 세입해가지고 네. 비행기표도 세입해가지고 네. 그런 물질을 보탠다. 진정 어린 네. 내 속에서 나오는 나눔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것을 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이런 정신이 나온 것이 아니고 벌써 27에 서독 광부로 가셨을 때부터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근면 성실함을 충실하게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0: 27살에 떠날 때 고등학교부터는 호르몬이 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호르몬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아들 중에서는 막내인데 걱정하고 네. 사랑받고 했는데 그렇지. 이 호르몬이가 서독에서 가서 광산에서 돈 벌으면 금태 안경, 금반지, 금목걸이, 금단장 이걸 해주기로 난 간다고 해서 독일에서 서독 공주에서 27살 때 어머니 붙잡고 내가 그렇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서독에서 3년이 계약인데 2년쯤 하니까 이미 한국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교회도 안 나갈 때야.
1: 네.
0: 예수 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현실만 돌아다닐 때인데 그때 얼마나 내가 실망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한 열정을 꺾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거기서 인생이 아주 개조가 됐어.
1: 네.
0: 독일 3년 동안 네. 거기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미국을 들어왔거든요. 67년도 미국에 들어와보니까 첫 번에는 독일보다 모든 게 허술하더라고. 근데 여기 살아봤더니 이 나라가 또 이게 왔다야 나라야. 풍요로운 나라고 노력만 하면 될 수 있고 거짓말만 안 하고 열심히만 하면 이게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나라라 여기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야. 여기서 또 독일에서 배운 3년 동안 광산에서
1: 네.
0: 지하 1000m에서 배운 그런 것이 여기서 적용하니까 뭐 다른 사람은
1: 무서운 게 없지.
0: 무서운 게 없어. 다른 사람은 앉는다 그러는데 나는
1: 아, 할 수 있다.
0: 노가 없어.
1: 노가 없어.
0: 아,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느냐 이런 식이지.
1: 그렇죠.
0: 여기서 투자하는 것마다 또 와이프가 또 가나운으로 와가지고
1: 그렇죠.
0: 오자마자 한 달에 막 1,100불씩 벌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1: 두 분이서 그냥
0: 예, 둘이 뭐 그리고 놀러도 안 다니고 주유소 그뭐 네. 10년 동안 하고 발이 시작 19년 그래가지고서 와이프하고 벌고 이제 73년도에 내가 IRS 택스에 오디트 당해가지고 그 당시 3,000불을 저지멘트 받았어. 그때 큰 돈이에요. 아 눈이 캄캄하더라고. 돈을 죽으라고 벌었는데 그게 세금 보고가 이탈이 돼가지고 은행에 들어 있는 그 맞으면 3만 불을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보고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보고가 하고 나는 보고를 안 하니까 왜냐 우리 그때는 72년도에는 CPA가 없어 여기에.
1: 아하,
0: 전부 그 유학생들 영어하는 사람들 보고 인컴택스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빼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당해가지고 그 당시 3,000불 저지멘트 받아가지고 경제인 박사 그분을 찾아갔더니 네. 박사장 같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네,
1: 그렇죠.
0: 그냥 거기서 택스 디덕트 할 수 있고
1: 되고.
0: 그리고 고치는 거
1: 네.
0: 이건 무조건 택스 디덕트이다 해가지고
1: 그렇죠.
0: 1942년부터 부동산에 투자했어.
1: 그렇죠.
0: 네? 그랬더니 아니나다로 그것이 지금 12만불에 산 게 지금은 400만불짜리야. 그러니까 그 돈이 그냥 비약적으로
1: 그렇죠.
0: 나를 비대하게 해가지고
1: 네.
0: 지금은 정말 LA에서 내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1: 그렇죠.
0: 내가 여기 60년 내년이면 만 미국에 60년이거든 40년을 매년 거의 부동산을 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오르메리를 부유하게 이렇게 된,
1: 그렇죠.
0: 된 겁니다.
1: 자동으로 올라가
0: 그래 자동적으로 재산도 올라가지.
1: 올라가지
0: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컴 이래가지고 네. 거기 나오는 이제 세금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1: 아, 그럼요.
0: 예.
1: 네.
0: 다만 이제 지금 내가 아쉬운 건 그렇게 한 군데 복을 주면
1: 네.
0: 한 군데는 하나님이
1: 네.
0: 브레이크를 거는데
1: 네.
0: 너 괜히 교만하지 말고 까불지 말라 해가지고 와이프는 지금 8년째 딱 병을 줘가지고 어려운 것도 보고 이쪽에는 또 화려한 것도
1: 네.
0: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1: 네.
0: 집에 가면 걱정거리 있고 나오면은 또 이런 인터뷰도
1: 또,
0: 하고
1: 예.
0: 또 신문에 나고 또 방송에
1: 네,
0: 나가고
1: 네, 네.
0: 이제 이런 복을 받는 거라고
1: 그렇죠.
0: 생각합니다.
1: 네.
2: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장로님 예,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불의길을 걸어서 그런 연단과 시련이 거기서 겸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삶의 그 목표입니다.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73년도에 교통사고로 땅에 묻었지.
1: 네.
0: 그리고 지금은 딸만 넷이지. 다 지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매디매디 연단 주고 나를 굵게
1: 네.
0: 모든 거 실패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네. 지금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 나이에.
2: 네. 철이 나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장로님. 그래도 근면 성실함 속에서 견뎌오셨기에 오늘의 장로님이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도바울께서 복음의 빚진 자라 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미국이 베풀어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해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부르이웃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 아름다운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이 시간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말씀 주시죠.
0: 하나님은 정말 높고 끝이 없는 분이시고 한계가 없는 분이시거든. 무한대 무한한 그러한 폭을 갖고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갚는 거다 그런 뜻에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행사를 우리 고향과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없는 사람 보면요 그 포켓에 손 넣어서 돈 거치는 대로 20% 20% 어떤 때는 홈디포트 같은 데 가면 불쌍한 사람 거기 기다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50불짜리도 주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복을 받고 있다.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행사를 내가 수지가 맞아. 그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늘나라에 맞으면 보물을 쌓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영구적인 거 나는 하고서 끝장 보고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늘 이 뜻을 필요해서 용기적인 재단을 한다는 것을 정말 이 방송 듣는 분 앞에서 정말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우선 미래를 잘 두고 보시고 기도만 많이 해주시면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무쪼록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선한 사역에 힘쓰시기를 원하시는 장로님께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건강하셔서 귀한 일 많이 하시고요.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정말 방송을 통하여 나의 숨어있는 그 진실과 믿음을 정말 여러분 앞에서 고백해서 이 고백이 정말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형만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비전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초대석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는 표현이시겠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 또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는데요. 마음도 육체도 잘 갖고 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천 비전 방송 초대석 시간에 주님이 주신 육체 중 얼굴도 아름답게 가꾸며 재생시키는 셀시 화장품 대표 켈리 안 집사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셀시 네, 대표님은 또 집사님으로 지금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네.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셀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먼저 제가 이 귀한 그 기독교 방송에 여러 가지 제품과 이런 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면서 그 셀시의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셀시는 원래 불어예요. 불어, 네. 불어로 셀시고 영어로는 이거, it's 바로 이거라는 뜻을 갖고 이거. 있어요. 네, it, 예, 이제 화장품은 바로 이거 네, 그런 바로 예 이거. 의미가 참 예 좋죠. 이 셀시는 좀 특이한 그 구성과 그런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셀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그 사회자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0: 네,
1: 돼 있어요. 네, 딱 두 가지인데
0: 화장품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딱 두 가지.
1: 두 가지인데 더 특이한 거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만 딱 바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0: 너무 편하네요.
1: 네, 너무 편하고.
0: 바쁜 세상에.
1: 네.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최고의 기능성 제품이죠. 근데 네. 요즘은 사실 뭐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고 엄청난 기능성이라고 광고들을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뭐 이것도 기능성, 저것도 기능성. 뭐,
0: 네, 맞습니다.
1: 하다못해 뭐 CVS에서 파는 조그만 화장품도 전부 기능성이라고 하는데 기능성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셀시는 또 제조 방법 자체가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이 제조 방법은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로 네. AI가 접목된 그런 그 아주 그 현대 문명에 딱 맞게
0: AI 공법에
1: 네, AI 공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뭐 한 가지 스킨 로션, 영양크림, 세럼 뭐 대여섯 가지 바르던 거를 그냥 하나로 전부 다 해결하게끔 그렇죠. 네. AI 테크놀로지로 만든 게 이제 이게 세계 최초예요.
0: 아,
1: 이
0: 그렇군요.
1: 화장품은
0: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1: 이거는 이 원료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워낙 고가고 만드는 회사가 그전엔 독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구할 수가 없었는데 네,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그 일본 원료 회사를 접목을 해서 이걸 하고 네.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원료 자체 이름을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EGF다 무슨 히알루로산이다 뭐 콜라겐이다 이런 네. 것만 알지 네, 네, 이거는 네. 이 주 성분은 콜레스테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콜레스테이트.
0: 콜레스테이트.
1: 네. 네. 이거는 양모, 양의 양모. 털에서 추출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엄청나게 고가예요.
0: 네. 그 미세한 그 털에서 그걸 추출하려면
1: 그렇죠.
0: 엄청 고가의 그렇죠. 구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이게 색깔이 지금 보시면은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색이 네. 이렇게 변하잖아요. 빛과 온도에 따라서
0: 빛과
1: 이게
0: 온도에 따라서
1: 예. 네. 천연색이에요.
0: 천연색.
1: 그러니까 양모에서 그 액기스를 추출해 가지고 AI 공법으로 테크놀로지를 해서 이런 네. 색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 지금 일곱 가지 색이 들어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일곱 가지가 전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요.
0: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
1: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군요. 지금 해결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보습력이에요. 보습. 그리고 피부 속까지 채워주는 그 보습인데 사실 우리가 50대 이후에는 누구나 피부가 맞아요. 다 건조해지고
0: 건조하죠.
1: 건조해서 잔주름이 생기는 건데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되면서 피부가 광채가 나요. 이게 그게 네. 첫 번째 이제 베네핏이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성형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얼굴이 바뀌어요.
2: 리프팅 되고
1: 리프팅이 되면서 얼굴이 이제 작아지면서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은 네. 네, 요즘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거든요.
2: 피부가 뭐 팽팽하세요.
1: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거를 요거 한 가지만 쓴 게 3년 동안을 쓰셨군요. 썼어요.
2: 그러고 나서 자신 있게
1: 그렇죠. 네, 그리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지금 이 장소에서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은 화장품 상담을 하고 제가 화장품 강의를 또 나가거든요.
2: 아,
1: 그럼 사람들이 제 얼굴 봐요.
2: 그렇죠.
1: 제 얼굴을 보고 삽니다.
2: 맞아요. 그렇죠. 내 얼굴이 먼저 보여져야 그렇죠. 모델이 돼야.
1: 그렇죠.
2: 감동을 받죠.
1: 네. 그다음에 민감한 피부들이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햇빛만 쐬도 붉어지면서 타잖아요.
2: 그렇죠.
1: 이거를 완전히
2: 햇빛까지도
1: 그 햇빛까지도 물론 선크림은 바르지만 그게 피부가 약한 사람이 그런 걸 쉽게 그 느끼는데 피부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서 각종 자극 뭐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얘가 피부를 보호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이 광이 나요. 이렇게 도자기 피부라 그러나
2: 네,
1: 이제 광이 나면서
2: 네.
1: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해도 하루 종일 그 빛으로 그대로 살아 있어요. 특히 시니어들 이거는 네. 보통 50대에서 70대, 80대까지 다 쓰는데
2: 젊은 사람도 써도 되죠?
1: 그럼요. 근데 제일 여기서 이 우리 여기 소비자들이 그 놀라워하는 거는 얼굴이 바짝 위로 올라붙어요. 그러니까 리프팅이죠.
2: 리프팅 되는
1: 예.
2: 거죠.
1: 그게 뭐 시니어들한테는 최고죠. 그래서 네. 첫째는 보습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엔티에이징 되고 그다음에 색소도 없어지고 검버섯 네. 같은 것도 오래 쓰면 흐려지더라고요.
2: 흐려지고.
1: 네, 저도 이쪽에 약간 검버섯이 생겼는데
2: 네.
1: 이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밑에가
2: 뭐 기미 잡티
1: 그렇죠.
2: 뭐 이렇게 피부 탄력
1: 네. 네,
2: 주름도 개선되고
1: 아 주름은 물론이죠.
2: 네.
1: 잔주름은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1: 정말 금방 네. 본인들이 다 알아요.
2: 네. 그렇게 정말 이렇게 특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일반적으로 기능성 화장품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아주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1: 네.
2: 그런 화장품으로 네, 정말 자신 있게 우리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요.
1: 아,
2: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매자들이 200% 더 또 재구매하는
1: 저희는
2: 경우가 참
1: 그
2: 많겠죠.
1: 제가 이거를 이제 한 3년 제가 이거 이제 세일즈 네. 파트를 맡고 있는데
2: 네.
1: 지금 이거를 쓰신 분들 중에서 뭐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2: 네.
1: 매니아층이 두껍고 우리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시면 이게 가격이 좀 있는데 이제 대량 구매
2: 대량 구매하면 좀
1: 많이 싸죠.
2: 많이
1: 예, 많이 싸죠.
2: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 연락하면
1: 그 전화번호하고 네, 우리 바로. 사무실에서 오시면
2: 네. 네.
1: 그래서 한 서너 분이 모아서 사요.
2: 네.
1: 친구들끼리. 그러면
2: 그렇죠.
1: 한 박스에 한 100불씩 정도는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2: 아, 그렇죠.
1: 그래서
2: 네.
1: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한 개 그냥 사요.
2: 그렇죠.
1: 한 개를 사는데 그 다음은 한 개 안 사고 두세 명이 모아서
2: 세트로.
1: 세트로 이렇게 사면은
2: 네.
1: 박스당 100불 그렇죠. 정도는 이제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2: 그렇죠.
1: 이게 두 세트가 지금 250불이거든요.
2: 네.
1: 이게 두 개 들어있는 그 큰
2: 그게,
1: 박스가
2: 네.
1: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패키지로 10개, 20개 이렇게 패키지를 해놓은 게 있어요.
2: 아, 네.
1: 그래서 장사하실 분들도 많이 사가시고
2: 네, 한꺼번에 하시면 이제
1: 네.
2: 그런 또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1: 예, 그렇죠.
2: 좋은
1: 예, 예.
2: 그리고 구매 방법이 있네요.
1: 또 한 가지 이제 정말 정말 좋은 거는 너무 편하대요. 너무
2: 그렇죠.
1: 쓰기가 편하대.
2: 우리 보통 옛날에는 뭐
1: 대여섯까지 썼죠.
2: 스킨케어, 뭐 로션, 크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섯까지인데 딱 두 가지
1: 가지를 섞어서
2: 네. 그냥 한 번에
1: 한 번 바르는 거죠.
2: 그걸로 해결 끝.
1: 해결돼요. 특히
2: 네.
1: 그 지금 이제 양모에서 추출한 콜레스테이트 그 성분 말고 그 옆에 큰 병은 줄기세포거든요.
2: 아, 줄기세포.
1: 에델바이스 꽃.
2: 와.
1: 그게 이제
2: 요새 줄기세포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줄기세포 그냥 뭐 다른 것들 말고 이거는 스위스 특허를 갖고 있는 알프스 산에서만 피는 에델바이스 꽃 있잖아요. 우리
2: 예,
1: 왜
2: 에델바이스
1: 사운드 오브 뮤직의 노래도 있죠.
2: 그러면.
1: 거기서 추출한 그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에델바이스 줄기세포 세럼을 비싸서 아이크림 아이세럼으로만 팔았어요.
2: 아, 네.
1: 옛날에는.
2: 네.
1: 근데 이제 그걸 여기다 접목시키고
2: 네.
1: 그리고 요즘 이제 뭐 여기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네. EGF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요새 뭐 EGF. 네, 근데 맞아요. EGF도 질이 천태만상이에요. 근데 우리 EGF는 피부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헨리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이 EGF를 개발해서 노벨 수상까지 받았어요.
2: 와,
1: 이분이.
2: 그러니까 EGF라는 성능은
1: 네.
2: 세포 성장 그렇죠, 그렇죠. 분자를 쭉 그렇죠, 그렇죠. 탄력을 주고
1: 그렇죠.
2: 회복하고 재생시키는
1: 그러니까 EGF의 역할. 제일 탁월한 그 효능은 피부 재생이에요.
2: 그렇죠.
1: 그로스펙트가 들어있어가지고
2: 네, 재생.
1: 네, 네, 그래서 네, 네. 노화를
2: 방지해주고,
1: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잡티 같은 것이 덜 생기죠.
2: 네.
1: 그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죠.
2: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그런 중요한 네. 네, 원료가 네.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 대표님 말씀 주셨고요.
1: 아,
2: 정말 예, 얼굴도 예뻐지시면서 마음도 예뻐지시면서 믿음도 예뻐지시면 더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1: 아, 그럼요.
2: 이왕이면 주님 앞에 더
1: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드려야죠.
2: 예,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1: 예.
2: 예, 아, 물론 좋아 보이겠죠.
1: 물론이죠.
2: 네, 네 예.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좋은 셀시 화장품을 보급하고 전달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간증도 있으실 테고 또 애로도 있으셨을 테고요. 보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시죠.
1: 제가 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합니다.
2: 네.
1: 제가 이거 뭐 한두 개 팔자고 여기서 방송에서 거짓말을
2: 네,
1: 하겠어요. 그건
2: 네네.
1: 안 되는 거고
2: 네네네.
1: 이거를 딱 바르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심지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처음에 이거 우리가 몇 년 전에 이거 할 때 우린 샘플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 까다로운 손님들은 까다로운 손님들 있잖아요. 제가 한 박스 씨를 줬어요. 주고 이틀 3일을 쓰시고 싫으면 도로 주세요.
2: 네.
1: 내가 쓰면 되니까.
2: 그렇죠.
1: 그래서 몇 박스를 돌렸어요.
2: 아,
1: 한 분도 돌려주신 분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2: 네,
1: 거예요.
2: 네.
1: 아마 그분들도 들으시고 계실지 몰라요.
2: 네, 네, 네,
1: 그러면서 그렇죠. 하나 사가고 그때가 땡스기빙 몇 년 전에 땡스기빙 곧 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땡스기빙 프로모션을 했거든요.
2: 아,
1: 그래서 그때 하나씩 그 가져가신 분들이
2: 재구매.
1: 재구매로 해서 뭐 다섯 개 사시고 열 개 사시고
2: 그러셨구나.
1: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어져요. 왜냐하면
2: 아.
1: 이거는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사서 놓고 싸도 되거든요.
2: 네.
1: 물론
2: 냉장고에
1: 뭐
2: 안 넣어도 되고요.
1: 냉장고 안 넣어요.
2: 그렇구나.
1: 냉장고에 안 넣어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다 이거 화장품을 쓰시고 이틀 3일을 써가지고 뭐 효과가 본다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뭐지? 다른 화장품하고는 틀리다. 그거를 다 느껴요.
2: 느끼는 거예요.
1: 다 느껴요. 전부 다 느껴요. 그거를.
2: 네, 좋은 간증이십니다.
1: 네.
2: 진짜.
1: 그리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2: 네.
1: 밤에 바르잖아요.
2: 네.
1: 그럼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은 하루 종일 아침에 그냥 그걸로 그냥 있어요. 수분이 촉촉하게 남아있어요.
2: 촉촉하게.
1: 드라이 되지 않아서.
2: 중요한 것 같아요. 수분이 촉촉해야지 막 드라이 되니까.
1: 드라이 되면 잔주름이 생기고
2: 생기죠.
1: 늙어요.
2: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이거는 제일 아까 제가 설명해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수분을 우리가 바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르는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막는 화장품은 없어요. 이거는 막아줘요.
2: 막아줘.
1: 이거를 발랐을 때 약 처음에 조금 끈적끈적 하거든요.
2: 네,
1: 처음에.
2: 네, 네, 네, 네.
1: 그럼 그게 조금 있으면 막을 형성을 딱 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채워진.
2: 프로텍트 해주네요. 이렇게.
1: 그렇죠. 그리고
2: 네.
1: 이건 제가 경험해서 하니까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2: 그렇죠.
1: 이걸 딱 바르잖아요. 그럼 조금 있잖아요.
2: 네.
1: 그럼 얘가 이렇게 땡기는 기분이 느껴져요.
2: 이렇게 땡기는 느낌.
1: 자기가 느껴져요.
2: 당겨지는 느낌.
1: 예, 당겨지는 느낌이
2: 네.
1: 느껴져요. 그래서 뭐 수분을 화장품 추로 채우는 건 많아요. 발라서 뭐 바르고 한데
2: 네,
1: 그거를 날아가지 못하게
2: 이렇게 보호해주고 프로텍트 해주는
1: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화장품은 내가 보기에는
2: 저도 뭐 써본 중에
1: 그렇죠.
2: 이게 최고다.
1: 저도 뭐 나이가 70인데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바꿔서 썼겠어요.
2: 그렇겠죠.
1: 그런데
2: 네네,
1: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뭐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면은
2: 네, 100살
1: 앞으로도 20년 30년 화장품을 쓰는데 그냥
2: 네.
1: 두 개 섞어서 하나만 딱 바르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2: 그럼요.
1: 특히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같은 분 있죠.
2: 그렇죠.
1: 그분들이 많이 사갖고 입원하셔요.
2: 아.
1: 우리 손님 하나의 그 아시는 분도 네, 네. 이제 수술은 아니고 시술하러 들어가시면서 네. 사갖고 가셨어요. 아, 누워갖고 그냥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하나만 바르니까. 바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하여튼
2: 참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서
1: 좋아요.
2: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화장품 셀시를 만나게 해주셔서
1: 너무
2: 또
1: 감사하죠.
2: 축복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간증 좀 해보세요.
1: 아니 뭐 간증 전 사실 뉴욕에 살았거든요.
2: 네.
1: 뉴욕에서 25년을 살다가 네. 60에 리타이어 해가지고 아 이제 리타이어해서 정말 누구 말 맞더라 뭐 놀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뉴욕에서는 내가 전혀 다른 그 일을 했기
2: 일을
1: 때문에 아니고 이제 여기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한 2년만 놀고 사실 2년은 놀았어요.
2: 네.
1: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히 이 회장님을 만나고 회장님의 그 아버지가
2: 목사님.
1: 목사님이셨고 돌아가셨고
2: 그러셨군요.
1: 그 유일한 아들이신데 이분도 이제 나오기는 그 기독교 그 대학을 나오셨어요.
2: 네, 신학대학.
1: 신학대학을 나오셨는데 자기하고는 이제 길이 틀리다. 본인은 알잖아요.
2: 그렇죠. 누구나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그래갖고 뭐 이런 컴퓨터 전공으로 하고 지금 이제 AI에도 기술을 갖고 계시고 또
2: 그러시구나.
1: 여러 가지 뭐 그런 큰 일을 하셔가지고 성공도 했고
2: 네네.
1: 그런 분을 우연히 제가 만나가지고
2: 아, 참 럭키 하셨어요.
1: 예, 정말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이렇게 히든 플랜을 갖고 계셨구나.
2: 네.
1: 너는 조금 이제 쉬었으니까
2: 네.
1: 이제는 일을 해라.
2: 네.
1: 어? 그래서 네. 화장품에
2: 좋은 훈훈을 널리 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효과를 봐서
1: 네.
2: 효과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1: 아, 그럼요.
2: 그러면 또 기쁘게 살 수 있고 네, 그런 예, 아주 보람된 마음을
1: 네,
2: 갖고
1: 그리고
2: 계시네요.
1: 이게 무슨 뭐 스토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입에서 입으로 정말 우리는 입에서 입으로
2: 네,
1: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 하고 물론 온라인 판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 네.
1: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어떤 회원제로 해가지고
2: 네, 회원제로.
1: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하고
2: 네.
1: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2: 네, 네.
1: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해요.
2: 세미나.
1: 화장품 오케이. 세미나.
2: 네.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1: 3333 윌시어 블루바드 9층 7호예요.
2: 네.
1: 예.
2: 3,
1: 파킹도
2: 3, 3, 3.
1: 우리가 다 후리로 해드리고.
2: 3이 4개니까 예, 기억 잘하실
1: 네,
2: 것 같아요.
1: 이게 윌시어하고 카타리나,
2: 카타리나
1: 거기서
2: 네.
1: 토요일 날 2시에 오시면
2: 토요일날
1: 우리
2: 2시.
1: 회원들이 이제 네. 그 셀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같이 이제 세미나도 듣고 또 여름에는 이제 수박 같은 것도
2: 같이 나누고.
1: 나눠서 담소하고
2: 네.
1: 여기가 되게 넓잖아요.
2: 오,
1: 무척 넓어요.
2: 엄청 넓어서 예. 제가 대기업 회사 같아서
1: 네.
2: 여기가 긴가? 이렇게 제가 왔었어요.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오다가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커피도
2: 네,
1: 우리가 커피 머신들 왔기 때문에
2: 그렇대요.
1: 그래서 내가 아, 딴 데서 돈 쓰지 말고 여기 와서
2: 그럼요,
1: 무료
2: 여기
1: 커피
2: 와서
1: 먹고
2: 커피 마시고,
1: 카페보다 더 좋잖아요.
2: 너무 좋아요.
1: 네. 네.
2: 우리 또 대표님이 워낙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넓으시고
1: 아이고,
2: 고우시고
1: 아닙니다.
2: 진짜 네. 얼굴도 고우시지만 마음도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네. 아,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참 많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앞으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2: 있으세요?
1: 저희는 뭐 애들도 다 크고 다
2: 네,
1: 이제 다 뭐
2: 네.
1: 시집장가들 네. 가서 지들끼리 살고 있고
2: 그렇죠.
1: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2: 네.
1: 정말로 보람 있고 아시죠. 감사하고
2: 그렇죠.
1: 그렇게 일을 할 거고
2: 네.
1: 그리고 이제 여자라면 또 요즘은
2: 네.
1: 남자들도
2: 네.
1: 전부 이제 피부나 얼굴이나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쓰셔야 돼요.
2: 그럼요.
1: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뭐
2: 아,
1: 이쁘고 안 이쁘고가 요즘은 문제가 아니고
2: 그럼요.
1: 일단 깨끗하고
2: 그렇죠.
1: 화사하고
2: 인상이 편안하게
1: 그래서 그거에 확실히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2: 네, 네,
1: 이 두 가지를 섞어서
2: 네.
1: 하나를 딱 바르는 거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가끔 이제 그걸 바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2: 네.
1: 야 내가 이 셀시를 안 만났으면은 지금 내 얼굴이 어땠을까 어? 정말로 그리고 지금도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세럼 바르고 영양크림 그 흡수도 안 돼요 5%밖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2: 네,
1: 그게
2: 네.
1: 그런데 이거는 그냥 두 개 섞어서 바르고 딱 그거 하나면은 다 해결이 되니까
2: 네,
1: 네. 그래서 아, 이 셀시를 내가 안 만났으면은 지금 내 얼굴 지금 이 얼굴은 내가 유지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가 사실은 네. 합니다 내 친구도 그래요
2: 네.
1: 자기가 다섯 개 사갖고 다 써가지고 끝나가지고 있던 화장품을 썼대요
2: 네.
1: 근데 3일이 딱 지나고 전화 왔더라고 어머 나 안 돼 다시 사야 되겠어
2: 네.
1: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도 꼭
2: 네.
1: 계기가 되시면
2: 네.
1: 트라이 하시면은
2: 네, 네.
1: 아마 예뻐지실 거예요.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참, 네 셀시, 네 뭐 우리 켈리 안 우리 대표님께서 셀시 화장품 소개해 주셨고요. 네, 효능에 대해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자신 있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보람 있고 네, 앞으로의 또 비전도 크신 것 같습니다.
1: 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1: 네, 그럼요.
2: 쓰임 받으시는 네. 그런
1: 네.
2: 귀한 우리 대표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1: 네. 네,
2: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예, 요즘은 이제 PR 시대라고 해서
2: 네.
1: 뭐 우리 그 셀시에 대해서 제가 여지껏 정말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과 그런 그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그 되는 일을 이 셀시를 통해서 하고 싶고
2: 네.
1: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제 더 나아가서 큰 발전을 한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 네.
1: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 아멘. 감사합니다.
1: 네,
2: 아, 연락처를 좀 주셔야겠어요.
1: 네, 네. 제 전화번호가요. 310-625-1083. 제 이름은 켈리 아니고요.
2: 네.
1: 예, 전화를 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우편 배송도 해드리고
2: 아, 그러시군요.
1: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고 싶으면은 언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2: 그렇죠.
1: 이제 제 센터로 오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원하시는 분은 제가 출장도 가서 제가
2: 그렇죠.
1: 나가서 이제 제품 설명도 제가 하고
2: 그렇죠.
1: 예,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 뭐 아,
1: 오렌지
2: 네.
1: 카운티나 이런 데서 화장품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1: 제가 나와서 강의도 해드리고 그럽니다.
2: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1: 네.
2: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와주셨어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전화 310-625-1083 310 지역 625-1083 켈리안 대표님께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진행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독 광구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인 향기로운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만이복지재단과 한국학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형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만이복지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윤철주 목사가 한인사회에서 교회를 세워 이끌어갈 때에는 크게 도왔습니다. 그가 시키는 모든 일을 성실히 맡아 봉사한 것입니다. 그 무렵 나의 사업도 번창하였습니다. 사는 아파트마다 입주자들이 들끓었고 새도 잘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딸도 공부를 잘하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였습니다. 캐더린의 병세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97년에 이르러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을 힘껏 돕기로 나서자 나의 마음에 행복감이 가득 차고 집안에 화평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고향을 찾게 되었고 또 고향인 공주시 봉황동 358번지의 옛 땅, 내가 태어난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때 저 세상에 가 계시는 어머니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남을 도우면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다던 어머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듯 싶은 많이 복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리면 그래야지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웃만을 돕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도우면 스스로를 키우기 마련입니다. 우주 만물의 상호관계, 곧 공생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와 이웃은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빈손을 들고 왔습니다. 또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껴 쓰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욕심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집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를 겪으면서 내가 채만 것은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을 굽어 살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 허전함과 불만을 느끼기 일쑤였는데 이제 와서는 바라는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도우려고 고향을 찾습니다. 옛날 어릴 적에 살던 집은 헐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 있고 또 식구나 일가 친척 어느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마을인데 모든 주민들이 정든 이웃들로 보이는 까닭은 또 무엇일까요? 6천 마일의 먼 길을 3등석을 타고 가서 한 주일을 바삐 보낸 뒤 널따란 태평양을 건너 귀가할 때는 피곤을 잃고 새로운 희망과 벅찬 용기에 젖어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10여 시간의 태평양 횡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사람과 내 딸을 불러놓고 많이 복지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이야기해주면 어느 한 사람도 짜증을 내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보, 잘했어요. 아버지, 장해요. 라는 칭찬밖에는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도 없이 다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트럭을 몰고 달립니다. 경비를 아끼기 위해 24채나 되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품과 연장을 직접 사서 싣고 다닙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된 후 13일 연속 군사 목표물을 공격해온 미국. 이에 이란 역시 미국 동맹국 공격을 이어왔는데요. 이렇게 거의 2주 동안 양방의 아주 강력한 공격들은 일단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마이콜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외교적 노력이 강화된 후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지를 주고 있다.

기존 수준의 이 제한적 공습으로는 더 이상 군사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셈입니다. 미사일 재고도 역시 문제입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경우 중동 지역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방공탄 재고가 위험한 수준까지 소진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뭐석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정말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 유가가 또다시 100달러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 등이 공습 지속과 확대를 주저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화답했습니다.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이 이틀 전 밤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이틀 동안은 멈췄다. 우리의 군사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보복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멈춘 그들에게 보복 작전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듯 전쟁 재개와 지속이 결과적으로는 뭐그 누구에게도 특히 미 행정부에도 좋을 게 없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 생성 그림을 올렸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과 이란 유조선을 공격하는 모습이 묘사된 그런 인공지능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하르그섬 석유 수출 터미널로 보이는 시설을 전투기 여러 대가 공격하는 모습이 묘사됐는데요. 이제 우리 유조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그림도 잇따라 석 장이나 올렸습니다. 모두 성조기를 기항한 선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CBS와 유고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전쟁을 다루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뚜렷한 종전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전쟁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응답자의 37% 가까이가 전쟁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될 것이다. 20% 이상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아울러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공식 집계를 수정했습니다. 전사자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재차 수정한 것입니다. 네, 앞서 전쟁 발발 이후 사망한 미군 4명. 이 사람들을 뚜렷한 기준 없이 전사자 명단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을 산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웹사이트 상의 일시적인 데이터 오류며 즉시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며칠 동안 국방부 웹사이트에는 전사자 수가 14명으로 표기돼 있어서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바로 어제 공식 웹사이트 사상자 집계를 수정했고 140명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한 4명을 사망자 집계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자, 미군이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사망자는 그래서 18명, 부상자는 624명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지 국방부 공식 웹사이트와 관련해서 이란 전쟁 개시일을 2월 28일이 아닌 7월 7일로 명시한 게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낸 휴전 이후 대이란 군사 행동이 재개됐다고 통보한 날짜입니다. 네, 지난 2월 28일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한 전쟁, 그래서 군사행동 기간을 60일로 제한이 되죠.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나름의 전략으로 법적인 제재를 회피하려고 애써왔는데요. 아예 이번에 휴전 협정 이후에 다시 전쟁이 발발된 그 시점을 이란 전쟁 개시일로 적고, 이에 대해 공화당의 상원 의원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전쟁 시작 자체를 재설정하는 것이 아주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팝스타 케이티 페리가 백악관이 자신의 히트곡을 이란 전쟁 홍보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나는 이래 승인한 적도 없고 또 별도로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요청을 받았다 한들 나는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홍보 영상에 깊은 경악과 분노를 느꼈다면서 내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지 전쟁을 찬양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대중음악계에서는

0: 최근에 이처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음악 무단 사용에 항의하는 사례가 이뿐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팝스타인 아리아나 그란데, 지난 6월에 이민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이민 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에 자신의 노래인 바이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서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요.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요. 내 음악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극악무도한 허튼 짓에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브리나 카펜터, 올리비아 로드리고, 록밴드인 세미소닉 등 다른 가수들도 이 아이스가 홍보 영상에 자신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크게 비판해 오고 있습니다. BTS의 음악이 만약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BTS의 팬 입장에서 결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BTS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 나온 5집 아리랑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까지 올랐다가 미끄러졌었는데요. 다시 상위 10개 앨범 안에 탑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제 BTS 앨범 아리랑이 26위에서 무려 17계단이나 오르면서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아마 지난 19일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서 다이너마이트 이 곡이 울려 퍼진 게 앨범 판매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낸 앨범 아리랑. 이 아리랑으로 지금 전 세계 순회 공연 중인 BTS 어딜 가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발매 직후에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고요. 3주 연속 자리를 지켰었는데 그러다 자연스럽게 내려갔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또다시 10위 안에 재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이렇게 한참이 지나도, 이 경우에는 아닙니다만, BTS의 경우에는 한참 지난 후에 갑자기 다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계에서는 그게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에 1위를 했었는데 10년 후에 다시 1위를 한다. 특히 골프라는 종목에서 참 힘들 것 같죠? 한국의 신지은 선수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제 끝난 LPGA 경기에서 10년하고도 훌쩍 넘겼는데요. 무려 3,700여 일 만에 1위를 다시 한번 탈환을 해서 정말 눈물 글썽이는 인터뷰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은요,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프랑스 남서부 지역 스페인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지금까지 30만 명이 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피하게 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폭염으로 수풀이 건조하고 또 강풍이 불어닥치면서 불길이 번졌고요. 현재 파리의 4배 면적이 불길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 지역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불과 10마일도 채 되지 않는 지점까지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간밤에만 5만 5천여 명이 추가로 대피 명령을 받는 등 프랑스의 산불로 현재 대피자 수가 22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프랑스뿐이 아니라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여기저기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역의 산불 대피자 수만 3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산불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주비행사 3명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개월간의 임무 수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나사 소속 미국인 우주비행사 크리스 윌리엄스와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스프레츠코프 그리고 세르게이 미카이에프 이렇게 세 사람이 어제 카자흐스탄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들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어느 지역까지 가고 미 우주비행사는 휴스턴 존스 우주센터로 귀환을 했고요. 두 명의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모스크바 외곽의 훈련기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비행사가 함께 우주를 다녀왔다는 소식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죠? 지난 14일에도 미국과 러시아 우주비행사를 함께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귀환한 우주인들의 뒤를 이어서 또한번 8개월간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우주정거장으로 향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전 냉전 시대 우주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미국과 러시아. 당시 이 분야를 선점하려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첩보 작전들도 펼쳐지곤 했던 것. 영화들 통해서 한번은 보셨을 겁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우버의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3년 만의 일입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이 소식, 그리고 LPGA 신지은 선수 소식, 그리고 LAFC의 손흥민 선수 월드컵 때 많이 뛰지 못한 한을 이렇게 풀고 있나요? 세 경기 연속 선발 출장, 그리고 세 경기 연속 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달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우리의 아쉬움을 더 달래주는 그런 골 결정력이었고요. 좋은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소식들 다 한꺼번에 묶어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6: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3: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18: 스미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19: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18: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19: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18: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19: 못 참는 소변장애,
18: 빙빙 도는 이석증,
19: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18: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미키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2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에서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어제 경기를 끝낸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신지은 선수가 그것도 와이어 투 와이어, 그러니까 1라운드에 공동 1위에 올랐고 그 1위를 4라운드까지 이어가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뒀습니다. 최종 합계는 9원 더파 279타였는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급강하하기도 하면서 또 코스도 만만치 않았던 이곳에서 9원 더파 상당히 좋은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승은 LPGA 투어 통산 2승인데요. 첫 우승은 10년하고도 2개월 전이었습니다. Volunteers of America Texas Shootout 이 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통산 2승째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른 나이에 미국에 골프 유학을 와서 신동소리를 듣고 뭐 주니어 선수권 대회는 일찌감치 재패했던 신지은 선수지만, 네, 그리고 성인 무대에 가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첫 승을 거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승 사냥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순간에 딱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이번 우승, 그 노력을 어떻게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10년 만에 우승이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10년 동안 계속 도전을 했고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LPGA에 계속 무대에 밟을 수 있도록 매년 매년 그 시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잘하던 선수들도 슬럼프에 갑자기 빠져서 아예 퀄리파이가 안 돼서 LPGA 무대를 못 밟는 그런 해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물론 컷 탈락하는 대회도 있었지만 10위 안에 이름 올리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과정들이 합쳐져서 정말 의미 있는 2승을 거뒀습니다. 자, 한편 LPGA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올해 3연승 행진인데요. 유혜란 선수가 메이저 2연승을 거뒀었죠.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그리고 에비앙 챔피언십, 그리고 어제 신지은 선수가 우승을 이어받았습니다. LPGA 투어 한국 선수 3대회 연속 우승, 그리고 올 시즌 통틀면 6승 합작 기록을 달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저녁, 더운 날씨지만 직접 뭐 경기장을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은 시원한 맥주와 함께 TV로 보면서 열렬하게 응원하신 분들 모두 값진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LAFC가 스포팅 캔자시티를 4대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 시즌 지금 월드컵 이후에는 LAFC 경기는 모두 3경기가 열렸는데 모두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 또 모두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는 선제골이었고요. 또 나머지 두 경기는 팀의 추가골, 또 딱 승리를 확정지는 쐐기골 등등 골의 타이밍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컨디션이 꽤 좋아 보였어요. 또 여기에 좋은 공격 파트너인 부안가가 매경기 역시 골, 또 멀티골을 펼쳐주면서 LAFC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서부 컨퍼런스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네,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점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메디케이드 같은 비현금성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국토안보부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또 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 수혜 여부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겠다, 이런 규정 개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2022년에 축소했던 공적 부조 수혜 적용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새 규정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민국에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소득, 교육 수준, 기술 등의 심사를 거쳐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네, 사실 그동안 심사 대상 복지 혜택에는 현금성 복지 혜택인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SSI는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제되어 왔던 비현금성인 복지 혜택, 다시 말해서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공공주택 지원까지 이번에는 모두 포함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조셉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민자의 자리 원칙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에 의존하는 정책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이번 최종 규정안으로 인해서 약 95만 명의 이민자 가구 구성원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이 정부 혜택을 스스로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이모와 우버의 결별 소식. 3년 만의 일이고요. 이미 이 업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웨이모가 자율주행차를 우버 앱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어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을 해서 양사가 여러 가지 이점을 얻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별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각사의 시작을 조금 살펴볼까요? 웨이모는 2009년 구글의 기술연구소 내부 프로젝트인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6년에 구글 지주회사 산하의 독립자율주행기업인 웨이모로 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기술연구개발을 시작한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버는요, 원래 2009년에 승차 공유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 자율주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15년입니다. 이 두 회사 사이는 유명한 기술 유출 법적 공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우버는 자율주행 부문을 타사, 그러니까 오로라에 매각을 했고요. 직접적인 독자 자율주행차 개발에서는 손을 뗐었습니다. 그리고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를 우버 앱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웨이모는 그 대중화된 우버 앱 대신 어떤 앱을 통해서 운행이 될지 궁금해지고, 이미 직접적인 독자 자율주행차 개발에서는 손을 뗀 우버 입장에서는 또 어떤 스타트업 기업과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2: 이란 전쟁 재격화로 당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가 다시금 90달러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이번 주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후 두 번째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약 36%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주일 전 13%에서 크게 뛴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라는 점도 연준의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서 3.5% 둔화했지만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웃돌면서 물가 하락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인상시켜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연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의회 입성 한 달 만에 총리가 된 영국의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영국에 옳은 일이라면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옳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무엇보다 자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영국의 총리라는 직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지난 2021년 미국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에는 의회 폭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동조한 영국 정치인은 지금 당장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 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 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헤이 다섯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섯, 일곱.

0: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0: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2: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9: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8: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13: 이것도 많이 덥습니다만 한국에서의 더위는 조금 수준이 다르죠. 네, 간간이 소나기가 내렸다 다시 햇볕이 쨍쨍. 워낙 습도가 높다 보니 체감 기온은 100도를 훌쩍 넘는 곳이 뭐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온열 환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어르신들이 밭일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매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밭일을 하던 100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고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어서 온열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얘기를 합니다. 고령일수록 체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조금은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늘 하던 일이고 하니까 날씨와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다가 이런 참변을 겪는 경우가 매해 여름에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는 시범 적용 중인데요. 손목 시계 형태의 검은색 기기, 얼핏 보면 젊은층이 많이 착용하는 스마트워치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내면한 화면에 색깔, 숫자, 글자가 눈에 띄는 그런 기기입니다. 바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온열질환 위험 알림 장치인데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기기 관련 특허 출원을 마쳤고요. 9월까지 전남, 광주, 고흥, 제주, 서귀포, 대구, 동구 세 곳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시계를 차고 있던 한 농민이 보여주는 화면을 보면 체감 온도 33도씨, 습도 58%, 폭염주의보 이런 글씨 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예전에는 사실 날이 더워도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그냥 버텼는데 이제는 이 녀석이 자꾸 알람을 하면서 쉬라고 알려주니까 일단 일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물을 마시거나 잠시 그늘에서 조금 쉬었다가 오히려 작업 능률도 오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꽤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두껍긴 한데요.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작업하는데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특히 농업 분야 온열질환 발생자가 2023년 503명이었던 게 지난해 685명으로 36%나 늘었고요. 올해도 역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중에 집계가 되겠지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시계, 생체 리듬 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계의 도입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온도, 뭐 습도, 뭐 폭염주의보 이런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지역별 온습도 자료를 활용해서 체감 온도와 온열 지수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차고 작업을 하는 작업량, 에너지 소모량이 그대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작업 강도에 따른 개개인의 적정 휴식 시간이 제시되는 맞춤형 그런 생체 리듬 시계가 되는 것이죠. 네, 한편 이렇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홈쇼핑에서는요. 코트, 무스탕, 패딩 등 겨울 패션 판매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할인폭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옷을 사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요. 그런데 예전과 또 다른 것은 뭐 재고 방출 할인 행사도 있겠죠. 하지만 신상 구매 수요자도 꽤 많고 이를 겨냥한 특집 방송 등을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6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겨울 패션 상품 주문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GS샵은 무려 350%가 롯데홈쇼핑도 현대홈쇼핑도 40%에서 10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가 부담이 큰 캐시미어 코트, 무스탕 같은 제품이요. 이 할인 기간에 미리 구매하는 경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물가 속에 계절보다는 가격을 우선하는 소비가 확산된 영향으로 불이가 됩니다. 그리고 유행이 지난 제품이 아니라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걸 보면서 아예 최근에 가을, 겨울 패션 수요를 미리 확보하는 그런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출소 후에 생활고를 겪다가 아 이러느니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낫지 하면서 전통시장 상인의 흉기를 찌른 40대 남성. 경찰이 붙잡았고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무주에서 있었는데요.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했지만 범행 동기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먹고 입고 잘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평생 이제는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피의자는 지난 26일 한낮에 한 전통시장에서 그곳에 있던 상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가게 좌판에 놓여있던 흉기를 훔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사람 네, 일면식은 전혀 없던 사이였습니다. 한편 역시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지난 4월에 출소했다는 피의자는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접 본인도 생활고를 이유로 교도소 복역을 목적으로 범행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전과자라는 낙인이 꽤 깊이 박혀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생활고를 이유로 다시 전과자가 되겠다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케이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또 따라서 이 교도소 내에 수용자 과밀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도소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 현재 교도소 하면 청송교도소 딱 떠오른 만큼 청송지역에는 여러 교도시설이 있는데 이곳에 또 다른 새로운 교정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밀양 같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이런 교정시설을 들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정이 필요하겠지만은요. 일단 예전에 비해서 혐오시설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꽤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라는 건 기본적인 공무원이 들어온다는 얘기 또 그들의 가족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결국 지역 경제 소비자가 어느 정도 구축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다른 유입 인구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말이죠. 참고로 1,000명 규모의 수용시설에서는 250여 명의 교정 직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LPGA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무려 10년 2개월을 기다려왔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신지은, 네, 한국 골프 선수의 얘기로 지난 주말 화제였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골프 선수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즐기는 우리가 정말 위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도 5년이나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망 위험도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 사회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골퍼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적 연구인데요. 골퍼의 사망 위험이 비골퍼보다는 약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건강 효과, 걷기겠죠.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18홀을 라운드할 경우 11,000에서 17,000보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카트를 이용하더라도요, 평균 5,6,000보 이상을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도 큽니다. 물론 조금씩 코스나 이동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0에서 2,000kcal 정도는 소모할 수 있는 운동, 골프입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평가되는데요. 아무래도 평지만이 이 셋은 없잖아요. 언덕을 오르내리고 또 반복적으로 스윙하는 과정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동반자와 수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골프의 특성상 정신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 역시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선수뿐만 아니라 갤러리도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프 대회 하루만 관람해도요, 거의 6, 7마일을 걷는 것이고 1000kcal 이상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데 이 갤러리들이 뭔가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은. 네, 비교적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골프. 장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 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뇌척수액에 실려 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이 배출 통로가 좁아지면서 각종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치매 등의 뇌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연구진이 뇌척수액이 뇌막 림프관에 흡수돼 코 안쪽 림프관을 거쳐 목 림프절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이 형광물질을 넣은 쥐의 뇌척수액 흐름을 3차원으로 분석했고,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첫 관문인 지주막의 미세한 구멍을 확인해 목 림프절까지 전체 배출 경로의 마지막 퍼즐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늙은 생쥐의 코 안쪽에 림프관 재생 유전자를 투여하자 좁아진 통로가 다시 넓어져 뇌 청소 기능이 젊은 생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즉 코에 약물을 뿌리는 비침습 치매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홍선표 기초과학연구원은 배출 경로가 노화에 따라 좁아지고 감소해서 뇌 청소율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로를 조절하는 것이 새로운 치매 예방 및 치료 연구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영장류에 이어 사람에 대한 연구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셀에 실렸습니다. 유명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가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13살이었을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하고 낙태까지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어제 예비 심리에서 데이비드와 피해자인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에르난데스와의 성관계, 임신, 낙태에 대해 나눈 대화와 사진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에르난데스는 13살이었으며 이후 낙태를 후회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던 가운데 미성년자와의 관계 폭로를 우려한 데이비드가 지난해 4월 23일 에르난데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데이비드는 시체 훼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가명으로 삽, 전기톱, 공기주입식 풀장, 자루 등을 주문했으며 자택 차고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에르난데스의 시신은 지난해 9월에 훼손되고 부패한 채 데이비드 명의의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를 1급 살인 및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가 2022년에 발표한 로맨틱 호머사이드, 낭만적인 살인이 연인 간의 이별을 살인에 빗댄 내용이고 또 뮤직비디오에는 흉기와 피해 젖은 여성 등이 등장해서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날 우연히 산 즉석복권으로 20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은 그는 당첨금을 결혼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가끔 복권을 구매해왔다는 A씨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날 부모님과 헤어지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갖고 있던 현금 15,000원으로 로또와 스피또 2,000을 구매했습니다. 그는 스피또는 판매점에서 바로 스크래치를 긁어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20억 원에 당첨됐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판매점을 빠져나왔다며 한참을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당첨이 맞는지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양가 부모님께 당첨 소식을 전했고 결혼 앞두고 큰 행운이 찾아왔다며 모두 함께 기뻐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는 결혼 준비 자금으로 이 당첨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피또 2000은 행운 그림 두 개가 모두 일치하면 당첨금을 받는 즉석식 인쇄복권입니다. 1등 당첨금이 20억 원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메시지 교환을 비롯해서 중재국들의 활동이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어제 오스트리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잃은 종전 MOU는 길고 복잡한 또 구체적인 문서가 아니었다. 그저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짧은 양해각서에 불과했었다라며 이번에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종전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물밑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공방 중단의 공식적인 또 표면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군사적인 충돌과 협상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인식차가 워낙 컸던 만큼 이 포성을 잠시 멈춘 이 기간 동안에 휴전 또는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으로 이란 내 군사 시설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상대로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종전 MOU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 같은 무력 공방 재개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의 급등을 다시금 불러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미군 장병 4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란 공습의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날 국방부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란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도 무기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진지한 대화가 이란과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 같은 날 저녁 이 백악관 기자협회에서도 나는 이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란 역시 미국이 공습을 멈추니 우리도 보복 공격을 중단한다라고 밝히면서 주말 이후 양측의 공격은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1: 7월 27일 오늘은 1954년 7월 27일 오전 11시 판문점에 세워진 목조 회의장의 두 출입구로 양측 대표가 동시에 들어섭니다. 동쪽 문으로는 유엔군 수석 대표인 윌리엄 해리슨 미 육군 중장이, 서쪽 문으로는 공산 측 수석 대표 남일 인민군 대장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서명에 걸린 시간은 단 11분. 3년에 걸쳐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 일단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정전 42돌이 되던 1995년 오늘은요, 워싱턴의 내셔널몰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헌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화강한 벽에 새겨져 있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장, 정전 76년을 맞고 있는 오늘에도 계속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정전협정일이고요. 대한민국의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프렌드 보험,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루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은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0: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9: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0: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9: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0: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1: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2주간 이어왔던 대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하고 이란도 이에 조건부로 화답하면서 일단은 무력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은 물밑 접촉으로 협상 재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는 신경전을 고조시키며 여전히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이란 군사작전이 잠정 중단됐다라고 CNN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으로 이어진 공습을 멈추고 오늘까지 사흘째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통령이 현재 하는 일은 우리가 그간 지켜본 것처럼 대화에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실무진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수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면서

0: 않고 있다며 또 미국에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일일 공습 중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3일 안에 미국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는 지금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며 미국은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모든 결정은 미국의 우려가 아닌 오직 국가안보와 국익이라는 변수에 의해서만 투명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으며 봉쇄 상태도 유지되고 있다며 해협의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만과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협상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미국 개입설도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사흘 동안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미사일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부족 우려로 대이란 공습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중단은 이란의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란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양보다도 훨씬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리언 미사일 등 무기 부족을 우려해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는 보도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거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으로 바이든 전 정부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은 건 맞지만 이란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Well, Shannon, it shouldn't surprise you the New York Times is off base. As the president said, we are locked and loaded. Even more assets are going into theater.
1: 그러면서 공습을 중단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But he's giving talk some space. He's giving it a little bit of room. We've had both Iman and Iran and a number of our other negotiators engaged at every level.
1: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깨달을 때 전쟁이 끝날 거라면서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노선을 바꿀 때까지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공습을 멈추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 선택이 마땅치 않아 더 조급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 뉴욕타임즈는 확전과 경제적 압박 강화, 승리를 선언한 뒤 전쟁을 끝내는 방법 모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망치를 휘두르고도 이란 전쟁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국방부는 이란과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공식 집계를 수정해 전사자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재차 수정했습니다. 미군 전사자 공식 집계 수치를 기존의 18명에서 14명으로 줄였다가 고의로 피해를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별도 입장 발표 없이 슬쩍 데이터를 복원한 것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공식 웹사이트 사상자 집계를 수정해 140명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한 4명을 사망자 집계에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미군이 지난 2월 28일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 발생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624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예고하더니 지난 주말 이 180도 입장을 바꿔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후퇴한다. 이런 뜻의 타코라는 표현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는데 이걸 예측해낸 공식 타코 공식까지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4: 미국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2주 가까이 매일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5: They're being decimated.
4: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확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돌연 공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사정도 없던 상황. 이번에도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의 타코 표현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인 시그넘 글로벌 yes.

0: 버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반영한 타코 공식을 만들어 이번 공습 중단 결정을 비슷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르면 7월 22일에 타코가 일어날 수 있고 늦어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26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난 22일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과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S&P 500 지수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변화가 커지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다는 겁니다.
1: The cost of an escalation, there are implications with that, and that was what was explained to the president.
0: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로 반영한 예측 모델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군사적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중단 결정 직전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를,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같은 수준의 공습이 이제 실익이 없다는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이란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9%가 내린 $92.04,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9%가 내린 $84.95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89.58까지 하락하면서 $90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을 전범이라고 공격한 조람 맘단이 뉴욕 시장에 대해서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시장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 등 모든 뉴욕 시민의 시장이어야 하지만 맘단이는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맞서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고 맘다니 시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뉴욕 경찰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던 두 개의 전쟁이 사실상 하나로 엮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밀착을 향한 서방의 견제가 실력 행사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카스피해를 지나던 이란 상선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선박에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란 선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선박이 러시아와 이란 간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기지의 위성 정보를 이란에 넘기고 있다며 두 나라의 군사 밀착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타격을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키이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박 공격을 넘어 국제정세의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남부 바닷길이 막힌 이란에게 카스피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핵심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군사협력과 보복을 매개로 공식적으로 합쳐졌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중동 내 미 중앙정보국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직접 개입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며 배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두 전선이 카스피해에서 맞부딪히면서 글로벌 안보 위기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3: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4: 213-381-2424, 213-381-2424.
1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더웠죠? 일단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네, 마지막이 되겠는데 마음 놓지 마십시오. 이번 주말 다시 덥습니다. 지난 주말 많이 더웠다가 이번 주에 잠깐 그래봐야 뭐 온도가 10도씩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4, 5도 정도 내려갔다가 또 다른 폭염의 상륙을 앞두고 이번 주 내내 기온은 평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까지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계속돼서 유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물며 장기간의 야외 노출을 피하고 친지와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기온이 뭐 90도, 100도를 웃도는 더위에 예년보다 높은 이런 습도가 겹치면서 위험한 더위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가보셨습니까? 플로리다와 같은 것처럼 습하고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국립기상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1, 2도가량 살짝 내려가고 습도도 낮아져 한결 쾌적한 더위 예상되지만 안타깝게 이 고기압은 목요일부터 다시 예,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105도, 110도까지 기온은 다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평소 선선하던 해안지역마저 기온이 8, 90도대를 기록하겠으며 모든 최고기온은 8월 초 평년 기온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예보는 다음 폭염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극심한 더위에 따른 경보, 주의보 이번 주말에 다시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건조한 더위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남가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뭐 아시아권 그리고 동부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은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라고 하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그게 통하지 않아요. 굉장히 습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기상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은 평균보다 섭씨 10도, 섭씨 6도 그리고 화씨 10도 이상 높은 기온과 함께 유례없이 높은 습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습도 상승의 원인 중 일부는 예년보다 높아진 해수면 온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엘니뇨는 연말까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상청은 엘니뇨가 내년 봄 2027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습한 날씨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몬순 습기 때문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 일요일에는 습도가 다자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뜨겁고 찌는 듯한 더위는 뭐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기상청은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에서 소용돌이를 치는 두 개의 허리케인 역시 열대성 습기를 남가주로 밀어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파우스트는 하와이 동부 해안에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 수일 내에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허리케인 제네비브가 멕시코 남부 서해안에서 급격히 세력을 키우고 북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가주 전역의 해안가 파도 상황은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날씨가 덥다라고 해서 이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지난 주말에도 이 산타모니카를 비롯한 남가주 해변가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울이 밀려올 가능성이 있고 예, 파도에 들어갔다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 쪽으로 쓸려가는 이안류 현상도 벌어질 수 있으니 이 바닷가를 찾는 주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안류와 함께 거센 파도에도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면서 해수욕 관광객들 그리고 주민들 바닷가를 찾는 주민들에게 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이 더위 잘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체류 기한을 넘긴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항공기 기장에게 승객 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연방교통안전청이 확보한 항공 승객 정보를 이민세관국에 제공해 수백 명이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덴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국적의 27살 여성 모랄레스 로하스가 오클랜드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연방당국은 로하스가 비자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의 불법 체류에 체포됐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그녀가 2023년 J1 교환 방문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오페어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프로그램 종료 전 체류 연장 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하고 취업 허가를 받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아이스가 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콜로라도 연방법원이 올 초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 절차를 제한하면서 적법 절차 준수를 명령한 판결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공항에서 TSA가 보유한 승객 정보를 아이스가 활용해 이민 단속을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는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인을 비롯해 미국 내 2,600만여 명의 시민권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사기나 허위 진술로 취득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시민권의 안전성을 흔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600만여 명의 시민권자들이 뭐 이렇게 다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찔린 사람들이 그렇겠죠. USA Today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올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권 박탈 소송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거나 범죄 경력을 은폐하는 등 사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 정부는 법원에 시민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방법원이 내립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대부분은 성범죄, 마약 유통, 금융사기, 신원 도용, 전쟁 범죄 가담, 테러 단체 지원 등 중대한 범죄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내 2,600만여 명의 시민권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건 약간 오바죠. 일부는 귀화 신청 당시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시민권 취득자에게 영향을 미친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시도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 여름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과 9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와 주정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주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기후 크레딧 지급 시기를 기존의 봄, 가을에서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8월과 9월로 변경했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전력 회사의 주거용 고객이라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남가주 한인 기업들이 가입돼 있는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8월과 9월 각각 $36씩 총 $72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고객도 같은 기간 각각 $36.18씩 총 $72.36를 지급받게 됩니다. 샌디에고 가스 앤 일렉트릭은 각각 $49.36씩 총 $98.72가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단됩니다. 차감됩니다. LADWP 얘기는 없네요. LA에 거주하신 분들 DWP 사용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네. 기후 크레딧 DWP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트럼프 행정부가 졸업 후 소득이 낮은 대학 전공에 대해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확정하면서 교육계와 학생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술, 음악, 사회복지, 종교, 교사 보조과정, 미용 관련 자격 프로그램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학생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실제 취업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같은 연령대의 고졸자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 해당 학위 과정은 연방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학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취업 전망이 낮은 전공으로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움을 향한 끝없는 도전, 이런 낭만 미국에서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인기가 없지만 나는 꼭 인문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 예술을 하고 싶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텐데 안타깝네요. 특히 취업률과 소득이 낮은 일부 영리 목적 대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집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권력 지형을 새롭게 결정할 11월 3일 중간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었죠.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반부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같은 당의 현역 중진 의원과 맞붙어야 하는 삼선 의원부터 30대 셰프 출신의 주지사 도전까지 여러 한인 후보들의 당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4: 213-427-5500, 427-5500.
5: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한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나 빨리 재개하라고 맞붙었습니다. YTN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범여권에서는 집중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 전 대통령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당대표는 혁신당이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해 단죄를 이끌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 재판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선거비용이 더 크다고 받아쳤습니다.
3: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1: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거 출마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선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 전체 자산 규모는 1,300억 원 수준인데 대부분 부동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비용 부담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띄운 신천지 당내 개입설은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자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 첫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 중원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충남 금산 출신인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충청의 아들로 소개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전당대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네.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 충북 권리당원 간담회를 찾은 김민석 후보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논리이자 바보 궤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당의 전방위 확장을 시작하겠다며 정청래 후보의 아픈 지점도 파고들었습니다.
6: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4: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책임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불협화음을 냈다며 연임에 성공한다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7: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4: 계파 간 충돌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명계가 전면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엄호하자 친청계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당이 위험해진다며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원이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정 후보 발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 신천지 개입설이 전당대회 최대 현안이 된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비전 경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이른바 멱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윤리위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 그동안 미뤄왔던 6선 조경태 의원과 친한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YTN입니다.
9: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의 문제로 사안을 규정하며 흔들림 없이 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9: 최고위원회도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3: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9: 다만 회의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의 지도부가 윤리 규정을 논할 권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리위 해결법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사자인 권 의원은 직접 사건이 발생한 원내대표실을 찾아 사과했지만 자진 탈당 권유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11: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9: 정 원내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향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밖에서도 권 의원에 대한 제소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6선 조경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진종호 의원 징계안도 본격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12: 하지만 구성원의 사임과 징계 기준을 둘러싼 갈등 끝에 위원 2명이 불참한 채로 징계 절차가 강행되면서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내홍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타임 원투쓰리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원투쓰리.
1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7: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8: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ollywoodball Forever Summer.
19: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20: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19: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20: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9: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집권했지만 그가 정책 성공의 척도로 삼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 들어 꾸준히 올라 트럼프 2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4일 장중한 때 4.71%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4.7%선을 돌파했습니다.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전에 4% 미만에서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시작됐었던 지난해 1월에는 4.6%였습니다. 우선 주택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침체한 주택 거래가 올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약화됐습니다. 또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 모기지 평균금리는 6.58%로 한 주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이란 전쟁 발발 직전에는 6% 이하였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낸시 반덴 하우트는 최근의 금리 상승은 주택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가계는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와 식료품비 급등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금리 상승 원인이 유가 급등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경제 성장 기대감, 각국 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인플레이션 전략가 조나단 힐은 이란 전쟁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최신 AI 모델 심사와 데이터 선택 등을 둘러싼 규제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고자 워싱턴 정계 로비에 역대 최대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챗 GPT 개발사 오픈 AI는 올해 상반기 로비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깝게 늘어난 222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스로픽도 상반기 353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거의 3배 급증한 규모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분기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로비에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AI 기업들이 다각도의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워싱턴 정계에 강력한 영향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 아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최대 로비 현안으로는 AI 모델 출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사 규정이 꼽힙니다. AI 기업의 핵심 수익원인 신규 모델 시판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 경계심이 대폭 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외국 국적자의 엔스로픽, 페이블5와 미토스5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 전력 공급 정책, AI 모델의 매개 변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 등이 로비 이슈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AI 예측 분석 등에 관여하는 전산 변수의 개수로 AI 모델의 복잡성과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핵심 수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AI 기업들이 이런 로비에서 업계 공동의 요구안을 관찰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현안과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행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나 인근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거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머슨 대학교가 전국의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거주하는 지역 내 또는 근처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펼쳤습니다. 답변 비중은 63%를 차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은 33% 나타났습니다. 중립 25% 그리고 반대가 그 나머지 표에 해당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반대 비율이 37%로 직전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사용한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전기세가 급등할까, 전기 사용료가 급등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죠. 전기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려면 주정부, 시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거 다 또 세금에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차해서 정전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복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주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직원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지난 1년여간 신규 직원 채용을 꺼리던 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직 소규모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멈춰있던 직원 채용이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철도 대기업부터 구글 모아회사 알파벳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이 성장 목표 달성이나 신기술 확보를 위해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의 컨설팅과 첨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즈 앨런 해밀턴의 최고 운영 책임자 크리스 마틴 앤더슨은 지금 직원 수가 좀 부족하다, 채용 속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가안보 분야 보안 허가가 필요한 인력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인력 제공 플랫폼 레티스의 사라 프랭클린 CEO는 AI의 역할에 대한 고용주들의 인식이 이제 1년여 정도를 사용하고 난 뒤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AI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했지만 이제는 AI와 함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의 가격이 한국에 상장된 보통주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두고 AI 거래 과열의 또 다른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 제임스 맥킨토시는 SK하이닉스 한국 상장 주식 대비 엄청나게 형성된 예탁증서의 프리미엄은 시장에선 일어나선 안 됐을 일이다라면서 이처럼 우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ADR, 이 주식 예탁증서입니다. ADR은 지난 10일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개시된 이후 한국 본주 대비 최대 51%까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맥킨토시는 높은 관심에 비해서 SK하이닉스 ADR의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프리미엄 형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 시장에 애플도 뒤늦게 뛰어들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내년 6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자사 첫 스마트 안경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드명은 N50, N50이며 내년 말에는 일반에도 판매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메타가 안경 업체 에슬로 룩소티카와 손잡고 만든 레이벤 스마트 안경처럼 음악 감상과 전화 통화, 시리 알림 등을 위한 스피커와 마이크가 장착되며 인공지능 기능과 카메라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애플은 올해 말 스마트 안경을 선보이고 내년 초에 출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정이 밀렸습니다.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출시된 이후 식당이나 직장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모습이 몰래 녹화되고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안경이 금지됐고 일부 학교와 헬스장, 병원, 엔터테인먼트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녹화를 허용하지 않는 스마트 안경, 카메라를 아예 뺀 스마트 안경 개발까지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카메라 기능이 없는 스마트 안경은 시제품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은 스마트 안경이 가진 장점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에서 애플이 카메라 기능을 뺀 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최근 IT 대기업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안경 옆에 조그만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러면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녹화해줘라고 그러면 녹화가 되고요. 사진 찍어줘 그러면 사진이 찍히는 그런 안경입니다. 네, 내가 어딜 가든 모든 영상이 녹화되고 사진이 찍힐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쓰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걸 규제해야 되는데 이런 걸 규제하는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AI 업체들은 전개에 로비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타는 2025년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라는 첫 AI 안경을 공개했고 이후 카일리 제너와 협업해 만든 타원형 모델 스타파이어, 저가 모델인 메타 어드벤처러, 메타 퓨리 등을 출시하면서 지금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달린 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 다니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업계의 값싼 중국산 오픈소스 AI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오픈소스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두고 실리콘밸리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특히 AI 판도를 움직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견의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의 오픈소스 AI가 시장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만큼 널리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픈 AI와 엔스로픽은 이런 AI가 지식재산권 강탈을 부추기고 해킹 오용과 국가안보 위협 등 문제가 크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픈 AI와 엔스로픽이 최근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등 주요 당국자를 만나 중국 오픈소스 AI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찬반 대립이 빠르게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오픈 AI를 지지하는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세상에는 오픈 AI 제품과 같은 최첨단 폐쇄형 AI 모델과 최첨단 개방형 모델 모두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도 오픈소스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위해 필수라며 응원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수장은 오픈소스 AI를 지지하는 공개 서한에도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온은 오늘도 덥습니다. 예, 오늘부터 좀 내려간다는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S 이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을 우리 북경의술원에서 배우면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을 오픈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타주나 또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시면 집 가까이에 있는 다른 한의원에서 일을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약을 지을 때는 20여 년이 지나도 아직도 꼭 우리 북경의술원에서 한약을 지어갑니다. 북경의술원에서 일하시면서 한약을 드시고 좋은 효과를 보는 임상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질 좋은 엄선된 약재만을 고집하여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한의사 선생님들은 침치료는 잘 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한약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대비하여 생명보험도 드시고 재정 플랜도 짜시면서 건강은 막연히 음식 관리와 운동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중풍이나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으시고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은 꼭 원장님을 뵙고 한약도 먹고 싶었는데 특별히 아프시지 않으셔서 4일 필 미루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실 일주일에 골프도 2번, 3번씩 꼭 걸어서 치시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건강하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호소를 하십니다. 모두 한 번쯤은 전문의한테서 진맥을 받아보셨으면 부정맥으로 오는 이런 중풍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환자분이 오시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보험을 드시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나 큰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 걸리고 보험에 들면 무엇하십니까? 양로병원에도 최대한 정말 늦게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뿐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외우고 100번을 되새김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2주간 이어온 대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하고 이란도 이에 조건부로 화답하면서 일단은 무력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은 물밑 접촉으로 협상 재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는 신경전을 고조시키며 여전히 불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이란 군사작전이 잠정 중단됐다라고 CNN에 확인했습니다. 지난 24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후 미군은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으로 이어진 공습을 멈추고 사흘째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통령이 현재 하는 일은 우리가 그간 지켜본 것처럼 대화에 어느 정도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에 여지를 두고 있다. 협상은 진행 중이다. 실무진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수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소진되면서 미국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공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지만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은 재고 소진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면서 무기 보충을 절실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공습 중단을 사실상의 또 승리로 받아들인다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아미르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방어 능력을 약화,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며 미국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트윈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탄약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양보다도 훨씬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트리언 미사일 등 무기 부족을 우려해 대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는 보도에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거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으로 바이든 전 정부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물려받은 건 맞지만 이란 전쟁에서 무기가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Well, Shannon, it shouldn't surprise you the New York Times is off base. As the president said, we are locked and loaded. Even more assets are going into theater.
1: 그러면서 공습을 중단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But he's giving talk some space. He's giving it a little bit of room. We've had both Iman and Iran and a number of our other negotiators engaged at every level.
1: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깨달을 때 전쟁이 끝날 거라면서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노선을 바꿀 때까지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공습을 멈추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 선택이 마땅치 않아 더 조급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 뉴욕타임즈는 확전과 경제적 압박 강화, 승리를 선언한 뒤 전쟁을 끝내는 방법 모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망치를 휘두르고도 이란 전쟁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중단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대화 재개에 선을 그으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 및 협상 복귀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또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 이란을 겨냥한 일일 공습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가 추가 공격을 위해 여전히 만반의 전투태 체세를 갖췄고 해당 지역에 더 많은 자산이 투입됐다고 경고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위해 약간의 공간과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는 지금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며 미국은 전쟁과 평화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모든 의사결정은 미국의 우려가 아닌 오직 국가안보와 국익이라는 변수에 의해서만 투명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으며 봉쇄 상태도 유지되고 있다며 해협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안국인 오만과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은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미국 개입설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협이 폐쇄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영내 불안정 조성에 있다고 주장하고 양국 주권을 존중하는 안전한 항행 메커니즘을 오만과 독자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어 최근 프랑스 외교관 두 명이 시민사회 소통을 구실로 이란 내정에 간섭했다며 이 문제로 전날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걸프협력 회의 국가들, 특히 쿠웨이트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부가 이란과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공식 집계를 수정해 전사자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재차 수정했습니다. 미군 전사자 공식 집계 수치를 기존의 18명에서 14명으로 줄였다가 고의로 피해를 축소하려 했다, 유가족에게 실례다 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별도 입장 발표 없이 슬쩍 데이터를 복원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공식 웹사이트 사상자 집계를 수정해 140명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한 4명을 사망자 집계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지난 2월 28일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 발생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624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을 선언한 후 이란과 추가 교전 상황에서 사망한 미군 4명을 뚜렷한 기준 없이 전사자 명단에서 제외해 전쟁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을 산바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예고하더니 지난 주말 180도 입장을 바꿔서 공습 중단을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후퇴한다. 트럼프는 항상 후퇴한다. 라는 뜻의 타코 표현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는데 이걸 예측해낸 타코 공식까지 나왔습니다. 와이튼입니다.
1: 미국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자 2주 가까이 매일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나오자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확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돌연 공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사정도 없던 상황. 이번에도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의 타코 표현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인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반영한 타코 공식을 만들어 이번 공습 중단 결정을 비슷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르면 7월 22일에 타코가 일어날 수 있고 늦어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26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난 22일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과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S&P 500 지수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변화가 커지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다는 겁니다.
2: The cost of an escalation, there are implications with that, and that was what was explained to the president.
1: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로 반영한 예측 모델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군사적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중단 결정 직전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를,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같은 수준의 공습이 이제 실익이 없다는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타코는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9%가 내린 92.04달러에,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9% 내린 84.95달러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89.58달러까지 하락하면서 9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을 전범이라고 공격한 조람 맘다니 뉴욕시장에 대해서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뉴욕시장은 유대인과 기독교인, 무슬림 등 모든 뉴욕시민의 시장이어야 하지만 맘다니는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맞서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고 맘다니 시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에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뉴욕 경찰을 동원해 체포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이런 체포 발언,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에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한 집단에 맞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절하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국제형사재판소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상선을 타격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던 이 두 개의 전쟁 하나로 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 밀착을 향한 서방의 견제가 실력 행사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확전 우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3: 카스피해를 지나던 이란 상선이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드론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선박에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란 선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격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선박이 러시아와 이란 간 군수물자 수송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기지의 위성 정보를 이란에 넘기고 있다며 두 나라의 군사 밀착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타격을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키이우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박 공격을 넘어 국제정세의 중대한 지정학적 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남부 바닷길이 막힌 이란에게 카스피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핵심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군사협력과 보복을 매개로 공식적으로 합쳐졌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중동 내 미 중앙정보국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에 러시아가 직접 개입했는지 조사에 착수하며 배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유럽과 중동의 두 전선이 카스피해에서 맞부딪히면서 글로벌 안보 위기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4: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4: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4: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4: 213-427-5500, 427-5500.
1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어떻게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엄청 더웠죠? 그래서 해변에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 남가주 지역에 내렸던 폭염주의보 오늘 오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후반에 또 폭염이 찾아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뭐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기상청 예보를 하고 있지만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곳,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던 곳, 뭐 오늘 저녁까지는 유지됩니다. 주민들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머물면서 장시간의 야외 노출을 피하고 친지와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할 것도 당부됐습니다. 이 100도까지 웃도는 무더위에 예년보다 높은 습도가 겹치면서 위험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 플로리다를 갔다 왔는데 거기 더위와 거의 흡사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기온이 4-5도가량 내려가고 습도도 낮아져 한결 쾌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타깝게도 고기압이 목요일부터 다시 남가주를 찾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역시 100도까지 최고기온 치솟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평소 선선하던 해안지역마저 80도대를 기록하겠고 모든 기온이 8월 초 평년 기온보다 높을 것이라고 경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예보는 다음 폭염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극심한 더위에 따른 경보, 주의보 다음 주 중에 한 목요일 금요일쯤에 또다시 발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우, 이럴 때 비가 한번 쫙 오면 좋겠는데요. 이 건조한 더위로 유명한 남가주에 계속 무더위 야, 그거는 캘리포니아에 어울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무더위란 말이 딱 맞죠. 습합니다. 이게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이례적인 습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라고 기상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높은 습도를 기록하고 있고 습도 상승의 원인 중 일부는 높아진 해수온도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슈퍼 엘니뇨 올겨울에 캘리포니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비 아니면 건조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상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엄청나게 많이 내릴 것이고 건조한 엘니뇨가 찾아온다면 정말 비 한 방울 없는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슈퍼 엘니뇨 현상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학자들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무더위, 습한 더위가 이어지는 것으로는 하와이 동부에 접근하고 있는 허리케인 파우스트, 그리고 멕시코에서 올라오고 있는 역시 또 다른 태풍 예상 진로 때문에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이렇게 무더위에 시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높은 파도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LA 지역 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은 위험한 이안류와 함께 거센 파도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수영하다 파도에 휩쓸리면 바다 안쪽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변을 찾는 주민들 수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라이프가드가 있는 곳, 구조대원이 보이는 곳에서 수영을 하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체류 기한을 넘긴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항공기 기장에게 승객 정보를 요구했던 주장이 제기되고 연방교통안전청이 확보한 항공 승객 정보를 ICE에 제공해 수백 명이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는 시민권 박탈 절차를 확대하면서 많은 불법하게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사기나 허위 진술로 취득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의 안전성을 흔들릴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금까지 약 90건의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거나 범죄 경력을 은폐하는 등 사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 정부는 법원에 시민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방법원이 내립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대부분은 성범죄, 마약 유통,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전쟁 범죄 가담, 테러 단체 지원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에게 지금 현재 시민권 말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여름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과 9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와 주정부에 따르면 2026년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기후 크레딧 지급 시기를 기존의 봄, 가을에서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8월과 9월로 변경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 그리고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그리고 샌디에고 가스 앤 일렉트릭 고객들이 각각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6달러에서 5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LADWP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득이 낮은 대학 전공에 대해서 연방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연방교육부는 학생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실제 취업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같은 연령대의 고졸자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 해당 학위 과정은 연방 학자금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학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취업 전망이 낮은 전공으로 과도한 빚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취업률과 소득이 낮은 일부 영리 목적 대학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집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소득으로 학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협의회의 테드 미첼 회장은 펜타닐 중독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직업을 단순한 연봉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단지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기에나프 역사학 교수는 인문학 분야는 교육의 성공 여부를 단기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기준이 대학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돈 잘 버는 직업 전공만 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교육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남가주 지역에서 방울뱀에 물리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이크 앤트럽 피해자는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달리기를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방울뱀에 다리를 물렸고 마침 인근을 지나던 간호사가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순식간에 악화됐고 물린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손을 눈앞에 들어보이지 못할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해독제를 무려 34회분을 투여받고 아직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방울뱀에 물리는 사고가 약 250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울뱀 활동이 올해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전역을 덮친 이른 폭염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과 마주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데이빗, D4VD 이렇게 쓰고 있죠. 데이빗, 미성년자를 자롱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13살이었을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하고 낙태를 요구한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예비심리에서 데이빗과 피해자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낙태를 후회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던 셀레스테, 그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던 가운데 미성년자와의 관계 폭로를 우려한 데이빗이 에르난데스를 살해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지난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일요일 밤 카노가 파크 지역에서 난폭운전 도주 차량에서 용의자들이 급히 뛰어내린 끝에 최소 2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검은색 포도어 세단을 상대로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켜지 않은 채 뒤쫓다가 반루이스 공항 인근에서 본격적인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도심 도로를 질주하며 역주행을 하고 신호등과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가운데 5대 이상의 경찰차가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차량은 주택가와 상업지구를 지나며 때로는 100마일의 속도로 질주했고 밤 8시 20분 무렵 세단에서 4명이 뛰어내려 달아나면서 최소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추격전은 카노가 파크의 노드 오프 스트리트와 럴라인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젯밤 웨스트 밸리에서 패서디나까지 이어진 아슬아슬한 도주극 과정에서 도주 차량 운전자가 추격전 도중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는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검은색 창문에 전조등도 켜지 않은 자주색 닷지 차저 차량을 몰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추격을 피해 도주했으며 추격전이 과속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100마일이 넘는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도주 중이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뜬금없이 한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몇 갤런의 기름을 주유한 뒤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해 달아났으나 결국 패서디나의 델몬테 스트리트와 포레스트 에비뉴 인근에서 운전자와 승객 두 명이 차에서 뛰어내려 도보로 도주를 시도하다 세 사람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일요일 밤 웨스트 밸리 일대에서는 또 다른 난폭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받았으며 벤나이스 공항 인근에서 시작된 추격전은 체스워스 지역에서 운전자와 승객이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 모두 경찰에 붙잡히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 로스앤젤레스 피코 유니언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 차량이 연루된 이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당국과 웨이모 측이 확인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충돌 사고는 일요일 오전 5시 45분쯤 베니스 불바드에서 발생했으며 부상자 두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웨이모 대변인은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손수레를 끌고 있던 보행자였다고 전하며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베니스 불바드에서 동쪽을 향해 주행하던 웨이모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서 과속하며 달려오던 파란색 세단과 충돌했습니다. 이 파란색 세단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손수레를 끄는 보행자와 먼저 부딪힌 뒤 반대편 차로로 급커브를 틀어 웨이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웨이모 측은 현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출동 인력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포모나 지역의 10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고속도로 한때 전면 통제되는 등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찰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총격은 일요일 새벽 1시 50분 직전 포모나의 페어플렉스 드라이브 출구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총격 사건으로 인해 당국은 증거 수색을 위해 페어플렉스 드라이브 인근의 동행 방향 10번 고속도로 전 차로를 폐쇄했습니다. 차로가 전면 통제되었던 10번 고속도로는 일요일 오전 5시 무렵 통행이 모두 재개되었으나 부상자 발생 여부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빅터빌의 한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8세 소년이 익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토요일 오후 4시 직전 단테 스트리트의 아파트 수영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국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년은 이미 수영장 바닥에서 인양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과 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아이를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가운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포트 비치 앞바다에서 상어가 수면 위로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토요일 아침 6시 30분쯤 인명구조대 타워 40 근처에서 부기보드를 타는 동생을 촬영하던 중 먼발치에서 상어가 수면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 상어연구소 소장이자 해양생물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로우는 영상 속 상어가 어린 백상아리로 보인다며 상어가 몸을 긁으려 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 뛰어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우 교수는 상어들이 옆구리나 등에 기어다니는 기생충을 떼어내고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종 옆으로나 등 쪽으로 떨어지도록 뛰어오른다며 그 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저 재미로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가를 맞아 마우이의 한 고급 해변 리조트를 찾은 캘리포니아의 대가족이 사유지 내에서 무더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와이 뉴스 나우 등에 따르면 라하이나에 있는 카아나팔니 알리 리조트에서 약 30명이 연루된 소란 행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마우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출동 당시 현장에는 10명에서 15명가량의 인원이 남아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눈에 띄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11세 아동부터 85세 노년에 이르는 가족 일행은 리조트 내 수영장과 바비큐 구역에 있던 중 의자를 집어던지며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다수의 청소년 무리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한 남성은 의자의 머리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13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친척 여러 명도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이번 습격이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경찰의 증오 범죄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여러 명이 젊은 남성들에게 쫓기며 도움을 요청해 다가온 직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 이 무리가 수영장에 있던 가족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카와우 출신의 20세 남성이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추후 조사를 위해 일단 석방되었으며 경찰은 현재 사건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한편 카아나팔니 알리 리조트 측은 성명을 통해 법 집행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투숙객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 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19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주류 대형 행사 ASD 마켓 위크. 이 행사에 약 150개 부스 규모의 한국관 K 굿즈 페어 파빌리온을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SD 마켓 위크는 글로벌 전시 전문 기업 에메랄드X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소비재 B2B 무역 전시회로 미 전역의 유통업체, 도매업체, 리테일러 및 전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행사입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컨소시엄 사업의 전략 파트너로 선정돼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K굿즈 페어에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23개 한국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홈앤쇼핑, 서울경제진흥원, 경북, 충북 등 여러 기관 지자체와 개별 기업들이 참가한다고 한상총연 측은 밝혔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산하 청소년단체인 주니어 도산이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이벤트로 2026 주니어 도산 스피치 컨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용기, 도산 안창호의 유산이 우리 세대에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참가 대상은 6학년부터 12학년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이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본선 대회는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 한인타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연방 하원의원상을 비롯해 총 10개의 리더십 특별상이 수여되고 대입과 진로에 도움을 줄 리더십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니어 도산 측은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과 예선 영상 제출은 온라인 전용 양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 전용 양식 보내는 곳 이런 것들 인터넷 주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그룹 산하 뉴스타 장학재단이 2026년 제26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장학생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KP 스포츠재단이 LA 트레이드 테크 컬리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리더십 프로그램인 2026 AKP 스포츠 아카데미 LA를 열었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행사에는 100여 명 이상의 청소년과 가족들이 참석해 스티브 백 농구 감독, 한국 여자 농구 국가대표 출신인 박지연, 김정은 선수로부터 수준 높은 스포츠 훈련을 받고 멘토십과 리더십 교육, 신앙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뜻깊은 소식을 전해왔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이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위 상위 10개 앨범 안에 재진입했습니다. 빌보드는 차트 예고 기사에서 아리랑이 26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드컵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애틀에서 주말에 열린 길거리 음식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부상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시애틀 번화가인 스페이스 니들 인근에서 열린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사상자 7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총격범 2명이 서로에게 총을 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총격이 시작되면서 축제 현장은 나비규환이 됐으며 방문객들은 인근 박물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 니들 인근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그곳이죠. 한 목격자는 총격범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2살짜리 남아가 포함돼 있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고 다른 용의자도 추적 중이라면서 주민들에게는 도심 북서쪽 지역은 피해달라고 어제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총격 사건은 사흘간 열린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에 발생했습니다. 이 바이트 오브 시애틀은 1982년에 시작된 연례 행사로 올해는 맛집 수백 곳이 참가했으며 방문객은 3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행사를 마무리 잘하던 도중에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또 어디 가면은 대선 출마하려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뭐 이런 농담을 자꾸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상 불가능한 3선 도전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농담이다 라고 둘러대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아예 2028이라고 적힌 모자까지 쓰고 나왔는데 비상사태 선포부터 부통령 출마까지 온갖 꼼수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지난 24일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8이 적힌 모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언론은 내 덕분에 산다며 시청률을 위해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언뜻 가볍게 던진 말 같지만 문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선 가능성을 언급한 건 벌써 10번이 넘습니다. 당내 장악력을 유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말장난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One day the joke turns into reality, another day the reality turns into I was just joking. And you don't know until it happens often, you know, which, if either, was his intention.
1: 물론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기 대선에 부통령으로 출마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하거나 우크라이나처럼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선거를 미루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합니다.
3: So let me just say 3.5 years from now. So you mean if we happen to be in a war with somebody?
1: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는 트럼프가 3선 연임을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구호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0: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소속 현직 요원이 대학 내 침묵회 신고식 과정에서 신입 회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근무하는 비밀경호국 요원 마케스 핀더가 가혹행위 중 상해, 살인미수, 흉기를 사용한 가중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마이애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핀더 외에 또 다른 남성 두 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마이애미 대학교 로스쿨 학생으로 지난 4월 흑인 남학생 침묵 모임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질문에 오답을 낼 때마다 반쯤 앉은 자세에서 노 모양의 나무 몽둥이 등으로 무자비하게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유사한 부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밀경호국 마이애미 지부의 마이클 특별주임 요원은 해당 요원을 한 달 전 직무정지 조치시켰다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밀경호국을 둘러싼 잇따른 기강회의 논란 속에 발생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우주 분야에서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에베레스트에서 산업용 드론 활용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네팔에서 자국 드론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 시스템즈의 산업용 드론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이 인도 미국 대사인 세르지오 고르는 네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로 만든 미국산이라며 프리플라이의 드론을 홍보했습니다. 이 프리플라이 시스템즈의 본사는 워싱턴주 우딘빌에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의 물체를 운반하는 산업용 드론 분야에서는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 SG테크, DJI 테크놀로지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용뿐만이 아니죠. 일반 민간용, 상업용 이런 곳에서도 DJI가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팔 드론 회사인 에어리프트 테크놀로지는 중국 DJI와 협력해 등반가와 셰르파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헐리우드볼, Forever Summer.
7: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7: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7: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9: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PPA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머니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또 월드컵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요. 손흥민 선수가 어제 BMO 스테디움, LA BMO 스테디움에서 열린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골을 넣었어요. 네, 전반 5분 만에. 그 전에도 전반 전에 이른 시간에 골을 넣었죠. 세 경기 연속 골입니다. 이번 시즌 3호 골입니다. 2월 이 MLS 개막 이후 정규리그에서 좀처럼 득점하지 못했고 월드컵을 가진 후에 처음 복귀했던 지난 18일 LA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1호 골을 기록했고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전 그리고 어제 이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경기까지 3경기 연속 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리그에서 3경기 이상 연속 골을 넣은 것은 지난해 9월 4경기 연속 골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에서의 두 골을 포함하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공식 전체 득점은 5골로 늘어납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드니 부안가의 두 골, 한 개 도움 등등에 힘입어서 LAFC는 캔자스시티를 4-0으로 제압하고 리그 4연승으로 서부 컨퍼런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전이 곧 열리죠. 그런데 메시,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뭐 다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지은 선수가 LPGA 투어에서 10년 만에 트로피를 추구했습니다. 신지은은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에어셔 던 도널드 드링크스에서 열린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30년 만에 10년 이상 우승 공백을 했던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승이 없다가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진기한 기록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덥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주말에도 덥다고 그러니까 맘 놓지 마시고 더위에 대비했던 지금처럼 한 주 더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장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3: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란 전쟁 진행 상황부터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 중단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물밑 대화 노력을 더하기 위해서가 미국 측이 밝힌 공식적인 이유입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미국의 보유 무기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서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군사적인 측면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의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추가 공격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은 벙커버스터 6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이란 핵시설의 괴멸 소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오후에 이란 공습의 중단을 전격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방부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지만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과의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란과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고, 같은 날 저녁 백악관 기자협회에서도 나는 이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란 역시 미국이 공습을 멈추면서 우리도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와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이 소강 상태가 휴전 상태로, 내일의 휴전 상태가 궁극적인 종전 상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예고했었습니다만, 그러더니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주말에는 또 180도 입장을 바꿔서 공습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뭔가 생각나시죠? 네, 타코. 트럼프는 항상 후퇴한다. 큰 소리 쳐놓고는 항상

0: They're being decimated.
1: Is that reported?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확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돌연 공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사정도 없던 상황. 이번에도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의 타코 표현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인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반영한 타코 공식을 만들어 이번 공습 중단 결정을 비슷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르면 7월 22일에 타코가 일어날 수 있고 늦어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26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난 22일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과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S&P 500 지수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변화가 커지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다는 겁니다.
2: The cost of an escalation, there are implications with that, and that was what was explained to the president.
1: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로 반영한 예측 모델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군사적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중단 결정 직전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를,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같은 수준의 공습이 이제 실익이 없다는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네, 이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스토리 들려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던 주들에 대한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지급 중단했다라는 사실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연방 지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의 정치 성향을 빌미로 보복성 행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은 이 법원 기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청정에너지 보조금 취소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법원 기록 서류가 밝혀진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연방에너지부는 지난 10월 통지 대상에 포함된 보조금은 오로지 수혜자들이 속한 주의 정치적인 성향, 즉 민주당 우세주의인지 아니면 공화당 우세주의인지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한 주에는 지급돼야 할 600건 이상의 보조금을 백악관의 지시에 의해서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연방에너지부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악관의 지시를 받은 연방예산관리국은 지난해 10월 이들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이 같은 사실이 행정부의 인정으로 확인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사건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실하게 사는 다른 가정의 버팀목을 빼앗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성향의 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까지도 애꿎은 피해를 입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 우세주의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조치들과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서 자신의 정적에 대한 보복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민주당 우세주 5곳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지급을 중단하려고 지시했습니다만은 법원의 제동으로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지역을 상대로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자, 경매에서 산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충격적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코네티컷주의 한 부유한 교외 지역인 벌링턴에서 포클로저된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헐값에 매입한 주민 에드워드 마

기어는 처음 집에 발을 내딛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백골 시신 3구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에드워드 마키어는 방 4개짜리 3천 스퀘어피트 주택을 경매를 통해서 52만 5천 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시세인 65만 달러보다 13만 불 이상 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부동산이 비교적 비싼 버링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헐값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백골 시신이 3구나 나오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신의 주인공은 해당 주택의 전 소유주인 셀리 캐시였으며 또 다른 시신은 그의 아들 브라이언 캐시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신은 현재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검사 중입니다. 완전히 충격을 먹은 마키어는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나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좀 미루어 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나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빨리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샀는데, 내가 낙찰받았는데 나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좀 미루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한편 마키언이 집안에 시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덥석 집을 매입한 것은 내부 미공개 거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미국의 압류주택 경매에서는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왜집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매입하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점유자의 거주 및 오픈 거부 경우입니다. 압류를 당한 소유자나 세입자가 여전히 집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집이 넘어가는 것에 불만이 크기 때문에 외부인이 집안을 보겠다라고 요청할 때 대부분 거부합니다. 문을 잠그고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적 권한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집 내부로 들어갈 법적 권리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낙찰받은 후에 집안을 둘러본들 사실 이미 때는 늦으리입니다. 세 번째는 as is 원칙 때문입니다. 경매에 나온 주택은 은행이나 법원이 내부 상태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즉 as is로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서 겨우 좀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구글 스트리트뷰 등으로 그냥 동네를 좀 보거나 등기 기록에만 의존해서 소위 깜깜이 입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입자가 뒤늦게 심각한 파손 등의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네티컷주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등 대부분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산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이민 단속도 대폭 강화되면서 체류 기한을 넘긴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항공기 기장에게 직접 승객 정보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연방교통항공청이 확보한 항공 승객 정보를 ICE에 제공해서 수백 명이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일 덴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국적의 27살 여성이 오클랜드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 사법차림에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이 여성이 비자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해서 체포됐다라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그녀가 2023년 J1 교환 방문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전에 체류 연장 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하고 취업 허가를 받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국내선 승객 정보를 ICE와 공유한 바 있으며, ICE는 이를 토대로 800명 이상을 공항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는 소위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인을 비롯해서 미국 내 2,600만 명의 시민권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시민권을 사기나 허위 진술로 취득한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시민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권 박탈 소송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거나 범죄 경력을 은폐하는 등 사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을 경우 정부는 법원에 시민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판단은 연방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졸업 후 소득이 낮은 대학 전공에 대해서 연방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하면서 교육계와 학생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술이나 음악, 사회복지, 종교학, 교사 보조과정 또는 미용 관련 자격 프로그램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생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실제 취업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같은 연령대의 고졸자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 해당 학위 과정은 연방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여름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8월과 9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캘리포니아 기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유틸리티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이 주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 기후 크레딧 지급 시기를 기존 봄, 가을에서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8월과 9월로 변경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전력회사의 주거용 고객이라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남가주 한인들이 가입돼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고객은 8월과 9월 각각 $36씩 총 $72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에어 프레미어가 제주 항공과 인터라인 협력을 통해서 미주와 아시아를 잇는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이번 협력으로 에어 프레미어는 자사의 미주 장거리 노선과 제주 항공의 국내 그리고 아시아 노선을 연계해서 고객들의 환승 편의성과 목적지 선택 폭을 한층 넓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어 프레미어의 미주 노선, 즉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그리고 워싱턴 DC 노선과 제주 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및 아시아 주요 노선은 하나의 항공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한 번의 예약만으로 미주와 아시아 주요 도시를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연결 가능한 노선은 제주, 부산 등 한국 국내선과 일본, 대만, 중국, 몽골,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제주 항공이 운항하는 40여 개 노선입니다. 고온 다습한 남가주의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국립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초에는 LA 지역의 경우 80도대 후반을 기록하겠지만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에는 또다시 92도에서 94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상되며 벨리 지역은 10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뇌척수액에 실려 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이 배출 통로가 좁아지면서 각종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치매 등의 뇌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연구진이 뇌척수액이 뇌막 림프관에 흡수돼 코 안쪽 림프관을 거쳐 목 림프절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이 형광물질을 넣은 쥐의 뇌척수액 흐름을 3차원으로 분석했고 이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첫 관문인 지주막의 미세한 구멍을 확인해 목 림프절까지 전체 배출 경로의 마지막 퍼즐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늙은 생쥐의 코 안쪽에 림프관 재생 유전자를 투여하자 좁아진 통로가 다시 넓어져 뇌 청소 기능이 젊은 생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즉 코에 약물을 뿌리는 비침습 치매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홍성표 기초과학연구원은 배출 경로가 노화에 따라 좁아지고 감소해서 뇌 청소율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로를 조절하는 것이 새로운 치매 예방 및 치료 연구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영장류에 이어 사람에 대한 연구도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셀에 실렸습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불거졌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무속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죠.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이 대선 때 만났지 그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절대 모르는 사람이다 라면서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즉 선거를 치르면서 허위사실 공표, 즉 거짓말을 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죄를 받았다라면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 일단 1심 판결입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대통령으로서의 당선 자체가 무효라는 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손바닥에 새겨진 임금 왕자는 두고두고 이어진 무속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지속 교류했다는 의혹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스님으로 소개받았을 뿐이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4: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5: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4: 네, 그건 아니고.
3: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은 동료의 가족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도 고개를 가로저었고
4: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3: 이 같은 모르쇠 전략 끝에 0.7%포인트 차이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무속 논란은 임기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가 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후 특검이 출범하며 관련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6: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3: 무속 논란을 적극 반박하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 전 대통령. 결국 탄핵 1년 3개월여 만에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이어서 정부 혜택 받으면 영주권 기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비현금성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심사 시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그리고 주거지원 등 소위 비현금성 정부 혜택 수혜 여부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이는 발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2022년에 축소했던 공적부조 수혜 적용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민국에 이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 구성, 자산, 소득, 교육 수준, 기술 등의 심사를 거쳐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 복지 혜택에는 기존 고려 대상인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이 SSI는 물론입니다만은 현금성 복지 혜택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배제되어 왔던 비현금성 복지 혜택, 예를 들어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또 노인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민국의 조셉 애들러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민자의 자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25년 11월 매년 약 58만 8천 명의 공적 부조 심사 대상, 즉 정부 혜택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영주권이 기각될 사람으로 2025년 11월 기준 1년에 약 58만 8천 명이다라고 추산을 했지만 이번 최종 개정안의 여파로 인해서 100만 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 심사에서 정부 혜택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받을 사람들이 기존의 약 58만 8천 명에서 앞으로는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진열대에 붙여진 가격표의 변신과 종업원 일자리와의 상관관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가 상점 내 상품 진열대에 붙여져 있는 종이로 된 가격표를 디지털 전자가격표로 당분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도입했습니다. 뉴저지주 미키 셰를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이런 내용의 공정가격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유사한 입법이 제안된 가운데 실제로 이 전자가격표 신규 도입의 중단을 법제화한 곳은 뉴저지주가 처음입니다. 디지털 프라이스 태그, 소위 이 전자가격표는 상품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디지털화해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업체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바뀔 때마다 진열대의 종이 가격표를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어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전자가격표는 월마트 등 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이 사실은 고용 감축을 막으려는 노동조합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진열대의 가격표가 디지털 전자가격표로 일제히 바뀌어버리면 해당 종업원의 일자리가, 즉 그 일을 해야 할 종업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라는 노조의 반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조의 반발로 인해서 뉴저지주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일단은 1년간은 시행하지 못한다라는 규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0: APG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무려 10년 2개월을 기다려왔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신지은 네, 한국 골프 선수의 얘기로 지난 주말 화제였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골프 선수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즐기는 우리가 정말 위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도 5년이나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망 위험도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 사회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골퍼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적 연구인데요. 골퍼의 사망 위험이 비골퍼보다는 약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건강 효과, 걷기겠죠.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18홀을 라운드할 경우 11,000에서 17,000보를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카트를 이용하더라도요. 평균 5,6,000보 이상을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도 큽니다. 물론 조금씩 코스나 이동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00에서 2,000kcal 정도는 소모할 수 있는 운동, 골프입니다. 그리고 하체 근력과 균형감각 유지에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평가되는데요. 아무래도 평지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덕을 오르내리고 또 반복적으로 스윙하는 과정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동반자와 수시간 동안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는 골프의 특성상 정신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분석 역시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선수뿐만 아니라 갤러리도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골프 대회 하루만 관람해도요, 거의 6, 7마일을 걷는 것이고, 1000kcal 이상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데, 이 갤러리들이 뭔가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은. 네, 비교적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수 있는 운동이라는 골프. 장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안 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1: 명불허전 진흥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이어서 미군 사망자 숫자도 슬그머니, 전쟁 시작 날짜도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국방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공식 집계를 수정해서 전사자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재차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팩트는 18명인데 자꾸 14명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미군 전사자 공식 집계 수치를 기존의 18명에서 14명으로 줄였다가 고의로 피해를 축소하려 한다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슬그머니 데이터를 다시 복원시킨 것입니다. 국방부는 어제 공식 웹사이트 이 사상자 집계를 수정해서 140명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한 4명을 사망자 집계에서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후에 발생한 사망자는 18명, 그리고 부상자는 무려 624명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웹사이트에 이란 전쟁 개시일도 2월 28일이 아닌 7월 7일로 명시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월 7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휴전 이후 대이란 군사행동이 재개됐다라고 통보한 날짜입니다. 이란 전쟁이 최초 시작된 날은 2월 28일이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2월 28일 날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발언을 대국민 선언을 한 것 다 알고 있는데 7월 7일이라고 웹사이트에 공시한 이유는 대통령의 권한 위반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1973년에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군사행동을 개시한 뒤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군사행동 기간이 60일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됐고 의회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으니 그로부터 60일인 4월 28일 이전에 전쟁을 끝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지금도 ING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7월 7일을 개시일로 할 경우에는 9월 6일까지만 전쟁을 끝내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전쟁 개시 날짜를 늦추어서 의회 승인 절차를 우회하려 한다라며 현재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대통령 임기를 늘리고 싶어하는 누구 얘기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서 연설을 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트럼프 2028이라고 큼지막하게 새겨진 붉은색 모자를 꺼냈었습니다. 비판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실명까지 일일이 부르면서 한참 비난하더니 갑자기 2028 모자를 꺼내든 것입니다. 2028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은 얼마나 당신들이 운이 좋은지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언론사는 인기가 시들해지고 시청률도 떨어져서 다 파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밤 여러분의 시청률을 한 번 더 높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나의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 번 이겼었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거뒀던 2016년과 2024년 말고 바이든에게 패배했던 2020년도도 사실은 부정선거 때문에 패한 것일 뿐 본인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8년 대선 도전이 세 번째 임기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네 번째 임기에 대한 도전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출마 선언을 농담이라고 소개했습니다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시각도 점차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재집권한 이후 3선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가 다시 발을 빼거나 또는 언론의 질문을 받으면 농담이라고 말했거나 말하거나 아니면은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8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았을 때 젤렌스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반 후에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군가와 전쟁을 하고 있으면 미국도 선거가 없겠네. 당신네 우크라이나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당신도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 때문에 선거를 못하니까 지금 계속 대통령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3년 반 후에도 전쟁을 우리가 누군가와 하고 있다면 미국도 선거가 없겠네. 그거 좋겠네. 라는 말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전시 상황 속에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부러워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진정 전쟁을 이어가면서 대통령 임기를 늘리고 싶어하는 것인지 이 우려가 현실이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BTS의 5집 아리랑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의 상위 10개 앨범 안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빌보드는 어제 BTS의 앨범 아리랑이 26위에서 9위로 올라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빌보드는 그러면서 BTS가 지난 19일 월드컵 결승전 해프타임 쇼에서 2020년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부른 것도 이 앨범 판매에 이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리랑은 이 BTS 멤버들이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보낸 뒤에 3년 9개월 만에 낸 앨범입니다. 이 앨범 아리랑은 올해 3월 발매 직후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으며 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었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2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0위 안에 재진입한 것입니다. 팝스타 케이리 페리는 백악관이 자신의 히트곡을 이란전쟁 홍보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이리 페리는 어제 SNS를 통해 나는 이를 승인한 적이 없고 별도로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결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팝스타들의 저작권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리 페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백악관이 만든 그 홍보 영상에 대해서 깊은 경악과 분노를 느꼈다라며 내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지 전쟁을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중음악계에서는 최근 이처럼 미국 정부기관들의 음악 무단 사용에 항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 6월 이민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의 이민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에 자신의 노래 바이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서 직접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고 내 음악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극악무도한 허튼 짓에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브리나 카펜터, 올리비아 로드리고, 록밴더 세미소닉 등 다른 가수들도 아이스가 홍보 영상에 자신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우버와의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협력한 지 3년 만입니다. 웨이모는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알리면서 사실상 파트너십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웨이모와 우버는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는 서로의 협력이 필요했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결별이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우버는 성명에서 웨이모가 시장에 독자 진출하겠다라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봇 택시의 미래를 둘러싼 양사의 경쟁이 앞으로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 우버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LA를 비롯한 10개 도시에서 3,80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LA 한인타운에서도 운전자 없이 타운을 휘젓고 다니는 이 웨이모 로봇 택시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고 한인 이용자들도 최근에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4: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3: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2: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3: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2: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3: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2: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1: 명불허전 진흥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이란 전쟁 재격화로 당시 배럴당 $100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가 다시금 $90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이번 주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후 두 번째 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오는 29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약 36%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주일 전 13%에서 크게 뛴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라는 점도 연준의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서 3.5% 둔화했지만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웃돌면서 물가 하락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인상시켜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는 연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오르게 됩니다. 동시에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의회 입성 한 달 만에 총리가 된 영국의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영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넘 총리는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영국에 옳은 일이라면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옳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무엇보다 자국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 영국의 총리라는 직책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넘 총리는 지난 2021년 미국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에는 의회 폭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동조한 영국 정치인은 지금 당장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유명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가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13살이었을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하고 낙태까지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어제 예비 심리에서 데이비드와 피해자인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에르난데스와의 성관계, 임신, 낙태에 대해 나눈 대화와 사진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에르난데스는 13살이었으며 이후 낙태를 후회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벌어지던 가운데 미성년자와의 관계 폭로를 우려한 데이비드가 지난해 4월 23일 에르난데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데이비드는 시체 훼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가명으로 삽, 전기톱, 공기주입식 풀장, 자루 등을 주문했으며 자택 차고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에르난데스의 시신은 지난해 9월에 훼손되고 부패한 채 데이비드 명의의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를 1급 살인 및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가 2022년에 발표한 로맨틱 호머사이드, 낭만적인 살인이 연인 간의 이별을 살인에 빗댄 내용이고 또 뮤직비디오에는 흉기와 피해 젖은 여성 등이 등장해서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1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6: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20: 3236601000
2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21: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22: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2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4: 213-388-7979 213-388-7979
23: 유니굿 프렌드 보험.
25: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트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26: 융자 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올라간 게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식이 아니라 기온입니다. 지난주부터 확 올라간 낮 기온이 이번 주에도 떨어질 줄 모르고 87도, 뭐 89도, 또 이 80도대 후반에 계속 머물 전망입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93, 4도까지 LA가 이렇게 온도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올라간 게 떨어질 줄 모르는 건 밤 기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도 70도대 중반으로 소위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인사 올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 탱자 여러분?
1: 아니, 왜 이렇게 안 미뤄지지?
0: 아칸소주의 한 혼잡한 도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분이 위험천만하게 사거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1: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0: 마침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서 빨간 스파이더맨 수술 입은 청년이 짠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쏜살같이 이 휠체어를 얼렁 밀어드리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운 건데요.
1: 아니, 스파이더맨 복장을 입고 진짜, 야, 히로다 히로.
0: 이래서 SNS상에서요 아주 히트를 치고 있네요. 알고 보니 이 트램펄린 파크에서 일하는 크리스토퍼라는 청년이 마침 회사 사내 행사가 슈퍼히로의 날이라고, 그래서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출근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가면까지 쓰고 있었는데
1: 내 몸에 스파이더맨 옷이 입혀져 있는데 당연히 뿅 하고 나가야죠.
0: 이렇게 망설임 없이 어려운 분을 도왔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도 오늘 월요일 누군가에게 그런 작은 영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바로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유엔 참전의 날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청춘을, 누군가는 가족을, 누군가는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웃고 노래하는 또 사랑하는 이 평범한 하루가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주위에도 그런 분 계시죠? 참전용사 계시다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인사해 주시면서 한국을 위해 싸워준 22개 나라의 모든 참전용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는 지구촌 곳곳에 이 전쟁이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차차차 첫 곡은요, 평화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전쟁이 멈추기를. 오늘도 해가 떠. 네, 그래도 아유 가스값이 떨어졌나보다 했는데 다시 또 그래가지고요 또 가스값이 올라가나. 우리는 뭐 가스값도 걱정하지만 그래도요 그곳에 있는 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추가 공격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했지만 일단 잠시 중단하고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하지요. 아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대통령을 하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안전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래도 한풀 꺾인 더위입니다. LA 한인타운은 이번 주 내내 주말까지는 그래도 80대, 지난주는 90을 넘어갔잖아요. 화시 80도대를 유지하고 이제 살만하다 해서 선풍기 사러 가야지 이랬는데 또 안상이 될 것 같은 요즘은 AI에게도요 선풍기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자 뭐가 문제야 이러면요 이런 거를 한번 해봐 해서 기름칠을 하면 이게 샥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아주 간단한 부서 그걸 한번 바꿔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뭐 돈이 없어서 선풍기를 새 거를 안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선풍기 하나 그냥 뭐 고장났다고 안 고치고 요즘은 그냥 바로바로 손쉽게 새 거를 사잖아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그냥

0: 우리에도요, 한인타운 보면 왜 이렇게 안 치워요? 이 쓰레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고쳐 쓰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제 제 2차로 폭염이 또 아주 더 심하게 올 거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나의 컨디션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그 지구 밖 400km 상공에서 들려온 따뜻한 그리고 반가운 무사 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국제 우주 정거장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 위에는 만몇 개의 위성,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아무튼 만 개가 넘었어요. 그 수많은 새들라이시 저 우주를 향한 그 대기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말 상공에 우리가 쳐다봐도 사실 별도 수많은 별이 촘촘히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지구라는 별이 딱 우리가 살기 좋은 인간이 살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게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숨 쉬고 계시다는 것도 여러분도 한분한한 분이 그런 기적 같은 분들이에요. 아, 그런데 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무려 8개월 241일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임무를 마친 미국의 한 분하고 또 러시아의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넓은 초원지대에 아주 부드럽게 착륙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지상을 둘러보면 국가 간의 갈등이나 복잡한 정치적 긴장감이 너무 팽팽하잖아요. 아니, 우리 인류는 이제 망할 것인가 말까 막 기후 위기에 여러 가지 또 식량 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아직까지 힘 빼고 이렇게 아니 힘주고 이렇게 싸워야 돼?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도 그 우주 공간에서만큼은 국경을 넘어 서로의 손을 잡고 240일 넘게 한솥밥을 먹으면서 무사히 임무를 완수해낸 겁니다. 지구 위에서는 서로 다투고 갈라서기도 하지만 우주라는 거대한 정적 속에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의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동반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낙하산 같은 게탁 펼쳐져서 아니 중간에서 낙하산을 했나? 그게 아니고 그 소유주 우주선이 딱 이제 지구 궤도 그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우주선 낙하산 그렇게 서로를 살려주는 따뜻한 연대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지구 전 가족 인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리더들의 노력과 또 뿔뿔이 우리 시민들의 그런 저력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골프 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이 이글을 하셨다고 내일 축하 파티를 한다고 그냥 뭐 가볍게 밥 먹는 자리죠. 초대를 해주셔서 야 이글을 하셨구나 보니까 21살에 제임스 뭐 어떤 선수가 세상에 버디뿐만 아니라 이글을 하고 뭐 이렇게 우승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그 신지은 선수도 1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LPGA 투어 우먼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두 번째로 내 생에. 근데 이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참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10년 전에 첫 우승 때는 왠지 스스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연처럼 아 그냥 내가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느껴졌대요. 하지만 이번 우승만큼은 내가 정말 피나게 노력해서 당당히 얻어낸 성과라고 느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승보다 두 번째 우승을 하기까지 걸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기록이라고 그래요. 얼마 만에 나온 기록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안 이 신지은 선수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왔을까. 아,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내며 땀 흘리는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또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월요일 날 너무 힘주시지 마시라고 이또 골프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한 골프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미난 사연인데 어떤 분이 40년 동안 진짜 아우 제멋대로 그냥 스윙을 하고 막 이게 한번 잘못 길들여지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레슨비로 $2,000 넘게 쓰면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필드에 나가니까 스코어가 그냥 100돌인 거예요, 여전히. 근데 얼마 전에 라운딩 바로 직전에 카트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그만 엄지손가락을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손가락아 아우 어떡하지 앉힐 수도 없고 오늘은 그저 그냥 힘 빼고 살살만 치자 이렇게 욕심을 내려놨다고 그래요. 웬걸요. 그날 파만 7개를 잡으면서 꿈에 들이던 80대 타수 89 그래도 80대 타수죠. 89타를 쳤다고 합니다. 정말 몇천 달러 들여서 배워도 안 빠지던 그 어깨의 힘이 손가락에 살짝 입은 상처 하나 덕분에 툭 빠진 셈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괜히 막 힘들어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방송을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부담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할까 뭐 이랬는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어요. 듣는 분도 편안치 않으실 것 같고 저도 또 그렇잖아요. 이제 이 나이에 뭘 바라겠다고 막 내 건강이 먼저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힘 빼고 즐기자 좀 부족하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놨더니요. 그랬더니 진짜 멋진 샷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라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 이 시간을 이 인생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을 안 풀리던 것도 그렇게 한 걸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오히려 해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위로를 드려보면서 굿모닝 차차차 출발.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가 오늘 평상시보다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항상 아침을 안 먹는데 오늘은 왠지 어떻게 하면 기운을 전해드릴까 이래가지고 꿀 한 모금에다가 입에도 직접 짜놓죠. 그리고 홍삼 스틱을 하나 쭉 빨고 왔어요. 그랬더니 힘이 막 바로 홈쇼핑 월드에 가시면 홍삼 스틱이 네 박스가 99불에 대박 세일합니다. 어머나 원래 한 박스에 99불인 것 같았는데 네 박스나 와우.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4: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환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융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오늘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 건강보험, 특히 메디케어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 센터 메디컬 그룹은 사모 펀드나 외부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최우수 등급 메디컬 그룹으로 환자 중심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미스트롯 4 콘서트가요, 바로 센터 메디컬 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함께해서 오는 8월 22일 토요일 LA 이벨 극장에서 오후 2시, 오후 6시 두 차례 열립니다. 8월 22일 토요일. 이런 공연이 있어야죠. 가서 노시면서 엔도필도 나고 스트레스도 푸시면서 건강이 진짜 좋아요. 박수 쳐봐요. 얼마나 그게 건강에, 그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렇잖아요. 바로 센터 메디컬 그룹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무료 공연 티켓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의 번호는 888-847-3098-888-847-3098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한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18년 경력의 건강보험 전문가이자 메디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 전문 에이전트 브릿지 원의 캐디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5: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십시오.
5: 감사합니다.
4: 저희 라디오 서울에는 처음이시죠?
5: 네, 처음이에요.
4: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5: 네, 반갑습니다.
4: 네. 이 메디케어나 건강보험 조금만 알아도 의료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데 오늘 좋은 설명 부탁드리면서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5: 네네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나 건강보험은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4: 네.
5: 하지만 이런 메디케어나 건강보험은 조금만 잘 알아도 의료비를 많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4: 진짜.
5: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이러한 정보들을 아주 쉽게 청취자분들께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4: 네. 메디케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기본 한번 싹 훑을까요?
5: 네네. 메디케어는요, 65세 이상인 시니어와 일부 장애인들을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파트 A는 입원과 병원 치료, 또한 수술 후 재활치료에 대한 혜택이고요.
4: 네.
5: 파트 B는 외래 진료와 의사 진료의 혜택, 또한 수술을 하시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의료기구에 대한 혜택,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강검진에 대한 혜택과 플루샷과 대상포진이나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한 혜택도 파트 B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4: 네.
5: 그리고 파트 C가 있는데요. 이것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또는 HMO라고도 하는데요. 이 혜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5: 그리고 파트 D가 있는데 이것은 처방약 보험입니다.
4: 네. 그러니까 A는 무조건 입원, 병원.
5: 네네.
4: 그리고 입원은 우리가 늘 검사하고 아플 때 가서 상담받고 이러는 거고.
5: 네네네.
4: 3번은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는 혜택을
5: 그렇죠.
4: 받을 수 있고.
5: 네네네.
4: 한의사도 만나시고. 또 뭐 안경도 하시고
5: 네네네
4: 슈퍼마켓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채소도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5: 네네 맞습니다.
4: 그리고 D는 약.
5: 네네네.
4: 이제 완전히 꿰뚫었어요.
5: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4: 근데 이게 생각보다 혜택이 굉장히 다양한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게 메디케어인가요?
5: 자격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메디케어는 65세가 되신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4: 네.
5: SSDI라고 해서 사회보장 장애연금을 24개월 동안 받으셨거나 또 말기 신장질환 환자,
4: 네.
5: 뉴게릭 환자는 메디케어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아, 나이랑 상관없이.
5: 네네. 그리고 메디케어에 대한 또 비용이 있는데요.
4: 네.
5: 본인이나 배우자가 40 크레딧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파트 A는 무료이고요.
4: 네.
5: 파트 B는 매월 2026년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200불 90전이 있습니다.
4: 네.
5: 하지만 메디칼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의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4: 아, 네. 65세라고 그러시면 바로 솥띠.
5: 네, 네, 맞습니다.
4: 네. 올해는 61년생
5: 네,
4: 61년생이 분들이
5: 네, 메디케어.
4: 여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벌금 낸다고 그러던데요?
5: 네네, 네, 맞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을 잇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이나 3개월 후 총 7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4: 네.
5: 만약 이 기간을 놓치시게 되면
4: 네.
5: 그 다음 해인 1월 1일부터 3월 30일 안에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간들을 모두 놓치시게 되면
4: 네.
5: 평생 레이 페널티를 내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 그게 평생 내는 페널티예요?
5: 네네네.
4: 왜 그럴까?
5: 네. 그래서
4: 네.
5: 이 메디케어 그 기간 안에 모든 네.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4: 정말 중요하군요.
5: 네. 매우 중요하시죠.
4: 네. 야, 평생 그 레이피를 내야 된대요.
5: 네네.
4: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주변에 이제 소띠분들께
5: 네네.
4: 너 메디케어 가입했냐? 얼른 해라. 이러고 전화 전화를 하라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5: 네네.
4: 바로 우리 선생님 전화번호 213-435-0190 213-435-0190 브릿지원의 우리 캐디 주 선생님께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네.
4: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애드밴티지의 차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5: 네네, 그럴게요. 일단 메디케어를 받으시면 두 가지 커버리지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가장 큰 장점은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의 선택이 매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네.
5: 하지만 단점으로는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는 건데요.
4: 네.
5: 그것은 병원 입원이나 치료 시 본인이 지불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파트 B는 메디케어에서 80%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4: 네.
5: 약 20%를 본인이 부담하시거나 그 20%에 대한 커버리지를 추가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4: 네.
5: 이것을 메디갭 또는 서플리멘탈 커버리지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메디케어는 약에 대한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4: 네.
5: 약을 위한 커버리지도 추가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4: 네.
5: 그리고 또한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치과 혜택이나 보청기 등 여러 가지 혜택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네.
5: 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HMO는 똑같은 건데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을 하지만 보험회사를 정하셨을 때 인네트워크 안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4: 네.
5: 즉 보험회사를 정하시게 되면 그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주치, 전문의, 병원 등 모두 인네트워크 안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죠.
4: 네.
5: 장점은 본인 부담 비용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4: 네.
5: 그 이유는 추가적으로 메디갭이나 약보험을 따로 가입하시지 않아도 메디케어 네. 어드밴티지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어느 보험회사는 메디케어의 파트 B 보험료를 보조해 드리는 혜택이 있고요.
4: 네.
5: 두 번째로는 그 외에 치과, 안경, 보청기, 한방치료, 헬스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멤버십이나 OTC라고 해서 건강식품이나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네. 금액을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4: 네. 그러니까 기본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해주지만
5: 네네.
4: 그 외에 또 그 각자 그 필요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4: 조금 더 어드밴스 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애드밴티지라는 플랜으로 이렇게 따로 들어서
5: 네네.
4: 그것도 또 잘 플랜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5: 네, 맞습니다. 네네.
4: 그러면 무조건 애드밴티지가 좋은 건가요?
5: 그렇지만은 않고요.
4: 네.
5: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또 의사 선생님, 또 병원 약입니다. 같은 보험회사라도 플랜마다 받으실 수 있는 혜택과 병원 네트워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플랜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4: 네. 올해는 특히 보험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그러셨는데 이유가 네네. 뭔가요?
5: 네. 매년 메디케어 플랜의 혜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의 메디컬 그룹이 바뀌는 경우 의사 선생님을 바꾸시거나 플랜을 바꾸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4: 네.
5: 또 치과 혜택에 있어서 임플란트 혜택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4: 네.
5: 또한 당뇨, 심장병, 천식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4: 네.
5: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분과 매년 변경되는 혜택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4: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꼭 상담을 받으셔야 좋을까요?
5: 네. 다음과 같은 분들이신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65세가 되시는 메디케어 신규 가입 예정이신 분들입니다.
4: 네.
5: 그래서 올해는 1961년생이신 분이죠.
4: 네.
5: 두 번째는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갖고 계신 분. 또 세 번째는 치과나 보청기 혜택이 필요하신 분이고요.
4: 네.
5: 네 번째는 병원이나 주치의를 변경하고 싶으신 분, 또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신 분, 다음에는 보험 혜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이죠.
4: 네.
5: 무료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네. 아, 참 이게 잘 플랜을 짜놔야지 나에게 맞는 거. 그래서 유사시에 정말 필요하고
5: 네네.
4: 또 경제적이기도 하고
5: 네네.
4: 요거를 진짜 맞춤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5: 그렇죠. 네네.
4: 이게 보험 가입도 또 어렵지만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도 많습니다.
5: 네네. 맞습니다.
4: 네.
5: 네.
4: 우리 전문가분들은 다 꿰고 계시죠?
5: 네. 저희들은 이제 많은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4: 네.
5: 그런 거에서는 전문이고요.
4: 네.
5: 그리고 또 보험만 가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 네.
5: 메디컬 그룹의 선택과 또 병원과 주치 선정까지
4: 네.
5: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에
4: 네.
5: 고객분의 필요에 따라 맞는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4: 네, 정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5: 네네네.
4: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5: 그렇죠.
4: 병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막 더 아파갖고.
5: 네네.
4: 그렇게 병원 들어가면 그냥 이제 그런 거야 이러고 제 주위에도 지금 한 분이 지금 그러세요. 위독하신데 3개월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러더군요.
5: 네. 네.
4: 그래서 정말 잘 알고 미리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 네네.
4: 그렇게 보험 가입부터 주치의 지정, 전문의 연결, 또 치과 리퍼럴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는 브릿지원의 우리 캐디 주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는 213-435-0190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면 진짜 서럽잖아요.
5: 그렇죠.
4: 네.
5: 네네. 그래서 미연에 그
4: 네.
5: 시니어분들은 지금 메디케어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4: 네.
5: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4: 네.
5: 이런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또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네. 병은 초기에 잡아야 되잖아요.
5: 맞습니다. 네네.
4: 아, 그래서 또 가족 중에 또 아프신 분 계시면 또 모시고 병원 다니다 네. 보면 같이 그렇죠. 또 이렇게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요.
5: 네. 가족분들이 너무 네. 힘들어 하시죠.
4: 네. 네. 많은 케이스를 진짜 보시겠어요.
5: 네.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네. 자녀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부탁을 못 하시는 시니어분들도 네. 너무 많으세요.
4: 네. 네. 그래서 그런 애드벤티 플랜에서 그렇게 라이드도 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5: 네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네. 병원에 또 예약을 하시고 네. 어떤 차량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48시간 안에 미리 네. 차량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또 병원에 어포이먼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자, 메디케어와 건강보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의료비도 줄이고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무료 상담 특히 이번에 61년 소띠 되시는 분들은 신경 쓰셔서 꼭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의무죠. 머스트죠.
5: 네. 머스트입니다.
4: 국가에서 주는 혜택 이거 왜 안 받아? 이래가지고 잘못 지각을 하시면 평생 페널티를 낸다고 그러니까 레이피를 낸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바로 브릿지원의 캐디주 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3-435-0190 213-435-0190번입니다. 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나는 진짜. 바로 이번에 센터 메디컬 그룹이 메인 스폰서로 미스트롯 4 공연을 한다고요?
5: 네네. 네. 네. 센터 메디컬 그룹에서 또 네. 시니어분들을 위한 공연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도 또 많은 시니어분들께 네. 그 인포메이션을 또 알려드렸고요. 네. 정말 많은 분이 또 미스트롯이라든가 이런 공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또 연락하셔서 티켓을 받으시고 너무 고맙다고 또 전화를 네. 주시기도 했습니다.
4: 아, 그렇군요. 나도 8월 22일 LA 이벨 극장에서 미스트롯 얼마나 신나요.
5: 네, 저도 두 장 티켓을 네. 받았습니다.
4: 아, 그러세요? 벌써 네네. 받으셨어요?
5: 네네.
4: 빨리 이제 전화하셔서 센터 메디컬 그룹 888-847-3098 888-847-3098 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정보 바로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으로 함께 했고요. 우리 캐디주 선생님 브릿지원의 우리 캐디주 선생님 213-435-0190 213-435-0190번입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5: 감사합니다.
4: 끝인사 주실까요?
5: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7년에 새로운 플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메디케어 플랜을 담당 에이전트 분이나 또 저에게 연락 주시고요. 그래서 또 새해에 필요한 메디케어 플랜을 여러분에 맞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어떤 에이전트,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느냐도 정말 인연이고 좋은 분 만나면 복입니다. 미스트롯 4의 바로 홍성윤이 부르는 인연.

0: 많은 또 팬을 갖고 있죠. 홍성윤의 인연 들으셨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노래뿐만 아니라 연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LA 탑밴드에 아티스트가 생겨서 연습실에서 어제 LA의 그래도 파피아니스트 김영균 선생님과 저도 이제 그 키보드로 그리고 기타를 진짜 잘 치는 오라버니 두 분이 또 오셨는데 각각 치는 스타일이 달라요. 한쪽은 굉장히 젠틀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다른 한쪽은 굉장히 진하게 막 어떤 그 끈적끈적 그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취향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인타운에도 좀 그런 좋은 물론 윌셔 이벨 극장이 있지만 그래도 대관료 내고 막 근데 우리만의 그런 극장이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타운 근처에 있는 메가서 파크 건너편에 지나시다 보면 아주 고풍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26년에 문을 연 역사적인 웨스트 레이크 디어러인데요. 100년 전 화려한 영화관으로 문을 열었지만 지난 91년도에 문을 닫은 뒤 거의 35년 가까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조용히 자리를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지역 주민 수십 명이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캄캄했던 극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는 깨진 유리 조각, 먼지가 밟혔지만 머리 위로는 100년 전에 그 화려했던 천장의 벽화와 고풍스러운 조각들이 마치 멈춰버린 시간의 박물관처럼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이렇게 썩히지 말고 이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이웃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문화공간 또 이 커뮤니티 센터로 다시 살아나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가슴 설레는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이거를 돌려주자 이런 노력이 시작이 될 거라고 하네요. 우리 한인타운에도 저희 방송국에서 원블럭 가면 거기 뭐 한국의 엔터테인먼 수만이 오빠인가요? 거기에서 그게 맞나?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샀다는 건물이 지금 그냥 안 쓰여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멋진 그런 곳인데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한인타운에도요. 그냥 아파트만 짓지 말고 공원도 좀 있고 문화공간도 좀 성공하신 분들이 십시일반 이래가지고 좀 물론 또 커뮤니티 우리 시니어분들의 커뮤니티 센터는 있지만 그런 또 우리 극장 하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무튼 웨스트레이크 메가서 파크 근처에 있다니까 다시 문을 열면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팔가와 로데오 갤러리아 몰 안에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아, 너무 반가워요. 우리 후니 씨, 후니 탱자가 드디어 오셨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들어온 줄 알았네. 세상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은 동물 바로 코끼리입니다. 보통 코끼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넘어서 인간처럼 깊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영험한 영물이라고 그래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알아보는 건 기본이고요. 동료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에 모여 슬퍼하면서 나뭇잎으로 시신을 덮어주는 고유의 장례 문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다정한 거인에게 참 반갑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르투갈의 마지막 서커스 코끼리였던 줄리 얘긴데요. 아프리카에서 아주 어릴 때 포획되어서 1988년부터 무려 40년 동안 서커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평생을 좁은 무대와 철창 속에서 보낸 셈이죠. 근데 포르투갈 정부가 야생동물 서커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마침내 줄리에게도 자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그 새로 문을 연 코끼리 전용 보호구역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책을 하면서 탁 이사를 마쳤다고 그러네요. 그 광활한 자연 속에서 제2의 막 인생의 그냥 따뜻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곧이어서 저쪽 영국에서 걸프렌드가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아무튼 2부에서는요. 그런 영험한 영물과 같은 우리 후니탱자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왔습니다. 후니탱자와 함께 굿모닝 차차차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8: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7: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8: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1: 네.
12: 수영도?
11: 그럼요.
1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4: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5 866-566-9995입니다. K-FOX Number 1
19: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후니팅자 드디어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라디오 소울의 코끼리 같은 남자
0: 어머나
1: 구련이 선우입니다.
0: 고생 너무 했어요. 아파서 20파운드가 빠졌다면서요. 안 돼요?
1: 아니,
0: 그런 근데 다시 회복했어요. 얼른?
1: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지금 다정님도 네. 얼굴이 반쪽 됐다고 하셨는데
0: 네.
1: 크게 얘기하면 남들이 들으면 오해합니다.
0: 왜요?
1: 평소에 얼마나 했길래 이거는 아 근데 제가 진짜 억울한 게
0: 네.
1: 5일 동안 진짜 밥을 못 먹고 물도 네. 못 마셨어요. 입원하기 바로 전에.
0: 그러니까 목에, 네, 목에 염증이 생겼어.
1: 뭐 제가 아픈 거 굳이 말씀드리기 그런데, 하여튼 네. 목에 되게 뭐 기도가 막히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갑자기 네. 응급실 네. 갔다가 수술했는데.
0: 네.
1: 중요한 건 5일 동안 제가 물도 못 마시고 밥을 네. 못 먹었다는 거예요.
0: 네.
1: 삶이 슬슬 헛것이 보여.
0: 진짜 헛것이
1: 보여. 진짜 헛것이 보이면서 야 이게 이러다 도 닦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어머머머.
1: 그러면서 몸의 네. 디톡스가 원치 않게 다 된 거죠.
0: 네.
1: 퇴원을 했는데 하체랑 뭐랑 제가 저 뭐 야생마의 다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네. 훈이 씨가 뚱뚱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옛날에 운동을 뭐 했죠? 유도였나?
1: 아 뭐 웬만한 여러분 생각하시는 운동 다 했죠.
0: 네. 근육질이야 다. 저 살이 아니야.
1: 아 이거 뭐 기가 막히지. 근육질 누가 나 깨물면 이빨 빠진다. 그랬는데 귀엽다고 깨물다가 이빨 빠지고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 너무 근육이 빠진 거예요.
0: 네. 20파운드나
1: 20파운드 빠진 거예요.
0: 5일 안에?
1: 5일 만에. 그래서 꾸준히 빨리 이걸 채워야 된다.
0: 네.
1: 그래서 목이 낫자마자
0: 네.
1: 제가 진짜 말은 일주일간 거의 안 했어요. 지금 오랜만에 말을 하는
0: 진짜
1: 건데
0: 말을 진짜 못했어.
1: 목소리가 지금 아직도 안 돌아왔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랬더니 이게 또 발로 가가지고 이게 쇼크가 가지고요.
0: 네.
1: 발에 통풍이 오는 바람에 걷질 못해요.
0: 지금 지팡이 들고 와서 나 눈물이 그냥
1: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팡이를 집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봐요.
0: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게 그러니까 몸의 급격한 변화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몸에 확 네. 떨어지니까
0: 네.
1: 이게 없애야 될 수치가 확 올라가고 막
0: 또 막 먹으니까 확 또 이렇게 올라가고
1: 뭐 막 먹진 않았습니다.
0: 아니 네. 그 카펜터스의 그 여자 싱어분도
1: 네네네. 아.
0: 거식증으로 30kg까지 빠졌잖아요.
1: 아 그분은 너무 심했지.
0: 근데 갑자기 네. 어? 이러면서 막 먹어서 40kg 막 후반대까지 갔는데
1: 네.
0: 그게 오히려 너무 갑작스럽게 몇 개월 맞아요. 동안 그래서 그것 맞아요. 때문에 사망을 했으니까 천천히 점진적으로 해야 돼.
1: 그 당분간 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못 먹어요. 뭐 네. 고기도 육류도 먹으면 안 되고.
0: 어떡해. 진짜 코끼리 됐네.
1: 술도 못 먹고 뭐
0: 네.
1: 저 해물도 먹으면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0: 그럼 채소만 먹어요?
1: 그 저 못 먹. 아, 그것도 아니래요.
0: 그럼.
1: 근데 또 그럼 생선을 먹으면 되냐? 근데 생선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0: 네.
1: 등 푸른 생선 좋잖아요.
0: 네.
1: 안 된대.
0: 그것도 안 된대.
1: 이거 내가 등이 푸른지 노란지 내가 어떻게 알아? 구워져 아, 나왔는데.
0: 아니 인삼새 꽁치 고등어 안 먹으면 되지.
1: 근데
0: 엔초비 이런 거.
1: 아, 그게 또 멸치도 또 그러더라고.
0: 멸치도 인삼생 아니야.
1: 잔치국 좋아하거든요.
0: 예.
1: 아 그럼 난 국수나 먹어야겠다 했더니 또 멸치도 안 된다네.
0: 네.
1: 멸치 우린 육수도. 그럼 뭘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0: 그럼 멸치 넣지 말고 딴 거 넣어. 새우젓. 뭐요? 아 새우도 안 돼.
1: 새우도 안 돼. 그러니까는
0: 네.
1: 비빔면 먹었어.
0: 그랬구나.
1: 그냥. 근데 또 맵고 짠 것도 먹지 말.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0: 그냥 안 아파서 자유롭게 먹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1: 되네요. 제가 드리고 하신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 젊은 나이긴 한데 처음으로 제가 아파봤고요.
0: 아.
1: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이라는 걸 해봤는데 정말 저는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0: 네.

0: 네. 찝으면서 다리가 같이 찝으니까 뭔가 엉성하게
1: 엉성한. 막
0: 내 다리 계속 아픈데 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여튼 아, 여러분 건강은 진짜 와 이거는
1: 아파봐야 그 소중함을 알아요. 좋은 경험 하셨어요.
0: 진짜로요.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네. 정말 큰 경험했고요.
1: 네.
0: 정말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네. 다시 운동 시작하고
1: 네.
0: 좀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훈이 씨가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0: 남자가 아플 때 정말 서럽다. 야, 나 아파 정말 힘든데 주변에서 알아주셔야 할 때 이 서러움 탑10 준비했습니다.
1: 남자가 아플 때 느끼는 서러움 탑10.
0: 그렇죠. 아, 제가 느낀
1: 이걸
0: 거예요.
1: 잘 들어보시고요. 네? 아플 때 잘해주면 그때 남자가 감복한대요.
0: 평생 갑니다. 어. 왜 여성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했을 네. 때 잘해주면 네. 평생 못해주면 평생 간다고 하는 것처럼
1: 네.
0: 남자는 웬만한 아파서는 아플 척 안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정말 갑자기 아플 때 어떻게 주변에서 해주냐에 따라서
1: 네.
0: 주변 정리가 시작됩니다.
1: 네. 자 그럼 가볼까요.
0: 네. 자 네. 아픈 남자 서러움 탑10 10위. 진짜 아파 너무 힘든데 내가 아픈 줄 몰라줄 때. 그러니까 별로 티를 안 내잖아요 남자는. 저 진짜 기도가 막히는데도 뭐 응급실 가는데 안 가고 버텼거든요. 근데 삼촌 몰라. 야 나는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연락 와서 그래서 이따 저녁 뭐 먹을래?
1: 어야.
0: 그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너 괜히 오버하지 말고 그래서 이따 저녁 뭐 먹을래? 나는 침도 못 삼키는데. 그니까 제가 꾀병인 줄 아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서러워요. 야 네가 뭐 아파 네 등치에 막 이러면 야 무슨 아프지.
1: 네.
0: 하여튼 그럴 때가 10이고요.
1: 좀 알아봐줘야 돼. 아무 너 힘들고 했구나 이렇게.
0: 그렇죠. 남자 아플 때 진짜 아픈 거예요.
1: 쭈쭈쭈쭈 아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0: 그건 좀
1: 아니야.
0: 그건 좀. 네. 아니 나쁘진 않아요.
1: 네. 9위.
0: 9위. 아 나 아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옆에 뭐 와이프든 여자친구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1: 어? 어떻게 해? 약 먹었어?
0: 그쵸 병원 갔어? 약 먹었어?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야 근데 밥은? 밥 먹었냐?
1: 어 아 엉뚱한 얘기할 때
0: 막 전혀 쓸데없는 거.
1: 네.
0: 아 그러니까 알았는데 뭐 저건 다 했어? 이메일 보냈어?
1: 아까 10이랑 비슷하네.
0: 10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9위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1: 네.
0: 아예 들어주질 않는 거야. 아프다고 해도 아 됐고 이건 어때? 이거 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러운 건 다 비슷해. 뭘 하든 그러니까 안 알아주면 비슷해요.
1: 네,
0: 파리도 비슷해요. 나만 아파하고 힘든데 옆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이거 진짜 서러운 거 아시죠?
1: 어, 그게 파리네요. 아픈데.
0: 이게 파리인데.
1: 음식 냄새 날 때.
0: 이게 또 그런 말 있죠.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그게
1: 아,
0: 맞는데.
1: 맞는 얘기예요.
0: 맞는 얘긴데.
1: 네.
0: 야, 우리 아들이랑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1: 네.
0: 난 침도 못 삼키고 누워 있었잖아요.
1: 네.
0: 병원 가기 전에. 몸은 나 속은 괜찮으니까
1: 네.
0: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는 의지는 너무 강해. 못 넘는 일 뿐이지.
1: 네.
0: 근데 아파서 누워있는데 옆에서 맛있는 냄새 나면 그것도 서러워.
1: 어떻게 해야 돼?
0: 네? 아 근데
1: 밖에
0: 또
1: 나가서 뭐 먹어.
0: 아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서럽다는 거죠.
1: 그래요. 에이.
0: 근데 뭐 어떻게 해. 살 사람은 살아야지.
1: 그렇죠.
0: 네. 자 7위 갈게요. 남자가 아픈데 서러울 때 7위. 자꾸 옆에서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를 물어봐요.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설명을 내가 하게 돼. 근데 초라해. 자꾸 그냥 아니 목이 아파. 그러니까 목이 어떻게 아픈데? 아까 여기가 부었고 막 편도 임두염도 부어서 염증이 있고 여기 막 종양이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거지.
1: 근데 자꾸 그거를 까먹고 또 몇 번 또 물어봐.
0: 또 물어봐.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고?
1: 너 어디 아프댔지?
0: 그러니까 너가 그냥 편도선인 거지? 아니 감긴 거지? 아니라고.
1: 내가 몇 번 얘기해 목 아파 죽겠는데.
0: 수술했다니까 뭐 했는데? 막 이런 거. 막 내가 아픈 걸 내가 설명하는 게 막 짜증이 나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
1: 네.
0: 너무 서럽습니다.
1: 아픈 것도 억울한데
0: 네.
1: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니까 지치죠.
0: 그 6위는요 제가 똑같은 건데 병원 안 가고 버티다가 나중에 혼날 때.
1: 남자들은 그렇더라.
0: 근데 병원을
1: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0: 진짜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러죠. 가봤자 네. 뭐해 이러고 많은데 결국엔 제가 병원을 갔는데 가다 응급실까지 간 거죠. 와이프가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앞으로 아프면 제가 밤에 서로 정말 서러웠던 게 막 침도 못 삼키고 잠을 3일 못 잤는데 이제 아이랑 와이프는 자잖아 옆방에서. 저는 이제 딴 방에서 혼자 이렇게 격리돼 있는데
1: 네.
0: 밤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 어떤 생각?
0: 어떤 생각? 그냥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싫은 거예요.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아프고 저분들은 자는데 내가 방해되는 거 같고
1: 자는데.
0: 내가 계속 왜냐면 또 와이프가 자다가 내가 계속 걱정되니까 깨고 막 소리 내면은 끙끙대면 또 와서 또 이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낯을 촬영하고서 나가 차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1: 그 남자들은 그럴 때 나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다잖아요.
0: 그러니까요. 코끼리처럼.

0: 근데 제가 봐본 게 그때 그냥 병원에 응급실 갔으면 된 거예요.
1: 버티다가
0: 아 버틴 거지.
1: 혼날만 하네.
0: 아 진짜 의사가 저도 뭐라고 그랬어요.
1: 아 왜 안 하냐고.
0: 의사분들이
1: 이 아픈 거를
0: 너 이거 어떻게 참았냐고.
1: 그 정도로.
0: 아 근데 진짜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1: 아픈 거는요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0: 왜요?
1: 아니 그래야지 아픈 거는 진짜 그래야지 어머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0: 챙겨라도 주지.
1: 협력이 들어오고 정보도 소통하고.
0: 네
1: 그래요.
0: 자 오, 억울한 오이. 이거 저도 똑같습니다. 진짜 아픈데 옆에 다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뭐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1: 아, 남자들 서럽겠다. 남자들은 아프면 안 돼.
0: 응? 그러니까 남자끼리는 항상 얘기를 하긴 하죠.
1: 네.
0: 야 괜찮아? 아 뭐 야 뭐 남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날수록 네. 더 그러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내가 너무 오버하나?
1: 그래 내가 너무 그냥.
0: 근데 바이러스가 사실 뭐 사람 따지니까 이게 네. 어마어마 센 놈이 나한테 온 거지.
1: 그쵸 바이러스 때문에.
0: 네 뭐 아파서 아플려고 아프나? 저 어머니가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1: 네.
0: 저는 아픈 거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거든요.
1: 네.
0: 나중에 이제 낳고 나서 이번 주말에 말씀드렸더니 네가 왜 아프냐 화를 내는 거예요.
1: 어머 진짜.
0: 그뭐 네가 누가 아프냐 막 그런. 아니 내가 아프고 싶어 아팠냐고.
1: 네.
0: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1: 어 그렇죠. 어. 아 정말 속상했겠다.
0: 그러니까 네가 그때 이거 사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1: 어.
0: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일 좀 그만하라. 뭐 너무 뭐 하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뭐 네. 네가 그러다니까. 아 내가 뭐 놀고 다녔냐고.
1: 아픈데 그렇게 얘기하면 더 서운하지.
0: 되게
1: 진짜.
0: 서운했어,
1: 진짜. 서운했겠다 진짜.
0: 어머니
1: 그러지 마세요. 어이구 아파서.
0: 삐뚤어질 거야.
1: 아.
0: 자.
1: 네.
0: 그리고 4위. 네. 어 이거 남자들 공감할 겁니다. 혼자서 병을 검색을 해요.
1: 검색만 해.
0: 어,
1: 왜?
0: 근데 더욱 이게 그걸 끝내야 되는데 점점 내 병이 커져.
1: 왜냐면 상상 속에
0: 그 검색하면요
1: 어.
0: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내가 약간 그런 증세가 있거든.
1: 어?
0: 어? 그럼 나는 단순히 목에 여기가 부은 건데 어? 이게 어디
1: 후담이래.
0: 무슨 염증? 어? 무슨 염증에서 뭐 암이라고 부르고 무슨 희귀병까지 가고
1: 후담 찾아보니까 막 또 이렇게 막
0: 이럴 수 있다더라.
1: 고치기 힘들다. 뭐 또 혼자만 해.
0: AI는 물어보면 항상 끝에 결론은 당장 지금 응급실이나 의사를 찾아가세요. 결론은. 그러니까 자꾸 별것도 아닌 것도 일이 커지는 거야. 어? 기침 정도인데 이게 막 얘는 폐결핵 이렇게 나오고.
1: 네.
0: 어설프게 검색하지 마시고요.
1: 네.
0: 아플 땐 병원 가시는
1: 가세요.
0: 게 확실합니다.
1: 네. 그럼요.
0: 이건 진짜 그래요. 혼자서 더 아픈 것 같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병원 가세요.
1: 아픈 데다가 상상력까지 더해지면.
0: 어, 그럼요.
1: 더 안 좋아.
0: 아니
1: 몸이.
0: 임신도 임신도 상상으로 하는데.
1: 아니 원래 상상하는 대로 가잖아요.
0: 어,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0: 난 상상 임신이 있다는 거 놀랬거든요.
1: 네.
0: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진짜로 대학 때 상상 임신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1: 어.
0: 본인은 믿은 거야. 임신했다고. 이 친구를 결혼하려고 그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자기는 너무 축하한 거예요 지들끼리.
1: 어 근데 아니었어?
0: 아니었어. 근데 100까지 나왔어요.
1: 진짜?
0: 진짜로.
1: 그 뭐야 그거?
0: 상상임신.
1: 야 웃긴다.
0: 사람이 상상력이요 진짜 몸을 지배하더라고요.
1: 그러면요 생각하는 대로 가요.
0: 어.
1: 자전거 탈 때
0: 네.
1: 어 저 돌 저거 피해야지 피해야지 하면 돌 위로 딱 지나가.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아니 생각하는 아니, 대로
0: 피해야지 피해야지 돈을 지나간다는 게 무슨
1: 보는 말이에요? 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산악자전거 옛날에 좀 했는데
0: 어, 마운틴 바이크?
1: 마운틴 바이크 어 저 바위 하고 쳐다보면 그 바위로 가는 거예요. 진짜 아니, 너무 미안해.
0: 그러면,
1: 요만한 돌멩이
0: 아니 그럼 피해야지라고 생각 안 해요?
1: 피해야지 하는데 어 이런데 바퀴가 글로 가요.
0: 그거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0: 알았어요.
1: 자기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글로 꽂히면 글로 가.
0: 진짜 생각이 그래. 내가 아프다 하면 더 아프고 괜찮아 그러면 좀 덜 아프고. 근데 하여튼 그래 상상하지 마시라고요.
1: 아프지 말자.
0: 네, 아프지 말자. 그리고 3위. 아픈데 막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요.
1: 네.
0: 그럼 솔직히 받기 싫잖아.
1: 그쵸,
0: 그치만 또 안부 인사를 또 하니까 아유 인사를 받는데 보니까 걱정 안부가 아니라 일 시키는 거야. 아 참.
1: 진짜.
0: 아픈데 미안한데 점점점.
1: 점점점.
0: 이거 하셨나요? 이거 보냈나요? 이거 오늘까지 아닌가요? 이러면 정말
1: 진짜. 나 아픈다고 건강해 줄래 저기 걱정해 주려고 전화한 줄 알았더니 일 시키려고 전화했지.
0: 근데 제가 그때 딱 제일 아플 때 그 주말이랑 뭐랑 일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1: 네.
0: 그 미팅도 많았고
1: 그렇죠.
0: 이벤트 일이 되게 많은데
1: 오빠 ESA
0: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야외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1: 이벤트들 이런 기획을 많이 하시니까
0: 와 그거를요 진짜 네. 제가 없는데 사람들 그거 맞추느라고 진짜 문자 말을 못하니까 문자를 막 보내면 전화가 와요. 나
1: 네.
0: 딱 끊어버리고 나 말 못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막 보내갖고 병원에서
1: 얼마나 답답했을까.
0: 수십 통을 딱딱 보내면서 이걸 맞추는데
1: 너무 힘들었.
0: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정말 감사하죠. 그분들이 도와줬기 덕분에
1: 네,
0: 잘 문제 없이 끝났기 때문에
1: 아.
0: 아, 나 꼭 아플 때 일이 생겨.
1: 행사, 이벤트, 뭐 어, 마케팅 우리 훈이 씨 너무 잘하죠.
0: 아, 근데 이번에 되게 또 아름다운 모델 분들이 있었는데.
1: 아, 못 봤다고?
0: 그분들 못 봤어.
1: 아, 진짜.
0: 아, 너무 진짜. 내가 뽑아두고 진짜 너무 이뻐갖고 같이 놀리고 있는데.
1: 아, 정말.
0: 아, 진짜 내가 억울해.
1: 집에서 와이프가 듣고 계실 텐데.
0: 아, 아니, 그렇죠. 이건 업무상 얘기입니다.
1: 업무상. 네.
0: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아, 네.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뭐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위. 서러울 때 남자 2위. 내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반응이 그냥 요새 말에 그 T냐 F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BTI.
1: 네, 네.
0: 상대방이 T야.
1: 아,
0: 다 T야. 자, 만약에 우리 미옥 씨가 응. 아, 선배 저 너무 아파요. 응.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1: 저? 네. 오, 약 먹었어? 어디가 아파? 그렇죠, 저는. 저는 F예요.
0: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기대가 어쨌든 그게 기대잖아.
1: 근데, 근데 T는
0: 어, 진짜?
1: 나 너무 아파, 자기야.
0: 아, 그래? 약 먹고 쉬어라야.
1: 딱 그 한마디.
0: 딱 그거야. 병원 가. 아, 쉬어. 알았어.
1: 아,
0: 그리고 연락 안 해. 딱.
1: 아, 근데 너무 진짜 아니지.
0: 몇 명은 괜찮은데 내 옆에 모두가 그리고 특히나 나의 연인이나 뭐 어, 와이프나 남자친구나 그러면. 가족이 그러면
1: 너무 서운하겠다.
0: 서운하죠. 또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1: 어, 어.
0: 근데 그분들이 말하면 나 T잖아.
1: 어머 뭐, 그렇게 얘기해?
0: 이거,
1: 그럼
0: 오케이,
1: 더 미워.
0: 내가 너 아플 때 내가 죽어봐라 너.
1: 나도 똑같이 해줘.
0: 똑같이 해줄 거야.
1: 아프다고 해도 병, 양, 병원 가서 약 먹고.
0: 그럼 난 그럴 거야. 야, 너만 아파? 너만 아프냐고. 세상에 아프서 얼마나 많은 줄 알아?
1: 아 진짜 미워. 진짜.
0: 이래버려야지.
1: 진짜 서럽다 그러면.
0: 삐뚤어져야지.
1: 안돼 안돼.
0: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 예전에 그 교제할 때는
1: 네.
0: 여자친구 남친구 아프면 그냥 가서 막 죽 사다 주고 약 사다 주고 막
1: 어,
0: 괜찮아 막 옆에서 막 뭐라 그래 이거 뭐 물수건 막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1: 어, 진짜
0: 야, 진짜
1: 진짜 그래봤다.
0: 아유 그래봤죠. 누구나 한 번쯤 그래봤을 거예요.
1: 그럼요.
0: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 진짜 요새는 아, 약 먹어 이러고 끝나요.
1: 그럼 안 돼.
0: 너무 현실적이 돼버렸어.
1: 전복죽, 팥죽 이런 거 하나라도
0: 또,
1: 사다 주고
0: 또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1: 어, 어.
0: 야, 뭐 야채죽, 닭죽, 전복죽 다 사가잖아요.
1: 아~
0: 그러면서 이것만 먹으면 민망하니까
1: 맞아, 맞아. 바꿔가면서 계속 먹는
0: 어,
1: 거야.
0: 그러면서
1: 계속 그 사랑을 먹는 거지.
0: 약간 양념 짭조름한 것 하나 사주고 달달한
1: 젓갈,
0: 디저트까지 그렇죠. 디저트 어. 케이크 같은 거나 쿠키 같은 것도 이따 먹으라 딱 챙겨주는 게 센스입니다. 약이랑 같이
1: 진짜 그거 기억이 남아.
0: 이렇게 해줘야 돼요.
1: 에, 점수 달라면 누가 아플 때를 이용하세요.
0: 최고입니다.
1: 어, 저의 찬스.
0: 누구나 건강하고 기쁠 때는요.
1: 예.
0: 그냥 다 좋아요. 외롭고 서럽고 아플 때 챙겨주는 게 최고야.
1: 때. 특히 혼자 계신 분들.
0: 맞아요.
1: 그렇게 해주세요.
0: 자, 남자 서러울 때 1위.
1: 어?
0: 아픈데 나 혼자 나를 챙기면서 괜찮은 척 해야만 할 때.
1: 어머, 그렇죠. 아,
0: 왜?
1: 진짜 서러워.
0: 나는 가장이니까. 크,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1: 네.
0: 아파도 아픈 척 못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1: 그냥...
0: 일주일 괜찮아.
1: 아니
0: 용쳐 이제 가는 거야.
1: 아,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서러운 게 있을 거야.
0: 엄청나죠.
1: 혼자 계신 분들 특히 그래요. 아 진짜
0: 아,
1: 누가 있어야지.
0: 혼자 계신 분들은요.
1: 아니 저 어깨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네. 진짜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네. 옷 입고 샤워했어요. 나는 그냥
0: 어떻게 옷 입고 샤워?
1: 기반 티셔츠를 항상 입는 거지.
0: 아.
1: 빨지도 못해 못 뜨니까. 그러면 그거 입고 그러니까 잘 마르는 걸로.
0: 왜 그때 부를 사람이 없었나 봐요. 아 참.
1: 아 내 친구가 한번 딱 저를 탁 벗기더니 들어와 이러더니 걔 친, 여자 친구죠. 네, 네.
0: 그러니까 친구분들
1: 목욕 시켜주고. 아 근데 또 이렇게 막 남의 다 바쁜데 그때 아 누가 있어야 되는구나.
0: 맞아요. 그럴 때 진짜 있어야 돼요.
1: 저도
0: 저는 지금 다리가 다쳤잖아요.
1: 네.
0: 다리를 저도 쫄뚝거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1: 네.
0: 누가 부축을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더라. 와이프가 아. 해주고 싶은데.
1: 네.
0: 야 너 허리 다치겠다 이제 저리 가라 그랬는데 와이프가 제 몸무게를 못 이겨.
1: 그렇죠.
0: 그래서 야 안 돼 안 돼.
1: 진짜 우리 효니 씨 너무 고생했어요.
0: 아니요 저는 고생한 거 없고요 여러분.
1: 네.
0: 그냥 남자 아플 때 여러분
1: 네.
0: 생각보다 더 약해져요.
1: 네.
0: 여자보다 더 약한 게 남자입니다.
1: 우리 그냥 잘해줍시다 서로 네. 아플 때.
0: 쉽게
1: 남자든 쉽게 여자든
0: 누구든 감동해요 남자들. 잘해주세요.
1: 아픈 이웃도 좀 돌아보고.
0: 그렇죠. 아 거기까지 가나요?
1: 네. 롤링스톤스의 믹 재거 이분이요 오늘 생일이에요. 몇 세게요?
0: 롤링스톤스면 한 70 몇 살 되지 않았나?
1: 어, 이분 83세.
0: 와.
1: 와.
0: 그래도 스톤은 굴러간다.
1: 네. 아유, 아직도 몸 팔팔하세요. 스톤스의 노래 들어볼게요.
0: 네.
1: Satisfaction.

0: Satisfaction 만족이잖아요.
1: 그렇죠.
0: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감사해야죠. 뭐.
0: 기대치를 낮추면 돼.
1: 맞아.
0: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커.
1: 그렇죠.
0: 어머나 기대 안 했는데. 어머. 그게 감동이죠. 네,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요.
1: 그것도 괜찮다.
0: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러면서 서로.
1: 티야 티.
0: 우리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대한 우리 폴초이님이 네. 저를 한복을 입혀놓으셨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럭키비키님이
1: 럭키비키님이 아니고 저
0: 홈쇼핑
1: 홈쇼핑월드님이
0: 홈쇼핑월드님이
1: 그 텐저를 갈아서 옛날
0: 네.
1: 김영곤 선생님 사진을 저를 합성하셨는데
0: 아니.
1: 지금 제가 소송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완전히 앞에
1: 이거는 초상권 문제가 너무 떠갖고
0: 우리 둘을 가운을 입혀놔가지고
1: 아니 그래도 미용실이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대로 안 건드리고
0: 너무 웃기네.
1: 나는 완전히 무슨
0: 아 너무 웃긴다.
1: 나 이거 소송 걸 거야. 소송 저 소송장 준비 중이고요.
0: 별거를 다
1: 좀 이따 우리 변호사님
0: 만드셨네요. 네. 네. 아 이런 발칙한
1: 하워드 변호사
0: 이런 상상 너무 좋아. 발칙한 창작 아니겠어요?
1: 이게 무슨 창작이에요? 사람을 망가뜨려 놓은 거지.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최고입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늘은 우리의 건강지킴이시죠.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동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옥 씨, 한유민 씨도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니, 대표님 동부 날씨 어때요?
9: 동부도 더워요.
1: 다 장난 아니죠.
0: 서부도 여기 네, 습기도 뭐, 많아지고.
9: 네, LA보다 조금 더 습도가 높은 편입니다.
1: 아, 역시.
9: 온도가 비슷하더라도 네? 동부가 조금 우리 한국의 온도랑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약간 좀 이렇게 습하잖아요.
1: 네네네.
0: 가만히 있어도 등에 땀이 주르르는 흐르는.
1: 그렇죠.
9: 더울 때나 추울 때는 우리 저 한명 역시 LA로 피신 하고 싶습니다.
0: 얼른 오세요.
1: 오셔서 알겠습니다. 오셔서 이거 데몬드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니 대표님 요새 또 날씨도 네. 이렇고 휴가 시즌인데. 세종 네. 송보가 이 세종 후쿠이단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9: 네, 뭐 1년 내내 사실은 대표적인 제품들이니까.
1: 그렇죠.
9: 보감,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관절 보감, 또 요로 청보감, 우리 휴가 가면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 또 관절 보감, 또 방광 건강에 좋은 요로 청보감 소개했었는데 혹시 그 한미옥 씨는 알 것 같은데 후니 씨 제가 갑자기 또 시작하자마자 질문 한번 네. 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1: 네네네.
9: 제가 지난번에 후코이단 소개할 때 꼭 네. 기억하세요 했던 것 중에 아포토시스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었는데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우리 후니 씨가 아팠으니까 아포토시스 네. 얘기 좀 해줘요.
1: 아포토시스는 몸 안의 비정상 세포를 착 자멸하도록 하는 효능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9: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저는 대표님 덕분에 우리... 기관지 청보감 네. 너무나 감사히 어머.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야.
9: 그 아포토시스는 우리 몸 안에 네. 비정상적인 세포를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뭐 딴 얘기보다는요. 지난 시간에 뭐 관절, 요로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휴가철을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우리의 혈관 건강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하고 또 하절기 면역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제가 세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 부분에는 여름철에 꼭 필요한 우리 세종바이오텍 비타민 3총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일 정보도 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지금 혈관 말씀하셨는데 혈관 뭐 건강 그러면 무조건
0: 송보감.
1: 세종 송보감이잖아요.
0: 네. 솔리프로. 네, 네, 네.
1: 그럼요.
9: 송보감부터 간단하게 말씀. 지금 뭐 많은 분들 송보감 복용하신 분 많고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 음식 습관이 무장 해제가 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밖에서 외식하다 보니까
9: 네, 그래서 네, 6개월, 7개월 동안 내내 이렇게 관리하신 분들이 휴가철이 되면 기름진 음식에 과식에 평소에 조절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1: 말아요. 맞아요.
9: 그래서 예 그리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뭐 참고로 아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혈액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건강은 여름철 특히 많이 중요한데 뭐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 중성지방, 뇌졸중, 뭐 여러 가지로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약은 안 드시더라도 요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분들은 우리 세종 송보가 뭐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이 세종 송보감은 바로 우리 전통 솔잎을 연관 제품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9: 제가 방송 때마다 솔잎에 대한 효능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0: 네.
9: 솔잎은 지금도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솔잎의 그 연구된 그 데이터들을 검색해 보면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또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솔잎을 이렇게 이렇게 빻아가지고 뭐 솔잎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송진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1: 네네네.
9: 정말 일리가 있는데
1: 네.
9: 여러분 꼭 간단하게 말씀을 송보감은 그렇게 제조된 것이 아니라 솔잎을 끓여서 증류한 고농축된 증류수를 고농축한 캡슐로 개발이 되고 한국식약처에서 인증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일반 보조식품과 달리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조식품처럼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검증이 돼서 이렇게 벌써 18년 동안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제가 좀 전에 휴가 얘기했습니다만 음식 조절이 힘들어지고 특히 당뇨나 혈압이나 혈관계 쪽에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여름철에 여러분 휴가 기간에도 세종 송보감은 꼭 복용하는 게 좋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송보감의 원료인 솔잎에 대해서 간단하게 효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그 솔잎의 효능을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송보감의 주 원료는 솔잎이다. 솔잎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루틴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 솔잎에는 글리코키닌이라는 성분, 요 얘기는 제가 많이 했죠. 혈당 조절에 유용한 성분이 됩니다.
1: 네.
9: 세 번째, 솔잎에는 테르핀, 탄닌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해준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솔잎은 해독작용을 해주는데, 그 아피에긴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아피에긴산이라는 그 성분은 우리 몸 안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준다. 그래서 솔잎은 우리 혈관 쪽에 꼭 유용한 그런 성분이 되고요.
1: 네.
9: 송보감은 18년 동안 우리의 혈관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야, 요 정리해 주신 것만 딱 들어도 역시 이러니까 세종 송보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혈관 청소부 뚫어 하고 해독 네. 디톡스 효능까지 있으니까 혈관 디톡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9: 네,
1: 야,
9: 네.
1: 최고예요, 진짜.
9: 볼 수 있고요.
1: 네.
9: 요거는 아침 저 지금 뭐 드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식후에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복용할 수가 있고요.
1: 네.
9: 3개월분이 한 박스에 들어 있고 380불이고, 조금 혈관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여름철에 휴가철 맞아서 음식 습관이 흐트러지시는 분들은 하루에 3번까지,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까지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우리 몸이 고속도로 이게 길이 혈관이잖아요.
1: 뽕 뚫어주시는 거죠. 네.
0: 오늘 그 세종 송보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왠지 또 방송 듣는 분을 위해서
1: 많은 분들이
0: 스페셜
1: 기다리시네.
0: 세일, 스페셜 세일 해주실 것 같아요.
1: 스페셜 세일.
9: 네. 준비했고요.
1: 네.
9: 그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 실비치에 사시는 그 목사님, 고객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혈당 조절이라든지 또 혈액순환 문제가 있었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많이 좋아지셨다 그러고요.
1: 네, 네.
9: 뭐 여러 LA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동부도 그렇고 미 전역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뭐 그 얘기는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름철 혈관 관리에는 세종 송보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세일 정보 드리기로 하고요.
0: 네.
9: 세종 송보감과 함께 우리 회사의 유명한 제품이, 제가 좀 전에 훈인 씨한테 물어봤던 바로 아포토시스, 바로 후코이단이 특히 여름철 이 면역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9: 제가 후코이단에 대한 팩트 체크만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9: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 안에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자멸하도록 도와주는 효과다. 그래서 뭐 후코이단 드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드시겠습니다만, 흡연 중이신 분들 상담이 일단 제일 많고요.
1: 네.
9: 그 다음에는 재발을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들 복용하시고, 뭐 여름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여름철 면역력을 위해서 후코이단을 드십니다. 한국에 요즘에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후코이단은 면역력, 또 항암 효과, 최근에는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드시면 좋고요. 제가 요 얘기만 합니다. 후코이단은 함량 면에서 좋은 후코이단이 많이 들어있는지 체크하시고, 순도가 고순도인지 체크하시고
1: 네.
9: 그 다음에 원산지가 어디신가, 우리 세종 후코이단은 원산지가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8년 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은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세종 송보감 혈관 요거는 3개월분이 380불,
1: 네.
9: 후코이단은 4개월분이 380불인데 참고로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종 송보감은 2+1 두 박스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그런 세일을 진행 중에 있고 후코이단은 세일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좀 이따가 세일 정보 드릴 때 여러분이 귀 담아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 그 대표님께서 우리 방송 하실 때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세일이 또 있지 않나요? 대표님 오늘 또 네,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 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9: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물론 뭐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요 방송을 듣는 분들 제가 이제 송보가 후코이단 뭐 여러 제품을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다섯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에게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좋은데
1: 네.
9: 세종 송보감 3개월 한 박스 구입하시면 두 박스 아니고요. 한 박스 구입하시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세종 후코이단 요건 4개월분인데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보너스로 리포존 비타민C 한 병도 함께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고 상담하면 좋습니다. 일단 전화번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9: 우리 LH사고요. 213-383-8899 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와, 근데 오늘 지금 대표님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하시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 명품 세종 후코이단 4개월 한 박스를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보너스 비타민까지 주시고 이거는 대박스 이게 네. 제일 최고인데.
0: 네.
1: 근데 대표님 이거 혹시 LA에서 지사하시면 타운 내 배달도 가능한 거죠?
9: 타운 내 배달도 가능하고요.
1: 네.
9: 실제로 배달 바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오다 하고 단골들이
1: 네.
9: 오늘 퇴근하면서 갖다 주세요 하시는 분이 덜어 있어요.
1: 아.
9: 저희가 배달도 해드리고 또 약간 먼 지역은 무료 배송 UPS로 해드리고요. 한국도 지사를 통해서 요 세일로 보내드리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LA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아마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LA에 일 보러 왔다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9: 그 이분이 사장님 이거 저 제가 이제 방송 때 요거는 개인당 한 세트 리밋은 두 세트까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분이 저 리밋이 두 세트까지 되면요 이제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제 이름으로 두 세트 해주시고요. 제 아내도 같이 왔거든요. 제 아내 이름으로 두 세트 해주세요.
1: 오.
9: 그래서 그분은 뭐 네 세트지만 아내 이름으로 두 세트 각각이니까.
1: 네네네.
9: 사장님 이거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 송보감과 후코이단을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요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세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포존 비타민C 요거는 신제품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LA 주사입니다. 213-383-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한우 씨 오늘 시간이 없지만 제가 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0: 네.
9: 제가 지금 마음 급한데 요즘에 여름철에 비타민 3총사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1: 그렇죠.
9: 그래서 왜 우리 비타민 3총사 하면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가 있고요.
1: 네.
9: 뭐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 가족들이 많이 복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 500억 유산균 그 여름철 물만 바뀌어도 장에 탈이 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에 유산균이 필요하신 분 세종 유산균 마지막 세 번째는
1: 네.
9: 여주입니다.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인데 이 세 제품을 엮어서 제가 이 방송 때도 비타민 3총사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 소개는 안 하고 세일 정보만 요약해 드리려고 했는데 비타민 C, 리포존, 비타민 C, 세종 유산균, 세종 여주는 한 병에 35불입니다. 각각 35불인데 다섯 네. 병에 한 병을 구입하셔도 되고 특별 세일로 10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선물로 5병을 더 드리는 10+5로 드리는데 잠깐만요. 드리는데 네.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세 제품을 섞어서 믹스앤매치로도 구성할 수 있으니까 믹스앤매치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9: 그렇게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0: 와, 오, 좋아요.
1: 10 네. 플러스 5로 여러분 믹스앤매치 가능하십니다.
0: 야. 와, 그 가족마다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죠?
1: 네. 네네네. 오. 전화번호 213-383-8899번 LA지사 네. 213-383-88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오늘은 정말 꼭 필요한 세일만을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1: 너무 좋은데요?
0: 아,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 들어갈까요?
9: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 중심에 오늘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에서 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이 제일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혈관 대청소 세종 송보가 한 박스 구입하시면 면역력의 대표입니다.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보너스로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드리는데 요거는 개인당 한 세트, 두 세트가 리밋이고요.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배송을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세일은 여름철 비타민 3총사 리포존 비타민 C 세종 유산균 세종 여주 각각 한 병에 35불인데 5 플러스 1 또는 10 플러스 5 10병에 5병을 더 드리는데 가격이 똑같으니까
1: 네.
9: 믹스 앤 매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UPS로 다 보내드리니까 213 우리 윌셔 6가 버질길에 사무실 있습니다.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0: 네, 자 방송 마칠 때 주시는 명언으로 오늘 마무리 함께 해볼까요?
9: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9: 한우 씨 건강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9: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죠. 행복과 건강은
0: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9: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네.

0: 어렸을 때 진짜 카펜터스를 얼마나 좋아했는 몰라요. 아,
1: 저도 이 노래
0: 들어도
1: 진짜
0: 들어도 좋아하는 노래. 네. Yesterday Once More.
1: 목소리 너무 너무 이뻐요.
0: 네. 아, 일찍 가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그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배 나오면 어때? 나는 나 이런.
1: 너 저를
0: 아니
1: 아니 근데 아니 배 나오면 어때? 나를 딱 쳐다보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0: 훈이 씨 다시 와서 너무 반가워서요.
1: 쏙 들어갔습니다.
0: 아니 네브라스카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개가 가출해서 실종이 됐는데 얼마 만에 찾은 줄 아세요?
1: 얼마요?
0: 지금 세상에 뭐, 5년 얼마? 만에 찾았대요.
1: 5년이요?
0: 집에서 무려 642마일이나 떨어진 인디애나주의 한 트럭 휴게소 뒤편에서 이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1: 말도 안
0: 돼. 5년 만에 찾았어요.
1: 야 무슨?
0: 야.
1: 아니 강아지 나이에서 5년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0: 강아지 나이로 그런 거지. 거의 뭐 반세기를 내 인생 반세기를 주인 없이 떠돌다가 다시
1: 그
0: 만나니
1: 정도면 그냥 남이지.
0: 감격이 아니 근데 다 기억할 대단하, 거야.
1: 대단하다.
0: 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 주인 개주인이 인터뷰를 했대요.
1: 포기하지 마.
0: 포기하지 마. 5년 지나도 찾았어 이러면서. 와. 아니 포기하지 않은 이 가족들이 더 대단하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오늘 포기하지 않고 좋습니다. 날리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시간 다 됐나요?
0: 네.
1: 아쉽네요.
0: 금방 또 헤어져야 돼.
1: 그러니까요.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0: 할게요. 오늘 좋은 한 주 잘 여시기 바랍니다. 탱자 한미옥이었고요.
1: 지금까지 탱자 훈이었습니다.
2: Every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16: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7: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6: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7: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6: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7: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18: 수영도?
8: 그럼요.
1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0: 선택하세요 품질을,
2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2: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4: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25: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4: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25: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4: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25: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26: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7: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8: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7: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8: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7: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0: 밥 한 그릇 더요.
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0: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4: 오늘은요, 침뜸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인생시계 계산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인생시계 계산법은 쉽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탁상시계처럼 우리 12시간을 인생 120세로 보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20세면 우리가 2시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30세면 우리가 3시에 있는 것입니다. 즉, 50세는요, 오후 5시에 있는 것이고, 또 60세면 오후 6시에 있는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퇴근하러 집으로 막 돌아가거나 그러면 약 한 6시가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 6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맛있는 저녁을 과식하면 바로 2, 3시간은 소화하다가 인생 60에서 70, 80이 무의미하게 가는 거고, 또 저녁 6시에 약주를 과식하게 하면 술이 취해서 주무실 때까지 그냥 아무 인생 없이 120세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3시간, 4시간 싸우다 보면 결국 인생 120, 즉 12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하다가 보내면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그러한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10년 뒤 평균 수명은 120세로 분명히 늘어납니다. 지금 80세라 하지만 바로 젊은 청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인생 120, 바로 본인이 80대에 있다면 오후 8시에 있으니 앞으로 4시간을 더 살 수 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는, 본인이 만약에 70대 중반에 있다면 앞으로 4시간 반, 즉 45년을 더 알차게 살다가 12시에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런 것은 바로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침뜸병원에서는요,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어떻게 건강하게 120세까지 약과 바로 병원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 120세가리 고통스럽게 120살을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침뜸을 배워서 본인의 건강법을 본인만이 처리할 수 있어야만 바로 건강한 120살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환자들 대부분은요, 본인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병을 침뜸 치료 몇 번으로 치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석학들이 모여 몇천억의 연구비를 들여 만든 제약회사 약을 몇십 년 공부한 우리 석학의 양방의사들이 처방한 그러한 약을 취약해서 10년, 20년에도 해결 안 되는 만성병을 한방병원에서 한두 번의 치료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30일, 최소한 60일 정도 두 달은 치료를 해봐야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침뜸으로 우리 복받는 날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3: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 취소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7개월 만에 제기된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 4년 전체보다 4배 많습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11: 숫자부터 보시죠. 지난해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89건입니다.
5: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은 24건이었습니다. 법무부는 10월까지 2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홍보했습니다.
10: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5: 대부분 중대범죄입니다. 성범죄, 마약, 유통, 금융사기, 테러단체 지원, 가짜 신원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알카에다나 알샤바브 같은 테러단체를 도운 정황이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귀화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신분을 속이면 정부가 법원에 시민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10: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
5: 규모입니다. 보스턴 칼리지 대니얼 켄스트롬 교수 말입니다. 사건 성격은 과거와 비슷한데 정부가 훨씬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법무부가 지침을 넓혔거든요. 마약 카르텔 연루자 민간 사기범, 그리고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까지 우선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0: 현재까지 승소한 거는 19건으로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확대가 앞으로 시민권 박탈 범위를 더 넓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 뉴욕타임스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갇힌 것 같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5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협상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고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덴만 사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내내 이란에 대한 확전을 위협했지만 지난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대적 공습을 감행하더라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참모진 평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13일 연속 무력 공방으로 요격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확전 포기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댄 케인 합참의장도 확전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CNN은 전했습니다. 출구 선택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경제 압박을 기다리자니 이란 정권이 금방 무너질 보장이 없고 일방적 승리 선언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 넘겨준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남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전을 끝내기 위한 각각의 선택지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안 맞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대규모 길거리 음식 축제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스페이스니들 인근에서 열린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범 2명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수많은 방문객이 인근 박물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두 살배기 남자아이도 포함돼 있으며 부상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도심 북서쪽 지역을 피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사흘간 이어진 행사의 마지막 날 발생했습니다. 바이트 오브 시애틀은 1982년에 시작된 연례 행사로 올해는 수백 곳의 음식점이 참가했으며 방문객은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망자가 3명이나 나온 만큼 수사당국은 총격 경위와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란에 대한 공습 중단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와 같은 수준의 공습이 더 이상 실익이 없다는 군 수뇌부의 보고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의미의 타코 공식을 활용해 지난 22일 늦어도 30일 안에 공습이 중단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공식은 브렌트유 가격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등 4가지 시장

0: 사상자가 나오자 역대 최대 규모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They're being decimated. 폭격기와 전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확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돌연 공습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사정도 없던 상황. 이번에도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라는 의미의 타코 표현대로 됐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인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반영한 타코 공식을 만들어 이번 공습 중단 결정을 비슷하게 예측해냈습니다. 이르면 7월 22일에 타코가 일어날 수 있고 늦어도 30일 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면서 26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난 22일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과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수, S&P 500 지수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반영해서 변화가 커지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다는 겁니다.
1: The cost of an escalation, there are implications with that, and that was what was explained to the president.
0: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주로 반영한 예측 모델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군사적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 중단 결정 직전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미군 방공망 고갈 우려를,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같은 수준의 공습이 이제 실익이 없다는 보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보스턴 소재 제1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시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0,000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미국인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였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수수료 인상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1심 법원은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소심에 요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부가 수수료 인상 권한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 5천 건만 새로 발급되었으며, 채용된 직원들은 3년에서 6년간 미국에서 일한 뒤 영주권을 신청해왔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 이후 H-1B 비자 신청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내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2월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해체를 목표로 이란전을 함께 시작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해결에 무게

를 두는 반면 이스라엘은 전쟁 지속을 원하고 있어 양국의 이란전 목표가 점점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두고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그를 맹비난했고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일대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도 압박해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대체로 배제돼 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10월 말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전에 휘말렸다는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을 둘러싸고도 이스라엘에서는 중동지역 핵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양국 간 시각차는 이란 문제를 넘어 중동 전략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내일을 담은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 공조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 및 협상 복귀안에 대해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란을 겨냥한 1일 공습 중단을 지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온 발언입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추가 공격을 위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달째 이어지는 지금 미국이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안국 오만과 독자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미국은 이 협상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자국이 쥐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은 또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한 사건을 유엔 헌장 위반으로 규탄하며 그 결과는 예측 불허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중단에도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늘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후보들은 즉각 근거를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적절한 시기에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를 특정 후보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세 번째로 저는 신천지의 선거 개입을 8번 세번하겠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개입 의혹 근거를 즉각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2: 적절한 시기에 근거를 공개하겠다고요? 자신 있다면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당장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3: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하고 정교 유착된 상태에서 지금 대표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4: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성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했으니 바로 공개하십시오.
0: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5: 오늘 KSOI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도 제가 많이 앞서는 걸로 역전이 되었더군요. 아니면 말고식, 치고 빠지기식, 무책임하게 폭탄 던지듯 하는 신천지 개입은 근거를 갖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막 피우고 연기 피우고 나중에 발뺌하고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에 의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0: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0: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번지면서 지난 26일까지 30만 명이 넘는 주민과 관광객이 대피했습니다. 올여름 잇단 폭염으로 수풀이 극도로 건조해진 데다 강풍까지 겹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불길이 세계적인 와인산지 보르도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번졌습니다. 스페인은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드리드와 아빌라 발렌시아 지역에는 군인 1,200명과 차량 400대가 진화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기상여건이 악화되면서 항공진화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여름철 대형 산불이 반복되는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보르도 와인산지가 위협받는 상황은 유럽 농업과 관광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외교 협상이 실패할 경우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성과가 없다면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빨리 진행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중단 결정에 대해 중재국들이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습을 멈춘 뒤 유가가 내리고 주가가 올랐다는 점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앞두고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협상 재개를 놓고 오만 등 중재국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오늘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와 인공지능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잇따라 내고 두 사안 모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에 10%에서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산 제품에는 12.5%가 적용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일방적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보호주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중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미국이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의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 인공지능 모델의 지식재산권 도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형적인 인공지능 패권주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무부는 일부 중국 인공지능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선 것은 독자적 기초연구의 결과라며 미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사태로 공석이 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이 기존 300명 이내에서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오늘 혁신위원회 사차 회의에서 선거인단을 1만 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프로와 실업대학 승강제 리그 등을 추가해 선수와 현장 지도자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선거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자투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난 대한축구협회장을 새로 뽑기 위한 선거인단이 1만 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 선수들과 현장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12: 기존 300명 이내였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규모가 대폭 늘어납니다. K축구혁신위 4차 회의 결과 선거인단을 1만 명 정도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개편안을 기반으로 축구협회 실정에 맞게 조정합니다.
13: 체육회 기준에서 프로, 실업, 대학, 승강제 리그 등을 추가해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 경우 권고하게 될 규모는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12: 현장 의견을 많이 담자는 취지에 맞게 선수와 지도자가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수치여서 아마 선수, 뭐 지도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은 회장 선거인단을 300명 이내로 제한하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도 축구협회와 전국연맹 임원, 일부 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으로 선거인단을 꾸려왔습니다. 소수가 밀면 축구협회장이 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였던 겁니다. 선거인단이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무엇보다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가 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1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메인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트로이 잭슨 전 메인주 상원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후보였던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전 연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 폭로가 제기되면서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것입니다. 메인주 민주당 대의원 600여 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잭슨 후보는 바이오 제약회사 최고 경영자 출신인 손드라 팔레티에를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잭슨 후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5선 현역인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콜린스 의원은 1997년부터 메인주를 대표해온 중진으로 이번에 6선에 도전합니다. 메인주는 공화당이 연방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를 핵심 경합주로 꼽힙니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려면 메인주를 비롯해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오하이오 등 경합주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이란전과 고물가 등이 중간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강해질 경우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잭슨 후보가 정치자금 모금에서 앞선 콜린스 의원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됩니다.
15: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모델들이 미국 인공지능 모델에 수억 번의 호출을 보내 코드와 처리 과정을 역으로 분석하려 했다고 거코베테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 성과를 무단으로 복제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장관의 판단입니다. 그는 정부가 오픈소스 모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도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해외 모델이 미국 기업의 결실을 도용한 증거가 확인되면 제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는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발언은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제기해온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두 회사는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선도 모델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도용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새로운 챗봇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패권 경쟁에서 법적 행정적 수단을 본격적으로 동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10: 로스앤젤레스시의 노숙인 수가 또다시 늘었습니다. LA 홈리스 서비스국이 발표한 올해 집계에서 LA시 전체 노숙인은 4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리와 차량에서 생활하는 비보호 노숙인은 약 2만 9천 명으로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숫자가 거꾸로 간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명이 주택에 들어갈 때마다 2명 이상의 신규 노숙인이 지원을 요청했고 영구주택 배치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의 대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는 텐트촌 주민을 호텔로 옮기는 데 집중했지만 참여자의 40% 이상 이후 다시 거리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임시보호 방식보다 약 3배의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이 영구주택으로 이어지는 출구 없이 운영된 결과입니다. 임대보조금 사업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약 3천 가구가 보조금 종료 대상에 놓였고 임시시설의 자리가 비워지지 않는 병목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LA시의 노숙인 관련 연간 예산은 약 1억 3,900만 달러에서 거의 10억 달러로 늘었고 주민들이 승인한 세금과 채권까지 합하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영구적인 주거 안정으로 얼마나 연결됐느냐가 핵심 질문으로 남아있습니다.
15: US 메트로 은행행장 김동일이 이끄는 US 메트로 뱅콥이 올해 2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은 34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넘게 급증했습니다. 주당 이익도 지난해 15센트에서 21센트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순이익은 68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5%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익성 개선의 핵심 요인은 순이자 마진입니다. 이 분기 순이자 마진은 3.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출과 예금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총 자산은 16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했고 예금과 대출 잔액도 각각 12% 이상 늘었습니다. 자산과 수익성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은행의 외형과 내실이 함께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안경거만과.
6: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7: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8: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7: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8: 도넛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시애틀의 여름 대표 축제가 총격 사건으로 비극적인 현장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인근 시애틀 센터에서 열리고 있던 연례 음식 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 도중 총격이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애틀 소방국 대변인 그레이스 누네즈 씨에 따르면 두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부상자 5명은 하버뷰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56세 여성은 중태이며 두 살 남아도 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총성이 울린 것은 어제 저녁 시간대로 수천 명의 인파가 음식 노점과 게임 부스를 즐기던 한복판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성이 울리자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지며 유모차까지 쓰러지는 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인근 시애틀 어린이 박물관으로 대피해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며 용의자 검거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82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매년 35만 명이 찾는 시애틀의 대표적인 여름 행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캐피톨라 몰에서 지난 20일 끔찍한 흉기난동이 발생했습니다. 73세 여성 매니저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무차별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캐피톨라 거주자 레이첼 서머즈로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아트 오브 산타크루즈의 매니저로 일해온 인물입니다. 용의자는 산타크루즈 거주 19세 청년 타일러 라이벨트로 사건 현장에서 반마일 남짓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이벨트는 범행 직후 스스로 911에 전화를 걸어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법원 문서에는 그가 그날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 다툼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공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산타크루즈 카운티 검찰과의 협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 미국 전역의 대형 소매점과 약국에서 연쇄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매장 풍경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샴푸와 치약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일반 의약품까지 진열대에 자물쇠가 채워지고 직원을 불러야만 꺼낼 수 있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보안요원 배치도 크게 늘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 불편과 감시 강화에 따른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도난 물품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연방의회와 주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도급증의 배경에 물가 상승과 소득 불평등, 그리고 약물 중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합니다. 보안을 강화할수록 쇼핑 경험은 불편해지고 보안을 늦추면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미국 사회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10: 오늘 서울 법원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전성배 씨 부부와의 만남을 부인한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00억 원 가까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허위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법원은 문제의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게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부부 동반 만남을 부인한 해명 역시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3: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12: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공항 체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항공기 기장에게 승객 정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연방교통안전청이 확보한 항공 승객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해 수백 명이 체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주 월요일 덴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에콰도르 국적의 27세 여성 모랄레스 로아스가 오클랜드행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 사복차림의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방 당국은 로아스가 비자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 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로아스가 2023년에 교환 방문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해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전 체류 연장 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하고 취업 허가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 체류 기간 초과자까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내선 이용 자체를 불안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점심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1: 지난 편에서 AI가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지 큰 그림을 봤잖아요.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집 지갑이랑 일정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볼게요.
0: 공립이냐 사립이냐, 요즘 한인 가정에서 학교 선택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어요. AI 프로그램 있는 학교 찾다 보면 통학거리도 늘고 방과 후 비용도 달라지고,
1: 재현 씨 말씀처럼 학교 하나 고르는 게 이제 한 달 생활비 전체 구조를 흔드는 결정이 됐거든요.
0: 오늘 그 이야기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재현의 배경체크 LA 한인 가정에서 학교 선택이 복잡해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예전엔 동네 공립학교가 기본이었죠. 그런데 AI 커리큘럼이나 특수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면서 부모들이 학군 바깥까지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고민도 깊어진 거죠.
1: 그게 지금 딱 현실이에요. 학교 프로그램 좋다는 소리 들으면 통학거리부터 먼저 계산하게 되잖아요. 한인타운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선택지가 가깝지만 오시나 밸리 쪽은 괜찮은 학교까지 차로 꽤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0: 맞아요. 통학이 길어지면 부모 출퇴근 일정이랑 충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따로 붙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공립이라도 그 비용이 한 달 생활비에서 무시 못할 몫을 차지해요.
1: 사립은 또 다른 계산이 있고요. 학비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AI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립은 그 프로그램 비용이 학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사교육 붙이는 것보다 오히려 구조가 단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0: 지수 씨 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학비만 보면 비싸 보여도 방과 후 학원비랑 돌봄 비용까지 다 합산하면 공립이 꼭 저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집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총량으로 봐야 해요.
1: 결국 학교 선택은 교육 철학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 하루 동선이랑 한 달 지갑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생활 결정인 거예요.
0: 통학 거리가 길어지면 결국 부모 일정이 먼저 흔들리죠. 아침에 아이 데려다주고 출근하고, 저녁엔 픽업 맞춰서 일 끝내야 하고, 그 루틴이 맞지 않으면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버티기 어려워요.
1: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거든요. 학교 자체에 방과 후가 있으면 픽업 시간 여유가 생기는데, 사립 중에서도 방과 후 포함된 곳이 있고 따로 내야 하는 곳이 있어서 그 차이가 한 달 지출에서 꽤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0: 지수 씨 말이 맞는데, 저는 사립 학비 자체보다 그 주변 비용이 더 무섭다고 봐요. 교복이나 교재야 한 번이지만 방과 후에 과외, 교통비까지 쌓이면 어느 순간 한 달 생활비에서 꽤 큰 몫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1: 지수의 생활 번역 오늘 주제를 한 줄로 번역하자면요, 학교 선택은 입학 결정이 아니라 가족 생활 패턴 전체를 다시 짜는 일이에요. 학비만 보지 말고 통학시간과 방과 후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채울지까지 같이 그려봐야 한다는 거죠.
0: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얹고 싶어요. 공립이냐 사립이냐보다 우리 집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정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AI 프로그램이 중요한 집도 있고, 통학거리가 짧아야 하는 집도 있고, 방과 후 돌봄이 안정적인 게 더 급한 집도 있잖아요.
1: 맞아요. 어떤 선택이 더 좋다기보다 집마다 답이 다른 거니까요. 이번 주 내내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 오늘 점심 드시면서 우리 집 우선순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0: 자, 그럼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 볼게요.
1: 학교 고를 때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0: 하나, 학비 말고 주변 비용부터 먼저 계산하세요. 통학 기름값, 방과 후 별도 비용, 교재비, 이걸 다 더하면 학비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1: 둘, 부모 출퇴근 동선이랑 학교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좋은 프로그램도 픽업 시간이 안 맞으면 결국 못 버티거든요.
0: 셋, 학교마다 AI나 특수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 중인지 아니면 준비 중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홈페이지와 현실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1: 집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이웃집 선택이 우리 집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0: 오늘 점심 이 세 가지만 챙겨두셔도 학교 선택이 한결 선명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광고주 대신 내일 예고 잠깐 드릴게요.
1: 내일은 이 학교 선택이 실제 이사 결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들여다볼 거예요. 학군 때문에 동네를 옮기는 게 정말 경제적으로 맞는 선택인지 그 셈법을 같이 따져볼게요.
0: 학교 하나 때문에 이사까지 가야 하나, 저도 그 고민 해본 적 있어서요. 내일 이야기 꽤 현실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1: 점심 드시면서 오늘 팁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통학거리랑 주변 비용 먼저 계산하는 게 시작이에요.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0: 오늘 핵심은 하나예요. 학비보다 주변 비용, 통학 동선, 방과 후 일정,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학교 선택이 완성됩니다.
1: 내일은 AI 시대에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 유형을 어떻게 고르는지, 교육 내용이랑 환경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0: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0: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1250만불, 1250만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3782-8600, 3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오 뉴스 잘 들으셨죠?
1: 이번 주 내내 보험 얘기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금요일은 잠깐 숨 고르셔도 됩니다.
0: 보험 서류 붙들고 한 주 보내셨다면 이번 주말만큼은 지갑 닫고 못 만나서도 되는 날로 만들어드리려고요.
1: 맞아요. 큰 계획 없어도 됩니다. LA 동네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가벼운 휴식. 오늘 한입 토크에서 같이 골라봐요.
0: 이번 주 돌아보면 보험 고르는 기준부터 시작해서 용어풀이, 병원 연결, 생활 예산까지 꽤 빽빽하게 달려왔죠.
1: 진짜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도를 완전히 바꿔볼게요.
0: 여기서 잠깐 배경 하나 짚고 갈게요. 재현의 배경체크 LA에서 오래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큰 여행보다 동네 산책을 더 찾더라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숨이 트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1: 맞아요. 사실 LA는 그게 가능한 도시잖아요. 날씨도 이번 주말 나쁘지 않고요.
0: 공원 하나, 그늘 하나면 충분한 날이 있죠. 한인타운 근처만 해도 걷기 좋은 길이 생각보다 많아요.
1: 비용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료 공간도 꽤 있고요. 동네 공원이나 도서관 앞마당 같은 곳에서 소소한 주말 행사가 열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0: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지갑 열지 않아도, 한 주 마무리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1: 오늘 한입 토크. 그 감각을 좀 더 살려볼게요.
0: 그래서 오늘은 지수의 생활 번역 먼저 들어볼게요. 지수 씨가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 생활 번역은 이겁니다. 보험 걱정을 잠깐 내려놓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발끈 묶는 것. 거창한 힐링 말고요.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0: 딱 맞는 번역이네요. 저도 보험 갱신 시즌 때마다 그리핏파크 한 바퀴 돌고 나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서류 더미보다 오르막길이 나을 때가 있어요.
1: 그리핏파크처럼 큰 곳 아니어도 됩니다. 한인타운 안에도 메가더파크 산책로가 있고요. 오시 쪽은 해안가 트레일이 가깝죠. 주차 걱정 없이 걸어서 닿는 곳이면 충분해요.
0: 무료 옵션도 있죠?
1: 당연하죠. 이번 주말 각 도시공원에서 무료 야외 요가나 커뮤니티 영화 상영 같은 행사들이 열리는 곳들이 있어요. 시 공식 사이트나 동네 커뮤니티 보드 한 번만 확인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0: 멀리 나가기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동네 골목 한 블록이라도 걸어보세요. 한 주 동안 화면만 들여다봤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달라집니다.
1: 봄 스트레스는 월요일에 다시 마주해도 됩니다. 오늘 금요일 점심은 일단 내 몸 먼저 챙기는 걸로요.
0: 자, 그럼 오늘의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말 부담 없이 쉬는 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하나, 지갑은 집에 두고 나가세요. LA 카운티 공원은 대부분 입장이 무료입니다. 그리핏 파크든 메가더 파크든 신발만 있으면 충분해요.
0: 둘, 이동은 짧게 잡으세요. 멀리 갈수록 피곤해지고 결국 또 스트레스예요. 집에서 걸어서 닿는 거리, 그게 이번 주말의 기준입니다.
1: 셋, 주말엔 여기 코너 기억하시죠? 이번 주말 추천은 동네 파머스 마켓이에요. 구경만 해도 되고요. 무료 시식도 있고 눈도 배도 즐거운 곳이라 부담이 없어요.
0: 보험 서류 한 주 내내 붙들고 계셨다면 이번 주말은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리셋이 됩니다.
1: 몸이 먼저 쉬어야 다음 주 또 제대로 챙길 수 있으니까요.
0: 오늘 따로 광고주는 없지만 주말 나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어요.
1: 내일 토요일 한입토크 예고입니다. 이번 주 보험 얘기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보험 쓸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는 법을 짚어드릴 거예요.
0: 가입만 하고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막막했던 분들 계시죠? 내일은 그 부분을 한 입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은 일단 신발 끈 묶고 나가세요. 내일 방송은 집 돌아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0: 이번 주 내내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오늘 한입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번 주말만큼은 서류 대신 산책로입니다.
1: 신발 끈 묶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0: 내일은 동네 산책 동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갈게요. 혼자서도 가볍게 나설 수 있는 LA 휴식 루트 내일 정오에 들어주세요.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0: 라디오 서울 한입토크였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10: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9: 오직 아주 투어.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아,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좀 살짝 무덥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지요? 당신이 할 수 있거나 꿈꾸는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라. 담대함 속에는 천재성과 힘, 마법이 숨어있다. 괴테의 정말 유명한 명언입니다. 자, 월요일 오후 1시 나른함을 깨우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요.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기분 좋은 마법이 시작될 거예요. 자, 활기찬 에너지를 가득 담아서 월요일 오후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0: 네, 신승우의 내일을 향해라는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아, 음원이 조금 겹쳐서 소리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정말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 뭡니까? 아, 뭔가가 좀 이렇게 소리가 겹쳐서 들려가지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불협화음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월요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낼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를 옮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요. 지금 자리에서 몸이 좀 찌뿌둥하다 하시는 분들 월요일이잖아요. 기지개 한번 촥 켜보시는 것만으로 예, 충분합니다. 새로운 일주일의 출발선에선 저와 여러분 응원하면서요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피님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반가 반가요. 해피투게더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이제 지나면 월요일은 7월의 월요일은 없어요.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벌써 8월 생각하니까 와, 세월 진짜 빠르네요. 예, 맞습니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한주 됩시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럽시다. 새로운 출발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의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0: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아, 월요일은 항상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어폰도 놓고 오고 예, 그렇습니다. 놓고 온 게 맞네요 오늘. 그래서 옛날에 쓰던 거 이렇게 헤드셋을 썼는데요. 헤드폰을 썼는데 오우 막 귀가 막 땀이 차는 게 엄청 더운데요. 옛날에는 느끼질 못했었는데 이어폰이 그만큼 편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큐팡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연예 기사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죠, 오디세이에 출연한 젠데이아가 이 홍보 행사를 그 홍보 행사에서 걸고 나온 귀걸이가 이란의 고대 유물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 젠데이아의 귀걸이는 기원전 700년 전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1947년 이란 북서부에서 발견된 지위의 보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보물 더미는 1960년대 이란 외부의 골동품 시장에서 판매돼서 현재는 여러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로 분산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귀걸이는 영국 갤러리 바론 런던이 지난해 이 런던의 다른 보석상 글렌 스피로에게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젠데이아의 귀걸이를 본 유란 그 이란 출신 미술 사학자 이 수산 바바이는 분통을 터뜨렸어요. 이 유물은 액세서리로 전시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자 세계 유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 그 귀걸이에서 모든 의미가 박탈됐다라면서 인류에 대한 그러니까 고대 이란의 문화적 기여를 공중 납치하고 납작하게 하고 변질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시국이라는 점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가디언은 짚었습니다. 바바이 교수는 미국의 돈 수십억 달러가 이란을 폭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이 문화 역사적 관심 분야의 유적을 파괴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오디세이의 홍보 행사에서 이란의 고대 유물이 미화되고 있다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네요. 이 바론 런던은 성명에서 귀걸이를 대여한 의도는 결코 상업적이지 않다. 이란이 현대 정치의 렌즈를 통해서만 자주 묘사되는 시기에 이 귀걸이로 관객이 이란의 깊은 문화예술적 역사 유산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양쪽 다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참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예. 저도 그 귀걸이를 봤는데 귀걸이가 꽤 크더라고요. 예. 동그란 귀걸이인데 고대 유물이라고 하니까 예, 더 귀하게 느껴지더군요. When I saw you and a talking. 캔디님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죠. 웅산 노래입니다. Something deep down in my soul said, cry girl. When I saw you. 오늘 일부 인터뷰가 예, 뭔가 이게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일부 이 시간 예, 음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예, 제가 준비한 코너들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웅산이 불러준 아주 매력 있는 노래 들어봤는데요. I'd rather go blind라는 노래였습니다. I'd rather go blind. 아, 참 웅산 진짜 재즈의 가수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죠. 예, 노래들이 다 예, 멋진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굉장히 매력 있고요. 자, 오디세이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뭐 금방 극장에 올라온 개봉작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 예, 오디세이 영화. 제가 지난주에 이 영화를 보려고 그 리젠시 띠어러에 검색을 해봤더니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영화관에서는 하는데 예, 리젠시 띠어러, 이 CGV몰이 막을 내리고 이제 리젠시 띠어러가 그 인수를 했잖아요. 리젠시 이 시어터스가 인수를 했는데 그곳에서 영화를 보면 뭐가 좋으냐면 CGV몰에서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본 것처럼 한국 자막이 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꼭 그곳에서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이 미국 남가주 지역의 극장 체인인 리젠시 띠어러스가 인수를 했는데 CGV가 2025년 9월이죠. 아마 9월이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사업을 영국 폐쇄하고 완전히 철수한 후에 LA 한인타운 마당 몰래에 위치했던 CGV LA전 부지를 리젠시 띠어러가 인수하면서 예, 리젠시 코리아타운으로 새로 이렇게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리젠시는 그 2025년 초에 문을 닫았던 CGV 브이나파크점도 예, 먼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최신 할리우드 영화와 함께 기존처럼 최신 한국 영화 상영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글 영어 자막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요일은 여전히 50% 할인에 주더라고요. 디스카운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볼 때 저는 화요일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스크린엑스 상영관 그 시설 업그레이드와 티켓 가격 인하도 화요일날 이벤트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영화 보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 예, 화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오디세이 영화도 하고 참 많은 영화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그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영화도 지금 현재 뭐 화제 중이네요. 그 황정민, 조인성 예, 등등 나오죠. 예, 굉장히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예, 이 곡성 이후 10년 만의 신작입니다.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1위와 함께 압도적인 화제성을 모으고 있네요. 리젠스 코리아타운 또 북미 주요 상영작이에요. 오디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맷 데이먼 주연의 대작입니다. 현재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모아나 실사판도 지금 상영 중인데요.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의 라이브 액션 리메이크 작입니다. 뭐 요 모아나 실사판도 또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이스토리 5도 지금 현재 상영 중이에요. 그리고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도 지금 현재 그 상영 중입니다. 뭐 이 영화도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블 데드번, 예, 데드번, 이 이블 데드번이라는 공포 트릴러 영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시즌을 겨냥한 매니아층 탄탄한 프랜차이즈 공포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아무튼 보고 싶은 영화 예, 여러분들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류마티스 관절염,
3: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3: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3: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3-3304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6: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7: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6: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7: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0: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9: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0: 한국 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9: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0: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9: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해피투게더 1부 함께 보겠습니다. 저 오늘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낼 계획은 없었는데요. 일부 인터뷰가 미뤄지는 바람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퀴즈 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카톡방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또 댓글도 주시고요. 또 저희 라디오로 이 방송 청취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예,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가 나갈까요? 자, 오늘 이 코너를 잘 들으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퀴즈가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타임라인 스케치 1824년 7월 27일 오늘 태어난 알렉산드르 뒤마피스. 꽤 오래됐네요. 1824년으로 가보는 겁니다. 1824년에서 1895년까지 살다간 인물이에요. 19세기 프랑스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입니다. 이 프리스는 프랑스어로 아들을 뜻한다네요. 삼총사와 또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대문호 아버지 알렉산드르 뒤마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프리스.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작가고 아들도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 뒤마 프리스는 아버지 뒤마와 재봉사 카트린 라베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를 법적 자식으로 인정은 했지만 유년 시절 사생아라는 이유로 받았던 사회적 편견과 상처는 그의 평생 작품 세계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동백꽃 여인 춘희라는 작품 아마 아실 거예요. 1848년에 발표한 대표작이죠. 동백꽃 여인 춘희. 춘희. 우리나라에서는 춘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파리 고위층 사교계의 코르티잔, 화주계 여성을 뜻하죠. 마리 두플레시스와의 실제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단숨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뒤마피스 자신이 직접 연극 대본으로 각색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뭐 이후에 그 이탈리아의 거장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유명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아버지 뒤마가 모험과 로망이 가득한 낭만주의 역사 소설의 거장이었다면 아들 뒤마피스는 사회적인 모순과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문제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 연극의 선구자였습니다. 1874년 문학계 이 프랑스 문학계 최고 영예인 아카데미 프랑스제 회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됐고요. 1894년에는 그 레종 도네르 훈장 최고 등급을 받았다네요. 그 마르그리트는 후원자들의 돈으로 사치를 누리는 현실적인 코르티잔으로 묘사됩니다. 뭐 비록 순수한 사랑을 깨달아가지만 사교계 여성으로서의 허구심이나 또 돈 문제 등 복잡한 인간적인 약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페라 속의 비올레타는 베르디의 그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훨씬 더 순수하고 비극적이고 또 숭고한 그런 성녀적인 면모가 강조돼요. 제목인 라트라비아타 자체가 길을 잃은 여자, 또 방탕한 여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오페라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희생되는 그런 인물의 고결한 단심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그 제르몽 이 극에서 이 아르망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와 딸의 결혼을 위해 그 마르그리트를 단호하고 완강하게 설득해서 떼어놓게 되죠.
예, 조르주 제르몽 역시 처음에는 비올레타를 비난하면서 접근하지만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동정심과 죄책감을 느끼죠. 오페라의 이름난 아리아,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 등을 이 통해서 아들을 설득하는 부성애와 또 그런 입체적인 심리가 부각되는 작품입니다. 아르망은 그 마르그리트가 죽어갈 때 옆에 있지 못하죠. 마르그리트는 홀로 외롭게 마지막을 세상과 이별을 하지만 나중에 파리로 돌아온 아르망은 그녀의 시신이 매장된 그 무덤이 이장되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오페라에서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소설에서의 이야기고요. 오페라에서는 오페라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극적인 재회를 연출합니다. 오해를 푼 그 알프레도가 임종 직전 비올레타를 찾아와서 그녀의 품에서 사과하게 되죠. 그리고 비올레타는 알프레도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른 뒤에 그의 품에서 눈을 감습니다. 자, 이 조금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이 그 19세기 파리 사교계의 가식과 이 도덕적인 모순을 파헤친 사실주의적인 비극이라면 그 베르디의 오페라는 이를 정말 음악적 선율과 드라마틱한 희생을 통해서 승화시킨 낭만주의적인 명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브 스토리에 이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동백꽃 여인과 라트라비아타가 이 동양권에서는 춘이라는 번역 제목으로 퍼지게 된 건 19세기 말 그 일본의 번역 문학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1898년입니다. 일본의 문학가이자 번역가인 고시마 겐키치가 이 뒤마피스의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해 출판하면서 제목을 춘이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백꽃은 일찍이 봄을 알리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마르그리트의 화려하면서도 짧고 비극적인 삶을 봄의 이미지에 비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춘이에서 희는 기생, 사교계의 여왕, 그러니까 사교계의 여왕을 뜻하죠. 또는 뭐 신분이 높거나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 뭐 한자어로도 쓰는데 그 코르티잔의 정상에 서 있던 여주인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처럼 화려하지만 짧은 삶을 살다간 아름다운 여인, 뭐 이쯤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뜻으로 창작된 대단히 시적이고 감성적인 예, 번역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춘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예, 유명하잖아요. 참 이 한국 최초의 오페라 공연과 춘이, 한국 서양 음악사에서는 이 제목이 결정적으로 각인된 계기가 1948년 1월 서울 명동 시공관에서 열린 한국 최초의 오페라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예, 조선 오페라단이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한국에 처음 소개할 때 이미 대중에게 친숙했던 소설 제목인 춘희를 그대로 사용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공연을 본 사람들은 아주 뭐 대단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잖아요. 이 공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춘희다. 예. 그러니까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는 춘이다라는 이 공식이 수십 년간 한국 대중에게는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예,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원작의 의미를 살려서 이 소설 동백꽃 여인 또는 동백 아가씨 또 오페라 원제인 그 라트라비아타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근대 문학사적 맥락에서는 여전히 춘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회자되고는 합니다.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 라트라비아타 이거를 아주 그 오페라를 베르디 오페라를 아주 좋아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예, 공감이 되면서 참 멋진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승철 노래였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였어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을 알렉산드르 디마피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알렉산드르 디마피스의 작품 동백꽃은 춘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네, 번역으로는 춘인데 자, 작곡가, 이탈리아의 거장 작곡가죠. 주세페 베르디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대에 올린 작품이 있어요. 오페라. 예, 그 오페라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글자인가요? 여섯 글자네요. 자, 이 작품을, 동백꽃이라는 이 춘이라는 작품을 이탈리아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무대에 올린 오페라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축배 노래라고 하죠? 네, 다 아실 것 같네요.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적어주시느냐? 해피투게더 채팅방,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분 한 분께,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 한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3782-8600, 3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답이 나왔어요. 너무 쉬웠나요? 아. 자, 생일, 생일 축하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답을 맞춰주신 분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두 분이 맞춰주셨네요. 서전님, 또 우영아님. 예, 두 분이 라트라미아 다 맞춰주셨습니다. 어쩌나요? 예, 유튜브에 올려주신 두 분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one that you're in love with. 우리 해피님들이 많이 양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Congratulations and jubilations. 소반에서 드리는 50불 선물권, 식사권 두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해피투게더 예, 채팅방에 좀 들어와 주세요. 예, 들어오셔서 좀 더 가깝게 서로 소통하면서 일상도 나누고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함께 이 채팅방, 이 단톡방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예, 라디오 코너 이 모든 프로그램이 썸네일이 떠요. 그러면 고선미 해피투게더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진짜 여름 날씨예요. 뜨겁습니다. LA 도심 또 연안 낮 최고 기온은 87도에서 89도고요. 내륙과 이 밸리 지역은 100도에서 102도 내외까지 치솟아서 이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7도에서 68도 선으로 밤 사이에는 그래도 비교적 선선하네요.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아요. 낮 시간대 이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선글라스나 모자 착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보호 또 눈 보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기질 AQI 지수 보통이네요. 대체로 원활한 공기 흐름 보이고 있지만 내륙과 밸리 지역은 낮 동안 오존 농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58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분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달러 환율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달러당 1460원에서 1466원 선 장중 1450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외국인 매도세 영향으로 1460원대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 온스당 4085달러에서 4091달러 선으로 보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수요 증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살짝 스케치만 해볼게요. 이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크주 약세와 반도체주 이 조정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46% 살짝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05% 오름세 보이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64% 하락세입니다. 자, 남가주 가스값 AAA 기준입니다. 국제유가 변동 여파로 남가주지요.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레귤러 기준 가격이 갤런당 5달러 65센트고요. LA 롱비치 지역은 평균 갤런당 5달러 62센트에서 5달러 65센트입니다. 샌디에고 지역 평균 갤런당 5달러 64센트, 리버사이드 지역은 5달러 49센트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이 될 것 같네요. 어떤 곡을 들을까 좀 살짝 망설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좋은 생각 하시고요. 좋은 말 많이 하면서 이 더위를 잘 이기자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1: 이젠 올 수도 없고. 처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7: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6: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7: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6: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7: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8: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2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의 이마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새겨주었다. 어떤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명언인데요. 예, 빅토르 위고의 소설 중에 가장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소설 노틀담의 꼽추 그리고 빵 한 조각을 훔쳐 19년 옥살이를 하다가 사랑에 눈뜨고 새 삶을 찾게 된 장발장의 이야기 레미제라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절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을 본다고 하죠. 자, 이제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이 됐는데요. 예, 스스로에게 늘 희망을 선물하며 살아가는 우리 해피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죽기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
1: 아, 스나이퍼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소라소라 푸른소라 들어봤어요. 자, 퀴즈 맞추셔서 당첨되신 분 두 분이 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서주한님, 또 서자님하고 우영환님 축하드려요. 스튜디오 카톡 RS1650으로 주소 남겨주시면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학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인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6: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7: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5: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어,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해피투게더에서는요, 시니어 분들의 제2막 인생이라고나 할까요? 예,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죠. 인싱크 대학의 이진영 학감님 모시고, 예, 60대부터 90대까지 지혜로운 노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오랜만입니다.
1: 오랜만입니다.
0: 네.
1: 인생 그 방학에서 좀 놀았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네. 서머스쿨도 학생들이 한반 정도 자발적으로 왔어요.

0: 있어서 그 방학했는데 네네. 이제 라이빌리티 사인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여름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때는 저희가 채플도 없고 네. 어, 그래도 이번에 한 과반수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썸머스쿨에.
1: 항상 인기네요.
0: 예, 아주 집에 계시는 거가 불편하죠.
1: 맞습니다. 예. 이 더위에. 예, 예. 네, 오늘은 기타를 가지고 오셨나요?
0: 네, 예, 오늘 제가 좀 한 곡 연주해 드리려고 하는데.
1: 감사합니다.
0: 그 시니어들이 좋아하실 만한 곡을 제가 연주.
1: 아, 예, 예, 예. 좋죠.
0: 디어 헌터 주제가 카바티나.
1: 아, 진짜 그거 연주하신다고요?
0: 예, 디어 헌터가 그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 예, 예, 예. 굉장히 공감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1: 맞습니다.
0: 이제 펜실베니아 시골에서 사슴 잡던 그런 청년이. 네. 월남전에 파견돼 갖고 진짜 그 아주 최고의 악몽을 겪고
1: 맞아요.
0: 포로로 잡혀서 막 러시아 룰렛 하다가 포로 아주 탈출하고 뭐 또 구하러 가고 아주 그게 진짜 영화 내용을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디어 헌터란 곡은 네. 너무나 평화롭고 그 주제가가 잘 알려져 갖고
1: 존 윌리엄스인가요?
0: 네, 존 윌리엄스가 기타로 네. 그래미 상할 때 한번 쳤는데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1: 그렇죠,
0: 하여튼
1: 그렇죠. 예. 그 곡을 치신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한번
1: 대단한
0: 쳐보려.
1: 실력자십니다.
0: 아니, 뭐 실력까지는 좋아하시는 곡을 쳐드리려고
1: 네, 기타도 연주를 잘하시지만 우크렐레도 하시고
0: 예,
1: 네, 오실 때마다 하나씩 들고 와주시면
0: 예,
1: 아,
0: 요즘에
1: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제가 그 어른들 우크렐레 배우시겠다는 분들 많이 또 격려해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악기를 하나 배우시면 참 좋습니다. 시니어 때 꼭 하세요. 하나 뭐 네. 쉬운 거라도 필이라도 하나 부르면 네. 훨씬 좋을 거예요. 북이라도 두들기 집에서 혼자
1: 엊그저께 제가 공연을 다녀왔는데 길거리에서 네. 그 뭐예요? 드럼통 같은 거
0: 드럼통
1: 그,
0: 아.
1: 무슨 그 그냥 페트병 엎어놓고서 이만한 오, 예, 예. 드럼통 같은 거 엎어놓고서
0: 아.
1: 뭐 북을 치듯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 네. 완전
0: 뭐
1: 너무 좋아요. 음악이에요.
0: 타악기는 네.
1: 네. 길거리에서 그냥 막 맞죠. 이거 이게 북이라고 네. 북은 아닌데 네. 그냥 플라스틱 드럼통인데 그거를
0: 난타 개념이죠.
1: 네.
0: 저희 학교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그 간장통 뒤집어 놓고서 두들기는데
1: 네. 뭐든지 두들기만
0: 너무 좋아하시. 네,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들긴다고 네. 되는 게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불협화음이죠. 그냥 네. 막 두들기는 거는
0: 너무 좋죠.
1: 인싱크 대학에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네. 이렇게 만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먼저 이런 사회적인 은퇴를 맞이하시는 60대 후반?
0: 음흠.
1: 60대 초반이 될 수도 있고 후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서 오셔서 또 상담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은가요?
0: 상담 케이스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윈터라고 말씀하셨나요?
1: 네.
0: 인생의 윈터?
1: 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사계라고 했을 때
1: 은퇴기에 접어드시는
0: 네, 은퇴기에 건데. 저는 은퇴기에 접어들려는 사람들은 네. 겨울이라기보다는 이제 은퇴와 동시에
1: 시작인가?
0: 이제 봄을 맞이해야 되는 이제 그런
1: 그러네요.
0: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은 시니어가 뭐 미국에서는 뭐 55세 이상부터 뭐, 예? 뭐 맥도날드 가면 뭐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되어가지고
1: 시니어
0: 또 시니어 아파트먼트도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1: 네.
0: 갈수록 그 시니어들이 지금 너무나 다양해요.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디어 헌터도 얘기했지만 이거 공감 가는 분들은 진짜 70대 60대 이런 분들 공감 가는데 또 80대 시니어들은 또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6.25 세대가 이제 베트남 또 그 뭐 서독의 파독 뭐 이제 그런 네. 세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에? 그 70, 80 세대가 이제 또 시니어가 돼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1: 네.
0: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이제 이런 분들을 볼 때는 너무 시니어들이란 장르가 이제는 시니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50대 시니어부터 해서 60대, 70대, 80대, 90대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관심사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인싱크 대학은 다 오니까
1: 네.
0: 50대 시니어,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도 오니까는
1: 네.
0: 이런 걸 보면서 상담도 있지만은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그걸 통해서 이렇게 뭐니 뭐니 해도 관계성을 가는 겁니다.
1: 그렇죠.
0: 예, 사람 눈치 안 보고, 예, 그냥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지금 와 있고, 지금 시니어들이 사용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할까 말까 하는 분들 계셔.

0: 그래서 제가 볼땐 아마도 이제 시니어들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기보다는 이제 봄을
1: 봄, 여름, 가을,
0: 맞이했는데,
1: 겨울. 예.
0: 근데 이제 물론 연령에 따라서 이제 또 건강과 또 이제 웰다잉, 웰비잉도 있지만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예.
1: 네.
0: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요즘에 시니어들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고, 뭐겠느냐고 딱 물어보시는데,
1: 네.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마다 다 다르고, 그렇지만은 요즘 제일 핫한 이슈는 이 핫한 여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제일 핫한
1: 그렇네요,
0: 이슈였어요.
1: 정말. 그게 가장
0: 하루하루 지내는 거가.
1: 그게 가장 TV에 와닿네요.
0: 네. 제가 보니까
1: 예.
0: 요즘에 집에서 에어컨 키고 혼자 계시지 말고 그냥 가까운 집안 푸드코트나 백화점에 가서 그냥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더울 때.
1: 맞아요.
0: 예. 그런 거를 우리 어른들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1: 그쵸.
0: 예. 물론
1: 실제로
0: 라이드가
1: 그렇게
0: 어렵지만.
1: 사시는 분들 많으신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러니까 혼자
1: 너무
0: 가지
1: 더우면.
0: 말고
1: 그쵸.
0: 몰려가서.
1: 예. 같이 만나서 우리 밥 먹고
0: 맞아요.
1: 거기서 좀 놀다 옵시다 하시는
0: 네.
1: 분들도 많고.
0: 맥도날드만 가면 직원들
1: 예.
0: 눈치 보이니까 좀 이렇게 다른 좀 장소에 가서 이제 해줘.
1: 네.
0: 어차피
1: 좋습니다.
0: 점심때 매상은 우리 시니어가 없으면은 폭망합니다. 시니어들이 다 먹여
1: 그쵸.
0: 살려주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1: 네. 아까 이제 시니어들이 윈터가 아니다 이렇게
0: 네.
1: 말씀하셨는데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나눠봤을 때 60대는 봄이네요.
0: 60대.
1: 예, 네,
0: 그래서
1: 봄이죠.
0: 뭐,
1: 봄, 여름, 가을,
0: 예,
1: 겨울을 치자면
0: 뭐,
1: 이제
0: 그렇죠.
1: 봄이
0: 그래서 뭐,
1: 시작입니다.
0: 인생은 60부터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1: 그쵸, 그쵸. 그리고
0: 말은.
1: 여행을 또 많이
0: 예?
1: 가시는 분, 여행 가시는
0: 아,
1: 분들이 또 그렇게
0: 여행가. 예, 맞아.
1: 많더라고요. 예,
0: 이게
1: 리타이어
0: 보면, 예,
1: 하시고,
0: 맞아. 그러니까 60대에 이제 보니까는 60대
1: 네.
0: 시니어들의 관심은 이제 뭐,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퇴가 자유로우니까, 미국에서는.
1: 네.
0: 은퇴 연령이 상당히 플렉서블하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은퇴를 생각하는 분들은 더불어서 요즘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한국도
1: 네.
0: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뭐 다양하게 다니면서 60대는 은퇴와 여행을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고 하면 70대가 되면은 여행에 좀 몰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들을 지난 10여 년간 이제
1: 네.
0: 경험해본 결과 매년마다 그 시니어 그 같은 세대의 성향과 방향이 달라져요.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니어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70대, 요즘에 70대는 여행 관심도 70대 초반이고, 중반 지나면 이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니까,
1: 그쵸.
0: 예. 그래서 우리 모 여행사에서 얘기하죠.
1: 다리가 떨리기
0: 다리에 떨리게
1: 전에
0: 막 아주 명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1: 여행을 많이
0: 그래서 여행
1: 다녀야
0: 다니시는데
1: 된다고.
0: 막상 다녀보시면 70대
1: 예.
0: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몸에 무리가 되니까, 비행기
1: 에너지가
0: 여행도
1: 딸리죠.
0: 점점 무리가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때부터는 예, 이제 여행보다는 이제 건강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건강에 몰빵하는 게
1: 네.
0: 70대 중반, 이제 80대에 넘어가면 이제 진짜 건강과 그리고 진짜 우리가 90세 이상 사시는 분도 많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리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도 진짜 90이라는 숫자는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래서 아마 80대 중반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well dying, 어떻게 내가 잘 인생을
1: 생을
0: 마무리할
1: 마무리할
0: 것인가,
1: 것인가?
0: 그거에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그냥 숙연해지는데요. 그
0: 아니 뭐
1: 말씀하시니까.
0: 숙연하긴요. 뭐.
1: 사실 이제 젊을 때는
0: 네네.
1: 60대 되기 전까지는 웰다잉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60대 후반, 70대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웰다잉의 삶, 그러니까 웰다잉, 그러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제
0: 예,
1: 주변의
0: 맞습니다.
1: 분들도. 어떠세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접하실
0: 네.
1: 거 아니겠습니까?
0: 제가 볼 때는
1: 예. 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0: 저는
1: 하고
0: 뭐
1: 가시는 편인가요?
0: 저는
1: 어떠세요?
0: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1: 예.
0: 웰다잉의 문제는 꼭 90대 문제가 아니고 뭐 40대, 50대라도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
1: 항상
0: 메멘토
1: 생각하죠.
0: 모리란 말 있잖아.
1: 네,
0: 죽음을
1: 맞습니다.
0: 기억하라. 근데 메멘토 모리 그 정신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 땅이 모든 것이 다다.
1: 네.
0: 그러면은 인생 메멘토 모리가 되게 허무하죠. 죽음을 위한 것이라면 뭐 극단이 생길 수가 있죠. 굉장히 이 세상을 쾌락적으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진짜 뭐 그러고서 이제 인생을 마치겠다는 극단주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만약에 인생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인간이 그렇다면 그 넥스트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생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부분이 웰다잉에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1: 네.
0: 진짜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뭐 쾌락을 누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 육신은 한계가 있고 네. 또 물질도 그렇고 하지만은 그 내세에 대한 예.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진짜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는 성경이 유일하더라고요. 모든 종교 중에 그러니까
1: 네.
0: 이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데 약간 프라미스가 되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1: 네.
0: 경전에는 뭐 이렇게 인간이 노력해서 뭐 종교를 해고 착한 일 한다고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상당히 그래서 뭐 극락이나 뭐 이후의 세계를 보장할 수 없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생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웰다잉의 문제는 나이를 초월해서 이미 딱 해결해 놓고
1: 네.
0: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웰빙으로 어떻게 사느냐.
1: 어허,
0: 그러니까 그게 뭐 70대, 80대, 90대 언제 가더라도
1: 네.
0: 사실은 90대에 가서 웰다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right now 웰다잉을 문제를 해결해 놓고
1: 네, 네, 네.
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웰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사계절로 해서
1: 네.
0: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윈터리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단계보다는 이제 어느 때 되더라도 예, 그거를 그냥 봄과 같이 여름과 같이
1: 네.
0: 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1: 예,
0: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네. 스피노자 말대로 사과나무를 심는 것 같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니어의 그게 60대든 70대든 80대든 간에
1: 네.
0: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거가 예.
1: 현재를 잘 사는 게
0: 맞습니다.
1: 네, 행복이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정말
0: 예.
1: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웰다잉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0: 그래서
1: 거슬리 찡해져요 갑자기.
0: 그래서 그냥
1: 예.
0: 잘 잡수세요. 제가 보면은
1: 예.
0: 우리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나중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이빙 좀 아껴 쓰시고 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있는데 아 저는 진짜 이렇게 아껴 쓰시다가 다 못 쓰시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가셔서
1: 네.
0: 예, 맛있는 거 생각나면은 가서 친구들 불러서 드시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영화도 보고 예. 저도 이번 주에 그 우리 아들이 그냥 그 팬터지 띠어러에서 하는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보러 갔다
1: 와,
0: 왔거든요.
1: 오페라요?
0: 예.
1: 오.
0: 그게 이제 팝 파페라 같은 거죠.
1: 예,
0: 예,
1: 이제
0: 미국식
1: 예, 예.
0: 오페라인데.
1: 네.
0: 근데 제가 그 브로드웨이에서 한 20여 년 전에 한번 봤었고,
1: 네.
0: 또 팬테지 띠어러에서 10여 년 전에 봤는데 이번에는 저희 부자간에 우리
1: 네.
0: 제 애들 셋 중에서 막내가 걔가 저같이 이제 오페라 광이 됐어요. 그래서
1: 오.
0: 이제 오페라만 있으면 저를 초대해서 막 가는데,
1: 네.
0: 근데 내가 이번에 좀 무리를 했죠. 야 가는 김에. 좋은 좌석을 사라.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바로 앞에 있는 200불대 티켓을
1: 예.
0: 마련했습니다. 항상 뒤에 좌석에서 50불대 뭐 그 선에서 했는데 근데 결과는 뭐냐?
1: 예.
0: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산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날 선물로 해주신 행진 거지만은 제가 지난 이번 주였거든요.
1: 네,
0: 화요일 날
1: 네.
0: 저녁 때 그 보고 왔는데 와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리면서
1: 어우 진짜 행복하셨군요.
0: 너무 좋았습니다. 뒤에 뒷좌석에서 보는 건 완전 달라요.
1: 아.
0: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1: 네.
0: 그게 제일 웰빙입니다.
1: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웰다잉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기를 추천하겠습니다.
1: 주변에서 이제 시니어분들을 많이 뵙고
0: 네.
1: 또 많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0: 그렇죠.
1: 예. 아, 참 숙연해지기도 하고
0: 네.
1: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0: 네,
1: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네. 이 문제는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해결되면
1: 네.
0: 나머지 삶은 되게 자유롭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1: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네요.
0: 그럼요.
1: 오늘 주신 메시지가
0: 네,
1: 되게
0: 맞아요.
1: 심플해요.
0: 너무 좋아요. 미국은 또 우리 시니어들 천국 아닙니까?
1: 그렇죠.
0: 절대 빈곤이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 어른들 누가 박스 주스로 다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른 중에 누가 그런 불법 양로시설에 감금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LA, 미국은 정말 노인들에게 있어서
1: 네.
0: 누릴 수 있는 최고예요. 골프 칠 수 있으면 끝까지 치십시오. 90대가 되든. 예. 옐로우 핀에서 치더라도 끝까지 가서 운동하시라.
1: 아,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그 유쾌하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쾌하고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에 옮기시는 분으로
0: 저는 청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네. 시리어스하고 되게 아주 시크한 청년이었는데
1: 언제까지? 언제?
0: 제가 대학 다닐 때
1: 대학 다닐 때 20대예요?
0: 예, 20대
1: 아, 예.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0: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네. 착한 교회 오빠였는데 네. 이제 대학을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막걸리 대학교 들어가고 진짜 사람 좋아하니까 아주 그러셨군요. 무한정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 시간을 만끽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한번 또 큰일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론 일반 대학원에 이제 같은 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학교를 마쳤지만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 바로 이민 오게 돼갖고 제 처가 이제 초대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수입품이죠. 여기서 한국에 수입돼 갖고 와서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됐는데 근데 저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내가 언제 저도 젊었을 때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똑같은 문제로 갔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렇게 시리어스한 사람이었을 텐데 뭐 아나운서님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쌀집 아저씨 같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게 예, 예. 제가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를 네, 이제 네. 확실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1: 아 그러니까
0: 시니어 사역도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1: 20대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네. 엄청나게 진짜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0: 아까 뭐 그 말씀드렸듯이 네. 뭐 정말 철학서적 이렇게 읽고 그리고 되게 막 이런 막 고민하고 네. 막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1: 아
0: 그랬는데
1: 근데
0: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게 이제 이방인 같은 뭐 까미 이제 어떤 실존주의 사상에
1: 네.
0: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상당히 가까이 갔었는데
1: 네.
0: 근데 결국은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돌아왔죠.
1: 아하. 이 사역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시니어 사역하시면서
0: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신사조에는 네. 실존주의가 깔려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모든 지금 현재 근데 실존이라는 것은 네. 진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실존인데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말 그 웰다잉에 대한 해결만 된다면
1: 네.
0: 오늘 하루는 진짜 웰빙의 실존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나날이죠.
1: 웰다잉을 먼저 네.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0: 맞습니다. 저는
1: 메멘토 모리,
0: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이 세 가지가 이탈리아 3대 명언인데,
1: 예, 예, 예.
0: 예. 그러니까 메멘토 죽음을 생각하고,
1: 네.
0: 예. 그리고 카르페 디엠
1: 예. 현재를
0: 예 즐기라. 현재를 중요시하고 예. 그렇게 하여튼
1: 아모르 파티는
0: 김연자가 예. 노래로 만들었지만은 진짜 그 정말
1: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 예.
0: 인생을 사랑하고 뜻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1: 맞습니다.
0: 사실 그거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1: 그 예. 어쩌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들이죠.
0: 맞습니다.
1: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웰다잉이라는 거, 이 말에 주는 그런 메시지,
0: 맞아요.
1: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자, 이제 시니어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사시는데 네.
0: 부딪히기보다는
1: 함께 어우러져서 사시는데
0: 재밌게 잘 살고 있죠.
1: 예. 뭐 좋은 일도 있으실 거고
0: 아, 저는 항상 좋습니다.
1: 항상 좋으십니다.
0: 누구나 다 좋아요.
1: 아, 너무 성격이 좋으시네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0: 아, 음악이요?
1: 음악 네. 듣고 싶네요.
0: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1: 네네
0: 하여튼
1: 아, 디어 헌터의
0: 네, 잘 들립니까?
1: 네, 잘 들립니다.
0: 자.

0: 와.
1: 자, 도돌이 표를 안 합니다.
0: 존 윌리엄스가 여기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았어요.
1: 네. 존경하는 연주자죠.
0: 아, 멋지네요. 참 이런 음악이 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네.
1: 저는 이제 음악이 없었더라면은 제 인생이 사막과 같았을
0: 거예요.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가장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다. 아하. 그래서 제가 30대에 40대에 했었던 가장 좋았었던 바켓리스트의 완성은 네. 제 기타 독주집을 세 개를 만들었어요. CD로.
0: 와,
1: 다음 주에 올 아니 다음에 올 때 드릴게요. 다음 달에 또 한번 한 달에
0: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오늘 제가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너무
0: 뭐 기타 연주만 있어요?
1: 기타 연주
0: 우쿨렐레도 있고.
1: 예, 우쿨렐레는 아직
0: 우쿨렐레는
1: 안 했는데,
0: 아직 안 하셨어요.
1: 유튜브에는 네. 이진형 기타를 찍으면은 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요. 한 약 한 36곡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0: 그러시군요.
1: 이진형 기타 아마 찍으면은 아마도 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0: 참 인생을 풍요롭게 사시는구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그냥
0: 교회
1: 감사하죠.
0: 생활도 하시면서 시니어분들과 더불어 함께 사시면서
1: 네.
0: 또 취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행도 네. 자주 하시고 가족과 함께 네. 예. 참 그런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1: 시니어들 보면은 네. 인생을 어떻게 시간을 아껴야 되는 부분들을 더 네. 생각하게 되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1: 조금 더 네. 하루하루 시간의 가성비를 높이려고 애를 쓰죠.
0: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1: 네.
0: 몇 살 정도
1: 저희
0: 되세요?
1: 교회요?
0: 예.
1: 저희 교회는 지금 100세가 넘은 분도 계시고
0: 아, 네. 아니 인싱크 대학
1: 인싱크대학교에서는 지금은 90세 정도 되는 어른이 계세요. 정확한 등록 이게 주민등록 이거가 좀 약간 늦게 보고가 되셔서
0: 네네네.
1: 더 나이가 되시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90대 되는 학생도 계신데
0: 네.
1: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작년까지 가르치셨는데 96세까지 서예를 가르치신 교수님도 계세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더 놀랍죠. 학생도 있지만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갖고.
0: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졸업하고서 때 교수로 또
1: 교수로
0: 학생도 가르치시고
1: 네.
0: 그것도 봉사로 하신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참
1: 너무 훌륭하죠.
0: 너무 훌륭하시네요, 진짜. 모든 교수들이 이제 그런 과정으로
1: 예.
0: 이제 교수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1: 젊은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32명 정도 교수가 있는데
0: 네.
1: 그 과반수는 뭐 40대 교수들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분들은 이렇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0: 네.
1: 어른들이 좋아서
0: 아하.
1: 선비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요즘에 또 간병인들 또 많이 하시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근데 보면은 간병인 하시려는 분들 보면 40대, 50대 많고
0: 네.
1: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시니어와 뛸 수 없는 관계가
0: 관계.
1: 되는 거니까
0: 예.
1: 그래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걸 제가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를 이쪽을 잘 하는 것이
0: 네.
1: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다.
0: 아하.
1: 그리고 숙제라는 표현은 좀 너무 무겁지만은 숙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실이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디어헌터 연주했지만은 저는 월남전 참전했었던 어떤 한 분께서
0: 네.
1: 저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0: 어허.
1: 대화를 마치고 이분이 월남전에서 자서전을 월남전에서 한국에서 온 위문 편지를 받으시고
0: 네.
1: 그 여인과 교제해서 결혼하시고 미국에 이민 오시고 이런 대하 드라마를 저에게 장문의
0: 편지로.
1: 그 바이오그라피로 자서전으로
0: 오.
1: 써서
0: 예.
1: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0: 어허.
1: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무슨 디어 헌터보다 더 깊은 감동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참
0: 네.
1: 놀랍죠.
0: 멋지네요.
1: 저는 시니어들은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보면 옛날에 보면 꼬부랑 할머니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머니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꼬부랑 할머니신데 저분이 진짜 유럽에서
0: 네.
1: 독일어 불어를 다 할 줄 아시고 그리고 진짜 막 놀라운 학위와 이런 걸 다 하셨던 분인데
0: 아.
1: 지금 단지 외모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0: 네.
1: 너무 귀하셨었던 그런 과거를 보내셨겠구나 하면서 그분과 정말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들을 때 또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0: 네.
1: 참 그런 요즘 시니어들은 참 다 훌륭하세요. 모든
0: 네,
1: 시니어들은
0: 네.
1: 다 훌륭합니다. 네.
0: 그렇죠. 뭐 내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한 세 권은 쓸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1: 맞습니다.
0: 말씀도 흔히 하시잖아요.
1: 예,
0: 어르신들께서
1: 예, 예. 예,
0: 들어보면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인생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니어와 함께 이제는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 어, 벌써. 아이고. 어, 시간이 저렇게 됐네.
0: 어, 그러니까요.
1: 네. 오늘 좀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0: 아니요, 재밌었습니다.
1: 두서없이 항상.
0: 어, 너무 가슴 찡한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어, 배울 게 많았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요. 그 60대 시니어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1: 60대
0: 70대,
1: 시니어.
0: 80대 다 다를 것 같아요.
1: 제가 볼 때는 60대는 시니어가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0: 저도
1: 결론을 내리기로는 네. 네. 한국에서도 은퇴 연령을 70대로 높이는 거야 되는데 어, 그거가 아마 제가 6학년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0: 맞아요.
1: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을 해보면 20년 제가 20년 전에 60대와
0: 네.
1: 지금의 60대는 마음 자세와 건강 상태가 완전 달라요.
0: 15년은 더 젊어졌죠. 낮춰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네. 60대들은 네. 이렇게 노인정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이제 장기두시라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분인데
0: 네.
1: 지금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80대도 그 자리에 안 가는데.
0: 그쵸, 그쵸.
1: 그러니까는 60대는 제가 볼 때는 나이는
0: 젊은이.
1: 진짜 숫자에 불과하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0: 네.
1: 아까 은퇴 연령에 대한 얘기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은퇴는 진짜 그 은퇴라는 게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내가 건강도 멀쩡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근데 제가 보니까는 어른들을 보면 은퇴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60대든 70대든 근데 80대 은퇴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60대에게는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조기 은퇴하고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여행을 하고 뭐 이런 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이렇게 놀기 위해서 은퇴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런데 어, 그 은퇴라는 시간은 무엇이 왜 중요한가 보면은 예. 요즘에 부모들이 은퇴를 안 하니까
0: 네.
1: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0: 예, 예, 예.
1: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은퇴하고 아기들도 예, 예. 좀 집에서 봐주고 예, 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0: 아하.
1: 여전히 엄마 아빠는 뭐 70대 다 되는데도 자기 청년인 줄 알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젊은 애들도 아유 그래 우리도 아직도 어린애니까 그러면서 이 점점 이게 어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연령대 혼돈이 일어나면서 참 이 세상이 질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제가 뭐 할아버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저 우리
0: 네.
1: 옆집에 백인 할아버지가 이사 왔는데 나한테 와서 맨날 자기 손주 비슷한 또래거든요.
0: 네.
1: 뉴 조이다 이건. 둘이 만나면은 죽이 맞는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이제 60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70대도 계시지만
0: 그렇죠.
1: 그런 후세들을 이렇게 보고
0: 어허.
1: 우리도 이제 어느 웰다잉을 이제 어떤 스피리처리 말고 육신적으로도 어느 정도를 뭐 다 사업도 마냥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정리해줘야지 뭐 또 그런 것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0: 근데 60대까지는 중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때 중년이란 말은 좀
0: 젊던데 70대도
1: 예.
0: 젊어요. 굉장히
1: 70대
0: 젊습니다.
1: 70대 높죠. 70대는 뭐 예. 완전히 뭐.
0: 예, 그죠, 그죠. 예. 근데 은퇴라는 단어로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래도 은퇴할 나이에는 은퇴하고
1: 그렇죠.
0: 나머지 삶을 좀 누리면서
1: 맞습니다.
0: 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1: 그럼요.
0: 예, 허락하는 누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1: 그
0: 있지 않을까요?
1: 미국이 너무 좋은 게
0: 예.
1: 이렇게 은퇴 연령을 자유롭게 해주니까 저는 80대 되셨는데도 직장 생활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사회에서 보장해주니까.
0: 네.
1: 예,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이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한국은 칼같이 연령 은퇴를
0: 네네네.
1: 해야 되니까 은퇴를 빨리 한 거에 비례해서 좀 또 빨리 노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0: 네.
1: 것 같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자, 오늘 이 시간에 인생크 대학의 이진영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60대부터 90대까지의 지혜로운 노후 뭐 은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1: 아유,
0: 웰빙의 삶을 삽시다.
1: 관찰한 것만 얘기하고 다잉의
0: 삶을 삽시다. 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1: 네,
0: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힘내시고 우리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1: 고선미 아나운서님.
0: 네,
1: 화이팅.
0: 감사합니다.
1: 네. 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거만과.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7: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8: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7: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8: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11: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0: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11: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10: 지금 101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1골프.com.
1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6: 1250만 불! 1250만 불!
1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주 7일 24시간
18: 323-782-8600, 323-782-8600.
1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9: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9: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빅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트하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젊게 사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는 더욱 그렇더라고요. 라는 댓글 주셨고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일에서 가정을 부양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는 우리 집 멋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네, 왕자로 전신하게 됩니다. 라는 헌신하게 됩니다. 라는 아 변신하게 됩니다. 라는 댓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를 진심 존경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댓글 읽으면서 미소 짓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라트라비아타 축배 노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엄정화 노래입니다. 페스티벌 인생은 아름다워.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은요 몸과 마음은 시원하게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특선 투어.
3: 지친 일상을 벗어나 대자연의 감동 속으로 떠나보세요.
2: 오직 아주 투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정. 크레이트 레이크와 레드 우드 국립공원 3박 4일.
3: 신의 눈물 에메랄드빛 호수 크레이트 레이크.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수천 년의 숲 레드 우드 국립공원.
2: 노동절 연휴 9월 4일 출발 확정. 정통 힐링 투어를 1인 $999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모시는 절호의 찬스.
3: 단 7월까지 예약하시는 분들께만 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아주 투어로 전화 주세요. 213-388-4000 388-4000번.
4: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아주 투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6: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버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3: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LA의 나른한 지금 오후 3시. 아, 이 오후 3시를 깨우는 활기찬 여러분의 라디오는 내 친구의 고니 인사 올립니다. 요사이는 오후에는 나른함, 뭐 지친다 이런 단어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시원하고 달달한 것만 생각나는 그런 오후인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보내셨습니까? 아, 예, 잘들 보내셨다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3시입니다. 5시까지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힘찬 에너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애국가에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시원한 노래.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힘차게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는 천녹담이란 가수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사에 보면 동해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사랑한다는, 사랑 구애치고는 정말 센 단어 아닙니까? 자, 천녹담 씨 여러분 알다시피 가수 이정 씨가 미스터 트롯으로 변신해서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녹담까지 간다는, 그렇게 유명하다는, 그렇게 만든 가명인데 참 요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으로 이 곡을 준비한 이유가 월요일 날 기운 좀 나시라고 우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힘차게 부르면서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들 멋지게들 보내셨죠? 예, 저도 덕분에 무탈하게, 제가 항상 오늘도 여러분을 만났는데 오전 중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죠? 다람쥐같이 지냅니다.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좀 밋밋한 그 단어 같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훌륭하게 아무 일 없이 매일매일 지난다는 거,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좀 덥죠.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항상

0: 여러분들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통계님 어서 오세요. 지금쯤 통근 버스 타고 계실 텐데 주말에 포항에 계신 것 같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그 주말에도 우리 단체 톡방에는 여러분들이 또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아주 재미지게 시간 보내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파워 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아주 따뜻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아니, 세상에 그 조금 전에 어떤 분이 포항 얘기했잖아요.
0: 네, 네.
1: 고기는요. 지금 정말 더운데요. 거기 그 포항이 모기하고
0: 네.
1: 여름 더위가 아주 유명한 데인데 왜 모항을 잘하냐면
0: 네.
1: 거기서 근무를 했잖아요. 해병대 있을 때.
0: 예, 예, 예.
1: 그 해병대에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포항도 없습니다.
0: 아.
1: 모기가요. 그리고 좀 농담 못해갖고 모포 담요라 그러죠.
0: 뚫고 온다.
1: 석장을 뚫는데.
0: 아,

0: 대단하네요. 아이고.
1: 뭐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옛날 포항하고 달라졌죠.
0: 그렇죠.
1: 완전히 뭐 새로운 도시가 됐는데 네. 아무튼 스포츠 얘기하려고 나와가지고 또 포항 얘기부터 했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로스버디스라는 골프장을 갔는데
0: 네네.
1: 거기가 바닷가에 있어서 아, 원래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어제 거기도 덥다.
0: 아 그래요?
1: 거기도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아. 없으니까 엄청 덥다가 끝날 때쯤 오후 늦게 되니까 그때 바람 불더라고요.
0: 거기 15분 홀인가 이렇게 쫙 내려가서 바다 보이는
1: 시그니처 홀.
0: 예예. 예. 예, 그 홀이 아주 예. 명당이죠.
1: 그래서 사진 찍어 그거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사진 찍어 보낼 때 어디야 그럼 어, 패블비치
0: 그런
1: 뭐,
0: 거죠.
1: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 아무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네. 오늘 뭐 어느 얘기 다저스 얘기 먼저 할까요? 골프 얘기 먼저.
0: 골프 얘기 먼저 하죠.
1: 골프 얘기는 뭐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0: 네네.
1: 아 신지은 선수,
0: 아, 그렇죠.
1: 제니신이라고
0: 예, 예, 예.
1: 이 선수가 어제 스코티시 오픈,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가 아니고 예, 예,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거죠.
0: 그렇죠.
1: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0: 아, 그래, 10년 만에 막 우승했다고.
1: 예, 그런데 2승째를 올렸는데 어. 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79타. 근데 또 공교롭게 2위가 한국 선수예요. 그래서 김아림을 2타 차로 제끼고 이제 통산 2승을 그 상당히 오래 10년 가까운
0: 그렇죠.
1: 세월에
0: 예,
1: 이제
0: 예,
1: 올렸다는
0: 예.
1: 이야기인데
0: 네네.
1: 이로써 한국 선수가 현재까지 몇 승을 올렸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0: 네네.
1: 통산 6승을 올렸네요.
0: 어우, 많이 올린 거네요 상반기에.
1: 그러니까 예전에 뭐 16승씩까지 올렸는데 뭐.
0: 아, 그래도 근간에 좀 침체하다가
1: 그렇죠.
0: 요새는 태극마트가 좀 올라와요.
1: 올라오죠.
0: 예.
1: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동남아 선수들이 좀 주춤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제일 LPGA에서 우승을 많이 했나 따져보니까 미국이 또 똑같이 6승이에요.
0: 어.
1: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 가을에 그 뭐 연승 뭐 우승 경쟁이랄까?
0: 네네.
1: 그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0: 네.
1: 아무튼 그 스코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LPGA의 위상이 좋아졌다.
0: 아.
1: 그리고 지금 우승한 선수들을 보니까 김효주가 두 번 우승했고
0: 네.
1: 유해란이 메이저리그만 2승을
0: 그렇죠,
1: 했고
0: 네.
1: 이미양, 신지은까지 LPG 강국 회귀한 느낌이 든다.
0: 네,
1: 이렇게
0: 네.
1: 해서 골프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요.
0: 네, 네.
1: 손흥민 얘기 좀 먼저 좀
0: 아, 잠깐. 먼저 해야죠. 매일 골을 넣잖아요.
1: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좋아하죠.
1: 3경기 3골.
0: 예.
1: 그럼 100% 아니에요.
0: 예.
1: 잘하더라고요.
0: 아, 잘하죠.
1: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월드컵 때는 못 그랬는데
0: 네.
1: 안 그랬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팀이 약해서예요? 아니면은
0: 한 가지 달라진 게
1: 네.
0: 손흥민이 항상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그 스핀을 줘서 하는 그 자기 슛이 있었잖아요.
1: 바나나킥.
0: 프리킥.
1: 예.
0: 요새 골은 다 구석차기 땅볼로.
1: 땅볼로.
0: 각도 슛.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또
1: 아,
0: 뭐가.
1: 골 들어가는 그 슛이.
0: 네, 뭔가 달라졌어요.
1: 그거를 꼭 달라졌다라기보다도 변화가 생긴 건데
0: 네.
1: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또 그런 각도로 칠 수밖에 없었는 건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0: 네네.
1: 좌우지간 세 경기 연속 출장해서 세 골을 넣었다는 것은 손흥민이 회귀했다. 그러면 전반기에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걸 까꾸로 얘기해서 포지션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1: 감독의 역량 부족이죠.
0: 그렇죠.
1: 그 감독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준 거죠.
0: 그렇죠.
1: 아, 저 선수는
0: 이렇게
1: 만들어주는
0: 해요?
1: 것보다 만들어준 거 먹는 그런
0: 그렇죠.
1: 선수다라는 예. 거를 아마 그 LAFC 감독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3위를 확실하게 지키는데
0: 네.
1: 지금 벌써 정조중은 가을 그 이제 플레이오프 생각을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대로 나간다 그러면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또 뭐 아,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선수를 뭐 또 우리나라 홍모 감독이 뭐,
0: 아유, 응? 지난 건 이제 그만 아, 얘기해요.
1: 근데 청문회까지 한다느니 이게 말이 네, 되냐고.
0: 네,
1: 아무튼
0: 그러니까요.
1: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그에 알맞는 포지션이 있게 마련인데
0: 네.
1: 그걸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0: 네.
1: 바로 감독의 역량이다.
0: 아, 그럼요.
1: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1: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리 돌아와 세 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했다.
0: 네.
1: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0: 네.
1: 이제 저 야구 얘기해야죠.
0: 아, 야구.
1: 야구. 야구를 참 제가 한국에 있을 땐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다저스 중계방송을 하면서부터 지금 일단 원정 경기 이제 세 경기 했잖아요.
0: 네,
1: 매치.
0: 네.
1: 그래서 제 생각에 오타니와 그 소토의 대결을 결국 뭐 두 선수가
0: 그렇죠.
1: 직접 뛰는 하는 건 아니지만
0: 네네.
1: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소토도 별 볼 일 없었고
0: 네.
1: 오타니도 별 볼 일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왜 부진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0: 네, 네.
1: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타니 선수가 잠자리에 무지무지하게 예민하대요.
0: 오.
1: 잠자리에.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듣기로는 뭐 귀동냥을 했다 그럴까요? 동냥한 걸 듣기로는 오타니 선수가 원정 경기를 갈 때는 오타니 선수 전용 침대가 따로 있대요.
0: 아.
1: 그걸 가지고 간대요.
0: 아.
1: 화물칸에 실어가지고. 예. 어차피 비행기는 전세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서 조립을 해준다.
0: 아.
1: 뭐 그 정도로다가 잠자리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잠자리 때문인지 몰라도 오타니 선수가 그렇게 썩 잘 치질 못해요.
0: 네네.
1: 두 번째로는 오타니 선수는 제대로만 던지면 100% 다 넘어가니까
0: 그렇죠.
1: 상대방 투수들이 오타니에 대한 어떤 공략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한 거, 학습을 한 거 아닌가.
0: 그렇죠. 그럴 수도
1: 그런
0: 있죠.
1: 생각도 들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오타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다저스 매치 얘기를 하러 했는데 아, 그 얘기를 또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매치가 첫 경기가 그것도 역시 원정 경기였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그 AI를 믿지는 마세요. 100%.
0: 예, 예.
1: AI에서 첫 경기를 갖다가 홈 경기라고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0: 아, 예.
1: 그랬다가 그날 저녁 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해서 제가 그날 사실 성의 없이 좀 늦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100% 믿지는 말라. 아무튼 매치 오후 경기한 건 맞으니까. 근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중앙도
0: 네,
1: 시간이.
0: 네, 네.
1: 그래서 그거를 혹시라도 들으신 분들이 아니 뭐 이것도 몰라 이랬을까봐 제가
0: 그렇죠.
1: 말씀을 드리는
0: 네,
1: 겁니다.
0: 네, 네.
1: 자 그리고 이제 다저스가 현재 승률을 보니까 67승이나 했어요.
0: 아 벌써요?
1: 67승이면은 이게 162경기에 67이면은 반은 넘어갔는데.
0: 그렇죠.
1: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가을 야구는 탐파베이하고 한번 아니면 아틀란타하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67승 39패를 기록을 했고요. 매치 원정 경기에서 3차전 경기를 3대8로 졌어요.
0: 네, 네.
1: 근데 그 2승 1패를 기록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그 시안이라는 투수가 나왔잖아요.
0: 네, 네.
1: 이 선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0: 예, 예.
1: 나오면 불안하다고.
0: 예, 예.
1: 역시 두드러 맞네요.
0: 예, 맞아요.
1: 굉장히 두드러 맞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사키 얘기하는 분이 굉장히 관심이
0: 있어요. 예, 항상 매주 궁금해하시죠.
1: 그런데
0: 예, 예.
1: 이번 경기에서는 잘 던졌어요.
0: 네네.
1: 7이닝 1실점.
0: 굉장히 잘 던진 거죠.
1: 초반에 나오자마자 홈런 한 방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 맞고 나서 그 표정이 정말 일그러졌었는데 7이닝 무실점으로 2실점.
0: 네.
1: 아 1실점 죄송합니다.
0: 예.
1: 1실점으로 내려오면서
0: 네.
1: 로브스 감독이 어깨를 툭툭 뜯어주니까 우리 어린애 같아. 그 표정이 좋아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그게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러면 사사키가 뭐가 바뀌었길래 저렇게 잘 던졌나라는 게 물론 한 경기 갖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0: 네네.
1: 보니까 투수의 투구 내용의 그 메커니즘이 달라졌다.
0: 아.
1: 이런 얘기예요.
0: 네네.
1: 메커니즘이 뭡니까?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머릿속에서 생각한 모든 것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힘이 그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0: 네.
1: 투수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0: 네네네.
1: 그래서 사사키가 아마 그걸 좀 찾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그런데 코디 벨린저라는 선수 있잖아요. 지금
0: 그렇죠.
1: 뉴욕 양키스에 뛰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 선수가 다저스 있을 때는 결국은 이 두 시즌을 다 죽을 써가지고
0: 네.
1: 트레이드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엄청나게 잘 치고 있잖아요.
0: 네네.
1: 3할 때 치고 있고 홈런도 잘 치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코치나 투수 코치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도 다시 말씀인데 감독이나 그 투수 코치들의
0: 그렇죠.
1: 아니면 그 뭐 타격 코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역량이 정말로 선수와 이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구나.
0: 그럼요.
1: 운대가 맞아야 되는
0: 네네.
1: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린저 선수 여기 있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저스 있을 때 처음에 엄청 좋아했던 선수가 지금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 푸이그.
0: 아 푸이그.
1: 아, 그 선수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0: 에이.
1: 저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 선수는 야구를 안 하고 어떤 운동을 해도 어떤 운동을 해도 운동선수로 성공했을 체격이다.
0: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네. 아, 차라리 저 UFC로 갔으면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됐을
1: 그러니까
0: 텐데.
1: 그러니까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고
0: 이 액션도 좋고 굉장히 흥행몰이가 됐을 텐데.
1: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구가 만약에 그 UFC가 아니라 그 미식축구로 가서
0: 그렇죠.
1: 아, 그럼 그 체격에 윙백으로 갔으면 아마 그렇죠. 윙으로 갔으면은 엄청 공격수로 갔으면 잘 했을 것 같아요.
0: 잘 했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진짜 아까운 선수가 왜 망가졌는지
0: 성격이죠, 뭐 성격.
1: 성격보다도
0: 자기가 못 견디는 거.
1: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는 걸 모르는 선수가 갑자기 그 쿠바에서 난민으로 왔잖아요. 네네.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그런 나라에 있다 와서 너무 금전적으로 크게
0: 뭐 그래서 그럴 수
1: 성공을
0: 있고.
1: 하다 보니까 네. 흔한 얘기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0: 그렇죠.
1: 것 같아.
0: 네.
1: 근데 그것 좀 아까워 그 선수. 그래서 그 푸이그 선수가 다시 뛰는 모습을 보기 싫긴 한데 지금 어디에서 보러는지는 뭐 지금 뭐 그 남미 어디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말도 있고 한데 한국에도 잠깐 왔었잖아요.
0: 자 지금 통계님께서 한국에 계신 분인데 대구에 네. 있는데 트레이드 마감 전에 사사키나 김혜성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1: 그분은 사사키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0: 많죠.
1: 이건 예상입니다.
0: 네네.
1: 사사키는 요대로 한두 배 경기 더 잘 던지면은
0: 네네.
1: 마감 시간이 언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붙잡아 놓을 것 같고
0: 네.
1: 김혜성은 아마 보내지 않을까.
0: 글쎄 넘어갈 찬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라도.
1: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라도
0: 아니 갔으면 게임을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1: 아니 주전으로 뛰어야만
0: 그러니까요.
1: 또 기회가 오는데 네. 너무 그 다저스에 난 그 이해가 안 가.
0: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송성문 보세요. 물론 예. 잘하지만 예. 샌디에고니까 그렇지 송성문이 다저스였다면 김혜성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의
1: 더 못할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죠.
1: 근데 송성문이 뛰잖아요.
0: 네, 뛰잖아요.
1: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아마도 사사키는 잡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김혜성이는 날릴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생각에 뭐 저는 그냥 뭐 외람되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 안에 레이 쪽에 있으려면
1: 네.
0: 엔젤스 같은 데 가면 엔젤스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사실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붙박이로 주전수로 있으면서 좀 캐리어를 더 쌓고
1: 그렇죠.
0: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로 그땐 뽑혀가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1: 그러면서 몸값도 좀 올리고
0: 그러니까요. 아직 나이 있으니까
1: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김혜성 선수가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에
0: 너무 욕심이 컸던 것
1: 그쵸?
0: 같아요.
1: 네.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자꾸 비추려고 애를 썼어요.
0: 네네.
1: 뭐로 그 연습 시간에 LAFC 가서 축구 경기장 가갖고 저 손흥민이하고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0: 네네.
1: 아주 유명해져 갖고 부를 땐 몰라도 제가 볼 땐 그런 게 조금 앞서지 않았나.
0: 네네.
1: 그런데 근데다가 와서 잘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0: 근데 항상 보니까 김혜성 저는 야구는 모르지만 다른 투수에 비해서 선구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선구안이
0: 공을 보는 거.
1: 아 그거 얘기하니까 선구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0: 네네.
1: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예전에 추신수가 그러는데 이 자기는 투수를 원했는데
0: 네.
1: 타자가 된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근데 그 달라스에서 뛸 때 그 텍사스 레인저스죠. 뛸 때 연습을 하는데 뭘 시키냐 했더니 그 공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0: 그거 보는 거
1: 숫자를 읽는 거 그걸 시키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그 타자는 선구안이 중요한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근데 김혜성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훈련을 받든지
0: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하면 네. 다른 선수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전에 오는 공을 못 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황당하게 볼로 가는 거를 휘두르는 게 딴 선수보다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1: 그러니까 선구안이 모자르는
0: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 생각에 이번에는 어떤 직구로 올 것이다라고 맘먹은 대로 공과 관계없이 휘두르는 스윙. 뭐 이런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 이 골프에서도 뭐 힘 빼는데 3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지금 30년인데도 못 빼고 있지만은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가요.
0: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1: 뭔가 한 방 치려고.
0: 좀 가볍게 맞히는 타격.
1: 그렇죠.
0: 그거를 익히기 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을걸요. 김혜성이는 오타니를 따라오지 말고
0: 네네.
1: 그 얄밉지만은 그 옛날에 일본 선수 있잖아요.
0: 예.
1: 이치로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맞춰서 진로 오는 걸로 다 가야 되는데
0: 그 옛날에 이치로 선수하고 그 예전에 한국의 장효조란 타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1: 야, 장효조 얘기 오래간만에 듣네.
0: 그러니까 정말 초년 시절에 장효조가 이치로 같은 맞추는 타격이잖아요. 키 작고.
1: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나가서 일단 뭐 근데 그냥 무조건 멀리 보내서 홈런 치겠다. 아, 홈런 네. 칠 수 있는 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그래서 김혜성 선수가 그런 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이너리그에서 열심히 좀 고생 좀 해야 돼.
0: 아니 옛날 야구 하니까 저 어렸을 때 장효조가 이제 한참 뛸 때 딴 선수는 모르는데 김응용 씨가 감독 말고 선수 시절에 제 기억에 포스트 베이스를 봤어요. 2루타를 쳐놓고 공이 포스트 근처에 오면 그때 1루에 도착하더라고. 얼마나 발이 느른지 제 기억에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야.
1: 이대호도 그렇잖아.
0: 그러니까요. 이대호도 아니 이대호보다 김웅룡 그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참 그 아주 대단한 거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KBS에서 그 중계방송 해주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저 요즘 밤에 가끔 그거 보거든요. 정말 재밌어. 아,
0: 재밌어.
1: 그래 다음 주에는 또 그 한국 야구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0: 네, 예, 그래야죠.
1: 그리고 이제
0: 아, 괜찮아요. 시간.
1: 왜 시간이 이렇게 잘 가나?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우리 스폰서 해주는 산에 제가 점심을 먹고 왔는데. 네네. 요즘 이 더울 때 이열치열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삼계탕이 다 그 진짜. 산이 맛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왔는데 예. 산에 가서 삼계탕 드세요.
0: 아 예.
1: 그리고 우리 스폰서를 해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몸보신도 예. 하고 예. 그리고 이 더위에 정말로 조심들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장효조 얘기하니까 최동원 생각나고.
0: 아 저는 응? 제일 좋아하는 거 김재박 선수를 좋아했어요.
1: 아 예. 토끼뛰기.
0: 예. 아 아주 그 쇼스탑으로서. 그 당시에 작은 선수 중에 유난한 게 장효조, 김재박은 유난히 작으면서 잘했잖아요, 야구.
1: 수비가 참 예술이었죠.
0: 아, 유격수 잘 봤잖아요, 김재박 씨.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국은 못 가지만 못 간다기보다도 가기가 어렵지만 이 더위에 시원한 에어컨은 다 나오잖아요, 여기.
0: 네네.
1: 팍 틀어놓고 야간에 잠안 올 때 더위에
0: 그럼요.
1: 딱 그 국내 한국 야구 보면은 정말로 재밌을 것 같아요.
0: 우리 던진에서 통계님 대구에 계시는 분은 다저스 팬이랍니다.
1: 다저스 팬이에요.
0: 아, 예, 화이팅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마 무난하게 다저스는 90승 이상 올리지 않을까요?
1: 그건 당연한데 예. 플레이오프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이제 가면서 중간에 걸러야 될 게 두 번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플레이오프 나가서 경기해야죠. 그다음에 리그 챔피언십 나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월드 시리즈 나가야죠. 그런데 그 동안에 걸려야 될 팀이 탐파베이, 그다음에 아틀란타.
0: 그렇죠.
1: 이런 데가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저스에서도 그 벤치에서 잘 하겠죠.
0: 잘 하겠죠.
1: 열심히 해서 그리고 사사키가 조금 더 잘해주면은
0: 뭐 볼펜으로도 쓰고 구원으로도 쓰고
1: 지금 오타니 다양하잖아요. 야마모토
0: 확실하게, 뭐 확실하게 부동이죠.
1: 근데다가 사사기까지 올라온다면 아 그다음에 노블레스키.
0: 노블레스. 예,
1: 아 이
0: 예.
1: 선수 그렇게 체격도 안 큰데 잘 던져요.
0: 구질이 좋은 거죠. 구질이.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세 명만 가져도 네. 플레이오프는 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플레이오프 때까지 잘해서 다저스가 여기 다시 한번 퍼레이드 벌리는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0: 예. 네. 또 다음 주에 또 기본적으로 손흥민 축구 소식을 곁들여서
1: 그렇죠.
0: 또 골프 소식.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그게 깔려 있어요.
1: 기본으로 다. 근데 이제 슬슬 또 풋볼이 화면에 나오기 시작하네요.
0: 예, 시작하죠.
1: 그 풋볼은 내가 제가 또 전공과목 아닙니까? 이게 풋볼 얘기도 좀 해드리고.
0: 농구도 곧 시작하고 이제.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한 게 이게 저. 미국이란 나라가 요거 끝나면 저거 저거
0: 그러니까 시작하고. 월드컵 끝나서 잠깐 허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엔 또 꽉 채워서 가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1: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는 가장 행복한 것이 TV만 틀면 스포츠가 나오는 거.
0: 네네.
1: 그게 그렇죠.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 아무튼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네. 애청을 해주시니까
0: 네.
1: 정말로 감사드리고
0: 네.
1: 아, 여러분께 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더위에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도.
1: 네네네.
0: 네.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13-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샌디님 주말에 벨리 쪽에서 계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많이 늦었네요. 아닙니다. 늦지 않고 지금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주말들 잘들 보내셨죠?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시원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구피와 함께합니다. 비련.

네, 시원한 노래 구피의 비련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290.com이 새롭게 장만한 거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 서울1290에 들어오시면 저희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순간 아주 무지개 색깔로 이쁘게 장만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메디케어 메디칼 정보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요즘 인기 있는 주가 8가지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8가지 종목의 현재 시세가 등락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즘 관심 있는 복권의 각종 파워볼을 비롯한 모든 복권의 실시간 당첨 번호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가시면 요사이 굉장히 관심 있는 가스비 캘리포니아의 오늘 가스비 상황 또 어느 주유소에 가야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고 맨 밑에 칸을 보시면 LAX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서울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저희 프로그램 칸에 들어오셔서 중간쯤 가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방송 사이트로 프로그램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노란 칸에 오픈 채팅 사이트로 클릭만 하시면 단체 똑같이 사랑방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여름에는 아무래도 다른 철보다 과일을 많이 먹게 되죠. 뭐 수박이라든가 포도, 딸기, 뭐 그 외 등등 복숭아 같이. 근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과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수박이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인애플. 저는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주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망고도 좋아하시죠? 망고가 단맛이 강하고 밀도가 높아서 한 주스로 따지면 반컵 정도 드시는 게 어떠냐 싶고 또 의외로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바나나도 당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포도. 포도가 이 나달 형태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포도도 굉장히 섭취량이 늘면 혈당 부하가 커진다고 하니까 한 뭐 15개 정도 먹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봉지째 두고 다 먹는 일이 없도록 조금씩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되지만 그래도 여름엔 이런 과일들을 좀 먹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과일들 많이 드셨습니까? 자, 다비치와 함께합니다. 무슨 사고를 쳤는지 제목이 사고 쳤어요예요. 무슨 사고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어떤 사고인지를 들어보니까 좋아한다는 말을 해버렸다는 사고였네요. 자, 세인트님, 아이고, 예. 오늘 좀 덥지만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운동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저씨도 좋은 그 라운딩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니까 궁금한 게 누군지 어쨌든 좋겠어. 언젠가 나도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 아이고, 통계님 멋진 사진 보내셨는데 영천에 다녀왔다고. 영천의 어느 산골이라고. 아이고, 참 어느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알청님 가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글쎄요, 아마도 방송 그 송신 때문일 수도 있고 가수마다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가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수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2: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2: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운전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LA 살다 보면 물론 뭐 차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또는 영업하러 다니러 일보러 다니실 때는 운전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이 아주 더울 때는 똑같은 풍경인데 굉장히 더워 보이고 날이 조금 쌀쌀할 때는 왠지 모르게 추워 보이고 이걸 뭐 착지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의 뭐 눈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느낌이 다르고 똑같은 색깔인데도 왜 이렇게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이제 방송하러 들어오는데 주로 여름에는 창문을 꼭 닫고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더운 것 같고 기온이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어떤 현상인지 그것도 현상 중에 하나일 텐데 자세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그런가요? 아니면 저만의 생각인가요?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노래 같습니다. 홍준보라는 가수의 물음표만 남기고라는 트로트곡 한 곡 올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5: We will fight for you.
1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는 부르의 명곡 중에 명곡 비틀즈의 헤이 줏. 이 노래는 노래보다도 이 색소폰 연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상이몽이라는 한국의 TV 프로에서 그 이장원이라는 그 연예인의 그 아버님, 그러니까 탤런트 배다혜 씨의 시아버님이 100세 건강을 유지를 하는 식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며느리가 삶은 달걀, 고구마, 양상추, 치즈, 제철 과일, 거기다가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주 갈아서 만든 채소 음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데, 새로운 건강식이라고 하면서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100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도 어느 박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아침에 꼭 삶은 달걀을 포함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식단을 꾸며서 매일 아침에 배부르도록 푸짐하게 드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영양 섭취도 좋고 하니까 혹시 아침에 일찍 일 나가시는 분들 그냥 거르지 마시고 주스 한 잔이라도 드시고, 뭐 사실 삶은 달걀에 뭐 어떤 야채 같은 거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해놨다가 뭐 치즈, 양상추, 거기다가 고구마 이런 정도는 괜찮으니까 저도 한번 아침에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좋다니까 저희가 한 번쯤 안 해볼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강력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삼아 내일 아침에라도 당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지금 하늘의 별이 됐지만 우리 올리비아 뉴턴 존의 음성만큼은 저희 가슴에 오래 깊이 남아 있죠. 아이고, 우리 데니시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 안부 묻습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아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뷰하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치의, 암을 잘 아는 주치의 우리 안상훈 내과의 안상훈 박사님과 함께 또 오늘 정말 여러분 도움되는 그런 정보들 듬뿍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조금 아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 의대 출신이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USC 암센터 교수로 경험을 바탕으로 암을 아주 잘 아는 일반 내과는 물론 암 예방, 조기 발견, 치료 가이드, 경험자 관리까지 제가 설명하는데도 어마무시하게 아주 멋진 우리 안상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는 방송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 뭐 보니까 공부를 어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1: 뭐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다 보니까 길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KS 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하시고 또 여기서 USC 의대 교수 하시고 암센터 한인 디락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일단 본인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1: 네네. 저는 안상훈이라고 하고요.
0: 네네.
1: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실 라디오랑 TV 이런 데 광고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USC에 예, 그 암센터에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요. 종양 내과 전문의. 그러니까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0: 네네.
1: 제가 이제 이번에 내과 주치의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제 프랙티스를 하고 그다음에 USC에서도 암 전문 주치의로 또 일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왜 내과 주치의로 또 개업하게 돼서 나왔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네네.
0: 사실 내과라는 것이 가장 그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실 모든 분들이 시니어 분들은 뭐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칼도 있으신 분 있고 일반 보험이 있는데 내 내과 주치의가 있어야 거기서 레퍼럴 받아서 다른 병원도 갈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네. 예. 그 내과 주치의가 이제 특히 이제 미주에 계신 우리 특히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약 리필 받으시고 또 이제 리퍼 받으시고 이제 이런 의사로 이제 주로 많이 인식을 하시죠. 주치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는데 근데 사실 그거보다 사실 원래 더 중요한 거는 질병을 예방하고 일찍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병이 있다 그러면은 치료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잘하고 해서 이 100세 건강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0세를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건강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 찾는 그런 의사가 사실은 주치의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이제 약간 안타까운 게 많은 한인분들한테는 그냥 주치의라는 게 다른 과에 이렇게 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리퍼를 받고 또 이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약들 리필 받고 이제 이런 정도의 의사로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주치의를 나와서 프랙티스 하면서 또 한인사회에서 이제 그런 인식들도 바꾸고 또 주치의를 함으로써 또 이 전반적인 건강,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자,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에 최근 종양 내과 전문의로 1차 진료 클리닉을 개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1: 네네.
0: 그렇다면 일반적인 내과와 좀 어떤 점이 좀 다르고 또 어떤 진료 모델을 하시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1: 네. 제가 이제 종양 전문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약으로 하는 치료는 다 제가 합니다. 종양 내과 의사로서. 그러니까 항암제라든지 면역 치료제, 표적 치료제 등등 이제 암을 치료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암을 치료를 하다 보면 좀 약간 그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좀 더 일찍 발견하시고 오셨으면은 고생을 좀 덜 하실 텐데. 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암인데 늦게 발견돼서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암을 치료를 하면서 이게 동시에 주치의가 또 잘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혈압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당도 조절이 안 될 수 있고 왜냐면 요즘에 워낙 새로운 약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약들을 쓰다 보면 이런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동시에 잘 조절이 돼야지 저희가 치료를 잘할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암 치료 후유증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아.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려면 사실 암에 대해서 잘 아는 주치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암이 걸리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사실은 뭐 한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거든요. 단연 심혈관 질환이 아니에요. 백인들이나 흑인분들은 심혈관 질환이지만 네네. 한인들은 암이 사망 원인 1위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기 검진에서 아. 발견하고 하면은 네. 얼마든지 잘 치료가 쉽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내과 프랙티스를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하는 거 또 조기 검진 그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동시에 치료를 받으시면서 또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그런 내과 질환들, 만성 질환들을 관리하고 네네. 치료가 다 끝나시면 오셔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관리해야 될지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해드리고 하는 거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내과도 있고 내과도 하고 이제 암 전문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에 제가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또 같이 일하는 또 USC에서 같이 일하던 PA 선생님이 같이 계셔서 아. 항상 모든 환자분들을 같이 진료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네. 주치의가 말하자면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급하고 빨리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약 리필이 빨리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제 PA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관리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제가 하고요.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팀으로 같이 주치를 하는 그런 내과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자, 뭐 사실 저희 그 애청자분 중에서도 안타깝게 그 위암 아마 2기 정도 되시나 봐요. 그래서 네. 지금 키모 세 번째 받고 네. 아마 뭐 두세 달 후에 수술도 받을 예정인 모양인데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암 치료를 마친 환자분들 또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어떤 건강 관리가 필요할까요?
1: 그러니까 암 치료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 옛날에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이라는 게 뭐 항암제 몇 가지, 수술, 뭐 방사선 이 정도였는데 네네. 요즘에는 면역 치료제도 좋은 것들이 많고요. 어.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 같은 신약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학 분야를 통틀어서 이 암만큼 빨리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약들이 나올 때마다 또 약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약은 어떤 부작용을 잘 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거를 일반 내과 의사가 정확히 잘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달마다 새로운 약들이 뭐 여러 가지가 새로 계속 나오고 네네. 또 이제 과거에는 뭐 위암이면 A약 뭐 폐암이면 B약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A라는 약도 폐암에도 쓸 수 있고 위암에도 쓸 수 있고 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그런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0: 그러니까
1: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네. 요즘에 흔하게 쓰는 약 중에 렌바트닙, 렌디마라는 약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약은 전이된 갑상선암이나 뭐 간암이나 등등 여러 가지 암들에 사용되는데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게 혈압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이런 약을 사용하게 되면 혈압약을 용량을 올리든지 새로운 약을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주치의분들이 이제 그런 약에 대해 부작용이 되는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암 치료도 직접 하고 이 약들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치료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위암 2기라는 분은 이제 보통 위암 치료가 옛날에는 진단되면 무조건 수술하셨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를 세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암을 줄여놓고 그다음에 수술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뒤청소를 해야죠. 혹시 남아있는 암이 있을까 봐
0: 그렇죠.
1: 또 항암제를 하시고 근데 그 항암제가 굉장히 센 항암제예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하시는 동안에는 메스크 꺾고 토하고 또 이제 설사하실 수 있고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동안에 내과 주치의로서 같이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0: 아 그렇지 않아도 그 가끔 멘트 올라오시는 게 많이 지치고 피곤하시고 힘들다고
1: 네.
0: 항암하시면
1: 네,
0: 그렇게
1: 맞습니다.
0: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거는 빨리 자라는 세포는 다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 가장 빨리 잘 자라니까 암을 제일 잘 죽이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 또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머리카락 세포라든지 입부터 항문까지 싸고 있는 점막이라든지 골수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타격을 입다 보니까
0: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그렇죠. 하는 거군요.
1: 네. 그다음 입안도 헐 수 있고 복통도 생기고 설사 그다음에 이제 빈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과 그렇게 안 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0: 사실 뭐 암이라는 것은 이 검진이나 예방에 누구나 다 저도 자신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 연령별로 꼭 받아야 되는 무슨 검진 또 나름대로 습관에서의 중요한 어떤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암을 다 검진할 수는 없고요.
0: 네네.
1: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암들만 검진을 하시라고 하는데
0: 네네.
1: 사실은 그 암들만 다 하셔도
0: 네.
1: 거의 60% 정도 되는 암들은 내가 평생 생길 수 있는 암의 60%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고요.
0: 예, 예, 예.
1: 근데 여성이랑 남성이랑 약간 다르죠. 근데 여성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유방암.
0: 그렇죠.
1: 그래서 유방암은 40세 정도부터 메모그램이라고 해서 유방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초음파도 같이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경부암이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건 20대에서 30대 때부터 그 이 자궁 경부암을 한 탑스미어라고 해가지고서요. 자궁 경부를 이렇게 솔로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세포를 보고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셨던 분, 특히 이제 하루에 한 갑을 20년 이상 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50세에서 80세 사이인 분들은 폐암도 스크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선량 흉부 CT라고 해서 폐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50세부터 검진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45세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최근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젊은 분들한테 대장이 많이 생기시고 특히 한인분들한테 젊은 분들에 생기는 대장암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45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분변검사, 대변검사를 하시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흔하시죠.
0: 예, 예,
1: 전립선암 그렇죠. 50세부터 또 피검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암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범진이
0: 예, 예,
1: 있고요.
0: 예.
1: 예방은 사실은 예방을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 습관 말씀드리고 네, 운동하시라고
0: 네.
1: 하는데
0: 네.
1: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서는 100% 예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집안 식구 중에 암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암이 걸렸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라는 병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도 있고 내가 노출되는 환경도 있고 한데 제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0: 아.
1: 내가 타고난 유전자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0: 그렇죠.
1: 그 다음에 뭐 노출되는 환경, LA에 뭐 공해가 있다.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0: 그렇죠.
1: LA 사는데.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물론 건강한 식생활 습관하고 담배 안 피우시고 음주도 최소한으로 하시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뭐 종양내과 전문의만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1차 진료 의사라고 그러죠. 일반 내과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같이 종양내과 전문의가 함께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더 좋을까요?
1: 네. 그 보통 이제 암이 진단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하던 치료는 다 손을 놓고 이제 종양 전문의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암 치료만 포커스
0: 그렇죠.
1: 맞춰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암이라는 거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시던 뭐 혈압이라든지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뭐 등등 다른 문제는 이제 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 치료가 좋아진 점이 개별화된 치료를 하거든요. 개별화됐다는 거는
0: 네.
1: 옛날 같았으면 뭐 무조건 유방암 진단되면 무조건 수술 뭐
0: 네.
1: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0: 네, 네, 네.
1: 암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약으로 먼저 치료해야 되고 어떤 거는 수술부터 해야 되고
0: 네,
1: 어떤
0: 네.
1: 거는 방사선도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표적치료 뭐 다
0: 그렇죠.
1: 다르거든요.
0: 예, 예, 예.
1: 근데 이 가이드를 잘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어떤 종류의 의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암 치료를 잘 가이드를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선이 아닌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암 치료를 잘 받으시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병들이 같이 동시에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외시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항암제 하시면 그 뭐 단적인 예로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되세요.
0: 그렇죠.
1: 근데 왜 그러냐면 항암제를 할 때 항암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0: 네.
1: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은 당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 암이라는 진단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게.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당이 올라가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0: 네네.
1: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당약보다 더 세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항암제를 하다 보면 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식사를 당뇨가 있으면 식사를 못 하시면 또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같이 봐가면서 이런 만성병들을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그다음에 또 이게 종양 내과의사랑 주치의랑 항상 서로 이게 소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가 암 전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병을 관리하고 영양 상태 이런 걸 관리를 해야 제일 최선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 내과 진료와 그 종양 내과 진료의 쉽게 얘기하면 콤비네이션이
1: 네네,
0: 잘
1: 그렇습니다.
0: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 제가 원래는 암 전문의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가정의학과에서 주치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 의사로 수련받고 그다음에 일산에 국립암센터라고 있는데요.
0: 네.
1: 국립암센터에서 그 암환자분들 주치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고 언젠가 한 번은 암의 조기 검진 예방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다 치료 끝난 다음에 생존자 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그냥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시구나. 오시기 전에 제가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건강 상식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TV에서 100세 드신 분이 아침 식단을 공개를 하셨는데 뭐 채소 주스하고 그다음에 뭐 뻔히 아는 뭐 달걀 삶은 거 고구마 뭐 야채 치즈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을 식습관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아침을 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얘기 나온
1: 물론입니다. 식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몇 가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 청취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거든요.
0: 그렇죠.
1: 밥, 뭐 면 이런 거 많이 드시죠.
0: 어쩔 수 없죠.
1: 다 그게 우리 주식이니까.
0: 네네.
1: 근데 사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거는 약간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에요. 사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늘 해왔던 식사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게 그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흰 쌀밥이나 흰 면 이런 거는 드시면은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당이 쫙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잡곡 이런 걸 드시면 잡곡이라는 건 겉에 껍질이 소화가 돼야 안에 있는 게 흡수가 되니까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잡곡을 드시고 그다음에 절대량 드시는 거를 줄이시려면 식사 전에 야채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신선한 야채 그거를 미리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0: 그러면 포만감이 있으니까
1: 그렇죠. 포만감이 있으니까 드시는 양이 좀 줄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은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토요일이랑 또 주말에는 또 좀 드시고 싶은 거 가끔씩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전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거는 뭐 단기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장기전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내 식사 원래 식단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드시는 그 장기전 하시는 걸 권합니다.
0: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 박진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TV 나와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1: 네.
0: 하는 얘기가 좋은 걸 많이 찾고 먹는 게 아니고
1: 네.
0: 일단 몸에 나쁜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1: 그렇죠.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저한테 오셔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 1번이 금연이에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식생활을 건강하게 하셔도 그 담배 자체가 암 유발하는 위험을 워낙 높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를 끊는 게 사실 1번인 거는 맞고요.
0: 네.
1: 특히 이제 담배가 1번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좀 이렇게 네, 좀 네. 줄이시고 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네, 네. 이제 포화지방산 튀긴 음식 이런 거 줄이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0: 아, 네.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이고 현재는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LA 쪽도 개원 예정이시라고.
1: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암 전문의를 LA랑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10여 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LA에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0: 아.
1: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단은 오렌지 카운티 오픈을 했지만 내년에 이제 LA도 오픈을 해서 여기서도 주치의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0: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 잠깐 말씀드리면
1: 네.
0: 명의가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플루턴이 LA에서도 멀다면 멀지만 내 건강을 생각하면 뭐 위치가 어디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올바른 의사분을 만나서 내가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네네.
0: 그게 중요한 거니까
1: 네네.
0: 그거 뭐 크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네. 뭐 안타깝게도 LA 내년에 오실 때 기다렸다 가지 그거보다는
1: 네.
0: 먼저 네. 가서 네. 내 몸을 관리를 받는 게
1: 네네.
0: 조금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전 옛날부터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 사실 샌디에고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있으세요.
0: 아,
1: 네, 그런데 네.
0: 네네.
1: 그러니까 사실 왜 내가 사는 지역이 주치를 정하는 요인이 돼야 되나?
0: 아, 그러니까요.
1: 그 사실은 내가 LA 살면 거기서 15분 반경 내에서만 보통 주치 찾고 이렇게
0: 그렇죠.
1: 하시는데
0: 네네.
1: 사실은 요즘에는 이게 텔레헬스라고 해가지고서 화상 진료도 되고
0: 아.
1: 다 진료가 되거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치가 해결하는 문제 중에 90%는요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0: 아,
1: 수 있고요.
0: 예.
1: 그렇지만 이제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매니지하겠다. 어떻게 치료하겠다. 그거가 처음에 잘 돼 있으면은요. 그다음에 뭐 오시는 것도 되지만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진료할 수 있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점점 앞으로 세상은
0: 네.
1: 거리에 제약이 없는
0: 네.
1: 예, 그런 주치를 아마 결정하시는 그런 세상이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57-888-9919, 657-888-991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는데 마지막으로 건강 메시지 한번 주신다면
1: 네네. 제가 아까 뭐 100세 건강 우리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0: 그렇죠.
1: 그 사실은 암 안 걸리고 암으로 안 돌아가시면 100세 건강이 가능합니다.
0: 아, 예, 예. 네,
1: 왜냐하면 암이 아니면 뭐 심장질환 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을 있는데 그러니까 암 관리를 잘하시면 지금도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90세 가까이 되시지만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고 조기 검진하고 암을 잘 아는 주치의를 만나셔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또 암 치료하신 다음에 또 생존자 관리를 잘 하시면은 100세 건강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달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아무쪼록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네.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우리 박사님과 함께 좀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할리.
9: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4: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3: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네, 좀 더운데 빙수 같은 노래 한곡 했습니다. 아, 이렇게 빙수 같다고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시원한 노래를 듣다 보면 빙수 같다는 생각도 들고 데니시님 참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순철님 항상 우리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비안님도 바쁘신데 들어오시고 다들 인사 드시고 카톡 한지 엄청 오래된 것 같다고 하루만 지나도 그러다고 저만 그런가요? 저만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아니에요. 다들 짝사랑이 아니고 진하게 사랑들 하고 계시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4시 40분이면 조금 여러분들 기력이 떨어지고 점심 식사 하신 분들도 출출할 때 저도 배고플 때가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간식을 만일에 못 하시더라도 음악으로라도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채우는 그런 시간 조금만 우리 에너지 업시켜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합니다. 잠자는 공주 신유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신유의 잠자는 공주였습니다. 이 노래가 2008년도 우리 신유 씨가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노래입니다. 저하고 데뷔 후 동기입니다. 아, 어느덧 우리 신유 씨는 중견 가수가 됐네요. 자, 잠자는 공주의 노래를 들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왕자님은 어떤 꿈을 꾸는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박성원입니다.

0: 네, 박성훈과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9: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8: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9: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8: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네, 오늘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아, 이은아와 함께한 나에게 사랑이란 것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아이고 샌디님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비비안님도 그렇고 전부 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LPGA에서 첫 승을 신고한 뒤 무려 10년 2개월을 기다려왔고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신지은, 네, 한국 골프 선수의 얘기로 지난 주말 화제였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골프 선수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즐기는 우리가 정말 위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도 5년이나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망 위험도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 사회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골퍼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추적 연구인데요. 골퍼의 사망 위험이 비골퍼보다는 약 4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건강 효과, 걷기겠죠.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3: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또다시 총격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 40분
16: 준비 제도를 향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리는 반드시 인하돼야 하며 미국의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은 8%에서 12%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들이 미국 자금을 가져다 쓰고 있다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7월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모레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에서 3.75%로 올해 들어 4차례 연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에서 지난달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의장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사회 내 일부 이사들이 매우 정치적이라며 의장의 뜻이 막히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지만 물가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물가가 크게 내려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아닌 공군기지를 통해 비공개로 떠났으며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워싱턴 방문 시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뜻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를 외교 성과의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조성될 시범 인도주의 구역 경비를 위해 국제안정화군 200명의 1차 진입을 승인했습니다. 국제안정화군은 작년 10월 체결된 가자지구 평화협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창설된 다국적 평화유지군입니다. 문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를 향한 제스처이며 기존 안보 내각의 전제 조건